0: 8월 1일 토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오늘 첫 곡은 숀 웨이백홈이었고요. 봉수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이번 주부터 여름 휴가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 뭐 어쨌든 풀었고요.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가지는 못하니까. 네, 특히나 오늘 내일 고속도로 통행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휴가 떠나면서 아니면 휴가지에서 침봉을 듣는 봉구레들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오랜만에 이거 한번 해봐야겠네요. 소리 질러. 뭐야, 왜 안 질러줘? 소리 좀 한번 질러줘요. 휴가지에 있고 뭐 물론 주변 사람도 있지만 한번 질러줘요. 다시 한번 할게요. 소리 질러. 네, 그래도 뭐 많이 안 지르고 있네요. 네, 나라도 질러야지. 와, 와. 다들 즐겁고 안전하고 무엇보다 건강한, 그리고 가족이나 애인이나 친구와 싸우지 않는 모두가 행복한 여름 휴가 보내시고요. 휴가 없이 오늘도 일상을 보내실 봉그레들에게도 열렬한 응원 보내드릴까요? 소리 질러 한번 할까요? 휴가 못 간 봉그레들 소리 질러. 어, 뭐야, 왜 안 해줘 또. 나랑 같이 다시 한번 소리 질러. 와. 네. 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한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벨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수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케어 원해요?
7: 케어 원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케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케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8: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9: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8: 비다샵
9: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8: 비다이렉트샵
9: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8: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10: 어디까지 가시나요?
11: 살아서 장까지요.
10: 혹시 닥터 캡슐 천?
1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2: 닥터 캡슐.
1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박형경님의 신청곡 해리 스타일리스의 워터멜론 슈가 듣고 왔고요. 수박주스 사오는 길에 글 남겨요. 해리 스타일리스의 워터멜론 슈가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한창 투어 중이죠. 이분 해리 스타일리스. 네, 저도 굉장히 좋아요. 저희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3841님께서 코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나보다 아름답다 듣고 싶어요. 이 노래를 빼고 여름을 말할 수 없거든요. 봉디 한 곡 부탁해요. 이거 제가 불러야 되는 건가요? 아니, 느낌이 봉디 한 곡 부탁해요는 약간 내가 이게 어떻게 시작하죠?
1: 노래하는 거야.
0: 아, 성대묘사는 아니고요. 네,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에 이어서요. 5659님의 신청곡 폴킴의 파도까지 듣고 올게요.

시고요. 3885님께서 뭐 했는데 벌써 8월이 된 걸까 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룬 일을 그냥 쭉 적어보는데 나름 열심히 살았네요. 칭찬의 의미로 커피를 배달시키는 사치를 누려보려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벌써 8월이 되었네라고 깜짝 놀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 아이들도 엄청 열심히 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3885님이 어떤 사치를 누리는 것처럼 좀 나를 위한 어떤 사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김나미님이 아침부터 이사 와서 짐 푸는 중인데 좋은 선곡들의 어깨가 둠치둠치거리고 기분이 좋네요. 토의 유엔아이 신청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사 중이니까 너무 둠치둠치 하면은 이렇게 접시를 깨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왜 둠치둠치 하니까 너무 들뜨며 네. 네,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토이 크러쉬 빈지노의 UNI 듣고요. 2부에 계속해서 봉그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0: 이어 춘천 특집 노래자랑에서 양문형 냉장고를 탄 서유림입니다. 어머니표 고춧가루를 중고마켓으로 판매했었는데요. 한동안 거래를 하러 나가면 컬투쇼에서 춤춘 분 아니세요? 라면서 알아보셔서 아주 난감했지만 좋은 추억이 생겼습니다. 내 안의 끼와 흥을 깨워주는 컬투쇼, 앞으로 20년만 더 함께해주세요. 컬투쇼 20살 축하해.
1: 여러분과 함께하는 컬투쇼.
2: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3: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4: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3: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4: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내는 나만의 방법 있으세요?
1: 외출할 때 선글라스나 모자, 양산을 챙겨요.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오랫동안 직접 쐬면 눈이나 피부에 안 좋거든요. 적당한 일광욕은 괜찮은데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싶으면 꼭 챙겨요.
2: 좀 선선한 아침 저녁 시간에 조깅을 하면서 체력을 기르고 있어요. 여름엔 더워서 기운이 없을 때가 좀 많거든요.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좋은 것 같아요.
3: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큰 만큼 우리 몸도 쉽게 지치는 계절이죠. 건강한 식사, 충분한 휴식, 그리고 틈틈이 수분 보충까지 잊지 말고 챙겨보세요. 나를 살피는 작은 습관들이 큰 힘이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현이었습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 봉 토요일 2부 시작했고요. 사연과 신청곡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이어드릴게요. 5610님께서 초등학교 1학년 조카가 놀러 왔는데 앞니 4개가 빠졌더라고요. 마술을 보여준다면서 그 사이로 과자를 넣고 빼고 하는데 어찌나 웃기던지. 우리 애들은 다 커서 이런 걸로 웃을 일이 잘 없거든요. 오랜만에 보는 귀여운 재롱에 행복했답니다. 어? 이게 마술인 거잖아요. 앞니 4개가 안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마술이니까. 앞니 4개가 안 빠졌는데 빠진 것처럼 보이고 그 사이로 과자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님 말고요. 네. 승진님이 애들 과자값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재택 알바를 알아보는데 스티커 작업 알바가 있더라고요. 덜컥 신청했는데 5,000개가 왔어요. 한 개에 3원이라네요. 다 해도 15,000원이에요. 다음 주부터 애들은 방학인데 저다할수 있을까요? 욕심이 화를 부른 걸까요? 이건 욕심이 화를 불렀다라기보다는 이걸 이제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예전에 약간 이런 재택 알바 중에 인형 눈 붙이는 거 하시는 분들 꽤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약간 이렇게 몇원뭐 이랬던 거 같긴 하던데. 네.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은 스피드가 엄청 빨라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심심해서 이런 걸 하는 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능력자가 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이상량님께서 매일 출근길에 함께하던 아침봉을 휴가길에 들으니 더 좋네요. 새 가족이어서 부산으로 떠나고 있어요. 코로나 시절에 결혼해서 부산으로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5년 만이에요. 4시간 반 운전해야 한 남편을 위해 신청곡 부탁드립니다. 라디오헤드의 하이엔드라이 듣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좋은 휴가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라디오헤드의 하이엔드라이 듣고 올게요.

라디오 헤드 하이 앤 드라이 오션 컬러신 업 온 더 타운 사이드 두 곡 듣고 왔고요. 이서준님이 제가 주변에서 눈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이번 소개팅에서 진짜 완전 제 스타일인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재미없게 본 영화를 인생 영화로 꼽으시더라고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쵸 봉디? 이거 약간 이제 저랑 그 친분 있기도 한데 그 강말금 씨가 출연했던 그 찬실이는 복도만치에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제 찬실이는 굉장히 작가주의적 영화를 조금 선호하고 찬실이가 조금 마음에 들어하는 이제 영화하는 다른 남성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칭찬을 하니까 찬실이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놀란이요? 하면서 굉장히 의문. 아니 뭐 그런 영화를 좋아해? 라고 하면서 어떤 의문을 품는 네 뭐 그런 씬이 갑자기 떠오르거든요. 놀란 영화 좋아해요? 막 이러면서 사투리로 그 강말금 씨가 굉장히 찰지게 왜냐면 이제 영화 좋아하는 분들이 약간 이렇게 갈릴 때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작가주의적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하고 약간 그래도 뭐 상업적인 게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작품을 만들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부딪힐 때가 있는데 그런 걸 잘 묘사한 그런 씬이 떠오르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랑해. 네. 저는 이제 첫 영화가 그 저랑 결혼하신 배우자와의 첫 영화가 오종이 있어요. 오종이라고 프랑스에 굉장히 작가주의 영화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티를 못 내겠더라고요. 어우 티를 못 내겠더라고요. 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5966님이 저는 어릴 때 쑥대 입구역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거기 매콤한 순두부에 쫄면이 들어간 집, 와플 맛집 등등 맛있는 집이 많았거든요. 오랜만에 추억의 맛도 느끼고 맛있는 걸로 몸보신도 할 겸 쑥대 입구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그 시절 저와 함께했던 그녀도 떠오르겠죠. 철없던 그때의 나, 그때의 우리에게 인사해야겠어요. 어반자카파의 그때의 나, 그때의 우리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어반자카파의 그때의 나, 그때의 우리 듣고 올게요.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8: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11: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12: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13: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르노.
14: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2부 끝곡으로는요. 불독맨션 어플로지 듣고요. 저는 잠시 후 3부 매주 다른 뮤직 키워드 추천곡을 듣는 시간입니다. 봉보드 차트로 돌아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선팅할 땐 어디?
6: 선팅은 어부부
5: 어부부 선팅. 열차

0: 프리미엄 썬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썬팅
1: 어프프 썬팅.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출백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세출백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토요일 3부 시작했고요. 잠시 후에는 매주 다른 뮤직 키워드와 함께하는 봉보드 차트 본격적으로 만나볼 텐데요. 봉구레 여러분도 이 시간에 듣고 싶은 장르 가수 뮤직 키워드가 있다면요. 아침봉 홈페이지 토요일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추천해 주신 키워드가 방송이 되면 마스크팩 세트를 드릴게요.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현대.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맞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챔프레.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이 맥주에 우리 오크 소주를 한 캔에 담았습니다. 탁 따기만 해서 오크 소맥.
4: 부드럽고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3: 전국 편의점에 오크 소맥. 오크 소맥.

음악은 그냥 느끼는 거야. 매주 새로운 키워드로 음미하는 명곡 퍼레이드, 봉디와 함께 들으실래요?

T부인이 힘부인이거래요. 네, 황 PD가 그렇게 알려주네요. 네, 네, 그렇고요. 주말 아침에는 말이죠, 복잡한 설명보다 좋은 노래 한 곡이 더 힐링이 되잖아요. 제가 음악 전문가는 아니죠. 하지만 전문 리스너로서 매주 다른 뮤직 키워드로 노래를 추천해드립니다. 우리 봉그레들이 90년대 세기말 감성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키워드는 바로 세기말 힙합 클럽입니다. 힙 뽀잉 이건가요? 네. 물론 뭐 저처럼 추억에 빠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 뉴트로라고 해서 세기말 감성이 다시 유행을 한다라고 하네요. 지금 들어도 신선하고 세련된 힙합 음악들로 그래서 준비를 해봤고요. 여름에 땀나는 댄스 음악은 뭔가 흔하잖아요. 저는 흔하지 않은 남자잖아요. 그래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클럽에서 리듬에 맞춰 고개를 약간 까딱까딱 끄덕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바이브로 음악을 준비해봤어요. 뭔가 뚱치 뚱치 뚱치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고 뭔가 약간 느낌. 한 손에는 뭐라고 할까요? 맥주병을 들고 있는 그런 느낌? 네. 아직 여름 휴가 계획이 없으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봉디와 함께 그때 그 시절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자고요. 힛뿌잉 이게 맞나? 여기 어디죠? 바닥 청소를 하는 것처럼 뭔가 펑퍼짐한 힙합 바지 그리고 뭔가 빵빵한 점퍼. 그 시절 유행일 번지 압구정동이네요. 네, 속된 말로는 앞구리. 네, 앞구리고요. 저기 찢어진 청바지에 선글라스 낀 오렌지족 누구죠? 완전 멋쟁인데요. 네, 황 PD네요. 네, 황 PD. 황 PD가 여성분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약간 플러팅이 아니라 헤어지지 말자고 다시 만나자라고. 무릎을 꿇고 있네요. 지금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네, 황 PD는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요. 업타운에 다시 만나죠. 들어볼 건데요. 이 팀의 메인 보컬의

0: 목소리가 아마도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힙합 레전드 윤미래 씨거든요. 이따가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전주의 비트가 딱 나오는 순간 고개를 까딱까딱 제대로 리듬을 타게 되는 그런 노래인데요. 이때 포인트는 절도 있는 박자 감각 그리고 무심해 보이는 듯한 표정과 시선 처리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곁눈질로 다 보고 있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알죠? 약간 느낌이 있지만 이렇게 곁눈질로 그 당시 용어가 막 튀어나올 뻔했어요. 네. 참아야겠죠? 네, YG 엔터테인먼트의 시작과 같은 노래 진우션의 가솔린입니다. 한국 힙합의 역사에서 이 팀을 빼놓을 수는 없죠. 드렁큰 타이거 노래까지 이어서 들어볼 건데요. 강렬한 랩에 몸을 맡겨 가끔씩 타임이 맞게 헤이!를 외쳐주면은 뭔가 힙합을 좀 아는 느낌을 풍길 수 있어요. 드렁큰 타이거의 난널 원해까지 이어서 듣고 올게요. 봉그레들! 전 여러분의 관심을 원해! 문자를 원해! 아주 적극적으로 원해! 헤이!
1: Yeah, yes. 1997. Uptown Boys in full effect.

업타운에 다시 만나죠. 진우션의 개솔린, 드렁크 타이거의 난 널 원해까지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세기말 힙합클럽과 함께하는 봉보드 차트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어디로 떠나볼까요? 뾰로로로로 하이 헬로 외국인들이 가득한 이곳은 바로 어디냐고요? 이태원입니다. 네, 압구정이랑은 좀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모드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입장곡으로는 웅장하게 시작을 해야겠죠. 전주 나오는 순간부터 압도가 돼서 가만히 있기 어려운 곡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분위기는 완전 업! 업! 다 같이 점! 점! 네, 지금도 응원곡으로 많이 사용되는 하우스 오브 페인의 점프 어라운드 듣고요. 이어서 들을 곡은요. R&B 힙합의 교과서 같은 곡이에요. 스피커에서 세련된 베이스 라인이 흘러나오는 순간 모두가 리듬에 맞춰서 고개를 약간 끄덕끄덕이면서 몸은 흔적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네, 당연하지. 주말하면 잔소리지라는 의미를 가진 노 디기리입니다. 네, 리듬 타면서 슬쩍 물어보는 거죠. 혼자 오셨어요? 노 디기리. 예스 컴온. 블랙스트리트 닥터드레 노 디기리 이어서 들어볼게요.

0: 리세.
1: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탈 모발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0: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1: 스파, 자비니 스파.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2: 생활정보.
3: 비자 없이 여권 하나만 들고 떠날 수 있는 나라, 전 세계 188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여권 순위를 매기는 헨리 여권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는데요. 20년 전 11위였던 순위가 꾸준히 올라간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국 여권의 힘이 커진 건 경제력이 커지면서 한국 여행객은 소비력이 높고 불법 체류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받았고요. 여기에 외교 관계가 넓어지고 전자여권 도입으로 출입국 관리까지 강화되면서 무비자 입국 국가도 꾸준히 늘었다고 합니다. 반면 20년 전 1위였던 미국은 중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없는 점 등의 영향으로 10위까지 내려갔습니다.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토요일 4부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세기말 힙합클럽 함께하는 봉보드 차트 이어가 볼게요. 이 시대의 힙합 신도 카리스마 있는 센 언니들이 씹어먹었거든요. 강렬한 비트와 래핑을 듣고 있자면 뭔가 제 화려한 발재간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잘 봐요. 둠지둠지 우시 네. 봉그레들 보셨죠? 아니 못 봤다고요? 아 너무 아쉽다. 이거 약간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 다시 할게요. 우시 네. 로린일의 두압 데싱 이따 들으시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선전포고 같은 곡입니다. 나 누구냐고? 보면 알잖아. 자신감 터지는 에너지가 폭발을 해요. 이 노래에 밀리면 안 됩니다. 이때 딱 매력 어필을 해야 그날 밤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잘 아냐고요? 네, 그냥 세상사에 관심이 많아요. 네, 2부의 Who's That Girl까지 듣고 올게요.

로린 힐의 두합 데싱에 이어서 2부의 후즈 댓글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젊음의 에너지 열정 한번 느껴보러 갈까요? 뾰로롱? 이제 또 뾰로롱이네요. 네. 어? 그대로네요. 어? 아, 제가 28청춘이라 그런가요? 네. 뻥입니다. 네. 무슨 뻥이냐고요? 그냥 다 뻥이에요. 네. 바로 홍대입니다. 그 시절 홍대에서는 뭔가 이 크루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리쌍의 게리와 길, 브라운 아이드 걸스, 미류 등 실력파 래퍼들이 속해 있던 허니 패밀리의 노래입니다. 공감 가는 가사가 이 뭔가 남자의 가슴을 울렸었어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허니 패밀리의 남자 이야기 듣고요. CBMS도 빼놓으면 섭섭하죠.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 최자가 속해 있던 힙합 크루입니다. 신나는 리듬에 고개가 끄덕이는 노래가 진짜 뭔가 리얼 힙합 느낌이 물씬 나죠. 네. 뒤에 굉장히 뭔가 이 저희 작가들이 노력한 멘트가 있는데 이거를 약간 손발이 오그라들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진짜 남자, 진짜 DJ, 진짜 트루 러브. 네. 참. CBMS의 진짜까지 듣고 올게요.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 1533-1566 세라하임.
3: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4: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3: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4: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5: 중부대학교!
3: 중부대학교와 함께
4: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6: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7: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8: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9: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10: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 복 마칠 시간이 되었고요. 세기말 힙합 노래와 함께 뚱치 뚱치 뚱치. 네, 신나는 토요일 아침 보내셨을까요? 오늘 끝곡도 그때 그 시절 힙합의 제왕. 아, 제왕이란 표현을 또 이런 데서 쓰게 되네요. 제왕. 그냥 왕이 아니고 제왕. 나스. 네, 나스 노래고요. 나스 is like 듣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도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약간 마지막 느낌도 약간 세기말 힙합 느낌을 해야겠는데요.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뱀이 또아리를 틀었다. 뱀이 또아리를 틀었다. 둥글게 포개어 감아 올린 모양을 나타낼 때 자연스럽게 또아리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요. 둘 중에 맞는 표현은 또아리입니다. 또아리는 무거운 것을 머리에 이고 나를 때 정수리에 닿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받쳤던 도넛 모양의 헝겊 받침을 뜻하는데요. 원래는 또아리라고 불렀지만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을 때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 원칙에 따라 또아리만 인정하게 된 거죠. 재밌는 건 예문 속 뱀 역시 원래는 배암이었지만 준말인 뱀이 널리 쓰이면서 표준어가 된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프레스
8: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9: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두근두근.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수도권 대학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최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촬영장 금지 사항들이 화제입니다. 어떤 것들이 금지됐는지 다 함께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네, 예상하셨을 테지만 스마트폰. 배우들의 집중력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요. 놀란 감독 본인도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두 번째, 플라스틱 물병. 병이 찌그러질 때 나는 소음이 촬영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강하게 제한한다네요. 세 번째, 촬영장 흡연. 이건 다들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규칙이 꽤 엄격해 보이는데 모두가 그 원칙을 따르는 건 놀란 감독이 수많은 명작으로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의 권위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박하선의 시네톤 박하선입니다.

0: 8월 1일 토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셉션에서 에디트 피아프의 Non je ne regrette rien 아니요 난 후회하지 않아요 듣고 왔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촬영장 금지사항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스마트폰, 플라스틱 물병, 흡연뿐 아니라 양털 부츠를 신는 것도 제안을 했대요. 오펜하이머랑 다음 주에 개봉하는 오디세이 촬영할 때 애나이서웨이랑 에밀리 블런트가 편한 양털 부츠를 신었다가 놀란 감독에게 그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시대극을 찍을 때 그런 현대성을 상징하는 물건을 신으면 배우의 몰입에 방해가 된다는 게 감독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안 보일 때 신으셨던 건가요? 쉬는 시간에? 많이들 신긴 하는데 스마트폰은 저도 너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유일하게 촬영할 때는 핸드폰 안 들고 들어가거든요. 그게 되게 도움이 돼요. 근데 막 쉴 때마다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집중에 방해가 될 거예요. 플라스틱 물병도 막 계속 이렇게 들고 마시면 소리 나니까 그래 그래. 흡연은 뭐 촬영장 바깥에서 피죠 다들. 예전에는 그 뭐야 대학교 극장 안에서도 그렇게 연출분들이 담배를 폈어요. 그래서 너무 어떻게 그걸 다 마시고 했을까요 그때는. 근데 다 마시고 했어요. 예전에 촬영장에서도 다들 피셨거든요. 피시면서 하시고. 근데 금방 또 세상이 바뀌었네요. 여담으로 에밀리 블런트의 유쾌한 장난도 화제가 됐습니다. 오펜하이머 촬영이 끝난 뒤에 기념선물이라며 놀란 감독의 양털 부츠를 건넸대요. 아 너무 센스있네. 그동안 부츠 얘기로 시달렸던 것에 대한 나름의 재치있는 복수였습니다. 그런데 놀란 감독은 막상 신어보니까 편하다고 꽤 만족했다고 합니다. 아 다음 현장 때는 허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음악 퀴즈 귀를 기울이면으로 함께합니다. 좋은 영화 음악과 재밌는 퀴즈 한가득 선물까지 알차게 누리세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그럼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평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벨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레노.
2: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 레노.
3: 여러분, 매일 오전 11시에는 배우 강말금이 사랑하고,
4: 이동희가 사랑하는,
5: 이은지가 좋아하고,
6: 배우 이종혁이 사랑하는,
3: 배우 염혜란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세요.
4: 하선아, 어디니? 시네타운 듣고 있니?

영화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에서 찬찬 듣고 왔습니다. 광웅님이 캔디 저는 하루 종일 라디오로 파워 FM 틀어두는데요. 근데 자꾸 프로그램

두 분 다 너무 풋풋하다고. 아 진짜요? 근데 또 지금 다시 보니까 크게 달라진 거 없어서 신기했다고. 이게 그러게요. 갑자기 알고리즘에 떠서 저도 한번 봤었는데 참 신기하네요. 세상이 좋아졌어. 옛날 것도 다 볼 수 있고. 5543님이 아내랑 영화 호프 봤대요. 저는 너무 재밌게 봤다고. SF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긴장과 스릴 넘치는 신들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다고. 맞아요. 시간 가는 줄은 몰라요.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독특해서. 올드보이 처음 봤을 때 느꼈던 신선함을 다시 한번 느꼈던 영화라고. 호프도 저는 꼭 한번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영님이 애니메이션 라이언킹에서 하쿠나 마타타 신청하셨고요. 7961님은 캔디 두 번째로 라디오 문자 보내봐요. 영화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가는 시네타운 너무 잘 듣고 있다고. 모아나 OST에서 How Far I Will Go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1264님도 지난달 개봉한 영화 모아나 봤는데요. 2 애니메이션도 실사도 둘 다 너무 좋더라고요. 아 2가 아니고 그 실사 모아나. How Far I Will Go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두 분 다 신청하셔서 틀어드려야지요. 요 곡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Hakuna Matata. What a wonderful phrase. Hakuna Matata.

선영님이 신청한 라이언 킹에서 하쿠나 마타타, 그리고 7961-1264님이 신청한 영화 모아나에서 How Far I Will Go 듣고 왔습니다. 미인님이 캔디 한강 라면 드셔보셨어요? 휴게소 가니까 그 라면 기계가 있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쵸? 그거 먹으려고 한강 갔다가 그거 그 신혜라 선배님이 광고하는 제품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받았었는데 그래서 아직도 집에 있는데 저는 그거 먹고 이제 한강 안 가요. 그거 참 기계 맛있더라고요. 기계로 하면. 그래서 가정용 기계 주문했대요. 아, 이분도 주문하셨네. 지난밤에 택배 도착해서 저 진짜 그거 누가 사나 했는데 이런 분이 사시는군요. 근데 진짜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맛있더라고요. 지난밤에 택배 도착해서 열심히 뜯어서 바로 라면 끓였는데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저도 라면을 막 이렇게 잘 끓이는 편은 아니라가지고 이거 그냥 진짜 기계가 너무 잘 끓이더라고요. 임정님이 와, 이름 너무 멋지다. 오늘은 휘트니 휴스턴의 시원한 고음이 듣고 싶어요. 보디가드 OST에서 I will always love you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하트를 보내주셔서 요 분, 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인플루언서나 브랜드의 철학을 따라서 물건을 구매하는 디토 소비가 유행입니다. 물환경 보호라는 다소 무거운 의무감보다는 물과 환경을 사랑하는 그들의 친환경 라이프를 내 일상에도 가져와 보는 건 어떨까요? 나만의 감각적인 취향과 만족감으로 친환경 소비를 가볍게 시작해보는 거죠. 닮고 싶은 이들의 멋진 발자국을 가볍게 따라서 걸어보세요. 취향과 환경까지 모두 챙기는 하루, 정말 근사하지 않을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12시엔 뭐 해라. 점심 먹고 잠 솔솔 올 땐 12시엔 주현영 뜰러 쫄라. 지금 당장 뜰러 쫄라.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0: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1: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2: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구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생활정보.
7: 8월의 첫날 주말입니다. 덥다는 말밖에 나올질 않는데요. 조금 전 11시에 전남 보성 여수 광양, 경북 고령 영덕 포항, 경주 중북부, 경남 함안과 합천 중부와 남부, 울산 서부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올라 극단적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어제도 양산은 낮 기온이 41.4도까지 오르면서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34도, 광주가 38도, 대구 37도, 양산은 오늘도 4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되어 있고요. 열대야가 나타난 지역도 많겠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 속에 다음 주는 서쪽 지역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박하선의 시네타운.
1: 음악 퀴즈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사랑하는 OST 그리고 선물 가득한 퀴즈로 꽉꽉 채워봤습니다. 손가락을 풀고 귀를 기울여주세요. 첫 번째 퀴즈는 익숙한 음악으로 도파민 충전하는 오리지널 스코어 퀴즈.
2: 빠밤.
1: 영화나 드라마 속 오리지널 스코어. 가사는 없어도 들으면 장면이 딱 떠오르는 음악들 들려드릴 거예요. 어떤 작품의 음악일지 귀 기울여주시고요. 그럼 음악 갑니다.

해머니와 단둘이 사는 9살 소년 마사오. 여름방학에도 혼자 외롭게 지내던 어느 날 멀리 떨어져 사는 엄마의 주소가 적힌 편지를 발견한다. 결국 엄마를 찾아 떠나기로 결심한 마사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웃집 아주머니가 철없는 남편 기쿠지로에게 마사오를 데려다 주라며 여행 경비를 쥐어주는데, 그런데 기쿠지로 그 돈을 도박으로 홀랑탕진. 과연 이 허당 아저씨와 꼬마의 여행은 무서히 끝나

이 음악은 과연 어떤 영화에 흘렀을까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와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분 뽑아서 선물 쏩니다.

0: 오리지널 스코어 퀴즈, 지금 들으신 음악이 어떤 영화에 나온 곡이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이었어요. 너무 쉬웠죠? 들려드린 곡은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에서 히사이시조의 썸머였어요. 히사이시조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천공의 성을 아퓨타 등 수많은 명작의 음악을 만든 영화 음악의 거장이죠. 여름이 되면 우리 테리오스들이 단골로 신청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선물 받을 다섯 분은 시네타운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 올려둘게요. 두 번째 퀴즈, 슬라임 음악 퀴즈입니다.
1: 빠밤.
0: 슬라임처럼 음악을 느렸다 줄였다 들려드릴 거예요. 우리 귀가 좋은 테리우스 여러분, 과연 이 음악이 어떤 작품에 나온 음악이었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선 느려서 들어볼게요. 너무 쉽죠? 자, 이번엔 줄여서 들어볼까요? 자, 이 곡 어떤 작품이 나왔을까요? 근데 이게 좀 오래돼서 노래는 들으면 알겠는데 어떤 작품이었는지 기억 안 날 수도 있겠다, 그쵸?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 들으신 곡이 어떤 작품의 음악일지 맞춰주세요. 중요 포인트는 노래가 아니라 영화 제목 보내주셔야 해요. 정답 아시는 분은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와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다섯 분을 뽑아서 선물 쏩니다. 자, 힌트송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정답인 영화에서 박보영이 부른 자유시대.

마지막 슬라임 음악 퀴즈, 슬라임처럼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 들려드린 그 곡, 바로 이 작품에 나왔습니다. 정답은 영화 과속 스캔들. 2008년에 개봉한 차태현, 박보영, 왕석현 주연의 영화 과속 스캔들. 과속해서 아이

낳은 3대 가족의 이야기.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은 시네타운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 올려두겠습니다. 자, 저는 아까 그 곡을 들은 순간 박보영이 떠올라서 이렇게 박보영이라고 보내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선물 하나름 들고 함께 귀 기울여 볼게요. 그럼 슬라임 음악 퀴즈에서 들려드렸던 곡 정석도의 원곡으로 즐겨볼게요. 영화 과속 스캔들에서 홍민정의 아마도 그건.

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8: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9: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10: 시대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헤어 뷰티 브랜드 셀로온에서 듀얼 무선 고데기,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안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제주 화장품 산다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 백화점의 꽃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정과, 한식의 맛을 더한 온유가에서 참기름 들기름 세트,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동둥이,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를 드립니다.
11: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10: 3949님이 시네타운과 함께 8월을 시작하네요. 이번 달엔 뭔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고. 아, 좋은 예감이네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한석규의 8월의 크리스마스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영화처럼.

0: 모든 인쇄 가능한
1: 3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3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3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신차 선팅할 땐 어디

0: 프리미엄 썬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썬팅
1: 어프프 썬팅.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0: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2: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3: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2: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4: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뭔가에 도전은 해보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서 은근슬쩍 다음 달로 미룬 적 한 번쯤 있으시죠? 나 8월부터는 진짜 운동한다. 8월에는 무조건 책 읽는다. 이것저것 결심했던 우리 주주님들 이제 진짜로 8월이 시작됐다고요. 그래도 8월만큼은요 그 약속 지키지 못해도 괜찮아요. 무더운 이 여름 이 한몸 건사하면서 잘 버티는 게 어딥니까? 이번 달 목표는 남은 여름 무사히 잘 버티기.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주주님들 8월도 잘 부탁드립니다. 12시엔 주현영입니다.

0: 12시엔 주현영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원더걸스의 So Hot 듣고 왔습니다. 야, 벌써 8월입니다.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분명히 제아의 종 치면서 우리 아빠랑 엄마랑 같이 이렇게 손잡고 오늘 우리도 파이팅하자 했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이라뇨. 아니 진짜 이렇게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 이것저것 멋진 목표 세우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저는 그런 멋진 목표들을 세우는 타입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의 목표가 있다면 8월에는 이 더 컴어펀스라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연극이 무사히 잘 마무리되고 또 입소문이 더 8월에는 많이 많이 났어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관객 수도 많아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저의 또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는데 우리 추주님들 도와주실 건가요? 나 잘 모르겠다. 왜냐면 또 극장에서 우리 주주님들 만나면 또 너무 또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렇다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 이번 달은요. 거창한 목표 없이 그저 남은 여름 무사히 잘 버티기. 무 이슈가 히 이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성공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끼리 정해보자고요. 우리 박상원님께서는 음식 배달원입니다. 요즘 정말 덥고 힘드네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세요.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로 저도 파이팅입니다. 또 우리 백수키님께서는 현영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상큼 발랄. 여름에 듣기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심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믿어요. 수키님. 믿습니다. 고마워요. 자, 12시엔 앞으로 소소한 사연과 신청곡 보내고 싶은 우리 주주님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1부는 주피티 주크박스, 주주박스, 최첨단 AI의 선곡 서비스는 물론 성대리 쇽쇽 갈아 끼우는 조디의 퍼포먼스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3부는 선 넘는 참견, 키썸,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일주아터 씨가 함께합니다. 조합 지난주에도 함께 했었는데 토크가 끊이질 않고 너무너무 정신도 없고 재밌더라고요. 오늘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수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맞다 개보리.

0: 꿈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링 개보린정 삼진제야.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레노.
2: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 레노.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사연을 입력하면 12시 엔지원형의 프리미엄 하이테크놀로지 최첨단 초과몰입 AI GPT가 혼신의 알고리즘을 갈아 넣어 선곡해드립니다. GPT 축구박스 쭈쭈박스. 12시엔 주현영의 최첨단 AI GPT가 우리 주주님들의 사연에 아주 찰떡인 노래를 선곡해드리는 시간이죠. GPT 주크박스 쭈쭈박스. 이 쭈쭈박스의 노래 의뢰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다면 세트 보내드릴게요. 그럼 주주박스 앞으로 도착한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36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주피티, 우리 고1 큰딸이 악기를 전공하기로 했어. 근데 우리가 시골에 살아서 대구랑 서울을 오가며 레슨을 다니는데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서 내가 직접 데려다주고 있거든. 그래서 레슨이 끝날 때까지 혼자 차 안에서 2시간씩 기다리는 게 일상이 됐는데 가끔은 시간이 정말 안 가더라고. 기다리는 시간도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듣기 좋은 노래 추천해 줄래? 0366님, 따님의 꿈을 위해 대구와 서울을 오가며 함께해주고 계시다니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시네요. 차 안에서 보내는 2시간이 조금이라도 즐거워질 수 있도록 기다리는 시간마저 특별하게 만들어줄 두 곡 추천해드릴게요. 먼저 임상아의 뮤지컬. 따님이 레슨을 받는 동안 0366님은 뮤지컬 한 편을 보는 기분으로 음악을 즐겨보세요. 어느새 차 안이 0366님만의 작은 공연장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다음은 데이식스의 Welcome to the Show. 이제 본격적으로 공연을 즐길 시간입니다. 시원한 밴드 사운드와 함께하다 보면 기다리는 시간도 금세 지나갈 거예요. 이 두 곡 들으시면서 기다리는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0: 네, 임상아의 뮤지컬 그리고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듣고 오셨습니다. 자, 주주박스 앞으로 접수된 두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배철규님께서 주피티 나는 도배 일을 하고 있어. 요즘은 너무 더워서 온몸이 땀 범벅이 된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그래도 낡고 지저분했던 벽이 새 집처럼 말끔하게 바뀌는 걸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 그리고 12시엔 주현영 틀어놓고 일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더라고. 오늘도 작업하면서 신나게 들을 수 있는 노래 부탁해.
1: 배철규님, 푹푹 찌는 더위에도 도배일을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온몸은 땀 범벅이 돼도 낡은 벽이 새 집처럼 말끔하게 바뀌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피로도 싹 잊히잖아요. 오늘도 작업이 술술 풀리길 바라며 철규님께 딱 맞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먼저 10cm의 그라데이션. 도배는 공간의 분위기를 새롭게 입히는 일이잖아요. 벽의 색이 바뀌면 집의 분위기도 달라지는 것처럼 이 노래가 철규님의 기분을 산뜻하게 물들여 줄 거예요. 그리고 이승환의 슈퍼 히어로.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땀 흘리며 누군가의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배철규님이야말로 슈퍼 히어로 아닐까요? 이 두 곡 들으시면서 오늘 작업도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디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필립스.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2: 안녕하세요. 배우 김주령입니다. 저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칭찬을 자주 건네는 편이에요. 그러다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남에게는 좋은 말을 그렇게 아낌없이 건네면서도 정작 제 자신에게는 특히 제 연기에 대해서는 좀처럼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를 아껴주는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자주 잘하고 있다는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을 조금씩 더 칭찬해 주다 보니 연기도 한결 즐거워지고 현장에 가면 여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아낌없이 칭찬해 주세요.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김주령이었습니다.
3: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면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7: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8: it, 안전화.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9: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10: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11: 이 맥주에 우리 오크 소주를 단 캔에 담았습니다. 탁 딱이만 해서 오크 소맥.
12: 와, 부드럽고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전국 편의점에 오크 소맥, 오크 소맥.

0: 라디오에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대놓고 손 넘고 참견하고 오지랖 뿌려보는 시간 손 넘는 참견. 시작부터 절친 바이브 제대로 뽐내줄 두 분 모셔봅니다. 밝고 통통 튀는 에너지로 토요일 텐션 오마 키싸 그리고 다이어트 너튜버지만 천성은 쩝쩝 박사 왕큼만큼 왕귀여운 스페셜 게스트 일주부터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유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2: 아 정말
0: 무탈했어요?
1: 아니, 너무 무더위고
0: 맞아.
1: 그냥 땀을
2: 정말 취약합니다 저는.
1: 어, 진짜?
2: 예, 너무 힘들고
0: 진짜
2: 예, 예, 예.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 어, 맞아
2: 예, 주차장으로 숨이... 가는 그 걸음이
0: 어머어머
2: 어머. 너무 힘
0: 주차장으로 갈 때 그 걸음이 너무너무 힘드시다고
2: SBS는 어. 당장 모든 주차장을 지하로 어. 설정하라
0: 그니까 또 공간이 또 부족해가지고 어. 그렇죠
1: 약간 조금만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0: 네. 그니까
1: 0.1평 만이라도
0: 그래도
2: 0.1톤이요?
1: 아니, 에? 찔리셨어요?
0: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우리 다 같이 또 파이팅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주차장을 넓히기가 아니 또 오늘이 8월의 첫날인데
1: 아, 와 8월이요.
0: 그러니까
2: 올해도 시간이... 망했네.
0: 너무 어머
2: 아, 죄송합니다. 아, 제 개인적으로
0: 왜
2: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요?
0: 맞아,
1: 그러니까요
0: 시간
1: 지금
2: 전 올해는 진짜 살을 뺄 줄 알았거든요.
0: 그래 아, 진짜로 진짜 아우 아니 또 키썸 씨는 호주를 다녀온 게
1: 아니 호주 잠깐만 언제 다녀온 거야 이거
0: 벌써 머나먼 과거에
1: 지금 오스트리아 언제 갔다 온 거예요
2: 그럼 그 거기 좀 시원해요?
1: 어 거기는요
0: 날씨 완벽하대요
1: 와, 그 네. 6월 7월이 그 가을 날씨 와, 완벽한 좋다. 가을 날씨라서 오히려 추워서 이런 바람막이 같은
0: 어머,
1: 재질을 꼭 입고 다녀야 돼요
0: 아 네, 여기 진짜
1: 좋은데 진짜
0: 한국은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1: 어, 진짜 어? 습식 사우나예요 거의
0: 아 그러니까 네. 죽겠어요
1: 진짜
0: 어. 아니 두 분은 혹시 8월에 계획 중인 좀 특별한 일 있으세요?
1: 저는 일단 사실 7월 말 8월 초쯤에 앨범을 낼 계획이었는데
0: 어, 근데.
1: 지금 약간 제 게으름 이슈로 무산돼가지고
0: 아,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게으름 이슈 때문에
1: 그냥 저스트 게으름 이슈로
2: 아, 회사가
0: 회사가 아니라 회사 씨가
1: 네. 본인 뭐야. 스스로가 네. 아니, 왜냐면 곡은 많은데 이제 제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0: 아.
1: 제가 이제 직접 컨택하고 많은 유통사분들 연락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컨택하고 해야 되는데 어, 지금 그 이슈로
0: 바쁘다.
1: 8월 어. 말쯤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럼 그때는 꼭 내줘요
1: 아, 알았어요 네.
2: 그때 8월에 내줘요
0: 이제 8월에 내줘요
1: 어쩌라고 해서 좀 업데이트 해야지
0: 업데이트 그쵸? 올라가야 돼 레벨업 해야죠
2: 그래, 그때 저쩌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0: 그럼, 아 맞아 아,
1: 어, 그런 이슈가 있었나요?
0: 네. 네.
1: 전혀
0: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네, 네, 네. 아니 우리 정연하님은요 와 일주양 12시에 내서
1: 일주양
0: 나는 일주양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어 일주양 12시에 내서 만나니 너무 반갑네요 환영해요
2: 아유, 감사합니다
0: 보내주셨어요.
2: 아, 너무 무슨 바다 이름 같네요
0: 일주양 그러니까 대서양 해변의 일주양
1: 대서양 일주양
0: 네, 네. 다음 문제도
1: 1816님이 휴일에 축 늘어져 있었는데 세 분 케미에 광어처럼 팔딱팔딱 생기가 도네요 텐션
0: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1: 아니,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아, 웃기고 싶어요
0: 아니 왜냐면 우리 일주양이 네. 웃음소리가 아, 시그니처잖아
1: 그러니까
0: 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1: 녹음해주고 갔어요
2: 아니, 학창시절에 어, 어. 이걸로 많이 혼났어요
1: 왜요? 어머,
0: 왜요?
2: 선생님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1: 말도 안 돼
2: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돼, 라디오를 말도 안 돼. 하고 있네요
1: 어, 감사합니다
0: 네. 네. 또 우리 다음 문자는 또 우리 어, 읽어주세요 저 우리 일주양 씨께서
2: 네. 네. 최진희님입니다
0: 네.
2: 세 분 티키타카가 너무 정신없이 재밌어요
0: 정신없어라 다 정신없어라
2: 듣기만 해도 숨차는 느낌 그래도 더운 여름에 활력 뿜뿜 고마워요
0: 아, 네.
2: 진희 씨 고마워요
1: 그래도 아, 그러니까 운전을 제가 하거든요 근데 이제 라디오에서 이렇게 활기가 넘치면 그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 라디오 주파수에
0: 아 주파수에 네. 라디오를 멈추는 게
1: 아,
0: 아니고
1: 라디오 주파수에 어. 이렇게 멈추게 되더라고요 계속 어. 듣게 되고
0: 맞아.
1: 궁금하고
0: 우리 오늘도 정신없을 예정이에요
1: 예, 예, 예.
0: 그렇죠
1: 그렇죠
0: 아니 우리 일주양이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환영의 문자를 계속 보내주셨는데
1: Congratulations
0: 아니 지금 라디오 고정도 꽤 하고 계시잖아요
1: 진짜 30개 하고 계시잖아요
0: 진짜
2: 30개 아니요
0: 이제 이것 때문에 네. 31개가 됐다고
1: 어,
0: 그러는데
1: 그러니까 네, 네, 네.
3: 네. 네. 아닙니다 네.
0: 아, 진짜 우리 키썸 씨만큼이나 좀 라디오 베테랑이신데
1: 어, 라베예요
0: 아, 라베인데
2: 베테랑 아닌데 네. 우리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12시엔 주연양이 가장 즐겁다
0: 아.
2: 저게 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왜냐면
0: 그거는,
2: 네. 저쪽 동네 동네 뭐 정엽 오빠 쭉 쳐지고요. 저쪽 동네 배성재 오빠. 너무 쳐져요.
0: 그쪽도 약간 어둠의 방이잖아요. 맹문 같아요.
2: 여기는 저희 스태프분들도 다 여성분이시고.
0: 그럼요. 여인천합니다.
1: 진짜 여인천하예요.
0: 네, 맞아요. 포토 씨가 얼마나 기빨렸을까 그동안.
1: 여인천하 좋다.
0: 여인천합니다.
1: 귀신 모르세요 이거?
0: 잠깐만, 이거 언니, 아니 조금만 더 명확하게 멜로디 좀만 더 명확하게
1: 근데
0: 해줘요.
1: 제가 따라할 수 없는 멜로디긴 한데.
0: 해줘 할 수 있어.
1: 야, 아, 약간 이런 멜로디가 있어. 아시죠?
2: 아 맞아. 야, 기억났어.
1: 기억났어.
2: 오나라에 살짝 가르쳤을 텐데 그거였다.
1: 오나라는 대장금이고요.
2: 그 매야가 여인천한가? 매야 이거?
1: 아 매야 여인천.
2: 아 매야구나.
1: 고지원 선배님.
0: 아니 진짜 와 이거 꺾기 전에는 네. 진짜 약간 그 뭐랄까요? 아 타잔
1: 진짜.
0: 그 있잖아요. 정글구. 맞아요. 그 라이언 킹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꺾으면서
1: 그렇죠, 그렇죠.
0: 야 너무 경이롭고 경건하고 그랬어요.
1: 예, 그랬어요.
0: 네, 우리 6996님도 보내 주셨는데 네. 키썸 님 너튜브에서 호주 마라톤 10km 완주하신 거 봤어요. 거기서 같이 뛴 혜인 님이 힘들어 하는 키썸 님 너가 지금부터 뛰는 모든 걸음이 너의 기록이다 라고 말해줬던 네네. 게 완전 감동이었는데 네네. 저도 아직 5km밖에 못 뛰는 런린이지만 네네. 언젠간 10km 마라톤 할 수 있을까요?
1: 근데 이게
0: 나도
1: 사실,
0: 궁금하다.
1: 아 이게 저도 사실 3km밖에 못 뛰던 사람이었어요.
0: 진짜?
1: 저는 그냥 제 인생 태어나서 5km라는 기록은 내 인생에 없다라는
0: 최대가 3km였는데
1: 최대가 이제 3km인데 점점 늘린 거죠. 3km, 5km 이제 10km 나가기 전에 6km 가 마지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0km를 뛸 수가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 들잖아요.
0: 완전히
1: 10km를
0: 너무 먼 얘기 같아.
1: 완전 먼 나라, 완전 딴 나라 얘기잖아요. 그래서
2: 10km 하긴 했네. 호주니까.
1: 아, 그러니까 딴 나라.
0: 맞네. 딴 나라 가면 되려나? 네, 딴 나라 가면?
1: 이제 가서 막상 이제 정말 많은 분들과 그 막 정말 으쌰으쌰 하고 다 같이 뛰고 그러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게 뭔가 아 나도 더 열심히 뛰고 싶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제 혜인 씨께서 제 페이스메이커를 해주셨어요. 원래 저보다 더 빠르신데 근데 이제 제가 6km가 넘고 나서부터 이제부터는 너의 기록이다. 이제부터는 너가 인생에 인생이 있어서 너의 기록이니까 그냥 천천히 가도 상관없으니까 완주만 하자 했는데 덕분에 제가 진짜 그 5km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해서 10km를 들어왔거든요.
2: 진짜?
0: 네. 유지해가지고
2: 네. 너.
0: 이게 신기한 게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숨이 막 차다가 갑자기 또 숨이 안 차게 되는 지경이
1: 맞아요,
0: 온다고
1: 맞아요,
0: 하더라고요.
1: 맞아요. 8km까지는 진짜 죽을둥 살둥 했거든요. 이게 맞아? 이게 맞아? 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 감각이 없어지면서 완주만 하자 완주만 하자 이러면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0: 아유 박수 드릴게요.
1: 아니 근데 어떻게 풀마라톤 뛰시는 분들 정말 진짜 어떻게 42.19를
2: 아, 저는 그 운동 너튜버 으뜸 언니가 제 페이스메이커 해준다고 해도 저는 3km에서 그냥 포기했거든요.
0: 근데 3km도 잘한 거예요. 아니,
2: 자꾸 말을 거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1: 아, 저도 약간 그런 거
2: 같아요. 아니 난 자꾸 말을 걸어.
0: 러닝한테 말 걸면 진짜 짱나잖아요.
1: 난 스스로 지금 내 페이스대로 가고 있는데
2: 그래 나 당연히 말 너무 감동이긴한데 솔직히 조금 힘들어.
0: 왜? 계속 너의 기록이다 계속 얘기했으면 알겠어. 알겠어 하면서 계속 그랬을 것 같아.
2: 제 말이 그 말이에요.
1: 그때부터는 대답도 못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고마워.
2: 그래.
0: 사랑해 고마워.
1: 그런 느낌이었죠.
0: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
2: 근데 신기하다. 어떻게 10km를 처음 뛰어보는데 거기서 딱 처음 뛰는
0: 거 그러니까.
1: 그러니까. 근데
0: 딴 나라에서 가능했나 봐.
1: 다 같이 한번 10km 한번 뛰어볼까요 우리?
2: 아니요.
0: 자 그러면
1: 이렇게 빠른 거는.
0: 자 넘어가 볼게요.
1: 예, 예 알겠습니다. 자,
0: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 넘는 참견.
1: 오늘도 깃털처럼 가벼운 고민부터 중대한 고민까지 모두 환영합니다. 선물 푸짐하게 준비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0: 네.
2: 12시엔 주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민 사연 접수하실 수 있고요. 고민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네. 자, 첫 번째 사연은 내가 알아서 좀 먹을게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키썸 씨가 소개해주세요. 예?
1: 제 친구 중에 먹는 거 하나만큼은 정말 누구보다 진심인 쩝쩝 박사 친구가 있거든요. 맛집도 정말 잘 알아서 그 친구랑 만나면 식당 고민은 끝이에요.
2: 뭐? 오늘은 삼겹살이 땡긴다고? 그럼 그 집으로 가자. 무쇠 소뚜껑에 미나리랑 고사리랑 올려서 먹으면 그냥 끝장난다고.
1: 얼마 전에도 같이 삼겹살을 먹으러 갔는데요.
0: 네, 고기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1: 우와! 야 미쳤다 미쳤다 빨리 굽자.
2: 잠깐! 뒤집지 마.
3: 아, 왜? 지금쯤 한번 뒤집는 거 아니야?
2: 어허! 6줌은 최대한 가두고.

0: 자 이제 먹어.
1: 어? 야 근데 이거 조금 덜 익은 것 같은데 나는 바짝이 케이크.
0: 모르는 소리? 신선한 통삼겹은 육즙이 살아있을 때 먹는 거야. 주의시하게.
1: 저기 원래 이 정도에서 먹는 거 맞아요?
2: 아 저는 사장님이 아니라 잘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좀 더 익혀도 될 것 같기도
0: 아니!
2: 하고.
0: 아니! 그냥 내 말만 들어.
2: 네.
0: 나 몰라? 나 쩝쩝버스 김주현이야! 네.
1: 친구는 늘 이런 식이에요. 전 삼겹살을 바짝 익혀 먹는 걸 좋아하는데 친구는 무조건 자기 방식이 정답이라니까.
0: 어디 첫입부터 싸물싸? 고기 본연의 맛을 느껴야지. 소금 콕 고추냉이 툭! 거기까지만?
1: 아니 나는 쌈 싸먹는 게 좋다.
0: 됐고! 후식은 냉면 패스하고 볶음밥으로 가자.
1: 야 고기랑 냉면이랑 싸먹는 게 맛있어. 왜 그래?
0: 그럼 이 귀한 삼겹살 기름을 버려? 삼겹살엔 볶음밥이 국룰이야. 어허! 볶음밥 건드리지 마.
1: 아니 또 왜?
0: 지금부터 180초 기다렸다가 시계 방향으로 딱 세 번만 눌러.
2: 그냥 지금 드셔도 되세요.
1: 아니 맛집이랑 맛있게 먹는 팁 알려주는 건 고마운데 밥 먹을 때마다 사사건건 간섭하고 제 먹는 취향에도 입대는 친구 어쩌면 좋을까요? 저도 즐겁게 그냥 제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다고요.
2: 네 사연 보내주신 주주님께는요 과일차 세트를 챙겨드리고요.
1: 아 이런 먹꼰대가 있죠. 먹대가 있어요. 이런
2: 먹꼰대가 있어요.
1: 이런 먹대분들이 있어요.
2: 맞아 맞아.
1: 정말.
2: 아 혹시 두 분은 좀 이런 먹대식
1: 제가 먹대예요.
2: 그쵸? It's you.
0: Yes.
1: Me.
0: 진짜 많은 분들이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1: 어떤 편견이죠?
0: 저 같은 사람들이 먹대가 있을 것이고 먹부심이 있을 것이다. 전혀. 저는 차라리 제 친구 이랬으면 좋겠어요.
1: 약간 이런
0: 분들이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저랑 식당을 가잖아요. 그럼 저한테 눈빛을 보냅니다.
1: 약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0: 얘는 뭔가 있을 거야. 근데 정말 답답한 게 저는 그냥 다 맛있어서 살찐 거거든요.
1: 아니야. 그리고
2: 다 똑같.
1: 놀랍게도
2: 왜
1: 소식 좋아해.
2: 에이 거짓말.
1: 아, 정말로
0: 생각보다 소식 좋아요.
1: 정말로 소식 좋아요.
2: 잠깐만 피자 몇개 드셔요?
0: 아 피자는 한 세네 조각까지 가능하죠.
2: 세네 조각, 세네 조각이면 괜찮지.
1: 가능한데 약간 풀로 먹어요. 세네 조각.
0: 맞아.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성인 여성분들보다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찔 정도로 많이 먹진 않아요.
1: 그럼 왜?
0: 오늘 두 번 만났다고 굉장히 편해졌네 현영이가.
2: 언니.
0: 농담입니다.
2: 아니 우리 키썸 씨는 보통 어떤 음식 가지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1: 저 일단 라면이요.
2: 아 진짜로?
1: 라면,
2: 진짜 싫어.
1: 라면은 저는 무조건 스프부터 넣는 중이거든요. 저 면부터 넣는 게 이해가 안 가요.
2: 근데 맛이 완전 달라지나?
1: 아 모르겠는데 기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분이? 저는 제가 그 소량도 잘 그리고 대량도 잘 아시죠?
0: 아시죠?
1: 너 아시죠?
0: 아시죠?
1: 죄송해요.
0: 나도 아시죠? 대답했어.
1: 제가 라면 정말 기가 막히게
0: 아시죠?
1: 그래서 제가 라면은 정말 약간 라면 부심이 있어요.
2: 근데 사실은 스프부터 넣으라고 그 뒤에 라면 레시피도 그러니까, 나와 있기는 해요. 봉지에.
1: 괜히 그 정말 그 엘리트 분들이
2: 그래.
1: 엘리트 화학자분들이
2: 연구원들이 그치 괜히 그 레시피 써는
1: 그럼요.
2: 게 아니긴 하지.
1: 예.
2: 맞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 주현 씨는 혹시 어떤 음식이 있어서는 뭔가 고수하는 그런 거 있어요?
0: 아 저는 확실히 근데 이 사연 읽으면서 조금 몰입이 잘 됐던 게 네네. 삼겹살에 관해서 조금
1: 아 고기에
0: 예 제가 고기를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 제가 구워요 무조건.
2: 잘 구우시는구나.
0: 네네 제가 사도 제가 굽고 근데 막 그렇게 부심을 부리진 않는데 막 앞에서 잘 익지도 않았는데 막
2: 깔짝깔짝합니다.
0: 그리고 이 뒤집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1: 아,
0: 그 처음에 그 살짝 물이 올라올 때 핏물이 살짝 올라올 때 뒤집어야
2: 되는데 그때쯤에
0: 근데 계속 막 자꾸 뒤집고
1: 계속 칙칙칙 이렇게
0: 네 괜히 그런 거 조금 너무 서운해요.
2: 그럴 때 조금 약간 꼴보기 싫구나.
0: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엄마가 경상도 분이어서 네. 고기 먹을 때 밥을 먹지 않습니다. 같이.
2: 오로지 본연의 맛을 즐기는
0: 거 고기 다 먹고 그다음 후식으로 뭔가 된장찌개랑 좀
1: 좋구나.
0: 이렇게 먹는데 많은 분들이 밥이랑 같이 드시더라고요.
1: 저는 밥이랑
2: 무조건
1: 같이 먹어요.
2: 그 된장찌개도 미리 나오게 하고 냉면도.
0: 그러면 근데 고기를 많이 못 먹잖아요.
2: 근데 냉면이랑
1: 저는
2: 고기랑
1: 그
2: 싸먹으면 진짜
1: 사이드가
2: 맛있잖아.
1: 맛있는데.
0: 나도 그거 치아 시려요. 처음으로 같이 먹지.
2: 배후식으로만 살짝.
0: 다 드시고 저는 좀
1: 네이트 하셔서
0: 즐기는.
1: 그런 거 아니에요? 네이트?
2: 아 네이트 때문에요.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아니 그럼 우리 주주님들도 지금도 의견 많이 보내주셨는데
1: 네. 많이 왔어요. 1459님이 네. 방배동 쩝쩝 박사입니다.
2: 안녕하세요.
0: 느껴진다,
1: 네. 저도 아까운 고기 바짝 익히는 거 보면 속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저는 개

0: 개인적으로 갈치속젓 안 주는 갈치속젓 안 주는 고깃집을 안 갑니다.
1: 갈치속젓의 매력을 사실 저는 아직 못 느꼈어요.
0: 저는 완전
2: 진짜
1: 못 느꼈어요.
0: 저는 약간 갈치속젓 주시는 그 고깃집은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 뭔가 좀 근본이 아는 분이구나 싶구나.
0: 그렇죠. 그리고 갈치속젓이랑 사실 멜젓. 그 멜젓 끓인 거에다가 밥에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1: 그렇다 하더라고. 흑돼지에다가 이렇게 하면 맛있다고 하더라고.
2: 저는 사실 그 쌈장을
1: 쌈장파구나.
2: 너무 그 기성품 바로 주시는 것보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뭘
1: 감이 감이야 돼. 참기름이라도
2: 아니면 집된장이면 더더욱 좋고.
1: 그치 그치.
2: 쌈장을 좀 보는 것 같아.
0: 맞아. 그런 소스를.
1: 또 우리 6412님은요. 네.
2: 고기 한 판은 친구 방식대로 굽고 다음 판은 내 방식대로 굽는다고 하면 안 될까요? 회사에서 눈치 보는 것만으로도 피곤한데 왜 친구 만나서까지 눈치를 봐야 되냐고요.
0: 그러니까요.
1: 아니 어떨 것 같아요? 친구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은 그 따라가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거스르는 편이에요?
0: 저는 이제 어쩌라고가 있잖아요.
1: 어쩌라고로 가는구나.
0: 저는 이제 내 방식대로 가는 편이긴 한데 네. 사실 이 친구 방식을 먹었을 때 맛있으면 저는 따라가는 편이고
2: 그래.
0: 먹었을 때 장난하세요? 이렇게 하면 장난하세요?
1: 그 정도로 이건 아니에요.
2: 다음에 제목 어때요?
0: 장난하세요?
1: 괜찮은데?
0: 그러면 저는 따라가지 않는 편인 것 같긴 해요.
1: 괜찮으면 맞아 괜찮으면 인정하지. 저도 그런 것 같긴 한데 저는 대체로 좀 따라가는 편이에요. 저는 그냥 뭔가 힘이 없어요.
0: 아 맞아 그런 편이
1: 저는 의지가 없는 편이어가지고
2: 먹는 거에 대해서
1: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고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웬만해서는 그 약간 가리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 그러면은 아 이게 더 멋진 건가 보다 하고서 맞아, 따라가는 맞아. 편이긴 해요. 주현 씨는 어때요?
2: 아, 저는 진짜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니까요.
0: 그냥
2: 나한테 기대를
1: 아니, 그리고 기대
2: 식당 사장님들도 고기를 제 앞으로 주세요. 그 집게랑 가위를 왜 나한테 주는지 모르겠는데
1: 더 자연스럽게 잡게 되잖아.
2: 그렇죠. 그래서 난 누가 구워줬으면 좋겠어요.
1: 진짜로 여러분 제가 듣고 계신 분들 주현 씨의 지인분들 의지하지 마세요.
2: 그 밥 추가한 거 내 거 아닙니다.
1: 네 기대하지
2: 내
1: 마세요.
2: 내 앞으로 주지 마세요.
0: 제가 구워드릴게요.
1: 부탁드릴게요. 또 우리 2208님은요 진짜 쌈 싸먹으면 고기만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거 쌈파로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짜증나요. 저는 고기의 고소함과 채소의 프레쉬함이 어우러지는 게 좋다고요.
0: 저도 쌈파인데.
1: 나도 쌈파야.
2: 근데 바로 쌈을 싸드세요?
0: 그거는 이제 약간 필링에 따라 다르긴 해요.
1: 근데 솔직히 첫 입은 저는 고기만
0: 가야 된다.
2: 저도
0: 고기만.
2: 그렇죠. 본연의 맛. 질을 딱 선택을 해서 여기가 비계가 좀 많은지 아니면 살코기 비율이 어떤지 조금 체크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채소의 조합이
1: 맞아. 맞아. 맞아. 그러고서 어떤 반찬이랑 같이 먹을지 선택하는
2: 그럼요.
1: 거죠.
2: 맞아요. 그리고 고기 나오기 전에 반찬 한 입씩 조금 드셔보셔야 돼요.
1: 그럼요. 에피타이저로 먹어봐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도영님은요. 저는 아예 주문할 때부터 말해요. 나는 바짝 익혀 먹을 거니까 내 거 몇 점은 건드리지 마. 미리 불판에 가상의 선을 그어놓으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후식은 볶음밥 1인분도 주문이 되는데 왜 무조건 친구 말에 따라야 되나요? 친구는 볶음밥 먹고 나는 냉면 먹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데요.
2: 맞네. 그것도 맞다.
1: 주셨어요. 볶음밥도 시키고 냉면도 맞아, 시킵시다.
0: 그러니까. 네.
2: 아 근데 이 바짝 익혀 먹으니까 건드리지 마 이런 분들 꽤 많지 않아요?
1: 저는 근데 아직까지는 못 만났던 것 같아요.
0: 저도 그 정도까지는데.
2: 내 친구
1: 있었어요?
2: 예예예. 예. 그러니까 뭐 소고기 같은 것들 뭐 나는 빨리 익혀 먹을 거니까 내가 알아서 먹을게 뭐 이런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0: 아 그건 저예요. 저는
1: 바짝보다는
0: 저는 바짝 스타일보다는
1: 그치, 바짝은 조금 약간
0: 소고기는 소고기는
2: 근데 요새는 돼지고기도 그렇게 바짝 안 익혀도 된대요.
0: 그래요?
1: 진짜 왜요?
2: 옛날보다 좀 신선해지고
1: 그래서서
2: 유통관이 좋아져가지고
1: 그럼 육즙 살아있고 좋지 뭐.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네. 노래 들을 건데요. 신화의 으쌰으쌰 듣고요. 또 3부에서 다시 만날게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7: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0: AI가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건일구조 플랫폼.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두근.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북
0: 천재력을 처음 가로
1: 경북
0: 4호선 캠퍼스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12시 최현영.
1: 12시엔 최현영 3부 시작했습니다. 선 넘는
2: 참견
1: 키썸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일주어터와 신나는 토요일 오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1134님께서요. 일주어터 주현씨의 IUV
3: 저랑 같은 분이군요.
1: 네, IUV 노래 듣고 찾아보다가 예, 예. 옛날에 주현 씨가 김지수, 장진 씨의 신데렐라 무대 립싱크한 것까지 아이고. 보게 됐어요. 어쩜 학생 때부터 끼가 철철이더라고요. 근데요, 주현 씨 사실 우리 딸도 개그맨이 엄청 되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웃기지만 아직 나이가 어려서 고민입니다. 주현 씨는 이른 나이에 개그맨 도전 추천하시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3: 개인적으로
1: 뭐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네. 있으세요?
4: 근데 이게 우리 때랑은 좀 다르잖아요.
3: 아, 그럼요.
4: 요즘 친구들은 너무 직업도 무궁무진하고
3: 맞아요.
4: 이게 또 이 친구들이 어른이 돼서 뭐 AI가 어디까지 발전할지도 모르고 막 살짝 이런 느낌이어서 막 너무 한 곳을 파기보다는 저는 어머니의 교육 철학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워라 이런 거였어요. 근데 20대 초반에는 하나만 파괴해주지 그런 교육까지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런 라디오에 나가서든 뭐 아니면 사회생활 하서라도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3: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4: 맞아요.
3: 게.
4: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하나 꿈을 정하면 공부를 좀 놓거나 좀 난 이것만 할 거야. 뭐 운동만 하거나 막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3: 네네네.
4: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기본적인 뭔가 상식이라든지 뭔가 베이스는 있어야 된다. 그게 나중에 무너졌을 때 힘이 될 수 있다. 잠깐만 나 너무 진지한가?
3: 아니요. 왜냐면
4: 토요일 오후인데.
3: 아니요.
1: 근데 나는 무슨 생각했냐면 어머님이 너무 감사하다. 어머님이 사실 그 시대에 막 우리 자식들한테 뭔가 막 배우고 싶은 걸 이것저것 막 경험해주게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닌데
4: 맞아요.
1: 돈도 많이 들고
4: 맞아요.
1: 근데 그런 거를 어쨌든 뭔가 폭넓은 경험을 하게 해주기
4: 맞아요.
1: 위해서 그게 뭔가 지금의 주현 씨를 만든 거잖아요.
4: 예를 들면 전 검도도 배우고 뭐 사물류도 배우고 그랬는데 그게 대학교 가서 연기 수업에 검도로 발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전 그때 또 A+를
1: 그래.
4: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작은 게 조금씩 커져서
1: 맞아.
4: 네,
1: 맞아.
4: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
4: 그래서 네. 너무 한 가지에 꽂히신다기보다 또 여러 가지 그리고 개그맨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센스라고 생각하거든요.
3: 그럼요.
4: 센스를 키우려면 이거는 뭐 개그를 공부해서라도 되는 게 아니고 뭐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배우고 좀 친구들 많이 만나고 하면서 센스가 는다고 생각해요.
1: 친구들 그러니까 다양한 사회 경험도 엄청나게 뛰어들어서 해보고 만나보고
4: 네.
1: 관찰도 많이
4: 네.
1: 하고
4: 그리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TV를 많이 보게 하는 게 안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3: 맞아요.
4: 저는 어렸을 때 TV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뭐 안 좋은 애니메이션을 못 보게 하셨는데 그럼 뭐 그냥 생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 사는 얘기 들으면서 그럴 때 뭔가 이 사람들 센스가 생기는 것 같아요.
3: 주은영 박사님이시네. 주은영 박사.
1: 네. 맞네.
4: 나는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서
3: 아니요.
4: 왜냐면 저희 저도, 조카가 이제 잘하고 있다 보니까
3: 그러니까.
4: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3: 저도 빠져들었어요. 지금.
4: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1: 맞아.
4: 육아에 대해서.
1: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된다면 네. 주현 씨한테
3: 그러니까요.
1: 연락을 한번 해보는 예.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3: 심지어 아이도 없는데 주현 씨는.
4: 그러니까 비주얼님이 있는데 없어야지. 예.
1: 아무튼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1234님. 자 토요일 오후 선넘는 참견 함께하고 있는데요. 12시엔 주현영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넘는 참견 게시판에 고민사연 남겨주실 수도 있고요. 고민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3: 네.
1: 자 이제 바로 다음 고민도 만나보겠습니다. 운동만 하고 헤어지는 거 아니었어요?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사연은 제가 소개해볼게요. 얼마 전에 이직을 했는데요. 회사에 여자 풋볼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원래 여자 축구에

0: 대한 로망이 있던 터라 고민고민을 하다가 가입신청서를 냈죠. 그리고 첫날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주연영이라고 합니다. 다들 잘 부탁드립니다.
2: 어머어머어머! 이게 웬 귀한 신입이야!
1: 안녕하세요.
2: 여러분! 신입이 왔어요. 주목! 박수! 말라 말라! 야, 이제 우리가 가족이야. 나는 주연 언니고 이쪽은 혜령 언니. 편하게 불러.
1: 엄청난 환대 속에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제가 사람 셋 이상만 모여도 기가 쫙 빨리는 파워 아이 성향이어서요. 그런데 어쩜 이 동호회에는 파워 이들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3: 혈형이 지금 좋다.
1: 진짜요? 네.
3: 공 무서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이스. 너무 좋다.
1: 감사합니다.
3: 우리 현영이 재능 있는데?
1: 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2: 지금 방금 완전 메시였어.
3: 완전 주시야.
2: 야, 우리 집에 완전 복덩이가 들어왔다.
3: 자, 오늘 훈련 끝.
1: 네, 수고하셨습니다.
3: 자, 그럼 이제 진짜 훈련하러 가보자고.
1: 네? 훈련 저희 끝난 거 아니에요?
2: 이제 진짜 팀워크 훈련 가야지. 1차는 고기, 2차는 맥주, 3차는 가볍게 코인 놀이방 콜.
1: 저는 열심히 운동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샤워 개운하게 하고 푹 쉴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침묵 도모 시간이라니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빠지려고 했더니
3: 에이, 축구는 팀플이라고. 팀워크가 생명인 운동인데 혼자만 빠지면 어떡해.
1: 그러면 저 그럼 딱 밥만 먹고.
2: 그래 현영아, 딱 한 시간만. 진짜 한 시간만 있다가 가. 더 안 붙잡을게.
1: 그렇게 따라갔다가 저 끝나고 3시간 동안 회식했고요.
3: 여러분, 월요일 퇴근 후에 런닝 번개, 수요일은 풋살아 투어, 금요일은 전술회의 겸 떡볶이 먹기. 가능하신 분들만 편안하게 모십니다.
1: 그런데요, 결국 다들 저 빼고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저 축구하는 건 정말 좋아요.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요. 그런데 연습보다 회식이 더 체력전입니다. 동호회는 계속 다니고 싶은데 친목 모임은 적당히 빠지고 싶은 제 마음이 이기적인 걸까요? 이 팀원분들의 기분이 최대한 상하지 않게 모임 빠지는 법 간절합니다. 네, 우리 주주님께는요 게임용 체중계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너무 받고 싶다.
3: 게임용 그러니까. 체중계.
2: 이거 다음 주에 사연 좀 보낼게요.
3: 저도요. 네. 저도 몰래 보낼게요.
1: 그러니까. 아니 두 분도 이제 골 때리는 그녀들 하면서 이제 각자 팀이 있잖아요.
3: 네, 그렇죠.
2: 아, 심지어 저희 둘 다 주장이에요.
1: 네. 그러니까 일주양이 우리 또
3: 우리 사연 아니에요?
1: FC 스트리밍 파이터, 네. 키썸 씨가 FC 원더우먼 소속이고 네. 이렇게 다르시고 각자가 주장이신데.
2: 그렇죠.
1: 아니 두 분 팀들도 이제 끝나고 회식 같은 거 자주 합니까?
3: 근데
1: 어때요?
3: 저희 팀은 네. 사실 뭔가 회식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팀원끼리 자주 모여서 그 팀원 집 가가지고
1: 단합하는구나. 네,
3: 그렇게 그냥 놀고 싶은 사람 놀고 그냥 바쁜 사람 빠지고 싶은 사람 빠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1: 혹시 그런 게 실제로 경기나 어떤 팀워크에 지장이 가기도 하나요? 근데,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3: 근데 그렇게 뭔가 있어요? 자주 이렇게 뭔가 모여서 무조건 축구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해요.
1: 축구 영상 보고
3: 무조건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좋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1: 확실히.
3: 확실히.
1: 그럼 이렇게 내향인 분 같은 이런 주주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3: 그럼 가라고 해요. 붙잡지 않아요.
1: 그렇게 해도 큰 적이 없을까?
3: 큰 그거 없습니다.
1: 그래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근데 저는 생각보다 내향적인데 저희 팀원 중에 히밥이라고 네. 먹방 너튜브 하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가 회식을 정말 좋아해요.
3: 진짜.
2: 근데 또 제가 주장이다 보니까 네. 빠질 수가 없어서 항상 이제 히밥이가 술 먹자 하면은 다 이렇게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축구를 시작했는데 살이 쪘어요. 이건 다 히바비 때문이다.
3: 과연 그게 다 히바비 때문일까요?
2: 근데 이게 풋살은 이제 좀 되게 단체 스포츠잖아요.
3: 맞아요.
2: 근데 확실히 이게 패스가 연습하는 것보다 그냥 친해지면 그냥
3: 뭔가
2: 눈만 봐도 이쪽으로 갈 거구나 너. 그래서 이러면 진짜
3: 그게
2: 회식이 좀 필요한 스포츠긴 해요.
1: 근데 참신기 운동도 그렇고 네. 뭐 이게 대해서 뭐 개그를 하실 때도 그렇고 네. 이게 다른 예술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이 체능하는 분들을 네, 보면은 네. 이 단체 같이 뭔가 이런 앙상블 팀워크 그 이게 그냥 일할 때뿐만이 공 경기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 사적인 부분에서조차 서로한테 어떤 믿음이나 신뢰나 어떤 사랑이 있으면 더
2: 맞아요,
1: 잘
2: 맞아요.
1: 되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드라마 찍으실 때도 그러지 않아요?
1: 완전 맞아요.
2: 맞죠.
1: 그래서 만약 만약에 상대 배우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랑

0: 하는 사이야. 그러면은 아무리 거기서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막 해도 이렇게 하고 눈물을 질질 흘려도 시청자들은 그걸 보고 어떤 이상한 이질감을 느껴요.
1: 아, 그래. 확실히 티가 나나 보다.
0: 와닿지 않는다거나 둘이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든지 뭔가 그런 피드백을 듣게 되더라고요.
1: 진짜 축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0: 그래요? 이게 그냥 경기여도 이게 사적인 감정이 예를 들면 조금
1: 아무래도 아무래도 만약에 두 가지 패스 선택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나한테 친한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이라서.
2: 맞아요.
0: 그렇구나.
1: 근데 나는 이 사연자분이 살짝 뭐랄까 포장된 내향인 것 같은 게 정말 내향이는 풋살 동호회 포장한다.
0: 나도
1: 할 수 있습니다.
0: 나도 할 수 그러니까.
2: 정말로.
1: 그래서 이분은 좀만 노력하면
0: 그러니까 조금만 공략해보면 될 것 같아요.
1: 외향인으로 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2: 그러니까.
3: 반반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2: 52대
1: 딱 저랑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2: 아이가 52
0: 이 비율을 좀만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리고 이게 회식을 너무 자주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환호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사연자분들처럼 갑자기 한 달에 한 번 갑자기 나와 그러면 와 현영이 왔다 이러면서 되게 환대해
0: 그러니까.
1: 맞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봤을 때 반반이신 것 같은데 이게 풋살을 계속 좀 즐기시려면
2: 그건 또 회사 동아리래요. 회사 동호회 풋볼이라서 그건 또 사회생활에도 이게 또
0: 그쵸. 사회생활 어떤 능력도 올라가는 어떤 그런
1: 맞아,
0: 느낌도
1: 맞아.
0: 있고
1: 그냥 진짜 일이라고 생각하고
0: 일의 연장선 아니 우리 주주님들도 보내주셨는데 네. 우리 4821님은요 제가 다니는 필라테스 센터도 너무너무 좋은데요 어느 순간부터 친해지다 보니까 운동 끝나면 커피 한 잔이 꼭 2시간 수다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자연스럽게 이어폰 꽂고 도망간다고 저는 애초에 한 번 갔다가 기빨리고 두 번은 절대 안 가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한번 이것도 해보는 거죠.
2: 그렇죠.
1: 제가 즐겨하는 운동 중에 크로스핏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뭐랄까 구성원들끼리 네네네. 커뮤니티가 엄청 활발해요. 그러니까 운동하러 오신 분들인데 자기들끼리 뭐 배드민턴단을 만들고 뭐 봉사단을 만들고 막 이렇게 엄청 활동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자꾸 이제 말을 거세요. 왜냐면 재밌게 생겼으니까. 근데 저도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안 가는데 안 가도 그냥 제가 할 거 운동만 열심히 가도 그래도 말을 다 걸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우리 아연님께서는요 네.
2: 매번 빠지지 말고 세 번 중 한 번 정도만 참석하세요. 가끔 얼굴만 비춰도 충분히 성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아 완전
2: 저 이거 완전 추천이요.
1: 차라리 회식 가서의 스탠스가 중요해요. 내가 내향인이라고 해서 테이블 끝에 앉아서 막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사실 안 간간이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큰 마음 먹으셔서 가셨다면 조금 가운데 앉으셨어요. 살짝 삼겹살 이거 좀 하고. 이거 뒤집지 마세요. 살짝 이런 농담이라도 더 좀 건너시고
2: 그래, 이와 그래, 얘기도 많이 거. 하고
1: 그래 괜찮다. 힘들어도
0: 그래 한 번쯤은 용기 내서 가운데 맞아. 자리에 용기 내서 앉으시고 농담 한두 개
1: 근데 안 맞다 하시면은 뭐 스쿼시로 바꾸세요. 운동을 혼자 하는 걸로
2: 맞아. 아니면 그냥 그 한 번 딱 가보고 안 맞으면 그냥 안 가면 되죠.
1: 그래.
2: 운동만 하면 되죠.
1: 맞아.
0: 또 우리 5077님께서는요.
4: 네. 저는 회식은 패스하고 대회나 행사만 꼭 참석했어요. 그리고 대신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거기서 에이스로 활약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던데요.
2: 이것도
1: 맞아.
2: 아니, 우리 다음 번에.
1: 안 와도 풋살 기준으로 네. 회식에 안 나오는데 골을 정말 잘 넣고 너무 잘해.
2: 잘해.
0: 그러면 안 와도 돼.
1: 오셔.
2: 그냥 제발 그냥 대회 때만 나와주세요.
0: 진짜 결국에는 이 운동 경기에 있어서 엄청 적극적이고 에이스로 어떻게 활약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구나.
1: 어쨌든 운동 모임이니까요.
2: 그러니까 실력이 만능이 주의예요. 실력 만능 주의야.
0: 그러게 실력이 안 되시면 회식은 조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1: 결론은 또 그렇게 되네요.
0: 네, 결론은 그렇게 되네. 우리 4052님은 저는 회식은 자주 못 가도 연습은 빠짐없이 참석하고요. 경기 사진도 많이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고 신입들 들어오면 누구보다 잘 챙겨주고요. 딴 걸 열심히 했더니 회식 안 와도 성의 없다는 얘기는 안 듣더라고요.
2: 이렇게.
0: 이런 거 괜찮네.
2: 이런 방법도 좋네.
1: 살짝 피곤하기도 하다.
2: 막 사진 찍고 올리고.
0: 그럼 나중에 계속 물어볼까? 오늘 찍었어 혹시?
1: 약간 당연시하는 거야?
0: 당연해서. 혹시 오늘은 왜 또 사진 안 올라오나? 오늘 못 찍어서 진짜 매주 찍어주길래 이번에도 현식이가 찍는 줄 알았지. 오늘 진짜 오늘 찍었어야
2: 안 되겠다.
0: 되는데.
2: 나 골 넣는 거 못 찍었어?
0: 못 찍었네.
2: 오늘 진짜 대박 레전드 골이었는데 약간 이런.
0: 평상시 말고 오늘 찍었어야지.
1: 대박이지.
0: 이거 진짜 PTSD 오죠? 진짜 PTSD 오죠?
1: 바로 탈퇴야 나는.
0: 안 되겠다.
1: 좀 힘들다.
0: 힘들다.
1: 사회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0: 세상에 쉬운 게 없습니다.
2: 그럼요.
1: 진짜.

0: 네, 조용필의 Bounce 듣고 오셨습니다. 선 넘는
1: 참견
0: 키썸 일주어터 함께하고 있고요. 짧은 고민 사연들 만나볼 건데 우리 일주양께서 한번 네, 소개해 일주양. 주세요. 네.
2: 아, 그것이 문제로다 님의 사연입니다.
0: 네.
2: 주말 점심 진짜 제대로 먹고 싶은데요. 이열치열이냐 시원한 한방이냐 중에 고민입니다. 칼칼한 닭볶음탕 국물에 푹 익은 감자 자극해서 밥이랑 싹싹 비벼 먹을지 쫄깃쫄깃한 함흥냉면 면발을 새콤달콤 양념에 휘가 막 호로록 먹을지 세 분이면 뭘 드실 건가요? 배고프니까 얼른 정해주세요.
0: 아, 오케이 오케이.
1: 와, 나 둘 다 너무 힘들어.
0: 일단은요, 만약에 기력이 요즘에 좀 떨어지셨다. 그럼 나는 이열치열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1: 지금 스탠스는 어때요?
0: 지금 스탠스요? 네.
1: 하나, 둘, 셋 해볼까요, 그냥?
0: 오케이.
1: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거.
2: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아, 잠깐만.
0: 뜨차러 갑시다. 하나, 둘, 셋.
1: 냉면!
0: 뜨거운 거.
1: 근데 제가 봤을 때 두 분이 되게 잘 맞아요. 저는 소외됐어요.
2: 왜?
1: 두 분이 아이고 내가 인데.
0: 아니, 두 분은
1: 나 서운해?
0: 아니, 조금 소외될 필요가 있어요.
1: 왜?
0: 어? 아니, 왜냐면 나
1: 기세 눌렸나요? 왜냐
0: 나 두 분이 절친 바이브라서 나 외딴 섬이었잖아. 근데 지금 잠깐 외딴 섬이죠. 장난입니다. 아니 저는 약간
3: 격파하는 걸 좋아해요.
1: 약간 뜨겁게 그냥
0: 그냥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사실은 좀 여름에도 저는 좀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막 뜨거운 거 먹는 거 되게 즐기긴 해요. 땀 더 흘리게 그냥 차라리. 근데 왜 뜨거운 거 선택하셨어요?
2: 제가 저번 주에 그 원주 쪽에 흠뻑쇼 다녔거든요. 거기서 이제 물거운 차?
0: 물 먹고 즐거웠나 보다.
1: 차가운
2: 물을 먹고 제가 원주에서 가장 좋아하는 두부전골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진짜 오래돼서 에어컨도 잘 안 되고 완전 옛날 집 제일 좋아하는
1: 그냥 사람들. 땀이 완전인데
2: 두부전골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1: 두부전골이
2: 전골. 와 이게 이열치열의 맛이구나. 그걸 느끼고 오니까 아 이거 이열치열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0: 땀에는 땀으로 그러고 나서 딱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싹 넣어주면 너무 마무리 끝내주지.
2: 좀 말라깽이다.
0: 왜요?
2: 바닐라 라떼로 가야 돼. 단 걸로 먹어야 돼.
0: 아, 제가 유당불내 좀 있어가지고.
2: 아, 진짜 미안.
0: 네, 아유, 아닙니다.
2: 건강해요?
1: 네. 아닙니다.
2: 아니, 바로 쳐내네.
1: 아닙니다.
0: 여러분, 이게 보라에서 웃겼을 텐데.

0: 합니다 그러면서 손등으로 아, 저를 이렇게
1: 엄청 안
0: 좋아. 어, 손등으로 저를 손날로 저를 아, 이렇게 치셨거든요. 아,
1: 네. 뭉툭해요. 어, 아, 네. 미안합니다.
0: 괜찮아요. 어, 우리 키스
2: 저는 어, 저는 지금 한 3일 연속으로 닭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0: 아, 요즘에 또 막 복날이고 또 막
2: 그래가지고 지금은 약간 냉면이 땡기는 느낌이긴 해요.
1: 어떤 정도 많이 먹었나?
2: 근데 평냉으로 먹고 싶어요.
0: 아 맛있겠다.
2: 평냉 말고
0: 최근에 또 평냉 맛있게 먹었나?
2: 모를 수 있어요.
0: 모를 수 있어요. 어, 근데.
2: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1: 게 있어서. 평냉 부심이 부리더라고요. 평냉 부심은 없어요.
0: 평냉 부심이 조금 꼴보기 싫긴 한데 근데 이게 저는 평냉 중에서도 진짜 리얼 정말 그 평양에서의 그 맛을 내는 그런 곳은 저도 좀 힘들긴 해요. 아. 근데 이게 워낙 평냉집이 요즘 많아지고
2: 진짜 많죠.
0: 이 대중적인 맛을 좀 잡는 적당한 어떤 그런 집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난 꼭 한번 그래도
1: 한번 먹어봐야겠다.
0: 진짜 끝나 광고 다 맛집 추천드릴게요.
2: 저도 알려줘요.
0: 네네. 그래서 그거 정해달라고 하셨는데
2: 잠깐만요. 그래서 뭐라고?
1: 아, 2대 1이니까 그냥 뜨거운
0: 걸로 가시죠. 뜨거운 걸로 가요.
1: 딱 좋다. 예,
0: 기력 보충하세요.
2: 먹고 싶은 거 드세요.
1: 아, 나 이 감자랑 밥 비벼 너무 좋아.
0: 으깨 먹어야지.
2: 으깨.
0: 닭볶음탕에 여기 이거 그 당면까지 있으면 그 당면까지 쫀득하게
1: 근데 그거 알죠. 닭볶음탕은 밥을 또 먹고 또 다음에 볶음밥까지 먹어야 돼요. 와. 멤버
2: 탄탄탄이네요.
1: 탄탄탄이에요.
0: 너무 탄탄하다.
1: 괜찮아. 닭이 단백질이니까요.
2: 그럼요.
0: 자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컵.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10: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참. 이렇게 또 우리 일주양 덕분에 예. 2주 동안 아유. 너무 시끌벅적하니 재밌

0: 있었어요. 맛있는 시간이었어요.
1: 아, 떨어지기 싫어.
2: 그러니까 선남무 청년이 원래 네. 맛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1: 아 그냥 약간 뭔가
0: 그렇게 이렇게 치중되진 않아요.
2: 이렇게 내가 왔을 때 이렇게 또 맛사연 네. 많이 보내주셨네요. 감사하게도.
0: 맞아요.
2: 네.
0: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막 정말 너무 또 더 편해지기 시작했는데 또 이렇게 헤어지게 돼가지고 맞아요. 너무 아쉽다. 아쉽네요.
2: 포토 오빠가 더 잘 돼서 여행을 많이 다녔었으면 좋겠네요.
0: 아, 그러게요. 네. 더 일 좀 뭐 많이 많이 다녔으면 네. 좋겠어요.
2: 네. 포토 오빠가 또 여행 가시면 언제든지 또 불러주세요. 아, 네. 네. 또 이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네. 또 즐겁게 만나면 좋겠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감사해요.
0: 감사해요.
2: 그리고 오늘 일주향이라는 타이틀이 너무 좋아요.
1: 그러니까 일주향 진짜.
2: 뭔가 내가 진짜 마음이 넓은 사람 된 것 같아요.
0: 진짜 대서양 태평양 일주향. 아 좋습니다.
1: 정말.
0: 자 그러면 또 키쌤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1: 아니 저는 사실 이제 너무 이렇게 편안한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0: 포트 씨 들으면 안 되겠다 이거.
1: 아니 저는 또 이제 찐친이잖아.
0: 맞아 너무 느껴졌어.
1: 너무 좋았던 시간이고 이렇게 친구랑 이렇게 뭔가 한다는
2: 게
1: 너무 좋았는데 또 포토 씨가
0: 또 한번 여행 가요.
1: 여행 한번 가시면 또 와주세요. 꼭
0: 그때쯤엔 또 그때 맞는 또 제철 음식 얘기하면서
1: 그러니까요.
0: 신나게 한번 맛있는 시간 네. 보내보자고요.
1: 네.
0: 자 좋습니다. 주현 씨도 다음에도 꼭 놀러와 주시고요.
2: 네,
0: 키썸 씨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납시다. 네. 그럼 저는 두 분 보내드리고 4부로 들어올게요. 저희는 키썸의 어쩌라고 듣고 오실게요. 안녕.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돼지 포크베

0: 브레이크밸리.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생활정보.
1: 기다리던 여름휴가지 도착하자마자 몸살이나 두통이 생겨 고생한 적 있으신가요? 휴가 첫날 거짓말처럼 몸이 아파지는 현상을 레저 시크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휴가가 시작돼도 바로 정상 수치로 돌아가지 않고 며칠간 서서히 낮아지는데요.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각성했던 몸이 풀리는 과정에서 자율신경계와 면역체계의 균형이 일시적으로 흔들리며 피로감을 느끼게 합니다. 레저 시크니스를 줄이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휴가 첫날 무리한 일정 대신 적절한 수면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면 충분합니다. 올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다면 세부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12시엔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토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편하게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우리 8138님은요. 주디, 제가 바빠서 이번 초복 중복을 그냥 넘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마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삼계탕 대신 엄마가 좋아하시는 훠궈 먹으러 가려고요. 엄마는 늘 반찬 가져가라, 참기름 가져가라, 작은 거 하나라도 생기면 꼭 불러서 챙겨주시는데요. 사실은 그보다 딸내미 얼굴 보고 싶으셔서 일부러 그러시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엄마, 나 곧 도착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뭔가 저를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네요. 우리 주주님처럼 아, 엄마는 왜 자꾸 이렇게 오려고 하는 거야 이러지 않고 엄마가 내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자꾸 오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아, 진짜 우리 주주님 너무너무 효녀시네요. 또 우리 5238님은 현관문 앞에 웬 수박 한 통이랑 메모가 있더라고요. 배달이 잘못 왔나 하고 봤더니 아래층에서 고맙다며 놓고 가셨어요. 남편분이 교대 근무라 조심해달라고 하셔서 저 나름 신경 썼거든요. 이따 저녁에 가족들이랑 시원하게 쪼개 먹어야겠습니다. 이웃끼리 이렇게 사이좋게 웃으며 지내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거 진짜 복 맞아요. 그런 서로 복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더 살아갈 힘을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정말. 자, 그러면 저희는 노래 듣고 올 건데요. 3054님께서 신청해 주신 리센의 러브 어택, 그리고 5584님께서 신청해 주신 IOI의 갑자기 듣고 오실게요.

리센의 러브 어택 그리고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듣고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7028님께서 은행원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같은 지점에서 근무했던 언니들이랑 오랜만에 점심 약속이 있어요. 언니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밀린 수다 떨 생각에 지금 기분이 업업 너무 신나 불어요.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렇게 예전에 우리 이렇게 보내주신 주주님들 사연도 보면은 같은 이 회사에서 이렇게 마음 잘 맞는 동료들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이것도 크나큰 복인 것 같고, 퇴사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시는 걸 보면은, 야, 이것도 서로 인복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오랜만에 언니 아들이랑 아주 그냥 회포 풀고 재미난 시간 보내세요. 또 우리 지은님께서도, 주디, 저 어제 OTT로 주디가 나오는 영화 괴기열차 봤어요. 주디의 색다른 연기에 깜짝 놀랐답니다. 더위 식히려고 틀었다가 몇 번이나 깜짝 놀랐는지,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 기대할게요. 오늘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 영화 괴기열차는요, 저보다는, 이각 에피소드에 나오는 그 어떤 무서운 에피소드를 해서 이제 주인공을 하고 계시는 그 배우님들의 열연이 그게 조금 더 뭐랄까 임팩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제 우리 주디도 그 안에서 어떤 또 관통하는 주제가 있고 그거를 이끌고 가기도 하지만은, 근데 거기서 열연하시는 그 귀신 역할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정말 열연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리는 영화죠. 또 우리 8645님은 주말마다 SNS에서 봤던 음식을 하나씩 따라해 먹고 있어요. 오늘은 샐러드빵에 도전했는데요. 냉동 핫도그에 나무 막대기를 빼고 그 안에 마요네즈에 버무린 양배추랑 오이 넣고 케첩까지 뿌려 먹었더니 와우, 딱 시장에서 사 먹는 그 맛이더라고요. 주말을 즐기는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아이유의 마시멜로우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인데, 저도 이 SNS에서 봤던 음식들 하나씩 다 저장해 놨다가 따라 해 먹는데, 저는 최근에 그 저장도 해놨는데 최근에 감자 샐러드 있어요. 마요네즈랑 감자 으깨가지고 그거 너무너무 해 먹고 싶어가지고 모닝빵에다가 삭혀가지고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저장해 놨어요. 저는 조만간 그걸 해 먹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는 노래 듣고 올 건데요. 우리 8645님께서 신청해 주신 아이유의 마시멜로우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마시멜로우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케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케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8: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9: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0: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0: Walk it, walk it. 안전화.
1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3: 제가 들어드릴게요.
14: 여기 앉으세요.
1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5: 아이고 영감, 가만히 있지 말고 재밌는 것 좀 틀어봐요.
16: 어, 어메, 내가 안 그래도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라디오 알아왔잖여. 그 아이 그 뭐셔 그 아유 이름이 저기 뭐여 그게 뭐냐.
17: 할아버지 12시엔 주연영이요. 재밌는데 선물도 많이 줘요.
18: 12시엔 주연영에서 준비한 푸짐한 8월 선물. 매콤의 영원한 안방 요정 저 박소영이,
19: 할아버지 연기의 달인 저 김규종이 소개해드릴게요.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앳홈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18: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20: 잠옷 맛집 하이픈에서 남녀 공용 반팔 잠옷 세트,
19: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18: 디퓨저는 라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0: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0: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1: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0: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서는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1: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0: 12시에 주연령 좋아요.
2: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0: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저는 끝곡으로 윈디시티의 엘니뇨 프로디고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12시엔 주연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날 농업 현장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죠. 작업을 나가기 전에 폭염 상황 확인하기, 아이스팩, 모자, 냉각조끼 챙기기,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보단 둘이 함께 움직이기. 그래야 좀 안심이 되겠죠. 또 일하는 동안엔 찬물을 자주 마시고 1시간 정도 작업했다면 10분쯤은 그늘막에서 바람을 쐬며 쉬어주세요. 비닐하우스나 축사처럼 더운 곳은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도 자주 해주시고요. 올여름 농사 건강이 우선입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신차 선팅할 땐 어디

0: 썬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썬팅
1: 어프프 썬팅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안녕하세요.
5: 이세영,
6: 정용화,
7: 도겸,
8: 최애나입니다.
5: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6: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7: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8: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0: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2: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It's sprung. 2시 타정 카드 샤오 날이면 날만 어김없이 여러분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쇼. 여러분이 안 들어도 나는 어김없이 여러분들 앞에 떠드는 쇼. 안 들으면 손해인 쇼. 어서 들어옵쇼. 자, 오늘 대놓고 녹화하는 토요일 방송입니다. 바로 와, 벌써 8월달이네요. 8월의 1일. 8첫토네요. 8첫토. 8첫토 방송을 대놓고 녹음하는 방송으로 시작합니다. 토요일이네요. 8월 1일, 2일 또 이렇게 1일, 2일이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네. 주말 방송 녹음 방송인가 하시죠? 녹음 방송인데 생방송이 아닌데 청취율은 높아. 어떻게 된 거야? 자, 대놓고 녹음하는 토요일 방송은 예약 문자로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오프닝을 열고 있는데요. 지난주 방송을 들으시면서 토요일 오늘 8월 1일 토요일에 8첫토에 뭘 할 것 같은지 정성껏 보내주신 문자를 소개하면서 오프닝을 열겠습니다. 김호범 씨께 뽑혔네요. 애들 데리고 계곡으로 물놀이를 가려고. 야, 제 계곡으로 물놀이를 가본 게 언제일까? 계곡으로 물놀이를. 와, 계곡으로 물놀이 가본 거는 진짜 내가 어렸을 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아하, 사실 어릴 때 계곡 근처에 살았었어요. 오, 물놀이를 갔다가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곡은 근처도 안 갔는데 애들이 원하니까 안 간다고 버틸 수가 없네요. 안전하게 잘 놀다 오겠습니다. 아, 계곡은 너무 시원하긴 해요. 진짜로 계곡물이 시원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교회 수련회를 갈 때 나를 데리고 왔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계곡에 들어갔는데 수영에 자신 있었던 어떤 어린아이가 너무 깊은 데를 처음 가보고 그때 막 발이 안다니까 되게 당황했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겨우 나왔는데 뭐 그런 트라우마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 아, 그리고 이제 계곡 가면 늘 여러분들이 하는 짓이 있죠. 수박을 사갖고 와서 물에 담가놓고 먹는다. 근데 이게 당도가 빠지는 거 알죠? 예, 물에 담가놓으면요. 시원해지는데 당도가 빠집니다. 예, 과일을 물에 담가놓으면 당도가 빠져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복숭아도 이제 지금 철인데 복숭아를 실온에 보관하다가 먹어야지 당도가 훨씬 높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으면 당도가 빠져요. 아, 이것도 팁입니다. 우리 와이프가 해준 얘기예요. 맞겠지 뭐. 와이프는 말은 다 맞는 말이니까. 그렇습니다. 아, 정보를 살짝 깨알같이 들으면서 첫 곡 나갑니다. 오늘 토요일 대놓고 녹화하는 방송의 첫 곡은요, 샤키라의 노래입니다. Whenever, wherever 듣겠습니다. 아는 가수의 아는 노래네요.

0: 두두두 그 마지막 악기가 그게 뭐지? 이렇게 이렇게 된 소라처럼 생긴 그 이렇게 부르는 거 그 있잖아 이렇게.
1: 오카리나?
0: 오카리나인가 보다. 그 소리가 오카리나 같아. 맞지? 두두두 하는 게. 샤키라의 노래였습니다. Whenever, wherever, 언제든 어디든 그딴 노래였습니다. 샤키라. 토요일 예약 문자를 소개해드리면서 분위기를 열고 있죠. 김호범 씨 외에 또 소개되신 분께는요. 오늘 닭가슴살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챙겨 드시죠. 자, 문혜진 씨입니다.
2: 드디어 가족들이 완전체 음모입니다. 유학 간 딸이 귀국해요. 귀숙사에서 지내는 고딩 아들 귀가. 이제 가족들 밥하느라 전쟁이 시작될 것 같아요. 엄마는 방학이 없네요. 냉장고는 비명을 지르고 지갑은 울고 저는 밥만 해댈 겁니다. 가족들은 살찌고 엄마인 저는 체력이 왕창 빠질 예정이에요.
0: 그래도 기분 좋으시잖아요. 우리 아주 자제분들이 또 오시고 하니까. 그럼 뭐 외식 드시죠. 왜 외식 하시면 되잖아요. 아, 엄마가 또 밥을 맛있게 하면 또 애들이 그게 그립지. 집밥이. 문혜진 씨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주시고 아이들이 또 자기 자리로 돌아갈 때 엄마는 탈출하면 되죠. 전희주 씨.
2: 1년간의 교환학생을 생활을 바치고요. 곧 한국으로 돌아가요. 아마 귀국 짐을 열심히 싸면서 컬트쇼를 듣고 있을 것 같아요.
0: 지금 귀국 짐을 싸고 있나요? 뭐 좀 샀나? 가족들 거? 아, 유학생활이니까 돈이 없을려나?
2: 처음 해외 나왔을 때는 외롭고 어색한 감정만 들었는데 막상 들어갈 때 되니까 아쉽네요.
0: 이제 완전히 돌아가는 모양이구나. 교환학생 생활 마치고.
2: 그래도 부모님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엄마 아빠 기다려. 막내딸 곧 간다.
0: 아, 좋아하시겠네요. 엄마는 또 밥할 생각을 하시겠네요.
2: 어머. 희주가 온다니까 좋아하는 불고기를 해놔야 되겠는데. 아이고.
0: 뭐 이러면서 또 어머니야. 현루비 씨. 캐나다에 사는 언니가 냥이를 키우게 됐어요. 영상으로만 보다가 드디어 여름 휴가 겸 실물 영접하러 캐나다로 갑니다. 와, 실컷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면서 컬트쇼를 들을게요 하셨네요. 아, 지금 가야 계실래나? 캐나다에. 자, 예약 문자 소개되신 분께 닭가슴살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예약 문자 받아볼게요. 다음 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8월 8일이 되겠네요. 8월 8일 날, 88하게 여러분 뭐 할 것 같은지 예약 문자 지금 보내주세요. 샤메 1077! 긴 문자!
3: 100원.
0: 합쳐서! 고릴라님! 나이스! 기영아 좀 더 힘차게 했으면 좋겠다. 예, 이제 막내 작가인 가영이가 가고 기영이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예, 기영이가 텐션이 좋은 친구. 고향이 어디지? 기영이가?
4: 저 해화입니다. 해화.
0: 서울 해화.
4: 대학로.
0: 아, 서울 사람이네. 아, 완벽한 서울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완벽한 서울 사람이 누가 있나요?
5: 오빠.
0: 나밖에 없죠. 예, 나밖에 없습니다. 황수빈 작가님께서도 서울 분이시군요. 예, 광고 듣고 백투더 컬트쇼로 가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6: 글레오.
7: 네, 현대 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4: 숙면 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흑표의 침대.
6: 올여름 더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려면 두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하나,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로 맞추기. 둘,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고 여름철 전기 요금 부담 줄이기.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가 여름철 전기 요금을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해드리거든요. 지원 금액은 계절 관계없이 여름철과 겨울철에 효율적으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합니다.
7: 컬투쇼와 떠나는 시간 여행 백투더컬투쇼. 자, 백투더컬투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어디로 돌아가 보냐면 2012년 9월로 가볼게요. 2016년 9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2012년이니까 벌써 14년 전의 일입니다. 9월 18일에는요 화제의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이 종영이 됐던 시기고요. 이 드라마 덕분에 우리 인국이하고 은지가 엄청난 인기를, 아유, 둘의 그 사투리 연기가 아주 그냥, 아, 어떻게 잘하나 했더니 그냥 그쪽 사람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사투리 저렇게 잘하지? 아, 그냥 그쪽 애들이었던 거야. 1990년대 아이돌, 특히 H.O.T. 그리고 하이텔, 와, 이거 4대 통신 아니에요. 하이텔, 라온누리, 천리안을 포함한 PC통신, 그 시절 통신수단 삐삐,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추억을 많이 불러일으켰던, 아, 제가 이때 인기가 엄청 많았었던 그때 당시에 4대 통신 팬클럽이 있었죠. 하이텔, 라온누리, 천리안, 아, 그리고 하나가 뭐였죠? 유니텔.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 4개 별로 다 팬미팅을 따로 원해서 4번을 해야 됩니다. 통합으로는 안 해요. 애들이 자존심이 세갖고. 아, 라온누리 애들이 좀 셌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빌보드 차트 핫100에서 2위에 올랐고요. 64위로 진입해서 불과 2주 만에 2위까지 오른 건데 K-POP이 해외에 이렇게 사랑을 받는 어떤 포문을 연 노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단합니다. 박재상. 자, 2012년 9월 우리 쇼더런들은 어떤 추억이 있나요? 자, 이번에 컬투쇼의 과학으로 돌아가 봐야죠. 2012년 9월달에 사연진품 명품 베스트 사연부터 해서 각종 시기의 컬투쇼의 레전드 사연을 엮어서 들려드립니다. 엄청 웃길걸. 배꼽 꽉 잡고 있어. 백투더 컬투쇼.

0: 성기태 씨의 사연입니다. 예? 대구 사는 20대 신체 건강한 남자예요.
1: 성기태 씨.
0: 어느 날 여친님이 저에게 옷을 사준다고 하더군요. 제 옷 입는 스타일이 거지 같다고요. 대구 시내 모 백화점에서 콜라를 쪽쪽 빨며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0: 다급하게 쇼핑백을 머리 위 난간에 올려놓고 수분을 배출했어요. 어찌나 오래 참는지 끝도 없이 나오거든요. 아. 그런데 그때 급하게 올려놓은 종이백이 점점 기울더니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지려고. 아직 밑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두 손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점점 기울어지는 쇼핑백을 눈으로 쫓다가 종이백이 떨어지기 직전 필사적으로 종이백을 머리로 막았어요. 두 손은 바지를 부여잡고 머리에는 종이백을 얹은 채로 계속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청소하는 이모님이 들어오시더니 저를 보고 학생 와이라고 있는데 하지 막 웃으시는 거예요. 이모님이 웃으시니까 저도 웃겨서 웃음이 터졌어요. 그러자 그때 몸이 흔들리면서 종이백이 다시 머리를 밑게나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필사적으로 손잡이 부분을 혀로 걸어서 잡았어요. 머리 떨어진 걸 이렇게 잡은 거예요. 손잡이로.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 아! 너무 웃겨서 손잡이를 혀에 건 채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웃었어요. 지금도 낑낑거리면서 침 흘리고 있는 웃던 모습이 내가 웃음이 납니다. 참 이게 혀로 잡히나? 혀에 근육이 있나 보죠.
1: 익명을 요구해 주신 사연입니다.
2: 소개팅을 앞두고 새치가 유독 눈에 띄길래 집에서 셀프 염색을 하기로 맘먹었어요.
3: 아, 위험한데. 한 번도 안 해본 셀프 염색 좀 쉽지 않아요.
1: 이게 왜 위험해요?
3: 아니 이게 지금 잘못 바르면 막 이상한 데 바르고 막 안 지워지고 막 그러거든.
4: 손 막 까매지고 막.
2: 염색약이 튈까 봐 커다란 검정색 비닐봉투에 구멍을 뚫어 머리만 나오게 뒤집어 쓰고.
1: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게?
3: 그러니까 구멍을 위에서 뚫었다는 거죠. 위에서 머리만 나오게 딱 뚫은 거죠 이렇게.
1: 아, 이 얼굴을 다 가렸다는 거죠.
3: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그 얘기구나. 양쪽 귀엔 랩도 야무지게 감았죠. 그렇게 화장실에서 염색을 시작했는데 뒤통수가 안 보여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 그래 거기서 하면 되겠구나.
3: 거기 어디야?
2: 삼면이 거울인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생각났어.
1: 거기서 무슨 염색?
3: 어 무섭겠다. 야, 사람. 사람들 되게 무섭겠는데?
1: 아니 참신한데.
2: 야. 어차피 밤 늦은 시간이라 사람들도 없을 테니.
3: 밤 늦었으니까 더 무섭지.
2: 뒤에만 후딱 염색약을 바르고 내리면 되니까요. 양손에 염색약 묻은 위생 장갑을 낀 상태라 조심조심 팔꿈치로 버튼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니 7층인 저희 집으로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4: 어, 무서워.
2: 우와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신나게 정말 신나게 염색약을 바르는데 이런 그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절전본드로 바뀌면서 불이 꺼진 거예요.
4: 어머.
2: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동물적인 감각으로 팔꿈치와 무릎을 이용해 더듬더듬 열림 버튼을 찾아 눌렀습니다. 근데 다시 불은 켜진 것 같았는데 문은 안 열리고 그냥 내려가더라고요.
4: 어머.
2: 아마도
3: 이거 눌렀지 밑에서.
2: 제가 열림 대신 1층을 눌렀나 봅니다.
4: 어머.
3: 진짜?
2: 그 사이에 염색약이 흘러내려서 눈도 잘 못 뜨는 상황이었고요. 중간에라도 내리려고 이것저것 막 눌러봤지만 이미 엘리베이터는 1층에 도착을 했고 문이 열렸어요.
4: 어머.
2: 그런데
5: 미안합니다. 우리 집인 줄 알았네. 미안해.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2: 만취하신 한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계단을 걸어 올라가시더라고요.
4: 아, 미안합니다.
2: 저도 졌지만 그 아저씨는 얼마나 놀라셨을까. 제가 더 미안했죠. 전 다시 팔꿈치로 7층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까 당황해서 이것저것 눌러서 그런지 엘리베이터가 2층에 또 서는 거예요. 때마침 그 아저씨가 2층으로 올라오고 계셨고.
5: 조승사 자세요. 아이고 이 미친놈아 적당히 먹었어요. 적당히
3: 어깨 보이는 거야.
5: 적당히 먹었어야지.
2: 아 다시 엘리베이터 문은 닫혔지만 아저씨의 커다란 울음소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0: 소리도 들렸어요.
1: 아, 도다리 먹었어야 돼.
0: 실눈을 뜨고 제 꼴을 보니 시커먼 두 손을 높이 치켜들고 온몸을 휘감은 검정 비닐봉투, 머리에 잔뜩 바른 검은 염색약, 거기에 귀에 감은 랩까지 시커매서는 누가 봐도 저승사자 꼴이더라고요. 다시 가서 아니라고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었지만 더 놀라실 것 같아 그냥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술은 적당히 드셔야 해요.
2: 야, 그 1층에서 이렇게 딱 올라왔을 때 딱 그 네. 느낌이 또 2층까지 아, 진짜 놀라셨겠다.
3: 아저씨가 이제 집인 줄 알고 집인 줄 알고 남의 집에 온 줄 알고
2: 술을 많이 줄였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도 아저씨 술을 많이 줄였어.
3: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다음날 그 기억이 이제 있겠죠. 내가
2: 헛것을 봤다.
3: 헛것을 봤다가 아니라
2: 아니 귀신을 봤다.
3: 그냥 저승사자를 만났다. 네. 죽을 뻔했구나 이 생각 하셨죠. 아저씨
4: 나한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구나.
3: 그렇죠, 그렇죠.
4: 열심히 살라는 네.
2: 버스 투어 사건. 글쓴이는 민정이라는 이름으로.
5: 언니는 잠이 많아요. 머리만 대면 잡니다.
2: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 와이프도 제목이 원투쓰리거든요. 눕자마자 원투쓰리 여보 그럼 자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애 때문에 그러지 않은데 예전에 참.
3: 축하합니다.
5: 어버가도 몰라요. 그날은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이었죠. 언니는 밤을 새워 공부를 하고 일어날 자신이 없어서 아예 첫차를 타고 학교에 가기로 했죠. 날에 꼴딱 새고 5시 30분 첫차를 탔어요. 집에서 학교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거리였고 언니는 좀 자둬야겠다 생각하고 의자에 그대 잠이 들었죠. 아주 깊이 푹 자고 일어나 보니 버스에 불이 다 꺼지고 아무도 없더래요.
6: 대단하다.
5: 종점이었던 거죠.
2: 깨웠을 텐데 그죠?
5: 문도 다 잠겨 있어서 버스 문을 두드리며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아저씨! 그러자 기사 아저씨가 다가와서 어이없다는 말 들어
7: 아니! 학생 왜 거기 있어?
5: 제가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저 오늘 시험인데 이 버스 언제 다시 출발하죠?
7: 너 빨리 앉아. 지금 출발할 거야.
5: 언니는 다시 그 자리에 앉았고 버스는 출발했죠. 다행히 첫차라 그때 시각이 8시. 아직은 여유가 있었어요. 언니는 안심을 하고 다시 잠들었죠. 깜빡 잤다고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 보니 또 종점이었어요. 종점에서 다시 종점까지 간 거예요.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아저씨!
7: 아니 이 학생이 또 거기 있어 왜? 아니 이 학생이 왜 이렇게 못 내려?
5: 버스는 또다시 출발했어요. 언니는 다시 잠이 들었죠. 다시 눈을 떴을 땐 더 종점이었어요.
2: 와 살벌하다.
5: 시간은 12시가 됐고요.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아저씨!
7: 아니 이 학생 이거 아직도 있어. 아 이거 안 되겠네. 학교 가야 한다며. 학교 안 가나? 자 올라가자 출발하자고.
5: 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언니는 또 잠이 들었어.
2: 야 이분.
5: 그리고 또 종점. 야 와. 시간은 2시가 됐어요. 아저씨.
7: 아이 학생이 미쳤나 이거.
5: 다시 출발. 더 이상은 잠은 자지 않았지만 이미 시험 시간은 지나 있었기에 언니는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왔고 아오. 그때가 오후 4시였답니다. 새벽 5시 반에 집을 나선 언니는 버스 안에서만 14시간을 있었던 거죠.
2: 부산도 갔다 왔겠다. 그치?
5: 버스비만 3번을 내고 버스 투어를 했어요. 친구들이 연락이 와서 야 너 왜 학교 안 왔어? 날 새로 첫차 타고 출발했다며 날 새고 어떻게 된 거야? 언니는 자기도 어이없다는 듯 몰라 나 힘들어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 집에서 뻗어버 했대요. 우리 언니 어쩜 좋나요.
6: 이거 병 아니에요 병. 와.
3: 아니 기면증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2: 자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빤 강남 스타일 아, 나는 상암 스타일 예 컴온 목동 스타일 아 상암 스타일 강북 스타일. 자 낮에는 오후 2시부터 2시간 DJ 하는 남자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2: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3: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요. 지금은 제가 힘도 없고 돈도 없어서 힘들지만 나중에 꼭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4: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요. 돈도 중요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게임도 하고 춤도 취미로 하면서 살면 더 행복할 것 같거든요.

0: 어른이 돼서도 하고 싶어요.
1: 내가 상상하는 어른의 모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좋은 마음들을 소중히 지켜나가면서 어른이 된 나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세요. 작은 도전과 따뜻한 배려를 오늘부터 하나씩 채워가보는 것도 좋겠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Radio.
1: Please fasten your seatbelts. Grand Rally Mall is in control.
2: 커티쇼와 떠나는 시간 여행 Back to the
3: 커티쇼 야하 야하
2: 자 Back to the 커티쇼 2012년 9월로 함께 떠나가고 있는 고단 상황이죠 이때 당시에 우리 쇼다른들이 보내주신 추억담들이 왔네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개되면 뭐라도 선물이 갑니다 자 심희진씨
3: 5년 만난 남친이랑 결혼을 했어요 신혼집에 식탁이 붙박이로 있었는데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좌식 밥상을 쓰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거 고르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무려 한 달 동안을 전자레인지 상자를 밥상 대용으로 썼어요. 심지어 시부모님이 신혼집에 오셨을 때도 상자 위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2: 이게 뭐야? 자취방이야 뭐야?
3: 지금은 아주 마음에 드는 원목 테이블을 사용 중입니다.
2: 아하. 진짜 한국 사람들 지금 특이한 것 같아요. 소파 사놓고 소파 밑에 앉아서 TV 보고 밑에 앉아서 뭘 먹고 우리 집도 그렇거든. 소파를 사놓고 소파에 잘 안 앉아. 와 참. 자 3415님 면허를 땄습니다. 필기 기능 도로 주행까지 한 번에 합격. 우와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죠. 하지만 회사 차로 입간판을 긁은 뒤 과장님께서 야 씨 차가 진짜 번복하냐 씨 혼나고 아빠한테는. 네가 운전하는 차를 타면 멀미가 올라온다. 우와! 너 운전하지 마. 엄청나게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후 14년째 장롱면허입니다. 아, 어떤 스타일로 운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예, 엑셀을 좀 웅웅 밟거나 브레이크를 자주 밟는 운전. 그게 그런 택시를 타면 저도 많이 토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스타일이 있어. 택시를 타면 안전하게 하시긴 하는데 핸들을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어. 이렇게 계속 살짝 흔들리거든 그게. 아 그러면 그게 또 더 나올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제 쭉 가면 되는데 중간 중간에 이렇게 자꾸 예. 예전에는 그런 그 더 나올 것 같은 택시들이 많았어. 왜냐면 수동이 많았어. 기아를 계속 바꾸니까. 자 4173님 안경에 빠졌던 시기입니다. 당시에 관심 있는 남자.
4: 당시 관심 있는 남자가 지적인 여자가 이상형이라길래 10년 넘게 끼던 렌즈를 냅다 버려버리고 안경을 쓰고 다녔어요. 어떤 안경이 더 지적이 보일까 매일 퇴근 후에 안경 보러 안경점에 출근 도장을 찍었었죠. 물론 그 남자는 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2: 그렇네요. 아 안경을 안 껴보던 사람 이분은 껴본 사람인데 아 남자 때문에 낀 거구나. 안경을 안 껴보면 한 번 껴보고 싶어갖고 나도 아름다운 안경을 21살 때 그때 21살 때 쓰고 다녔던 대학교 그때 기억이 납니다. 아하 동그란 금태 안경을 이렇게 안경을 쓰고 다녔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추억의 컬트쇼 레전드 사연 모음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Back to the 컬트쇼
5: 장보라 씨입니다.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엄마와 초등학교 2학년쯤 돼 보이는 딸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열심히 책을 읽던 딸이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6: 엄마,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사람이야?
5: 인류의 진화 과정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건데 원숭이랑 사람의 중간쯤 되는 거야.
6: 그럼 아직 사람이 아니야?
5: 두 다리로 서서 걷긴 걷는데 아직 사람처럼은 안 생겼고 원숭이처럼 생겼지.

0: 아, 엄마 같이? 엄마처럼 말고! 피곤한 일상에 활력소가 되어준 피테쿠스 어머니 감사합니다.
1: 제목이 인쇼를 하다가 익명으로 해주세요. 슬프니까요. 어느 날 속옷을 입으려고 옷장을 보니까 위에 속옷이 다 낡아서 입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속옷을 사려고 찾아봤죠. 근데 거기에 사이즈가 뭐 미디움, 스몰, 라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이거를 재는 법이 솔직히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2: 그래요?
1: 네. 그래서 쉽게 하려면 윗가슴 둘레에서 그 밑가슴, 작은 가슴 둘레를 빼면 내 가슴 사이즈가 뭔지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2: 윗가슴 둘레.
3: 이게 무슨 말이야?
1: 자, 이제 윗가슴 둘레에서 뭐 이제 아랫가슴 둘레 그리고 뭐 이렇게 재서 뭐 컵을 사이즈를 하고 둘레를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컵 사이즈를 알려면.
2: 여자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1: 뭐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해외 인터넷으로 사는 분들은
3: 여자분들은 다 끄덕끄덕 하시는데
1: 네, 근데 이제 남성분들은 잘 모르시죠.
3: 모르죠.
1: 네. 그러면 이제 컵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보통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줄자로 윗 가슴 둘레부터 쟀어요. 보자. 우리 딸 윗 가슴 둘레가 70. 자 70. 밑 가슴 둘레는 70.
3: 어?
1: 70. 그러면
3: 왜?
1: 너는 얼마요? 0이네.
2: 이게 뭐야?
1: 예, 저는 가슴이 없나 봐요. 결국 제가 제일 작은 사이즈를 샀어요. 잘 맞더라고요. 세상 모든 작은 여성들 우리 힘냅시다. 하시네요. 아.
2: 예. 고모의 결혼담 할까요? 우리 막내 고모는 한예슬을 닮았습니다. 우와 대박.
1: 우와.
2: 야 진짜 예쁘죠? 근데 성격이 너무 까탈스럽고 숭악하세요. 아니 흉악도 아니고 숭악해서 아이고 숭해라 숭해 그러잖아. 야 방언으로
1: 숭악
2: 아유 까탈스럽고 얼마나 숭악한지 남자들이 접근을 안 해요. 그래서 마흔이 넘어서까지 제대로 된 연애도 거의 못했죠. 모태솔로에 가깝죠.
3: 어? 혹시 숭악하시지 않으시죠?
2: 그런데 그런 고모가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우와 씨 어떻게 만나게 됐냐고 물었더니
4: 우리 집 비대 점검하러 오던 사람인데 그렇게 됐어.
2: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만나지? 비대를 점검하러 온 난 와 그 사연을 들어보니 가관이더군요. 원래 오시던 비대 점검원이 그만두시고 딴 분으로 바뀌었는데 계속 고모랑 시간이 안 맞아갖고 점검을 못하고 있었대요. 그러다 저녁 늦은 시간이 맞아서 그날 겨우 오시게 됐는데 고모가 그새를 못 참고 맥주를 까서 마시고 있었대요.
1: 정검원 계신데.
2: 안주는 한라봉이었고요. 정검원 분은 화장실에 들어가 점검 및 비대 청소를 하고 나오셨고 그때 고모가 울고 있었대요.
4: 한라봉.
2: 좀 취했나 봐요.
4: 한라봉 너도 치질이니? 네 똥꼬가 내 똥꼬랑 똑같구나.
2: 여기 한라봉 어떻게 생긴지 알죠? 예예 예, 이렇게요. 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예예 예. 예, 사진 보라로 직접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야 확 와닿습니다. 당황한 그분은 고모를 달래기 시작했대요 갑자기 비대 점검원이. 저 울지 마세요 이 고객님 울지 마세요.
4: 제가요. 제가요 변비가 심해요. 그래서 제가요 치질에 걸렸거든요. 얘들을 보니까 남일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안 되겠다. 얘들도 치질 더 심해지기 전에 제가 똥을 빼줘야겠어요.
2: 그러면서 고모는 한라봉을 까서 알을 빼기 시작했고 그걸 지켜보던 예비 고모부 와 와 멋져요. 무슨 대장 항문외과 의사 선생님 같아요. 와 잘 깐다 잘 깐다.
4: 저 잘하죠.
2: 네 잘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한라봉을 까며 날밤을 샜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 어이구 이것들이 까고 있네.
2: 야, 이렇게.
1: 야.

0: 아 진짜로 이렇게 깠구나.
1: 어 너무 잘 깠셨는데.
2: 저 어떻게 저렇게 깠셨대요?
0: 구멍을 뚫어서 고소 그 알만 쏙 빼냈네 진짜.
1: 와. 그게 가능한 거야? 저게?
2: 근데 와. 뭔지 몰라도 뭔가 개운하긴 하네요.
3: 개운한. 익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군 시절 고참 박병장은 도라이였어요. 축하드립니다. 박병장이 몹쓸 도라이지 중에 최강은 화생방이었죠. 방귀를 선풍기로 분사하는 행위였어요. 신호가 오면 한마디 화생방! 그러면 짬밥순으로 선풍기 앞으로 일렬 정렬하고 박병장이 선풍기 앞에서 하사하는 똥방귀를 맡아요. 그런데 얼마 후 화생방은 업그레이드 됐어요. 니들 중에 화생방 할 때 숨을 참는 놈들이 있어. 내가 다 봤어. 앞으로 화생방 준비 전에 모두 마지막 콘서트를 부른다. 알겠나? 우리가 불러야 할 구절은 밖으로 나가버리고 를 길게 내뱉으며 숨이 끊어질 때쯤 빵! 그럼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헐떡거리며 더러운 숨을 쉴 수밖에 없죠.
0: 화생방아
3: 모든 후임병들은 박병장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박병장은 또다시 화생방을 업그레이드했어요. 아무래도 내가 바지를 입고 끼니까 필터 효과가 나는 것 같아. 앞으로 바지를 내리고 끼겠다. 자 화생방! 그 돌아와의 짓은 결국 다음날 행복한님을 내후반에 오게 만들었죠.
4: 박병장이 놈의 새끼! 야 자식아! 무슨 방귀 때문에 소원수리가 들어와! 야 이 미친 자식아! 어? 야 너 방귀를 얼마나 꼈길래 소원수리 애들이 쓰냐고! 이거 무슨 짓이야 임마!
3: 업그레이드된 화생방을 참지 못한 후임이 소원수리를 써냈고 그로 인해 중대장님께 왕창 깨지고 온 행복한님이 박병장을 잡아 죽이려고 온 것이었어요. 한참을 폭풍처럼 갈군 행복한님은 소원수리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 내가 읽어줄게. 첫 번째, 박병장이 억지로 방귀를 먹여서 괴롭습니다. 박병장 항문이 막혔으면 좋겠습니다. 야 어쩔래? 막을까? 내가 지금 막아줄까 임마? 어? 아닙니다. 두 번째, 박병장님 화생방 때문에 인격적으로 큰 모욕감을 느낍니다. 저도 박병장님 얼굴에 방귀로 복수하고 싶습니다. 아 이건 되겠네. 야 박병장 누워 누워.
3: 저 아무리 그래도
4: 그래 영창 갈래? 그냥 대줘 임마.
3: 어쩔 수 없이 박병장은 천장을 보고 누웠습니다.
4: 자 익명을 지켜야 되니까 지금부터 모든 대원이 박병장 얼굴에 방귀를 낀다. 실씨 일로와 일로와 빨리 와. 그건 너무합니다. 영창 갈래? 대줘 임마.
3: 결국 모든 후임이 일렬서서 방귀를 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의미 박병정 얼굴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4: 소리 안 나면 내가 못 알아보니까 무효니까 소리나게 껴. 어? 빵! 이렇게! 어흡! 참지마! 옆에 숨 참은지 확인해! 확인해! 읍! 안 되겠다! 박병장! 라마지 호흡 실시!
3: 박병정 얼굴은 썩어갔습니다. 하지만 방귀가 안 나오는 후임들도 있었습니다. 잘 안 나옵니다. 그럼 일단 빠지고 다음! 저도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4: 안 되겠구만! 김병장! 애들 방귀 충전시켜갖고 한 시간 후에 대기시켜! 한 시간 후에 올 거야!
3: 행복한님은 철저했습니다. 그 배려에 힘입어 모든 후임들은 한 시간 후에 통쾌한 복수를 성공할 수 있었어요. 방귀로 망하자 방귀로 망하리라. 야 이 지독했다 이거.
0: 자 익명입니다. 상견례. 재밌을 것 같죠? 상견례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품에 눈이 멀어 집안 얘기를 꺼내보면 좋아 이런 거. 어허. 이런 거야지 집안 얘기 이런 거 꺼내고 재밌었던 일.
2: 네.
0: 어? 집안 얘기. 아이고 뭐 그냥 국민들이 재밌으면 그만인 거예요.
5: 저희 엄마는 자식들을 키우면서 항상 그만하면 충분하다. 는 말을 하셨어요. 제가 시험에서 50점을 받아와도 50점이면 충분하다. 반은 맞지 않았니? 라며 초긍정 자세를 보여주셨고요. 언니가 뭐하든 결혼 자금도 없고 학자금 대출만 떠안고 있던 형부를 사익감으로 데려와도 안정된 직업이면 충분하다. 집은 여자가 해가도 된다. 라며 손수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죠.
1: 자랑사연 같은데? 약간?
5: 그런 언니의 상견례 날.
0: 지금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죠.
5: 한정식 집에서 양가 가족이 마주 앉아 인사를 나누는데 언니의 예비 시어머니께서 미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돈 집은 남자 쪽이 해가 하는데 아유, 며느리가 해왔네요. 우리 애가 아유, 가진 거라곤 달랑 두 쪽뿐이네요.

0: 갑자기 라이언이 생각나네요.
1: 우리 라이언이 그 캐릭터가 생각나죠?
0: 네, 갑자기 라이언이 생각나네요. 네.
1: 그 사연 들으신 분들은 아마 빵 터지실 거예요.
2: 달랑, 아휴, 그냥
1: 아들도 옆에 앉아 있는데
2: 이 아이가 가진 거라고는 달랑 두 쪽뿐이네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고 예비 형부의 얼굴은 새빨개졌으면서 미혼인 저 또한 얼굴이 화끈거리더군요. 네. 그때 저희 엄마가 매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부인, 두 쪽이면 충분합니다. 아, 못할 것이 없잖아요. 무엇을 못할 것이 없다는 건지 목적어가 생략된 문장에 양가 가족 모두 시선이 갈 곳을 잃은 채 민망한 침묵이 오던 그 순간 식당 직원분이 후식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수정과 수박입니다. 수정과 수박이에요. 수박은 1인당 두 쪽씩입니다.
1: 야, 되게 대박이다.
0: 아, 타이밍이. 타이밍이. 아니, 라이언 사진 좀 띄워줘.
2: 사부인 두 쪽이면 충분합니다. 못할 것이 없어요. 아, 수박은 1인당 두 쪽씩입니다. 순간 양가 모두가 빵 터졌고 아빠가 선수를 치셨어요.
3: 아유, 저 부족하다뇨. 아, 두 쪽이면 충분합니다. 한 쪽이면 좀 거시기 하겠지만 두 쪽이니 든든하죠.
2: 그렇게 좋은 분위기로 무사히 사교대를 마쳤고 언니 부부는 둘이서만 행복하면 충분하다는 양가 어머님의 뜻에 따라 아이 없이 둘이 애콩달콩 살다가 얼마 전 10년 만에 딸을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역시 두 쪽이면 충분했어요.
1: 아, 현장에서는 얼마나 웃겼을까요?
4: 저 라이언 사연도 너무 웃겼어요.
1: 아, 이거 아시죠? 이런 사연 모르시는 분들이. 네. 손자를 위해서 라이언 인형을 사랑하신 할머니가.
2: 네. 그거 있잖아요, 그 인형 거. 어, 코에 불을 달린 놈.
5: 자, 글쓴이가 이제 우리 박지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 야, 박지영 씨.
5: 제 남편은 물건을 정말 못 찾습니다. 눈앞에 두고도 못 보고 엉뚱한 걸 집어오기도 하죠. 그래서 심부름을 시키면 맨날 이상한 걸 사와요.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애들이 초코송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또 잘못 사올까봐 이미지 캡처까지 해서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또 민트 맛을 사온 거예요. 애들은 민트 맛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동안 쌓인 것도 해서 버럭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제대로 보질 않는 거야? 응? 제발 뭐 좀 고를 때 똑바로 좀 보라고. 제대로 된 걸 가져오라고. 내가 말을 했어 안 했어? 제대로 된 걸 갖고 오란 말이야. 그랬더니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이 한마디 하더군요.
6: 그래, 내가 그래. 당신도 그렇게 결혼한 거야.
1: 잘못
6: 안 와 이걸 확.
1: 잘못 결혼한 거예요?
0: 잘못 결혼. 예예예.
5: 지금 이게 웃음이 나왔다가 우리 방청객 분들이 오.
1: 무슨 사연이죠?
0: 네. 안타까운, 안타까운.
1: 잘못 골랐어.
7: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8: 케어. 원해요?
9: 케어원 헤어.
8: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9: 케어원 헤어.
8: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9: 케어원 헤어.
8: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0: 어디까지 가시나요?
11: 살아서 장까지요.
10: 혹시 닥터 캡슐 천?
1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2: 닥터 캡슐.
1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6: 든든한 내일로요.
15: 네?
1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5: 제대로 가시네요.
1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7: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8: 맞다.

네, 광고까지 잘 들었고요. 자, 다음 주에 그는 백투더컬트쇼 여러분들 과거로 함께 떠나가 볼 시기를 발표합니다. 2014년 8월로 가요. 그때 갑자기 기억 안 나죠. 2014년 8월. 그때는 비기너 게인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한 시기였고요. 그때 375만 명이 들었고요. 여자 주인공의 남자친구로 출연한 마룬5의 보컬 애덤 리바인이 로스트 스타스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보기 좋은 오락 영화 장기 흥행한 한국 영화가 해적 바다로 간 산적. 우리 김남길, 손예진, 유해진 배우가 출연을 했고 866만 명의 관객을 모았습니다. 2014년 전체 흥행 4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2014년 8월 뭐 이때는 뭐 컬트쇼는 계속하고 있었겠죠. 시어다란들은 어떤 추억이 그때 있으셨나요? 기억나는 추억담들 발빠르게 지금 보내주세요. 당장 right now text to me 바로바로 샵1077 김문찬은 고릴라는 그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자가 와야 이 코너가 방송이 된다는 거 좀 제발 좀 보내줘요. 노래 하나 듣고 3, 4부로 넘어가요. 그때 당시 있었던 영화 비기너 게인의 애덤 리바인이 불렀던 노래 Lost Stars 들으면서 3부에 넘어가 있을게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7: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는 너라서 좋아.
6: 좋아 죽겠어.
7: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좋아해.

0: 접대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두근.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와!

0: 자, 여러분의 친구 뉴스타치의 카티쇼 토요일 8월 1일 3부의 문을 엽니다. 자, 8월 1일쯤 이제 뭐 엄청 지금 더울 거예요. 그죠? 이번 주가 성 피크라 그러더라고. 완전 더위에 완전 정점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주말에 원래는 제가 이 휴가를 계획했던 시기이기도 한데 너무 더워서 안 가기로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네, 그 시기예요. 아, 뭐 하고 있을래나 주말에 나는. 그냥 집에서 그냥 에어컨 쬐고 그냥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자, 토요일 3부가 시작됐고요. 잠시 후 토요일 코너 사랑의 콜센터, 토요일 텐션 남매 랄랄과 딕펑스 김태현 당연히 오고요.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요, 7월 11일 12일 데뷔 7년 만에 처음으로 열었던 단독 콘서트가 예매 오픈 5분 만에 매진이 돼버린, 성황리에 공연이 끝나버린, 신곡이 나올 때마다 컬트쇼를 찾아와주는 고마운 싱송라. 이번 신곡이 나왔는데요, 꽃 플라워 뮤직비디오에 제가 견디가 참여를 해서 살짝 이렇게 앞뒤로 제가 수미상관으로 나옵니다. 예, 균디가 우리 애정하는, 제가 애정하는 우리 빅나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사랑의 콜센터로 갑니다. 광고요. Here we go.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5: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6: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5: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6: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7: 중부대학교.
5: 중부대학교와 함께
6: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8: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불러드립니다. 본격 막무가내 집식 라이브쇼 사랑의 콜센터. 자, 매주 출근하는 의리의 사나이. 자, 디펑스 김태현.
1: 반갑습니다. 김태현입니다.
2: 안녕하세요. 랄랄입니다.
0: 랄랄은 소개도 안 했는데 우리.
2: 안녕하세요. 안 하시길래 뛰어나왔어요. 네,
0: 노란 머리로 탈색하고 나타난 더 어려진 랄랄.
2: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스페셜 게스트 어느 날 갑자기 매니저를 통해서 지금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줄 수 있겠냐는 제의가 들어와서 와, 이게 뮤직비디오에 몇 년 만에 출연해 보는 거냐. 와, 남의 뮤직비디오에 제가 흔쾌히 당연하지, 이 친구는 당연히 내가 해야지. 신곡 뮤직비디오에 제가 나옵니다. 바로 이분의 뮤직비디오에 싱어송라이터 빅나티.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나티입니다.
0: 나티가 우리 11층에 이제 새 스튜디오 리뉴얼 공사 중에
3: 맞습니다.
0: 11층에 왔었죠. 너무 재밌게 하고 왔고
3: 맞습니다.
0: 너무 즐거웠습니다.
3: 아, 이렇게 또 혹시나 해주실까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하게 또 해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예, 만약에 뮤직비디오가 막 멀리 가고 막 와, 힘들게 촬영하고 그런 거면 안 했어요.

0: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 앉아서 찍는 거였어.
1: 아니, 그 어떤 역할이에요? 소변
0: DJ 역할이에요.
1: 아, DJ 역할이에요. 아,
2: 딱이네.
3: 컬트쇼 DJ 역할로 부탁을 드렸는데.
0: 네. 라디오 그 DJ가 이 노래를 소개해야지 사연을 네. 소개해 주는 거예요.
3: 아. 예. 그래서 딱 네.
0: 다른 DJ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떠올랐을 거예요.
3: 아, 20년 역사에. 근데 실제로 그 형님이 나와주셔가지고 뮤직비디오 퀄리티가 너무 올라가서 보면서 역시 나이스. 형님 네, 이랬다.
4: 아, 그럼요.
0: 노래 네. 뮤직비디오 지금 이제 토요일 방송 나오고 있는데 볼 수 있는 거죠?
3: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뭐라고 오. 지금 나오나요? 제목, 노래 제목 신곡. 아,
3: 제목은 꽃이고요.
0: 아, 꽃이에요. 꽃. 아, 대기 꽃인데 형이... 내가 나와.
1: 지금 바로 티저 영상 볼 수 있다는데 잠깐만 볼까요?
0: 어 그래요? 아, 볼 수 있어요?
3: 좋습니다.
0: 어 티저 영상.
3: 티저 영상에는 안 형님밖에 안 나와요.
0: 나만 나와요?
5: 네. 오늘의 사연은요. 꽤 오랫동안 한 사람만을 바라본
3: 실제 요 공간의
6: 이야기라고 합니다.
1: 와 멋있어.
6: 계절이 몇 번 바뀌어도
4: 아예 여기서 다 찍은 거구나.
6: 네네. 광고 아니야? 있다고 하는데요. 사연 한번
5: 들어보시죠. 봄이 오고
4: 낭만 있다.
0: 여기 티저에 나만 나와.
4: 낭만 있어, 낭만 있어.
1: 스튜디오랑 진짜 멋있다.
0: 여기 또 조명을 싹 이렇게 하니까 다른 느낌.
4: 아니 외국 같아요.
0: 그래도 느낌이 나죠.
4: 외국에서 찍은
1: 딱. 아 이렇게 멋졌나? 나 여기 대강당 같이 생겨가지고.
0: 예, 시작은 제가 열고 마지막도 제가 저로 끝나요.
3: 맞습니다.
1: 우와, 이야. 멋있다.
0: 영광이에요, 내가.
1: 아 진짜. 기대.
0: 그나저나 이제 그 새 공사가 끝나고 이제 여기 그때 이제 6주간의 공사 끝나고 상당히 리뉴얼이 많이 됐습니다. 이 스튜디오가.
3: 예. 그때는 예. 관객분들이 진짜 코앞에 3cm 앞에 계셨어요.
0: 진짜 바로 앞에. 네,
4: 네. 맞아요, 맞아요.
3: 오늘은 이렇게 표정도 다 뵐 수 있어서 더 좋은 거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자, 최근 근황을 좀 찾아봤더니 데뷔 7년 만에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마쳤다고 합니다. 아. 와.
1: 와. 와. 와. 와, 5분 만에 전성 매진이 됐대요.
0: 5분 만에 매진 대박.
4: 오우, 약간 파일럿 컨셉인데요.
0: 네. 인천공항에서 나티로 가는 겁니까?
3: 아니, 노스텔지아라고.
0: 아, 노스텔지아예요?
3: 미공개 곡인데 그 제목을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콘서트를 하는 게 가수들의 꿈
0: 로망이지. 단독 콘서트.
3: 근데 이렇게 제가 어느덧 데뷔 7년 차가 됐더라고요. 와.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지 하다가 올해 좀 용기를 내서 해봤는데 너무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네 성공적으로
0: 원래 하루만 하기로 했었다면서요?
3: 네네 원래 하루였는데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는 걸 보고 못 오는 분들이 생기는 것보다는
1: 매진이니까
3: 매진이 또 안 되더라도 하루 더 하고 싶다.
0: 근데 또 하루도 매진이 됐죠?
3: 또 감사하게도
1: 와 못 오신 분들이 많겠는데요 그러면?
4: 그러니까
3: 아 아닙니다 그래도
1: 사실
3: 네. 또
4: 아, 다음에 투어 한번
1: 또 할 생각 있어요?
3: 근데 제가 조금 더 준비를 잘 했을 때 다시 하고 싶어서 뭔가 비슷한 레퍼토리를 안 하고 싶어서 조금 네,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0: 아 욕심쟁이에요.
1: 아니 새 앨범도 나왔는데 지금.
0: 그러니까.
3: 근데 앨범은 계속 내가지고 사실 낼 때마다 하면은.
0: 아 그래도 대도시라도 투어를 좀 해주면 전국 팬들이 다 이렇게 딱.
4: 맞아요. 큰도시 딱 투어.
3: 네. 그럼
0: 부산 딱 이렇게.
1: 부산 쫙, 서울 쫙, 대구 쫙,
0: 광주 딱.
1: 대구 쫙.
3: 아 그럼요. 투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예. 자 이제 새 앨범, 새 앨범에 막간 나왔으니까 뮤직비디오가 나왔으니까 새 앨범이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자,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앨범인지?
3: 네. 호프풀 로맨틱이라는 앨범이고요. 꽃도 뭔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달달하고 로맨틱하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0: 달달하고 로맨틱하지.
3: 네네. 그래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달달하고 로맨틱한 그런 여름에 듣기 좋은 노래들이 가득한 앨범이고.
0: 직접 다 만든.
3: 네 맞습니다.
0: 아, 나티가 올해 몇 살이죠?
3: 올해 제가 23살입니다.
0: 23살인데 데뷔한 지
1: 7년 차. 그러면 잠깐만. 16살에 데뷔한 거예요?
3: 만으로 16살 때 네.
4: 엄청 빨리
1: 진짜요?
0: 23살이에요.
3: 아이.
1: 와.
0: 제가 23살에 데뷔했거든요.
1: 와. 16.
3: 저도 형님처럼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0: 그래.
1: 와. 단독 콘서트 할 날 많겠다.
0: 그러니까.
4: 네. 이제 시작인데.
1: 오래오래 살 수 있잖아.
4: 네.
0: 얼마나 좋을까?
4: 23살이면 뭐
1: 얼마나 시작이지. 오래오래 살 수 있잖아.
4: 네. 60까지 해도 뭐 아직 30년 더 남아.
1: 와.
3: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1: 부럽다.
3: 근데 뭐 형님 누님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요즘 하루하루 지날수록 좀 체력이
0: 야

0: 아,
1: 야, 씨, 뭔 소리를 하는 거야?
0: 어, 죽고 싶냐? 조용히 해라. 뭐 모자 다 뜯는다.
2: 아, 농담이.
3: 23살인데 요즘 들어 체력이
0: 일찍 자, 일찍. 밤낮 바꿔서 그래.
4: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0: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3: 그래, 밤낮 체력이 거야.
0: 그럼. 어,
3: 아유. 나는 나는 체력이 요즘 더 좋아지는 것 같아.
0: 그럼
3: 아,
0: 운동을 하고 저렇게 많이 먹고 많이 뛰어댕기는데.
3: 그래.
0: 얼마나 아, 건강하냐.
3: 오늘도 천국에 계단 내가 60층까지 올라갔다 왔어.
0: 그럼. 아. 저 머리 큰 거 봐라.
3: 이 머리를 들고 60층까지 어떻게 올라가겠냐.
0: 그럼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냐.
3: 예. 아. 괜한 소리를 하고 우리가 그냥 잔소리 하는 거 아니야.
0: 그럼 난 이제 너랑 말 안 할란다.
2: 아 일찍 자겠어. 일찍 예. 자고. 예. 예.
3: 뭐 어, 꽃이라는 노래는 뭐 달달한 노래예요?
2: 네, 아 꽃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꽃으로 비유해서 어, 그대를 보기 위해서 어, 1년을 기다렸지만 왜 또 봄이 지나면 떠나십니까? 약간 아, 그런 예, 오, 계절에
4: 아련하다.
2: 비유가,
0: 꽃이 지듯이. 네.
3: 그러니까 이게 꽃이 딱 그 제철에만 딱 피고 지고 다시 네네. 피잖아요.
4: 맞아요. 그러니까
3: 길게 피는 꽃을 생각하면 좋잖아요. 백일홍 같은 거. 백일홍은 100일 동안 피는 거야. 어.
2: 그렇지만 또 지잖아요.
3: 그렇긴 하죠.
2: 근데 또. 하지만 저도 어차피 또 다시 봄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다리겠다.
4: 또 만날 수 있죠.
3: 좀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인생 같기도 하죠 우리.
0: 아, 맞아요. 아니, 제목이 백일홍이었으면 약간 느낌이 조금 달라져.
4: 많이 많이 달라져.
0: 원래 좀 힙하고 높고 박재범 씨가 피처링 해주고 하는데 백일홍의 빅나티 하면 약간 백일홍 꽃이 지는데. 아, 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3: 이명화 씨한테 줘야 될 것 같아.
0: 백일홍 이명화 얼마나 어울려.
3: 자 그러면 아 긴말 필요 없이 자 준비됐나 나티?
2: 준비됐습니다.
3: 빅나티의 꽃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1: 야, 이거 이거 대박인데 노래?
2: 진짜.
1: 좋아요.
2: 아니, 너무 좋은데?
1: 약간 옛날풍 그런 느낌.
3: 약간 대학가요제.
1: 어, 그치?

0: 가는 그런 네, 아~ 내용의
1: 야~
2: 아, 뭔가 라디오 DJ부터 약간 뭔가 낭만이었어요 좀. 옛날 사연 그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0: 네. 맞습니다.
1: 약간 지금 우리 방송놈들의 의견은 산울림의 음악 느낌이
3: 맞아요.
0: 너무 영감
3: 약간 그런 느낌이 뭔가 밴드 사운드
1: 약간 영화 써니가 좀 생각나기도 하고
2: 맞아
1: 약간 느낌이
0: 네네
2: 오늘이 진짜 찐인 게 원래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녹화기 때문에 문자를 네. 많이 이제 보내주신 문자로만 또 방송을 할 수 있어서 하는데 노래 듣느라 다 넋이 빠져가지고 네. 다 놓치고 노래... 제가 끝까지 듣느라고 문자가 별로 안 왔어요. 이런 경우가 3년만 처음이에요 지금 거의.
1: 제가 문자 보내라고 했잖아요.
3: 너무 다 빠져가지고 들으시느라고
1: 네. 늦게라도 지금 보내시면 됩니다. 샵 1088번으로 네. 그만큼 노래가 좋다는 거예요. 이제 막 맞아요. 문자가 오고 있다니까
2: 이제 오고
1: 문자
2: 있잖아요.
1: 네가 소개해
2: 그렇잖아요.
0: 2376님께서 노래에서 향기 난다 너무 좋아요.
1: 아 좋은 문자 이거 좋은 표현이에요. 향기. 노래에서 향기 난다.
2: 1469님 노래가 서정적이고 너무 좋아요. 노래 너무 좋아요. 떼창송 느낌표 가을 축제 휘슬 노래 느낌표 어른들도 노을 노래 느낌표 그러니까. 예요 느낌표
1: 전 세대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3: 맞아요.
0: 오미오고 촬영 끝나고 형님께서 흥얼거려 주셨다고
1: 맞아
0: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 만나죠 여름이오고
2: 진짜 좋아요.
3: 외우기도 쉽고 떼창하기 딱 좋은 느낌이에요 진짜로. 또 1104님이 로맨틱 그 잡채 너무 좋아요. 사랑에 빠졌습니다.
1: 아 사랑에 빠졌대요.
0: 감사합니다.
1: 괜히 뭔가 없는 사랑이 막 내 앞에 나타나는 것 같고 설레고 막 그런 노래. 와 잘 만들었다.
0: 여름에
1: 나, 또 나도 노래 하나 줘라.
0: 형님요?
2: 나도.
0: 진짜
1: 하나 내고 싶다.
2: 나도.
0: 진짜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1: 나이스.
0: 다음에 올 때.
2: 근데 이렇게 감성적이게 부를 수 있을까?
0: 네, 가지.
1: 연락하자.
2: 아 너무 좋아요 노래가.
1: 사나이 콜센터 저희가 이제 빅나트랑 함께 코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코너는 따로 신청을 받지 않고요. 컬투스에 여러분들이 보내신 문자를 그중에서 무작위로 몇 개를 뽑아서 즉석으로 하나를 읽어드리고 전화를 걸어버리는 곧단 순서입니다. 근데 노래를 불러 제껴버려요. 그 사람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고요.
3: 네 맞습니다. 전환을 받고요. 저희의 라이브를 끝까지 들으시면요. 저희가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 예. 하지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가기 때문에 노래를 끝까지 안 들으시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면 미션 실패. 10만 원 상당의 선물은 없어요.
1: 자 전화 오는 분 전화를 받는 분은 전화가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3: 맞아요.
1: 예 일단은 모르는 번호로 보이스피싱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2: 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네. 누가 노래를 불러줍니까?
1: 네, 어떤 보이스피싱도 노래를 불러주지 않아요.
2: 라이브로요.
1: 자 이 네. 코너에 우리 나티가 한번 출연했었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성공까지 했죠 이미.
0: 맞습니다.
1: 야, 그럼 뭐 경력자니까.
0: 아 근데 쉽지 않다는 거를 그때 느꼈기 때문에.
2: 맞아 쉽지 않아.
3: 떨려요 이거 신호가 되게 떨려.
0: 최선을 다해 보여.
1: 좋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콜센터 주제는 랄랄.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준비했네요.
2: 네, 요즘에 굉장히 핫한 노래죠. 최유리님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3: 서정적인 노래로.
2: 와, 이게 한 달 만에 네. 조회수가 997만이 나왔더라고요. 뭐 1000만을 앞두고 있는데 딱 듣고 꽂혀가지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1: 빅나티의 꽃이란 노래도 곧 1000만 조회수.
2: 아, 근데 진짜 좋아요. 그럼요. 네.
3: 그럼요.
0: 썸네일을 형님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1: 나이스. 좋아요. 괜찮아요. 막 갖다 쓰세요. 자 후보 문자 읽어볼게요 나한테부터.
0: 네, 5361님께서 저는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면서 어느덧 만 11년이 넘었네요. 이번 달 7월 드디어 원하는 센터장까지 됐는데 우와, 축하해주세요.
1: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0: 와우, 축하드립니다.
1: 박지영씨네요.
2: 네, 1829님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쌍꺼풀이 진하고 눈이 좀 들어간 편에 코는 높고 피부가 원래 좀 까무잡잡해서 외국인 같다는 말을 종종 듣는데요. 어느 날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는데 신생아실 선생님들이 유리창 너머에서 저를 보더니 손짓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얼른 다가가니까 선생님 한 분이 민망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저희끼리 애기 엄마 오셨다고 불렀는데 아니네요. 수박이 엄마네. 죄송해요. 오해했어요. 알고 보니 다른 방에 베트남에서 오신 산모가 계셨고 그분 아기의 태명이 애기. 선생님들이 저를 베트남 산모로 착각하셨던 겁니다.
1: 아하.
2: 약간 좀 외국인 같으신가 봐요.
1: 그러신 분들이 있죠.
3: 그럴 수 있죠.
2: 네. 네.
1: 외국인처럼 좀 생겨갖고 오해를 받았던 사연으로 갈까요? 아니면
3: 센터장 되신
1: 센터장 되신 분.
3: 네.
1: 사회복지 센터장. 사회복지사한테 축하를 해드릴 겸.
2: 네네.
3: 그래요.
2: 네.
4: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랄랄인데요. 이제 센터장님 되셨다고.

0: 사회 보내셨잖아요. 진짜 축하드려요. 저희 엄마도 사회복지사 거의 20년째 하셨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지만 너무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상품이 있어요. 저 진짜 말 잘한 것 같아요 방금. 네, 끝까지 들어주세요.
1: 전화 끊을 만한데요. 사회복지사님 박지영님.

0: 감성적이야.
1: 와, 과연 5361님은 우리 끝까지 랄랄의 노래를 듣고 센터장이 되신 걸 축하받을 수 있을까요? 자, 전화 받아주세요.
0: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박지영 씨.
2: 아, 네, 안녕하세요.
1: 이제 컬투쇼예요.
2: 아, 네.
1: 그러니까 네. 지금 토요일 방송을 지금 녹음하고 있거든요.
2: 아, 네.
1: 네, 네, 네, 네. 별로 그렇게 놀라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3: 어, 진짜.
1: 에이. 11년이 넘으셨네요, 그죠?
2: 네, 맞아요.
1: 우와, 센터장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3: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지금 방청객이 거의 60분 정도 같이 계시거든요.
2: 아, 네.
3: 소리 지르.
1: 네. 다 같이 이렇게 축하해주고 계시니까 기분 좋죠?
2: 네,
0: 좀
2: 좋네요.
0: 말투 좀 튀겨세요.
3: 벅참이 느껴져요.
1: 네, 그러네요.
3: 근데 진짜 어떻게 11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2: 네, 그렇게 됐네요.
3: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인데 네. 가장 뭐 큰 네. 고민이나 그렇게 오는 사연들이 있을까요?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 청소년들이?
2: 없어요. 전혀 없고 저 오히려 행복하고 그래 사람이에요. 네.
3: 아, 없어요?
2: 네. 네.
1: 어디 지역에 계시는 센터예요?
2: 서울에 여기 금천구에 있어요.
3: 금천구?
1: 멀지 않네.
0: 네. 네, 가깝네요. 네.
1: 저희는 목동이니까 네. 그죠?
2: 네.
1: 언제 저 아이들 데리고 한번 저 사회복지사 센터장님께서 방청을 네. 한번 오세요.
2: 그래도 되나요?
1: 그럼요. 저희가 초대하면 되지.
2: 좋은 것 같아요.
1: 네. 너무 흥분 하셔서 전화를 오래 못할 것 같아요. 되게 사람이 되게 인성이 좋아 보이신다, 그치?
0: 맞아요, 맞아요.
3: 지금 너무 떨림이 여기까지 느껴져요.
2: 네. 진짜
1: 저희랑 통화해서 이거 코너 토요일 날 방송 나가거든요.
2: 네.
1: 예, 예. 그 아이들 들으라고 하고 우리 아이들 그 한마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같이 고생하시는 복지사님들한테도 같이 한마디 하시고. 자.
2: 그냥 아이들아 사랑한다.
3: 아이들아 그냥 사랑한다.
0: 사랑한다.
1: 귀여우시다, 귀여우셔. 알겠습니다. 선물 드려야죠.
3: 네, 우리 5361님 저희 노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센터장님도 너무 되신 것도 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1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릴게요.
1: 네, 10만 원 상당의 상품입니다.
2: 감사합니다.
1: 좋은 하루 되세요. 이따 생방 들으시고요.
2: 네.
1: 자, 노래를 하나 듣고 4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이 노래는 이름이 제이로 시작하는 너에게예요.
4: 맞습니다, 맞습니다.
3: 특정 인물 같아요.
0: 되게 특이하다.
1: 특이하다 제목이.
4: 이 노래는부터가 이 노래 제목.
3: 아, 이 노래는부터 이 노래는 이 이름이.
4: 네네.
1: 자,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4: 좋습니다.

0: DJ도 노래하고
1: 여기 모여라
0: 청취자도 노래하고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2: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람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지금 공연 중.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3: 소리 질러!

0: 기프트.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세계적인 클럽 문화로 유명한 스페인 이비자 섬은 지중해의 대표적인 소금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8세기 페니키아인들이 소금을 채취하기 시작한 세스살리네스는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는데요. 매년 가을이 되면 이곳에서는 소금 축제가 열립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주민들이 옛 방식 그대로 손으로 소금을 채취하는 모습을 재현하는데요. 1955년 기계화되기 전까지 실제로 쓰이던 방법입니다. 축제 기간에는 신부가 집집마다 찾아가서 문 앞에 소금과 성수를 놔두는 오랜 축복 의식도 함께 열리죠. 화려한 네온사인 뒤에 감춰진 이 조용하고 경건한 풍경은 이비자 사람들의 뿌리를 보여주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랄랄라 디펑 스킨 대형 우리 스페셜 게스트 싱송라 빅나티와 함께 4부의 문을 엽니다.
1: 아니 이게 지금 방송놈들이 이딴 걸 조사해 놨는데 우리 보컬 김태현 씨 딕펑스의 보컬 보컬 톤이 조지 마이클
2: 예.
1: 프레디 머큐리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2: 맞아요.
1: 와우. 그럼 이 두 분의 음악을 엄청 듣고 자란 거예요?
2: 엄청 듣고 제가 노래하거나 녹음하거나 할 때 많이 좀 영감도 받고 따라하려고 도 노력도 많이 하고
1: 어 그럼 조지 마이클 노래 뭐 하나 좀 불러봐요.
2: 조지 마이클
1: 페이스 같은 거? 어?
2: 키싱 어프
1: 아 키싱 어프
3: 어 조금만

0: 영향을 받았네.
1: 네, 엄청 비싼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2: 그러네. 갑자기 연말 같아.
0: 아 그러면 우와. 저기 프레디 머큐리.
1: 프레디 머큐리. 아 근데 제가 이게 좀 신기했던 게 프레디 머큐리의 추모 공연 영상을 보는데 조지 마이클이 프레디 머큐리 노래 부른 퀸 노래 부른 게 있는데 프레디 머큐리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0: 어머머.
1: 그래서 엄청 아 내가 비슷한 사람을 좋아했구나 이런 걸 느꼈던.
2: 약간 추구미가 같구나.
1: 네, 프레디 머큐리는 약간 Too Much Love Will Kill You 같은 거 뭐. Too much love will kill you if you can't make up your mind. 맞다 이런. 오. 좋아했었습니다.
2: 아 이 오빠 가수 맞아 진짜.
0: 그래.
2: 나 진짜 이 오빠 진짜 가수야.
1: 영향을 많이 받았죠.
0: 태연 목소리 톤이 진짜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아이 아빠인데 아들이 와 우리 아빠가 가수인 거를 언제쯤 알게 될까요?
1: 그러니까요. 지금 85일째예요. 네. 이제 아빠도 아직 못 알아볼 때여가지고 아빠가 가수인 줄 알아요.
2: 우선 이 사람이 그러겠죠? 아빠라는 것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가수이기 전에
0: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1: 그러니까요. 네.
0: 적어도 애가 이제 그 유치원 다니고 대여섯 살쯤 되고 그래야지.
1: 그쵸. 그래야 좀 알지 않을까요? 나중에 좀 기억하고 할 거면은 좀 더 열심히 오래오래 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그 안에 히트곡도 많이 좀 내시고.
1: 맞아요, 맞아요.
0: 이게 아빠 노래였어! 이렇게 딱 이럴 수 있게.
2: 갑자기.
1: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서빈이가 이제 두 살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2: 네, 두돌이었어요. 얼마 전에. 예. 두돌이여가지고 집에서 한 풍선을 한 약 80개 정도 불고
1: 귀여워.
2: 아침 8시부터 준비해서 오후 3시까지 풍선 불고 제가 생일상을 준비했는데 티가 다 졌고요. 진짜 전 남자친구들한테도 진짜 이벤트 한 번도 해준 적 없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었습니다.
0: 날라리 엄마에서 얼마나 좋을까 서빈이는.
2: 와 진짜 이렇게까지
1: 티할 것 같아요.
2: 모든 헬륨을 직접 불고요. 뽀로로 케이크를 주문을 한 달 전부터 했어요. 와 진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0: 우리 서빈이가 네. 엄마가 차려준 음식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2: 제가 차려준 음식 중에는 서빈이가 먹을 수 있는 게 없었고요. 우선은 이제 그 생일상으로 마라탕, 백순대, 엽떡, 육회, 치킨, 피자, 뭐 맥주 이런 게 있었고요.
0: 네가 먹으라고 다 하는데.
2: 저도 좋은 게 있어야죠.
0: 네 거네.
2: 서빈이는 케이크 먹고 예, 자기 맘만 먹었어요.
1: 와. 이날 서빈이가 용돈도 좀 많이 받았어요?
2: 예, 받았는데 다 저한테 들어왔죠. 바로 저한테 이제 보관을 하더라고요.
1: 예, 맡아달라고.
0: 결국에 너를 위한 날이었네.
2: 행복했어요 사실.
0: 자 그리고 이제 대대적인 워터밤이 끝났는데 우리 나티도 워터밤에 다녀왔네요. 아. 오! 워터건을 쏘는 모습이에요. 에이.
2: 힙해.
3: 아, 전날 밤에 푸시업 하고. 오!
0: 야, 워터밤에 가면 어때요 분위기가?
3: 워터밤에
0: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갖고.
3: 그러니까 저도 막 이렇게 사람 많고 평소에 이런 거를 즐기진 않는데 워터밤 가면 또 너무 신나고 재밌고 이런데 사실 무대 하면은 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0: 그래.
3: 눈이 잘 안 떠져요.
2: 그렇죠. 네,
3: 그래서 그냥
0: 노래 하고 있을 때도 입 안에서 막 써요?
2: 네.
0: 노래 하다가 막
1: 가라라 하겠는데?
2: 괜찮아요. 거기 총이 있어서 더 세게 쏘면 돼요.
0: 아 그래요? 네.
1: 맞출 수도 있고.
0: 와, 자 이제 사랑의 컨센트.

0: 자, 두 번째 주자로 향합니다. 틱팡 스킨팡! 이 노래 태연이 목소리를 하면 너무 어울릴 것 같은데.
1: 네. 이적 선배님의 하늘에 달리다. 아~ 신나게 한번 춤.
2: 나는 하늘에 달려.
0: 자, 후보 문자 나티부터 읽어볼게요.
3: 0399님께서 하 남편이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 갔어요. 네, 저희 부모님 계신 곳이요. 일주일 휴가 받아서 일주일 꽉 채운 일정으로 떠났어요. 전 일 때문에 못 가는데 슬프고도 기쁘네요.
0: 슬프고도 기쁘네요. 일하는 건 슬프고 집에 혼자 있을 땐 기쁘고.
4: 맞아요. 그렇죠. 네. 아, 부럽다.
0: 다음 문자 랄랄.
4: 네, 2696님 여기는 전남 고흥 전통시장에 있는 숯불 생선구이 하는 가게예요. 찜통 더위에 숯불구이라니. 생각만 해도 뜨겁죠. 네. 그래도 생선은 진짜 겁나게 맛나불어요. 균디에게도 맛 보여주고 싶네요.
0: 먹고 싶네요 진짜. 7월 25일날 토요일날 방송 들으시면서 보냈네.
4: 와,
0: 생선구이를 진짜 먹고 싶네. 집에서는 와이프가 안 구워줘요. 냄새 난다고.
1: 맞아요.
4: 나가서 먹어야겠네.
1: 그래.
4: 네. 진짜 더운데 요즘 다 젖으시겠다.
0: 그러니까 어디라고 그랬죠 아까?
1: 고흥이요.
4: 고흥. 전남 고흥 전통시장에 있는.
0: 혹시나 가게 되면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1: 네. 네. 또 그리고 8965님 항상 저녁에 퇴근하던 남편이 점심에 온다길래 남편이 좋아하는 돈가스도 시키고 오랜만에 제가 직접 떡볶이도 만들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도착 같이 맛있게 먹고 있는데 남편이 인상을 팍 쓰더니 아니 이 떡볶이 더럽게 맛없는데 어디서 한 거야? 그래서 제가 말했죠. 내가 만든 거야. 그랬더니 이제야 이해가 된다는 표정으로 다행이라고 말하는 남편. 아무래도 돈 주고 샀으면 분통 터질 맛이었나 봐요. 그래도 저희 사이 좋아요. 라고 보내줬습니다.
0: 박유라 씨가.
1: 유라 씨.
0: 유라네. 유라.
4: 저랑 유라 씨. 성함이 똑같네요.
0: 예, 유라라는 이름이 음식을 못하나 봐요.
4: 아저씨! 이거 내가 보낸 게 아닙니다. 난 이 씨예요.
0: 자, 어디다 전화해볼까요, 태연 씨?
1: 마지막 사연도 괜찮았던 것 같고 첫 번째 이제 일주일 휴가 받으셔서 뭐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4: 어디서 할까요?
0: 어디서 해볼까요 여러분? 네.
1: 어디 해볼까요?
0: 마지막 요리 못하는 떡볶이 맛없는 거
4: 요리 못하는 유라씨
3: 떡볶이
4: 기분이 영
0: 예. 유라씨죠? 떡볶이 못하는 유라씨 이렇게 해서 전화를 받으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4: 내가 만든 거야.
0: 자, 전화 걸어봅니다. 8965입니다. 전업주부신 것 같죠? 아무래도 집에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하시는 거 보니까 집에 계실 수도 있는 상황. 유라 씨는 요리 집에서 안 하죠?
4: 저요? 그냥 하지 말래요. 한번 먹고 그냥 하지 말래요.
1: 네, 안녕하세요. 유라 씨 떡볶이를 잘 못 만드시는 유라 씨 남편분께 떡볶이를 해드렸더니 이거 돈 주고 산 거냐고 화를 내셨는데 아니나 내가 한 거다 했더니 아이고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남편분과 같이 살고 계시죠? 저 딕펀스 김태현인데요. 제가 노래 불러드릴 거예요. 이거 끊지 않으시고 끝까지 들으시면 선물 드리거든요. 네, 얘기도 들어보고 선물도 드릴 거니까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끊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박유라 씨. 자, 노래 갑니다.
1: 오케이.

0: 감사합니다.
1: 와 대박. 어,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잘하는데 박유라 씨가 끊을 수가 없겠지. 설마 와요? 끊었겠어. 자 전화 받아주세요.
2: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예!
1: 안녕하세요 유라 씨.
3: 안녕하세요.
1: 네네 컬투쇼예요.
3: 어 네네.
1: 예 컬투쇼.

0: 예, 지금 여기 그 랄랄 이유라 씨가 있거든요.
1: 안녕하세요.
2: 어, 안녕하세요.
1: 유라 씨, 저랑 똑같이 요리 못 하나 봐요.
2: 네.
1: 떡볶이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2: 여러 가지 넣고 많이 만들었어요.
3: 떡볶이 여러 가지요?
0: 여러 가지를 넣었구나. 그러면 지금 밖에 계신 것 같아요?
2: 아, 운전 중이어가지고.
1: 아이고.
0: 아, 어디 가시는 차를 좀 세우고 좀 더 통화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2: 아, 아기랑 문화센터 갔는데.
1: 아.
2: 네. 운전을 못해서 중간에 네. 세우는 데가 마땅치가 않아.
1: 에?
0: 갑자기 지금 세웠다고?
3: 세우는 데가 마땅치 아니,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 그러니까 아기랑 네. 문화센터를 네. 가고 있는데 차를 지금 마땅히 세울 수가 없으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웬만해서 끊어.
2: 아. 아니 괜찮아요.
0: 괜찮아요?
2: 너무 신기해서요.
0: 네. 아, 알겠습니다.
2: 스피커가
0: 스피커 폰으로. 예.
1: 어, 아기가 몇 개월이에요?
2: 지금 이제 9개월이에요.
3: 아직 아기구나.
0: 9개월이구나. 9개월이어도 문화생활은 하긴 해야죠.
1: 네, 문화생도 가서 축하놀이 해야 돼요.
2: 네, 맞아요.
0: 귀엽습니다. 저 이게 토요일 거 지금 녹음하고 있거든요.
2: 아.
1: 아유.
0: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는 있을 거 아니야, 아내 요리를.
2: 어, 원래 좋아했었는데 제가 한 다음에는 싫어졌다고. 부대찌개를 좋아했었는데 제가 네. 해준 다음에는 부대찌개가 싫다고.
3: 아, 그럼 지금까지 딱 드시고 나서 아 요거는 좀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던 요리가 한 개도 없는 건가요?
2: 어.
1: 없네요.
0: 예, 알겠습니다. 예, 문화센터로 바로 가시고요. 예, 선물 드릴게요.
3: 아, 네, 노래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해요. 제가 1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축하드려요. 유라 화이팅. 우리 엄마 화이팅. 유라 씨 화이팅. 너 우리 요리 못해도 괜찮아. 세상의 모든 유라 예쁘다.
0: 자, 이렇게 해서 태연도 성공.
3: 어.
0: 자 이제 사랑의 콜센터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꽃이란 새 노래를 들고 나온 자 빅나티입니다. 예! 어떤 노래를 오늘 준비했나요?
4: 네 저는 좀 잔잔한 노래를 선곡했는데 제 노래 중에 러비더비라는 노래.
0: 러비더비.
1: 러비더비.
0: 본인의 노래가 많은데 굳이 또 이럴 때 남의 노래 한번 불러볼 기회가 있는데 본인 노래를 너무 사랑하는 모양이에요.
4: 그래도 제 노래 또 불러드리고 갖고 왔는데 이게 좀 도입이 잔잔해요.
0: 잔잔해요.
4: 웬만하면은 좀 그래도 안 끊을 확률이 높지
0: 않아요. 진짜? 네. 그래서 진짜 고르고 골라본 거구나.
4: 네네네.
1: 오호.
0: 웬만하면 안 끊는다.
3: 좋습니다.
0: 야,
1: 지켜보겠어요.
0: 자, 첫 번째 문자부터 우리 난티가.
4: 2425님께서 저 다음 주에 드디어 라섹합니다. 안경이 너무 불편해서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무섭고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시간 내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친구가 라섹을 하고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강력 추천하길래 저도 덜컥 예약했습니다. 드디어 안경과 이별합니다. 안녕.
0: 아유, 7월 18일에 보내셨는데 라섹하면 진짜 요즘 기술도 많이 좋아져갖고
3: 네, 맞아요.
0: 예,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이제 회복 시간도 빨리 짧아진다고 하더라고요.
3: 그리고 진짜 편하실 거예요. 안경 쓰다 안 쓰시면은 엄청 편하실 거예요.
0: 어? 라섹했어요?
3: 저는 렌즈 삽입술을 했습니다.
1: 아~
3: 렌즈를 눈안에 집어 넣어버렸어요.
1: 잘 보여요?
3: 아, 저는 처음에 그 이제 수술이 끝나고 눈을 떴을 때 아, 세상이 원래 이렇게
1: 보이는구나.
3: 밝고 선명한가를 느낀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1: 진짜?
3: 제가 안경 쓰고 봤던 색깔이랑 다르더라고요.
1: 어머.
3: 네, 그러니까 달랐어요.
0: 이게 라섹하고 며칠 동안 눈을 감고 있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3: 맞아요.
1: 근데 빛을 보면 안 되죠.
0: 근데 컬투쇼가 큰 영향을 한다고.
3: 최고죠.
1: 맞아. 귀여워. 재밌는 거 많이 듣고 컬투쇼 병원에서도 많이 나와요.
0: 사연 모아놓고 막 몇 시간 동안 들으면서 그냥 낄낄거리면서 그냥 시간이 간다. 고맙다고 막 문자 많이 와요.
3: 네네.
1: 네. 다음 사연도요. 9711님 주말에 가족끼리 같이 일하고 있는데 갱년기인 아빠가 지금 삐져가지고 다들 숨소리만 내고 있는 숨막히는 분위기예요. 컬투쇼에서 병희씨 웃어요 스마일 한 번만 말해주세요. 분위기 싸해서 컬투쇼 틀어놓고 있어요.
0: 아이, 병희씨 웃어요.
1: 웃어
0: 스마일 병희씨
3: 스마일.
0: 자 다음 문자.
3: 네, 5509님 시골에서 오는 친구들을 데리고 핫플인 성수를 갔어요.
0: 오우 성수.
3: 우리 오전 10시에 만나서 줄 서서 웨이팅하다가 밥 먹고 웨이팅 필요한 팝업 스토어를 10군데나 돌았습니다.
0: 우와.
3: 그날 오전 10시에 만나서 밤 10시에 집에 간 건 안 비밀 재밌는 하루였네요.
1: 와 체력이.
3: 토요일날. 와 사람 진짜 많았을 텐데.
1: 진짜.
0: 야, 더웠을 텐데 그걸 부지런하게 돌아다녔네. 와. 자 어디다 전화를 해볼까요? 나티.
4: 저는 아버님 병희님께
1: 우리 삐진 병희 씨에게
3: 아직도 안 웃고 계시는지
4: 웃어요 스마일 한번 해봐.
0: 이소윤 씨인데요. 저 전화기의 주인공은
1: 따님이신가봐요.
0: 따님인가봐요. 아버님 이름이 이제 이병희 씨겠죠. 이소윤이니까요. 예. 자 이소윤 씨께 전화가겠습니다. 97111. 자, 빅나티가 전화를 겁니다. 처음에 네 이름 밝히는 거 알죠? 저 빅나티라고.
4: 예. 네.
0: 자, 9711 이소윤 씨.
1: 아빠가 아직도 삐져 있을까요?
5: 여보세요?
4: 오빠. 안녕하세요. 저 빅나티인데요. 병희님 웃어요 스마일 전화 안 끊으시고 끝까지 노래 들어주시면 선물 드리니까요. 제발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0: 그러니까 병희 씨가 이제
1: 아직도 삐져 있는지
0: 궁금해하고 전화를 했어요.
3: 궁금해가지고
0: 노래를 끝까지 나티의 노래를 들으시면 저희가 통화가 가능하고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4: 병희님.

0: 감사합니다.
1: 오, 나티가 앞에 병이 시스마일까지
2: 네, 노래로 그냥
1: 애드립으로 넣어줬는데
3: 네, 멋지다.
1: 이소윤 씨는 이 음악을 끝까지 듣고 과연 전화를 끊지 않았을까요? 자, 빅나티 전화 받아주세요.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에?
0: 여보세요?
2: 아유,
1: 끊었어요.
3: 아유, 너무 잔잔했나?
0: 아,
1: 자기 소개하자마자 끊었대요.
0: 아,
1: 근데 병이 시스마일 그것도 듣지도 못했어.
2: 그니까.
3: 아, 이게 목소리가 잘 안 들렸나? 자기 소개 딱 하다가.
0: 아, 이게 제 저번에 한번 성공했다고 좀 방심을 한 것 같아요.
1: 아,
0: 더 빠르게 바로 들어갔었어야 했는데. 네.
3: 아, 이게 빅나틴데요 그랬는데 이게 틴데요. 아, 오늘 끊어졌대요.
1: 빅나틴데요 뚝.
3: 아, 병우 씨 우회 스마일 이거 들었어야 되는데.
1: 아, 안타깝네요. 다시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일단.
0: 아, 예.
1: 왜 끊으셨는지.
3: 아, 너무 아쉽다 이건 진짜. 병우 씨만을 위한 노래인데.
1: 그러니까.
3: 오.
1: 자, 다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9711님.
3: 예, 따져볼게요.
1: 빅나티 스마일.
0: 빅나티 스마일 감사합니다.
4: 여보세요?
1: 여보세요?
3: 어,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이소윤 씨.
4: 누구예요?
1: 저희 컬투쇼예요.
4: 어머.
3: 아니 왜 끊어요 전화를? 아, 소윤 씨가 참 정말.
1: 소윤 씨가 문자 보냈잖아요.
4: 아, 몰랐어요.
3: 단단히 화가 나가지고 받았네 아주 그냥.
4: 어머 죄송해요.
1: 저희가 토요일 방송을 지금 녹음하고 있거든요.
4: 아 죄송해요. 어머.
1: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행운을 놓치신 거고.
4: 어머 행운 나 놓쳐서 어떡해요?
1: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3: 선물은 없어요.
2: 원래 선물 있는데.
1: 근데 지금 여기 그 빅나티가 전화를 한 거예요. 빅나티 알아요?
0: 안녕하세요.
4: 네 알아요. 너무 잘 듣고 있는데.
0: 안녕하세요.
3: 아 노래를 진짜 병희 씨 스마일이라고 하면서 막 애드립도.
4: 노래 겁나 잘 부르는데. 아 다시 한번
3: 겁나 잘 불러줬는데 안 들었잖아요.
2: 그러니까요.
1: 잠깐만 가만히
4: 있어봐. 너무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냥 아 이런 소리밖에 안 들려요.
1: 아 그랬구나.
4: 네 지금은, 그래가지고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1: 지금은 잘 들려요?
4: 너무 잘 들려요.
1: 근데 아까는 왜 그랬을까?
4: 아까는 그냥 진짜 완전 이상한 데서 전화 온 줄 알고 그냥 너무 소리 지르는 소리만 나가지고.
1: 자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나티랑 통화해보세요.
5: 아 안녕하세요.
2: 다른 사람 아니에요?
0: 아니 목소리

0: 아까 여보세요 하시던 목소리가 아니신데.
1: 아, 우리 엄만 들었어 나.
2: 안녕하세요. 권사님 목소리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그러면 나티가 앞부분에 한 것처럼 그 병희 씨 네. 웃어요 스마일고 한번 해주세요.
0: 근데 병희 씨가 그 아버님 성함이신 거죠?
1: 네.
2: 네 맞아요. 저희 아빠가 저희 주말마다 와가지고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데 백년기가 와가지고 말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0: 그럼 제가 혹시 병희 씨 웃어요 스마일 한번 음정 넣어가지고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2: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0: 병희 씨 웃어요 스마일.
2: 녹음 너무 감미로워서
3: 우리
2: 제가
3: 아버님...
2: 녹음한 거 아빠한테 꼭 들려드릴게요.
3: 아니 좋다. 토요일 날 나가니까 네. 토요일 날 방송 아빠랑 병희 씨랑 같이 들으세요.
2: 아 병희 씨가 잘 듣고서 이제 갱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1: 아 진짜 좋아요 노래.
3: 아니 아빠가 근데 갱년기가 왔어요. 뭐 사소한 거에 막 삐져요?
2: 아 엄청 삐져요. 얼굴도 시뻘개지고 막 부그락부그락하고 감정 기복기가 심해져가지고
3: 짠하잖아요.
1: 우리 아빠도 그랬어.
2: 엄마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엄마 갱년기보다 아빠 갱년기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1: 아 그게 그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 막 얼굴도 엄청 빨개지고
2: 그래, 약간 여성 호르몬도 많이 나오는
1: 맞아,
2: 것 같아요.
1: 맞아 갑자기 막 아무거나 들여다보고 막 울고 그런다?
2: 네 엄마는 씩씩한데 아빠는 갑자기 감성충이 돼가지고 맞아. 힘듭니다. 아,
4: 얼굴도 변해.
3: 그럴 때마다 그냥 암만 하지 말고 그냥 병희 씨 웃어요 그러면서 딱 안아주세요.
2: 감사해요 이렇게라도 연락 주셔서.
3: 근데 안 받았잖아요. 끊었잖아요.
1: 맞아요.
2: 아니 너무 시끄러워서 뭔지 몰랐어요.
3: 소윤 씨는 좀
2: 다음엔 좀 잔잔하게 전화해 주세요.
3: 잔잔하게 전화를 하라고요?
1: 잔잔하게 전화를 했는데
2: 아 너무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렸어요.
3: 이소윤 씨도 좀 그 말이 많은 편이죠?
2: 아 네 말하는 거 좋아해서 제가 그래서 컬투쇼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 여튼간 저 이게 토요일 방송 나가는 거니까 우리
2: 꼭 들을게요.
3: 병희님한테 한마디 하세요. 이소윤 씨가 지금
2: 아빠 갱년기 좀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어. 여성 호르몬 말고 이제 남성적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도 사랑해.
4: 사랑하면 됐지.
3: 그래. 그래도 저는 저 10만 원 상당의 선물은 저희가 못 나가고요.
2: 네, 괜찮습니다.
3: 제가 뽑아서 다른 거 하나 우리 나티가 다른 선물 하나 뽑아서 드릴게요. 랜덤이에요, 랜덤.
2: 랜덤 좋습니다. 어, 요즘에 또 비타민. 하여!
0: 오, 수박 4분의 1 통.
2: 아, 4분의 1 통.
1: 4분의 1 통.
2: 너무 좋습니다. 예.
1: 기다려야
2: 먹겠습니다.
1: 돼요. 그 나머지.
3: 예, 나머지 4분의 3 통이 뽑혀야지 잘라서 드릴 수가 있어요.
2: 아, 네, 감사합니다.
3: 네, 좋은 하루 되세요.
2: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안타깝지만 빅나티는 실패.
4: 아하, 아쉽습니다.
3: 1승 2패.
0: 너무 급하게 했나 봐. 아쉽습니다.
3: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Here we go.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프리셋 업!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진행시켜!
2: 자, 우리 빅나티 새 앨범 Hopeful Romantic 타이틀곡 꽃 제가 뮤직비디오에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너무 좋습니다. 노래가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좋은 노래라
3: 감사합니다.
2: 예, 여러분 꼭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맞아요. 플레이리스트에 올려주시길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올려주세요.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3: 아,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2: 네, 번호

0: 너무 좋아요. 진짜.
1: 내 번호 넘겼어.
0: 아, 진짜 좋아요.
2: 오랜만에 뵀는데 너무 예뻐지셔가지고.
0: 아, 감사해요. 빅나티 최고예요.
1: 최고 최고.
2: 형님도 아 너무 뵈서 좋았어요.
3: 아 좋았습니다.
2: 블러셔스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빅나티였고요. 우리 랄랄 태현 씨도 수고하셨고요.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나도 수고했고 네, 와주신 분들 들어주신 분들 방송놈들 모두 수고했어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4: 신차 선택할 땐 어디

0: 프리미엄 썬팅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썬팅
1: 어프프 썬팅.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2: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이 노래 아시죠?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헤어진 연인이 떠오르는 것처럼 일어나서 달력을 봤는데 갑자기. 벌써 8월입니다.
1: 8월의 첫날입니다.
0: 언제나 8월을 떠올릴 때면 한여름, 뜨거운 태양, 바다, 방학, 휴가, 수영, 땀, 선풍기, 낮잠.

2026년의 8월은 또 어떤 단어들이 추가될지, 또 어떤 새로운 추억들이 내 마음에 저장이 될지 벌써 기대되고 두근두근하죠. 여러분들의 8월도 기쁨과 행복, 웃음으로 가득 채워지길 빌면서, 자,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맙시오!

2026년 8월 1일 토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자, 오늘 첫 곡은 써니힐 두근두근 듣고 오셨고요. 8월. 아, 8월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정말 한 여름이다. 여름의 한 가운데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9월까지도 좀 더워요. 그러다가 9월 말쯤? 아니야, 10월 초쯤에 살짝 선선. 아, 이제 조금 선선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죠. 8월. 아, 그리고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그 이게 아이오아이의 갑자기라는 노래잖아요.

0: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근데 이게 그 제 머릿속엔 옛날에 이런 노래 있었어요. 다 같이 이불 개고 밥 먹어 이 노래가 있었어. 아 그거랑 너무 헷갈려가지고. 아들 알죠? 아시죠? 네, 다 같이 이불 개고 밥 먹어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네 헷갈릴 뻔했습니다. 저도 뭐 8월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어가지고 벌써 두근두근하고 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휴가가 아닌데 너무 재밌겠잖니? 지금 어떻게 할까 계획을 두근두근 세우고 있습니다. 써니힐의 두근두근. 네, 여러분들도 계획을 지금 다 세우고 있죠? 벌써 떠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니까 방학 때 제가 봤을 때 계속 집에만 있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방학이니까 어디 좀 갔다 오자라고 아이들도 방학하고 나도 방학하고 우리 직장인들 방학이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 있는 집은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바캉스도 좀 떠났다가 오고 하거든요. 아니신 분들도 명분은 좀 이 아이들보다는 없겠지만 친구들끼리 이렇게 좀 세워가지고 주말이라도 살랑 좀 다녀올 수는 있잖아요. 네, 꼭 한번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오늘 토요일 편안한 마음으로 네,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It's 가공.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급한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썩어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천배 더 강력해진

0: Wonder Power.
1: 오늘도 황제파워에 속속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주말에 맛있는 거 드시는

9313님 임소라 입장합니다. 우리 집 둘째 초등학교 5학년 말랑이에 늪에 빠졌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 말랑이 안 갖고 놀면 네 그거 고등학생이죠. 네 9313님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어서 와요.

마음으로 혼자 유럽 배낭여행 두 달간 갑니다. 응원 부탁스. 아, 저도 이런 6학년이 되고 싶습니다. 60세. 아, 우리 형님인지 누님인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유럽 배낭여행을 두 달간 떠나버리신대요. 와, 재밌는 추억, 아름다운 추억 많이 쌓고 오시고요. 안전하게 다녀오십시오. 아, 너무 부럽다. 멋집니다요. 신나게 다녀오시라고

0: 백은수님, 여기가 세상 모든 것을 해결하는 빔을 쏴준다는 그곳인가요?
1: 네,
0: 맞습니다. 근수님 아주 잘 오셨고요.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드시라고 비빔 쏴드립니다. 갑니다. 비빔도 있어요, 우리는.

설 미진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황제 파워를 찾아주신 모든 빵댕이 여러분 사랑해요. 7711님 빵디, 저는 요즘 저녁마다 단백질 쉐이크를 먹습니다. 되게 해야죠. 아, 다들 요즘 왜 이러죠? 아, 급하게 다이어트를 서두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네. 어제 몸무게, 체중계 위로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봤습니다. 84kg였던 제가 75.6, 6을 찍었습니다. 알고 보니 몸무게가 고장난 거였습니다. 어제 새벽에 굉장히 좋아했는데 몸무게가 그 비탈진 곳에 있으면 저 들 나온다고 합니다. 몸무게 저기 수평하게 잘 놓고 재세요. 저처럼

최성용 가수 8월에도 입장 해버렸 홍경록님께서 아주 성함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홍경록님 어서 오십시오. 이름 특이해서 지금 외워버림.

0: 빵디님, 저도 다이어트 성공했어요. 두 달 만에 13kg 감량 신.
1: 와, 이거 뭐야? 너무 급하게 빼신 건 아니겠죠? 네, 와, 13kg면은 리셋! 황수아님, 홍순영님, 이채윤님 반갑습니다. 김영웅님, 장경진님, 류현수님까지 어서 옵쇼. 김선용님, 에어컨 편히 살 것 같습니다. 에어컨 개발한 사람 진짜 노벨 평화상 주자 카테고리가 맞죠? 이분은 이제 평화의 일조를 한 거죠. 네. 에어컨 없으면은 아마 싸움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누군진 모르겠지만 노벨 평화상 빔을 에어컨을 개발한 이분에게 쏩니다.

0: 에어컨을 캐리어가 만들었다고요? 그 캐리어가 캐리어? 아, 다이너마이트를 다이너마이트가 만든 거랑 똑같습니까? 다이너마이트도 다이너마이트가 만들지 않았어요? 아, 다이너마이트는 노빌이에요? 누가 이렇게 잘못 정보를... 아, 맞네. 샌드위치는 샌드위치 백작이.
1: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식이 짧아서.
0: 송채령 반갑습니다.

0: 앞으로는 키는 늘리고 몸무게는 줄이시면 되겠네요. 필라테스 하세요? 자, 이렇게 필라테스가 필요한 3640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3640님께는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맛 드세요.
1: 여기까지.
0: 아, 맞아. 들었던 것 같아. 에어컨을 캐리어란 분이 발명했다는 거. 그리고 그 발명한 거와 이름이 똑같은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또 누가 있죠? 아,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샌드위치는 진짜 샌드위치 백작이 만들었고, 발명한 사람과 그 이름이 똑같은 것들이 있지 않나요? 또 뭐 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아, 옛날에 이런 거 막 그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무슨 종합백과사전 같은 게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안 나오는데 그때 참 낭만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런 종합백과사전이라는 그 책을 사면은 거기에 이렇게 막 깨알 같은 글씨로 신기한 과학 정보라든지 혹은 이제 막 귀신 이야기 이런 것도 적혀 있고 진짜 말 그대로 종합백과사전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책 모으는 것도 취미였는데 옛날에 막 그 챔땡 점땡 이런 만화책도 있었고 지금보다 옛날에 더 책을 많이 샀던 것 같아요. 물론 만화지만 네 그리고 막 놀리야 놀자 이런 것도 있었고 한국 기행인가 세계 기행인가 무슨 무슨 세계 여행 이런 거 있었는데 그래서 각 나라별로 나라 이름도 알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런 낭만이 없어가지고 아쉽스. 자 여기서 저희는 1부를 마쳐버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태양의 슝 준비했고요. 요 노래 듣고 2부로 슝 넘어갑니다.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달콤하고 수분이 가득한 제철 과일은 지친 여름철에 생기를 더해주죠. 그런데 과일 한 알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양의 물이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물을 물발자국이라고 부르는데요. 따라서 과일을 먹다가 남기는 건 귀한 수자원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올여름엔 제철 과일을 남김없이 끝까지 먹는 작은 실천으로 수분 충전은 물론 소중한 물도 함께 지켜주세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타, 자비니 스타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치킨.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백현진입니다.

0: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2: Walk it, walk it 안전화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레노
7: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6: 레노
8: 이 맥주에 우리 오크 소주를 한 캔에 담았습니다 탁 따기만 해서 오크 소맥
9: 부드럽고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8: 전국 편의점에 오크 소맥 오크 소맥
10: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07.7 SBS 파워 FM
11: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 만나볼게요. 4613님 빵디 저는 요즘 제철 밤호박에 빠져서 1일 1밤호박 부시고 있어요. 포슬포슬하니 달달해서 아 이게 진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밤호박이요? 호박? 밤이 아니고 호박인 거죠? 이거 맛있나? 근데 호박을 드시는 거 보니까 이거 은근히 약간 다이어트 냄새가 좀 나기는 하는데 이거 또 근데 너무 많이 드시면 아시죠? 이 과일이나 채소에 들어있는 이 당도 무시할 것이 아니다. 네, 호박이 들어있는 당도 조심스. 이은미님, 빵디, 저 곧 여행 가서 인생샷을 남겨와야 하는데 다리 길어 보이게 날씬해 보이게 찍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포샵으로 일단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카메라 그 밑에 프레임. 밑선을 다리 끝에 맞추면은 길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밑에서 위로 들어서 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턱살이 콧구멍과 함께 같이 나오게 될 거니까 정면에서 사진기를 살짝 들어올려 발가락 끝 혹은 앞토 발가락 끝부분을 카메라 밑에 위치하게 하면 된대요. 저도 배웠어요. 저도 사실 잘은 모릅니다. 자 은미님 인생샷 꼭 건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2부 노래 가사 속에 특이한 단어를 찾아보는 코너 가사는 연필로 쓰세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하겠습니다 5425님이 신청해 주신 이무진 청춘 만화

0: 튜브 들고 바다로 가서 수영복 입고 뛰어들자. 텐트 메고 산으로 가서 개울가에 발 담그자. 수박 쪽에 참외 깎아 자두 씻어 포도 달다. 가사는 연필로 쓰세요. 시작해요.
1: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그 바쁜 와중에도 우리는 가슴속 재미난 감성을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가사는 연필로 쓰세요. 바다로 떠나고 싶고 산으로도 떠나고 싶고 과일을 왜 이렇게 달고 맛있는지. 여름방학만 되면은 여러분 하고 싶은 게 끝도 없죠. 듣기만 해도 그 시절 여름방학이 절로 떠오르는 청량한 여름 감성 가득한 노래 산딸기의 소녀들의 여름방학 한 구절이었습니다. 옛날 여름방학이 저는 요즘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여름에 즐길 게 사실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즐거웠던 게 요즘에 사라진 게 굉장히 많아요. 산으로 막 곤충 채집하러 온 국민이 막 돌아다니고 개울가 가가지고 그물 가지고 가가지고 물고기 잡고 형들이랑 옷 다 젖어도 그냥 돌아다니면서 말려버리고 다시 집에 들어가고 참 그런 낭만이 요즘은 조금 삭막해져가지고 그런 게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서울이라서 그런가? 시골은 아직도 그럴 법한데 물도 깨끗하고 하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이번 여름방학은 우리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어린이 친구들의 방학을 명분 삼아서 같이 놀 어른이 분들도 아주 낭만을 좀 찾아서 추억을 찾아서 여행을 꼭 떠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어떤 단어 6개를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그 단어를 들으시고 과연 어떤 노래 가사에 있는 단어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노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낭독 들어갑니다. 큐!

복권, 백수 열풍, PC방, 사이버머니, 주머니, 지겨워.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단어 이거 뭐죠? 복권, 백수 열풍. 백수 열풍 이런 거 안 쓰는데 단어. PC방, 사이버머니, 주머니, 지겨워. 지금 이게 제가 백수, 열풍 이런 단어는 PC방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아주 유행했던 그런 문화죠. 뭐지? 자, 일단 이 단어들을 제가 작사가의 빙의에서 한번 싹 연결을 해보면 복권에 당첨됐는데 넌 아직도 백수구나. 백수 열풍이라더니 잘하고 있는 짓이다. 나는 복권 당첨됐으니까 PC방 가서 사이버머니 한 15억 정도 충전을 하고 주머니에 나머지 5억 현금으로 환산해서 넣어놔야겠다. 아, 돈 세는 거 지겨워. 행복하죠? 어때요? 복권이 한 20억 당첨되고 아, 세금을 내겠죠? 세금을 한 50% 정도 내면 한 10억, 11억 이렇게 갖고 있겠죠? 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미국 그 복권 액수가 엄청나던데요. 우리나라 복권이랑 이게 아예 게임이 안 돼도 거기 몇천억씩 막 아주 그냥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그런 돈이 생긴 거잖아요. 아, 궁금하다. 그 기분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자, 과연 어떤 노래의 단어들인지 정답 노래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 텐데요.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 노래 나가는 동안 제가 결정적인 힌트 단어 두 개를 더 외칠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 나갈 때 제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계세요. 노래는 다이나믹 듀오 꿀잼 들을게요.

0: 자, 노래 가사 속에 있는 특이한 단어를 끄집어내서 노래를 맞춰보는 코너 가사는 연필로 쓰세요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단어 복권, 백수 열풍, PC방, 사이버 머니, 주머니, 지겨워. 네, 듣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노래 나갈 때 강두, 놀이터라는 결정적인 힌트도 드렸어요. 아, 노래 듣다 보니까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알겠어. 이게 이제 복권으로 시작이 되죠, 이 노래가. 자, 정답 공개합니다. 하나씩 찾아볼게요. 복권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갑니다, 복권.
1: 복권 열풍.
0: 자, 백수 열풍도 나와요.
2: PC방.
0: 자, 사이버 머니 텅 빈 주머니. 자, 사이버 머니 그 다음 주머니. 주머니 나왔죠?

놀자, 놀아. 머리 아플 때 놀아야지. 지겨워도. 지겨워 나왔죠? 네, 그럴 때 노는 게 남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청춘 백수들의 현실을 아주 리얼하게 담아낸 명곡 더 자두의 놀자였습니다. 자두 음색이 저는 진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자두님의 이 펑키한 비트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뭔가 통통 튀고 바운스 바운스 하는 느낌이 있어버리죠. 근데 가사가 그 시절 청춘들의 짠한 애환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마냥 놀 수는 없는데 사실 청년 실업이라는 아주 씁쓸한 현실마저 웃음과 에너지로 승화시킨 혼성 듀오 더자두의 놀자였습니다. 청년 실업은 문제가 안 됐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막 단어만 바뀌었지. 요즘에도 사실 그것 때문에 문제잖아요. 네, 실업률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막 요즘 아이들은 막 볼멘 소리로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한다. 근데 또 눈치 빠른 MZ들이 바로 힘든 일 쪽으로 붙어가지고 연매출을 무지막지하게 찍어버리는 친구들이 그 시장에 이제 경쟁자가 많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막 벽에 타일 붙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인분들.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냥 젊은 그 여자분이 돈을 아주 쓸어 담는 분들도 계시고. 자, 요즘에 돈 버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2431님. 근데 진짜 백수가 제일 바쁨.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뭐 하길래 과로사를 해요? 참 신기하네. 저는 여러분 예전에 백수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 과연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 학기를 휴학하고 이제 집 밖으로 안 나와 본 적이 있다니까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인간은 무조건 일을 해야 한다. 밖에 나가야 한다. 아, 다시는 느끼기 싫습니다. 한민성님. 2000년대 PC방 특유의 의자 냄새까지 소환되네요. 컵라면 먹으면서 밤새 게임하던 그 시절. 낭만 있죠. 돌이켜보면 진짜 낭만이었다. 이거 보십시오. 그때 제가 말씀드렸나요? 온라인 게임, 악마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3일을 아이스티만, 복숭아 아이스티만 먹어가면서 했다. 아, 그 전설의 검을 얻기 위해서 3일을 여러분, 와 대단하죠. 진짜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와, 그거 한번 해보고 나니까 다시는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 1533님, 헐. 그냥 신나게 놀자는 노래인 줄 알았는데 그 시절 청춘들의 씁쓸한 이야기였네요. 빵디도 일 없이 놀던 시절이 있었나요? 있을 뻔했죠. 네, 저기 M본부에서 코미디를 그만두고 이제 백수 생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다음날 무슨 신의 계시처럼 전화가 와서 푸른거탑이라는 작품을 하게 되면서 그때 딱 인생의 공백기가 생길 뻔했는데 없이 바로 그냥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그래서 가끔 돌아보면은 뭐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일을 하고 있음에 감사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아, 내 스스로가 사고를 안 치고 참 스스로를 잘 다잡으면서 왔구나. 아, 앞으로도 조심해야겠다.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두 가지가 제가 그냥 돌아봤을 때 좀 뿌듯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문자 만나보겠고요. 놀자 맞춰주신 정답자 중에 당첨자를 뽑았습니다.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명단을 올려놓도록 할게요. 여기서 2부 마치겠습니다. 2부 끝곡은 장동희님의 신청곡 이즈나 메트로놈 준비했어요. 듣고 3부로 넘어갈게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여름을 한 글자로 말한다면 바로 열이죠.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도 뜨거운 열 때문에 생기는데요. 건강하다고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누구나 조심해야 하죠. 볕이 뜨거운 날 어지럽거나 두통,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쉬어주고요. 폭염특보가 있는 날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피해주세요. 또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여름 건강엔 필수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0: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8: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는 너라서 좋아.
7: 좋아 죽겠어.
8: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좋아해.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두근두근.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보세요.
1: 황디 안녕하세요. 요즘 주말마다 누퉁이 아들과 논밭을 누비는 동대문구의 자연인 인사드립니다. 얼마 전 아이랑 청개구리를 잡으러 여주에 다녀왔는데요. 글쎄 옥수수대 잎새 사이에 초록 청개구리들이 쏙 숨어있는 거 있죠. 아이랑 동시에 찾았다를 외치는데 그 짜릿함이란 도파민이 아주 논두렁까지 넘쳐 흐른다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개구리 사마귀 여치 찾겠다고 풀숲을 뒤지고 있습니다.

있으니 눈밑다크서클은무릎까지내려오고있어요그래도아이가엄마저기있다하며제손을꼭잡는그순간만큼은이게행복인가싶더라고요언젠가는친구들이더좋아지고방문닫는날오겠죠그래서요즘은흙묻은운동화도풀벌레소리도개구리한마리도가슴속사진첩에하나하나저장하게되네요준아우야그리고우리꽃사슴남편듣고있지많이많이사랑하고항상응원해신청곡은 DJ DOC의 슈퍼맨에비해입니다

자, 오늘은 동대문구 자연인님의 신청곡 DJ DOC 슈퍼맨에 비해 듣고 오셨습니다. 아이고, 여긴 또 파브르가 또 청개구리, 여치, 사마귀. 사실 무섭죠, 잡으려고 하면. 옛날에는 그냥 덥석덥석 잡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청개구리 너무 귀여워. 청개구리는 진짜 너무 귀엽죠. 옛날에 진짜

0: 그 청개구리가 아무데나 살지 않잖아요. 얘가 엄청 깨끗한 곳에서만 살고 무당개구리, 참개구리 이런 애들은 좀 어느 정도 오염도가 있어도 좀 잘 버티는 애들인데 청개구리만큼은 얘네들은 진짜 깨끗한 곳으로 가야지만 볼 수 있다. 아주 색깔도 너무 예쁘고 예전에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할 때 나뭇잎을 이렇게 비 온 다음 날 나뭇잎을 보면은 이 조그마한 친구가 그냥 눈 껌뻑껌뻑거리면서 있는 모습을 아주 많이 봤답니다. 아 여주까지 간 김에 저기 뭐야 근처에 맛있는 거 많은데 좀 들리시지 그러셨습니까? 아무래도 들리셨겠죠? 아무래도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여행 가는 기분으로 곤충 채집하러 이렇게 다녀오셨으니까 얼마 전에 우리 황제 파워의 30살 된 아들이 채집통 사달라고 잠자리채 사달라고 했나요? 그게 생각이 나네요. 요즘 보면은 나무에 매미 많이 붙어있던데 매미 옛날에는 매미 진짜 귀여워가지고 막 손에 들고 다녔는데 울라고 막 윙윙윙윙 요즘에는 걔가 갑자기 저한테 날아올까봐 너무 무섭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안 해봐서 그런가? 한동안 쉬어서 옛날 채집할 때는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저도 인간은 화불이었거든요. 다 잡으러 다녔어요. 애벌레까지 다 잡았어요. 하, 부럽습니다. 우리 윤준이 그리고 윤우 곤충 열심히 채집해가지고 그래 너희들 파브르 대거라. 이런 게 또 이제 추억이 어마어마하게 쌓이죠. 엄마 아빠랑 같이 이런 거 잡으러 다닌 게. 자 여기까지 신바타 사연과 신청곡 만나봤습니다. 자 3부는 DJ가 제목은 철저하게 알려주지 않는 코너입니다. 제목은 몰라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출발합니다. 광고 까꿍.
1: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케어 원해요?
5: 케어 원해요.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 원해요.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케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7: 1533-1566 세라하임.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천?
10: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숙면 연구 35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2: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1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5: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6: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5: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6: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17: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18: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19: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20: 에버 웰커밍
19: 영리한 소프트랩.
2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2: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 농협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0: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1: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그래요. 가수 이름, 장르, 언제 발표했는지까지 다 알아요. 근데 제목만 몰라 알 수가 없어. 가수 이름은 얘기해도 노래 제목은 소개하지 않는 코너 제목은 몰라 시작합니다. 노래 제목은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듣고 직접 맞춰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노래 두 곡을 연달아 틀어드릴 텐데 노래 제목 두 개를 순서대로 이어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황제파워 홈페이지 선곡표를 보시면 실시간으로 노래 제목이 또 나가거든요. 그거 보고 홈페이지 선곡표를 보고 정답을 보내주셔도 인정. 네, 오픈북 테스트. 자, 반드시 노래 제목을 순서대로 이어주셔야지 순서대로 잊지 않고 순서가 바뀌면 오답입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모르는 노래 두 곡, 베이비복스와 홍대광 씨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목은 몰라

제목을 모르는 두 곡의 노래 연달아 들었는데요. 정답은 머리하는 날 잘 됐으면 좋겠다였습니다. 베이비복스의 머리하는 날,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미용실 갈 때 여러분 다들 생각하시죠? 내 머리도 연예인 누구처럼 이쁘게 되면 좋겠다. 핸드폰에 저장해둔 누구 사진처럼 예쁘게 되면 좋겠다. 근데 왜 항상 내가 상상하는 머리랑은 다르게 나오는 걸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매번 헤어와 메이크업을 이렇게 이럴 때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때마다 느낍니다. 아, 머리를 잘 만져주는 선생님을 만나기가 진짜 쉽지가 않구나. 나의 이 두상과 모질과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정말 예쁘게 해주는 이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연예인분들 중에서 헤어 선생님이 어딘가로 옮겨요. 메이크업 선생님 옮긴다고 가시는 분은 못 봤는데 특히 헤어 선생님이 어딘가로 이직하거나 옮기시면 따라가시는 분들이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그 뭐 헤어 선생님 지금 저를 담당해주는 헤어 선생님은 출산을 하러 지금 떠나셔가지고 아직 복귀를 안 하고 계시는데 아 다른 선생님이 다행히 제 머리를 잘 만져주셔가지고 거기 잘 만져주시는 선생님들이 꽤 많아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우리 빵댕이들이 하는 머리는 다들 본인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 모르는 노래 두 곡 나갑니다. 잔나비와 나인뮤지스의 노래로 준비했어요. 제목은 뭐다? 몰라.

제목은 몰라. 제목은 몰라. 제목을 모르는 노래 두 곡 들었습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서프라이즈 뉴스였습니다. 잔나비의 서프라이즈, 나인뮤지스의 뉴스. 네, 세상의 모든 뉴스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습니다. 황제파워에도 8월 5일에 서프라이즈 오픈 스튜디오 한다는 뉴스 알려드렸죠? 당장 다음 주에요. 생방 끝나고 바로 이어서 1층에서 오픈 스튜디오 진행을 할 텐데 서프라이즈 뉴스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에라오로도 라방도 진행할 겁니다. 현장에 못 와도 오픈 스튜디오 참여가 가능하니깨니 다들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제목은 몰라 노래 제목 잘 이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했고 당첨자 명단은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내가 당첨됐나 안 됐나 확인하러 들어가 보시고요. 연결하면 어울리는 노래 제목들 문자로 많이 제보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FM 10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생활정보.
6: 어떤 일이 지긋지긋할 때 신물 난다고 하죠. 그런데 원래는 실증이 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요. 어디서 온 말일까요? 신물은 체했을 때 위산이 섞여 시큼하게 올라오는 물을 말한다고요. 속이 불편하다 보니 그 음식을 다시 보기 싫어진 데서 나온 말인데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 일을 너무 오래 할 때도 신물 난다는 표현을 쓰게 된 거죠. 비슷한 말인 진절이 난다도 원래는 추위나 공포에 몸을 부르르 떠는 모습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니까요. 몸의 불편함을 표현하던 말이 마음의 지겨움까지 담게 된 셈이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아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 때 진행시켜.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 Walk it, walk it 안전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황재성의 황제 파워
7: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8월 1일
6: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할머니 댁 놀러 가서 배 터지겠다고 방바닥에 누우셨네요. 아, 할머니께서 옥수수 한 바구니를 또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네, 2차 사유 시작입니다. 1293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쌍디, 70대가 되신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는데요. 아무래도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신가 봐요. 하우스에 가보니 작년에 심었던 배추, 양파는 그대로 있고 풀은 제 키보다 더 크게 자라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예초기를 들고 직접 나섰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하우스 안에서 땀 뻘뻘 흘리며 잡초를 싹 정리하는 남편을 보는데 어찌나 고맙고 든든하던지요. 그런 남편에게 친정엄마가 준비한 것은 바로 고급 초밥 뷔페였습니다. 쌍디, 역시 고생 끝에는 맛있는 보상이 따라오려나 봐요. 따라오나 봐요. 내 사랑 신한철씨, 더운 날 우리 부모님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 예초기 들고 있는 모습은 진짜 농사판 어벤져스 같았어요. 격하게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부모님의 농사를 도와드린 1293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야, 이 농사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부모님이 연세가 지금 70대가 되셔서 아무래도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든든한 사위가 네, 예초기 들고 그냥 네, 농사 전사가 되어가지고 싹 다 정리를 해드렸네요. 또 효자죠, 효자. 네, 집에 아들이 하나 더 생겼다는 말이 이런 걸 보고 하는 말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박혜경의 레인. 그렇죠, 농작물이 아주 쑥쑥 자라려면은 단비가 필요하죠. 적당히 비가 내려서 농작물이 쑥쑥 자라서 풍년들라고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박혜경 레인.

당신의 휴일을 월요일에 불태워라. 휴일엔 더 신나다. Ladies and gentlemen, mother, father, gentlemen, 따따따라따따, 따따따, welcome to world.

우리에겐 아직 토요일 저녁이 남았습니다. 자, 일단 웜업해서 에너지 충전해서 남은 토요일 저녁을 더 신나게 놀아챌게! 오늘 월드패 꾸피인 게임의 법칙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퀴즈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저 빵디의 몸무게 앞자리가 7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살이 빠진 건 아니었죠. 알고 보니 이것이 고장이었는데 과연 뭘까요? 힌트는 다이어터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가는 물건 여기까지.

피롱님 치킨 3마리 시켜서 파티예요. 몇 명이 먹냐고요? 당연히 3명이죠. 1인 1치킨. 오예. 아, 치킨 전사들이 나왔네요. 피롱님 맛있게 때려주세요.

8933님, 우리 8개월 꼬맹이가 황제 파워 틀면 노래를 합니다. 천재를 낳았나 봐. 이렇게 노래에 흥얼거리는 8개월 아기, 혹시 미래의 GD? 승현님, 남편이랑 가평 바지 갔다 왔어요. 오랜만에 가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알아요, 바지는 바지로 가는 거죠. 승현님 잘했어요.

세 번의 실패 후 드디어 곱창집 예약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먹기 어려울 줄이야. 이 집 어떤 집인지 궁금하네요. 세 번 예약했는데 세 번 다 실패했어요. 님, 어딘지 정보 좀요.

주시네. 방막내 할머니 레시피로 간장 비빔국수 해 먹었습니다. 3인분 먹었어요. 아, 이거 저도 해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습니다. 방막내 할머님 만수무강하십시오. 덕분에 간장 비빔국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0: 짱구기입니다.
1: 최정한 무정.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방지 몸무게 앞자리가 7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살이 빠진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이게 고장이었는데 과연 뭘까요? 힌트는 다이어터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가는 물건. 여기까지.

점액추는 냉장고에 파김치를 꺼내십시오. 파김치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점액추 파김치에 꼭 곁들여 먹어야 하는 짜장.

묻힐까요? 빨갛게 묻힐까요? It's 둘 다. 아, 정말 콩나물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채소 중에 진짜 얘는 국물에 들어가도 맛있고 그냥 무쳐 먹어도 맛있고. 콩나물아, 너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거니?

보쌈을 해먹재요. 아니 보쌈을 사먹는 거야. 지금 이 더위에 밖에서 보쌈 해먹자고 한 사람 누구야? 누구야? 자 보쌈 워워 집어넣어. 보쌈을 시켜드시고 이 짜장라면 아까

말씀드린 거 진행시켜요. 알았지? 최미정님, 더워서 신랑 혼자 시댁 가라고 보냈어요. 자유다. 미정님만 자유일까요? 과연 미정님만 자유일까요? 시댁에 간 신랑은 제가 봤을 때 눈인사만 하고 자유다. 자유 야호.

이게 앞자리가 7로 바뀌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고장나서 그렇죠. 자, 정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체중계였습니다. 체중계가 고장이 났었다. 잠깐 좋다 말았다. 그것도 엄청나게 좋다 말았다. 자, 한여름의 토요일 저녁 즐겁게 평온하게 익사이팅하게 즐기시고요. 당첨자 명단은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하십시오. 오늘 끝고 김건모 아름다운 이별 준비했습니다. 이거 듣고 주말 마무리 잘하십시오. 네, 내일 일요일이니까 오늘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기 여기까지 끝.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2: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0: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신차 선팅할 땐 어디?
2: 선팅은 어버브.
1: 어버브 선팅. 열차단은 확실하게, 신성은 탁월하게.
2: 어버브 선팅 할 때는
1: 프리미엄 선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선팅.
2: 어버브 선팅.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은 뭐랄까 그냥 7월이랑 세트 같아요. 원 플러스 원 느낌? 새로운 달이 시작됐다기보다는 더운 달 하나가 더 연장되는 기분입니다. 그래도 2월은 1월의 존재감이 너무 커서 그런가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 말은 그만큼 여름이 지겹단 뜻일까요? 아님 그래도 추운 날보단 버틸만 하다라는 걸까요? 어쨌든 8월이 시작됐네요. 여름의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0: 박수하는 업게임 토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크레이지카이 내게로 와. 저는 라디오계 소나몰라송 DJ 박소현입니다. 아미니님, 작년 8월에는 결혼식으로 시작했는데 8월 2일이 결혼 1주년 기념일이거든요. 아, 이탈리아로 떠났던 신혼여행 그립다. 아, 딱 1주년이 됐네요. 8718님, 저는 이번 8월이 특별합니다. 8월에 출산 예정, 임산부거든요. 8월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출산 예정, 오늘 8월 첫째 날입니다. 8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냥 다 뭉뚱그려서 여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8월에게도 의미를 좀 줍시다. 예, 8718님 출산 잘하시고 내년에 또 이제 1년 됐을 때 그때 또 문자 한번 주세요. 예, 선물 갑니다. 잠시 후에는 러브게임의 법칙 주간베스트 함께합니다. 지난주 읽어드린 여러분의 리얼 러브 스토리 중에서 최고의 사연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3, 4부에는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차트쇼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0: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2: 1533-1566 세라하임.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4: 안전화.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2: 닥터피엘.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6: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2: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백예린 산책 이어드렸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방송 듣고 계신지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세요. 라송 오늘은 우리 또 온 강아지들이 시골에 가서 마음 편하게 배송하고 있어요. 애들은 시골 가서 노니까 좋고요. 저는 마음 편하니 좋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들 봐서 좋고요. 서로 윈윈입니다. 김미연님 진짜 정답입니다. 모두가 다 윈윈이네요. 예, 근데 그중에 마음 편한 게 최고 좋죠. 그죠? 예, 그래서 김미연님이 최고 승자인 걸로. 매주 주말만큼은 또 아버님 어머님이 또 계시니까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일하는 거 최고의 행복 같습니다. 김미연님 선물 갈 거예요. 손민지님 오늘은 늦잠을 자서 일어나 보니까 러브게임이 들리네요. 이야 진짜 늦게까지 주무셨네요. 하루가 사라진 느낌이긴 하지만 그동안 잠을 잘 못 잤었는데 간만에 푹 자서 기분이 참 좋아요. 레드벨벳의 마이 디어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게 푹 자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너무 덥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또 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있어서일 수도 있고 푹 못 자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푹 자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간만에 푹 자는 거 말고 매일매일 손민지님 푹 잘 수 있길 바랍니다. 선물 가고요. 신청하신 마이 디어 이어드립니다.

뒷펑스 한강에서 놀아요 이어드렸습니다. 처음으로 문자 보내신다고 권미정님 주셨는데요. 새벽 4시에 투잡하고 오전 10시 본업 카페로 출근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잘 버티고 있는 나 자신 칭찬해주고 싶어요. 아, 이건 칭찬받을 만합니다. 잠은 잘 주무시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푹 자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이제 오잖아요. 근데 잘 먹고 잘 자고 일하면 아무래도 네, 오래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권미정님 파이팅이고요. 응원의 의미로 선물 갑니다. 늘 그렇듯 주말 근무 중입니다. 저도 남들처럼 곧 여행 떠날 수 있겠죠? 무더위에는 열심히 일하고 조금 선선해지면 제대로 된 휴가 떠나고 싶네요. 라는 글을 주셨습니다. 무더위를 피해서 예, 휴가 가는 게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고 나서 떠나면 그 휴식이 더 꿀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알까요? 4341님 파이팅 선물 가고요. SG워너비 내 사람 이어집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정수기는 버튼 하나만 눌러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물 한 잔을 만들 때 생각보다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정수기 필터 청소와 여과 과정에서 우리가 마시는 양보다 더 많은 물이 생활용수로 흘러가는 건데요. 이 보이지 않는 물까지 생각한다면 물 한 잔도 끝까지 비우는 작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매일 마시는 깨끗한 물 한 잔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은 마실 만큼

0: 만큼만 받아서 남김없이 마셔야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타 자비니 스타.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줄린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린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생활정보.
2: 아기들의 생애 첫 식사. 세계보건기구에선 생후 6개월부터 이유식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첫 이유식에서 빠지지 않고 빠져서도 안 되는 게 쌀 미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쌀은 탄수화물이 주성분이지만 단백질과 필수지방산,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 등 10여 가지 영양성분이 포함된 단일식품으론 완전식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히 쌀에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칼슘의 흡수를 돕는 라이신 함량이 다른 곡류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아 뼈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소중한 내 아기에게 가장 순하고 가장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쌀 이유식 한 그릇에 가득 담긴 것 같습니다. 쌀은 곧 사랑입니다.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 스토리를 읽어드려요. 러브게임의 법칙이라고요. 그중에 최고의 감동을 준 베스트 사연을 꼽아봅니다. 지난주 7월 22일 월요일부터 7월 24일 금요일까지 방송된 사연 가운데 최고의 러브스토리는 무엇이었을지 사연으로 다시 만나봅니다. 러브 게임의 법칙. 21살 나이에 난생 처음 소개팅이란 걸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그 당시 인기였던 패밀리 레스토랑. 주선한 친구와 미리 가서는 출입문이 열릴 때마다 물었죠. 저 남자야?
1: 아니.
0: 저 사람이야?
1: 아니.
0: 어느덧 약속 시간은 한참이 지났고 조금씩 지쳐갈 때쯤 저 사람은 아니지?
1: 미안하다.
0: 껑충한

0: 키에 두 눈을 뒤덮은 긴 앞머리, 난데없는 백바지까지 뭐 하나 제 마음에 드는 게 없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는데 많이 막혀가지고 중간에 내려가지고 뛰어오느라 배고프시죠? 시키세요. 먹고 싶은 거 다 시키세요. 얼마나 뛰어왔는지 땀 냄새는 진동을 하고 그냥 맛있는 거 먹는 거에 의의를 두자 하고 먹기만 실컷 먹었습니다. 그렇게 소개팅을 마치고 오늘 즐거웠습니다. 다음엔 언제 만날까요?
1: 제가 요즘 좀 바빠서요.
0: 토요일 시간 되나요? 영화 봐요 우리.
1: 그날 약속이 있어요.
0: 그 사람은 계속해서 연락을 했고 저는 계속해서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점심 먹은 게 체했는지 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일은 해야 하니까 어떻게든 참고 하는데 또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 여보세요.
0: 목소리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1: 배가 좀... 제 체했나 봐요. 제가 지금 알바하는 중이라 그만 끊어요.
0: 그리고 잠시 후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약봉지, 다른 한 손에는 죽 한 통을 들고서 어디 좀 봐요. 손은 땄어요? 체했을 땐 손을 따야 돼요. 이리 좀 앉아봐요. 저를 급히 테이블에 앉히더니 대뜸 꺼내드는 바늘과 실. 실은 저도 뭐 처음 해보는 거긴 한데요. 우리 할머니가 맨날 해주셨거든요. 자, 이렇게 실을 묶고 지금 바늘 소독해야지. 머리에다가 바늘을 쓱쓱 문지르고는 손을 따주기 시작하는데 벌벌벌 떨리는 손끝, 뚝뚝 흐르는 땀방울. 이게 될까 싶었지만 이상하게 싫지 않았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2: 까만 피. 챘네. 야, 진짜 챘어요.
0: 그래도 이제 손 땄으니까 괜찮아질 겁니다. 여기 이 죽 드시고 이거 약도 드세요. 아셨죠? 서둘러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이 남자 만나봐야겠구나. 우리는 인연을 만났고 결혼도 했습니다. 아이도 둘이나 낳았죠. 그 사이 힘든 일이 왜 없었겠어요. 한 번은 제가 원인 모를 어지럼증 때문에 몇 달씩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남편은 걱정 마.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꼭 낫게 해줄게. 나만 믿어. 이러면서 좋다는 병원이란 병원은 다 찾아다니며 진짜 낫게 해줬고요. 코로나로 남편 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살던 집이 달라지고 이 와중에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도 함께 겪었지만 늘 묵묵히 버텨주고 지켜주는 남편 덕에 20년의 세월을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나만의 러브 게임의 법칙, 거침없이 내 인생의 문을 열고 들어와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내 남자.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가끔은 그 뒷모습이 슬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힘들면 잠시 쉬어가도 된다고. 당신의 자리는 늘 이곳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곁엔 내가, 우리가 있으니까요.

불독맨션 좋아요 이어드렸습니다. 지난주 러브게임의 법칙 주간베스트는 7월 20일 수요일에 소개된 2843님의 러브스토리였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1212님 성실하게 사랑하는 남자와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며 남편에게 감사를 전하는 여자 환상의 짝꿍이네요. 그죠? 훈훈합니다. 예. 당일에는 그 사연자의 자녀가 또 문자를 주셨거든요. 부모님의 연애 스토리를 들으니까 뭉클하다면서 참 예쁜 가족입니다. 소개 당일에 남편이랑 같이 못 들어서 다시 듣기로 꼭 함께 듣겠다 하셨는데 들으셨으려나? 오늘 방송까지 꼭 챙겨 들으시고 오래오래 온 가족이 러브게임 좋은 추억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만 원 상당의 리클라이너 소파 선물로 가고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스텔라장 아름다워 이어집니다.

0: 빌리어코스티 네가 미치도록 사랑스러운 건지 이어드렸습니다. 1077님 오늘 어머님 생신이면서 첫째 딸이 태어난 날입니다. 그냥 여러모로 기분이 좋아서 문자 보내요. 끝번호도 1077이에요. 우리 문자 번호하고 똑같죠.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좋은 날인데 모두 모두 기분 좋게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1077님께 선물 갑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7: 르노. 러블리즈 여름 한 조각 듣고요. 잠시 후 3, 4부에는 금주의 인기가 탑10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배우로서 제가 추구하는 건 바로 자연스러운 연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기는 제 주변이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펼쳐지더라고요.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최고의 결과 역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나 봐요. 좋은 가스 감지기가 좋은 현장, 그리고 좋은 기업을 만든다고. 보이지 않는 가스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안심은 진짜 안심이겠죠? 안전이 안심이 되고 안심이 진심이 되는 현장. 저 남보라가 가스트론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7: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8: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7: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9: 인쇄는 와우 플러스.
10: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11: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선일구조 필리폼.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두근두근.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0: 잠재력을 전부 깔아
1: 경복
0: 453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니의 신곡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세요. Less than a lover입니다. Less than a lover. 연인보다는 덜한 관계. 근데 이런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는 연인보다 좀 덜한 관계를 원해. 예, 이런 가사인데 여름에 듣기, 특히 여름 밤에 듣기 너무 좋은 곡이죠. 제니의 신곡이었고요. 잠시 후에는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크로스 차트 잠시 후에 시작해 볼게요. 잠깐만요.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안킬바사
1: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3: 메디솔라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 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 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7: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서울에서 왔습니다
10: 경남서 왔어요
9: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원 지원
11: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12: 대구 잡고 쓰리고
13: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Everybody get up
14: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추억의 가요 탑10 노래들과 비교적 최근 SBS 인기가요의 노래를 크로스 차트로 연결합니다.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은요 1997년 그리고 2017년 차트를 이어드립니다. 먼저 1997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1997년 8월 첫째 주 7위 곡입니다. 포지션의 썸머타임입니다. 포지션 하면 I love you 이렇게 막 절절한 락발라드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런 신나는 리듬의 곡도 있었습니다. 썸머송 하면 흔히 이제 댄스 음악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이 곡이나 아니면은 정재욱 씨의 Season in the Sun 이런 락 음악도 여름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썸머타임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20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2017년입니다. 8월 첫째 주 7위 곡은 5, 에이핑크. 5, 우리 다섯만 세면서 잠시 쉬어가자 라는 의미를 담은 힐링 댄스곡입니다. 와요 와요 와요, 이 파트가 또 중독성 있고요. 윤보미 씨의 귀여운 첩비뱅, 깜짝 단발도 기억이 나네요. 5 이어집니다.

이어서 6위 이어갑니다. 먼저 1997년으로 가볼게요. 8월 첫째 주 6위 곡. 넌 언제나 나에게 홍지호 프로포즈입니다. 97년에 방영됐던 드라마 프로포즈의 OST예요. 김희선, 유시원, 이창훈 주연에 나중에 원빈 씨도 등장을 합니다. 90년대 신세대식 사랑을 그린 드라마라는데 아니 그때 그 신세대식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지 아마 이걸 제가 봤을 텐데 지금 기억이 전혀 안 나서 지금의 사랑과 어떤 게 다른지 이 드라마 보고 싶어지네요. 홍지호 프로포즈 이어집니다.

0: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다시 20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2017년입니다. 6위 곡은요.
1: 여보세요.
0: 뉴이스트 여보세요입니다. 원래 2013년에 발매된 곡인데 이 멤버들이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참여하면서 여보세요를 포함한 여러 뉴이스트 곡들이 역주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여보세요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발매 4년 만에 음원차트 탑100에 200일 넘게 진입하기도 합니다. 여보세요 이어

조트리오 사랑이라는 이유로입니다. 클래식계의 정명훈, 정경화, 정명화, 정트리오가 있다면 가요계에는 조규천, 조규만, 조규찬, 조트리오가 있었죠. 삼형제가 모두 싱어송라이터고요. 이 노래를 계기로 처음 셋이 뭉치게 됐는데요. 이 노래는 작곡가 김영석 씨의 프로젝트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김영석 씨가 그동안 작업한 히트곡들을 원래 가수가 아닌 다른 가수가 다시 부른 앨범인데요. 이 곡 원곡은 김강석 씨고요. 지금은 조트리오입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지난주에 인기가요 탑10, 이번에는 2017년 5위 곡 만나볼게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5위입니다. 마마무. 마마무 멤버들이 직접 작사에 참여했고요. 멤버들 개개인의 멋과 개성을 큐티 허세 느낌 컨셉으로 녹여냈습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어집니다.

0: 채 나로 말할 것 같으면.
1: 자, 이번에는 1997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8월 첫째 주 4위는 90년대의 신세대, 뭐 X세대 이런 단어를 많이 썼었는데 그게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다면 이 사람을 검색해 보세요. 구본승, 예, 악세사리에 흐르고 있습니다. 구본승 씨 2집 타이틀이고요. 당시 무대에서 구본승 씨가 신고 나온 샌들이 또 엄청나게 사랑을 받으면서 그 시절의 완판남입니다. 네, 그 당시에 구본승 씨 신문 기사를 우리 제작진이 찾아줬는데 이런 게 있네요. 잠 못 이루는 밤에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소연과 구본승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연예계 친한 사이로 알려진 박소연과 구본승이 그동안 서로 섭섭했던 속마음을 털어놓는 스타 속풀이 시간도 마련한다. 야, 이 기사가 없었으면 저는 정말 이 추억을 잊고 살았을 것 같아요. 아, 너튜브에 남아있다면 보고 싶어지네요. 어떤 프로그램, 어떤 속풀이를 했는지.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악세사리 들어볼게요.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람.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지금 공연 중. LG아트센터 서울.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이효원입니다. 저는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위로보다 현실적인 조언을 먼저 건네는 편이에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과정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반드시 다음이 달라지거든요. 속상한 마음 충분히 들 수 있어요. 다만 그 감정을 오래 끌고 가지 말라고 조언해요. 감정에 지쳐버리면 다음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요. 따끔한 조언이 당장은 아플지 몰라도 그게 결국 여러분을 더 멀리 데려다 줄 거예요. 과정을 돌아보는 용기가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이효원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2: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은 1997년 그리고 2017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습 추억의 퀴즈 나갑니다. 1997년 8월 극장가에는 이 영화의 인기로 뜨거웠습니다. 바로 한석규, 최민식, 송강호 주연의 영화 넘버 3. 조폭 코미디 붐의 시초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도 많이 따라하는 명대사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영화 넘버 3에 나오는 대사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1번 누구냐 넌. 2번 누가 넘버 3래? 넘버 2야. 3번. 내 말은 토다는 놈은. 배반영이야. 배반영. 배신. 배반영.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억의 바나나 우유가 선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주의 인기가 탑10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2017년입니다. 8월 첫째 주. 4위 곡 만나볼게요. 나에게 돌아오기가 어렵고 힘든 걸 GD 무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고 헤어진 뒤에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곡입니다. 오로지 피아노 선율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지드래곤 씨 목소리가 너무 잘 들리고 집중하게 됩니다. 무제 이어드려요.

다시 시간을 돌려서 1997년으로 넘어갑니다. 8월 첫째 주 3위 곡입니다. 자, 다들 미리 목을 풀고 떼창 따라 부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입니다. 이 당시에 라디오에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정보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청취율 부동의 원탑이던 트리플 시간대에 박소연의 FM데이트, 김현철의 디스크쇼, 신해철의 음악도시에 청취라 리퀘스트가 많아 꽤 자주 나왔다. 이때부터 예,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곡이네요. 발걸음 더 들어볼게요.

탑10 이번에는 2017년 3위 곡 만나볼게요. 악동 뮤지션 다이너소가 3위입니다. 찬혁 씨가 군입대하기 전에 팬송처럼 발매한 곡인데요. 찬혁 씨가 어린 시절 꾸었던 악몽에 대한 두려움을 공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이너소 이어드려요.

이제 2위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1997년입니다. 8월 첫째 주 2위 곡은 파도 소리 들리죠. 바다 UP입니다. 뿌요뿌요에 이어서 후속곡으로 활동한 곡이고요. 이 곡 역시 가요 탑10에서 2주간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다 이어드려요.

주에 인기가 탑10 다시 20년으로 넘어갑니다. 2017년 2위 곡 만나볼게요. 신영재 씨가 피처링으로 참여했고요. 비도 오고 그래서 헤이즈입니다. 비스트 비가 오는 날엔 또 유나 우산에 이어서 장마 올 때마다 순위가 상승하면서 장마연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헤이즈 비도 오고 그래서 들어볼게요.

첫째 주 1위 곡은 임창정 그때 또 다시입니다. 이 곡은 7월 셋째 주부터 8월 둘째 주까지 5주 연속 가입톱10 1위를 차지합니다. 임창정 그때 또 다시 들어볼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2: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진짜 명란김 원조 해맛에서 국산 원초 명란맛김 세트,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 인기가 탑10. 오늘은 1997년 그리고 2017년 크로스 차트 이어드렸습니다. 이제 단 한 곡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 전에 기습 추억의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1997년 8월 화제작이었던 영화 넘버3에 등장하지 않는 대사 정답은 1번 누구냐 넌. 이건 영화 올드보이의 대사입니다. 최민식 씨 대사였고요. 최민식 씨가 넘버3에도 출연하긴 하지만 이 대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누가 넘버3래? 넘버2야? 이거는 한석규 씨 대사였고요. 내 말에 토도하는 놈은 배반영이야. 이건 송강호 씨 대사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단 한 곡, 1위 곡 2017년입니다. 8월 첫째 주 1위 곡은 엑소 코코밥. 예, 코코밥은요 리듬에 맞춰 신나게 추는 춤이라는 뜻을 담아냈습니다. 연말 시상식, 올해의 앨범, 올해의 아티스트 등등 각종 대상을 휩쓴 큰 사랑받은 곡입니다. 엑소 코코밥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8월 둘째 날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3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3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3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신차 선팅할 땐 어디

0: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아 닥터피아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안녕하세요.
1: 이세영,
2: 정용화,
3: 도겸,
4: 최애나입니다.
1: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2: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3: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4: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6: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7: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6: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잠들기 직전 자꾸 머릿속에 낮에 했던 실수, 창피한 일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불킥이라는 단어도 만들어졌는데요. 여러분은 최근에 이불킥 한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그런 습관이 숙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잠자리에서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다는 의미 같은데요. 열대야 때문에 잠드는 게 힘든 요즘, 우리의 잠을 방해하는 것들은 최대한 조심해보도록 하죠. 잠이 보약이라고들 하잖아요.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0: 2026년 8월 1일 토요일 웬디 영스트리트 첫 곡은 이수연 피처링 10cm의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창피했던 기억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많고요. 뭔가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실수 끝나고서 생각이 나고 그것 때문에 잠이 못 들 때도 있고 그러다가 힘든 생각에 그러다 잠들고 생각을 많이 하다가 우리 4915님께서 오늘 쇼핑몰 갔다가 자동문을 박았어요. 아 어찌나 깨끗한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하필 제때 열리지도 않아서 흑 너무 창피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거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유리문이 너무 깨끗하고 반사도 없어가지고서 그 닦아주신 분이 너무 깨끗이 닦아주신 거죠. 그래서 부딪힐 때도 많고 저도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럴 때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그냥 문이었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4부에는 영스 뮤직 페스티벌 오늘도 이열치열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뜨거운 여름과 어울리는 뜨거운 노래들 보내주시면 돼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2부에서는 한 주 리뷰와 함께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별점과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지금 보내셔도 좋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벨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0: 샵이 바꾸려고요.
1: 비다샵!
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0: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6: 든든하게
5: 집에서도
7: 간편하게
5: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7: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5: 오딸.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Renault.
1: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그래.

웬디의 영스트리트 1부 시작했습니다. 1, 2부는 한 주 리뷰 코너로 함께하는데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과 별점 리뷰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독한 감기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푹 쉬었네요. 별점 2점 줄게요. 올해 초에 사둔 책을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뿌듯하니까 별점은 5점 만점이요. 이런 식으로 한 주 리뷰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제 남겨주신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임성빈님, 3개월 전에 면허를 따고 가까운 거리만 운전하다가 이번 주에 처음으로 장거리 운전을 해봤어요. 중간에 휴게소도 들리면서 쉬어주니까 나름 재밌더라고요. 운전이 체질인가 봐요. 별점 만점 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성빈님 부러워요. 예, 저도 나중에. 이제 운전을 하는 게 이제 목표였는데 이번 연도는 그런 것 같고요. 원래 운전을 늘려면 장거리 운행을 좀 해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딘가 여행을 갔다 온다던가. 그럼 확 늘어있다고 하는데 휴게소 들리는 거 진짜 로망이다. 휴게소 들려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그 다음에 다시 타가지고 또 다시 운전해서 가고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근데 장거리 운전이면 좀 긴장도 될 법한데 뭔가 잘 해내신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또 정현님, 별점 5점이요. 딸이랑 오랜만에 쇼핑하고 왔어요. 사고 싶은 옷이 있다고 해서 같이 보러 갔는데 막상 입어보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딸은 빈손으로 돌아오고 제 것만 샀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옷들을 인터넷에서 좀 보다가 이거 지금 매장에 재고가 있나? 해가지고서 있네. 내 사이즈도 있는데 가요. 막상 생각보다 봤었던 것보다 안 예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못 사고

하고 돌아오는 일들도 있는데 우리 정연님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옷을 또 구매를 하게 되어서 네, 예쁘게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한주 동안 있었던 일과 함께 별점 리뷰를 남겨주세요. 자우림의 올라.

자우림의 올라 듣고 왔습니다. 보내주신 리뷰 사연 만나볼게요. 3671님, 2주 뒤에 갈 해외여행을 준비하느라 이것저것 예약하고 필요한 걸 샀더니 통장이 되었어요. 월급날까지 좀 남았는데 큰일이네요. 별점 1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우와, 어디 가세요? 궁금하다. 해외에도 너무 다양하게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월급날이 좀 시간이 남았다곤 하지만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필요한 물품들이라고 했으니까 안 살 수 없었던 물품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먹을 거에 이제 지금 필요하신 거잖아요. 돈이. 그런 걸 조금 아끼다 보면은 이제 해외여행 가서 또 재밌게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가영님, 저의 한주는 5점 만점에 3점이요. 3주간 입원했던 남편이 퇴원해서 집에 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제가 밀착 병간호 중이지만 곁에 있으니 좋아서 3점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지금 이제 또 괜찮으신 거죠, 남편분? 네, 얼른 또 쾌차하셨으면 좋겠고요. 옆에서 또 우리 가영님이 옆에서 또 간호해주시는 만큼 더 빨리 또 좋아지실 거라 믿겠습니다. 네. 8359님,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이 담긴 앨범을 정리했어요. 예전에 몰랐는데 다시 보니까 더 많이 찍어줄 걸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완디는 어릴 때 사진 많이 찍었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사진을 많이 찍어주시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전에 봤었을 때는 그래도 나름 예전에 그래도 카메라가 그래도 구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많이 찍어주셨구나. 이걸 다 담아주시려고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과 별점 후기를 보내주세요.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리뷰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4291님 별점 5점. 아들이랑 같이 셀프 세차하고 왔습니다. 꼭 같이 가고 싶다고 했는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둘이 나온 김에 와이프는 푹 쉬었다고 자주 데이트하라고 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드님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셀프 세차 재미있을 것 같아요. 뭔가 셀프 세차장도 다 다르게 생기긴 했고 할 수 있는 것도 다양하지만 뭔가 아드님과 뭔가 액티비티 같잖아요. 네, 그래서 재밌는 시간이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세차할 일 있으시다면 아드님 데리고 가면은 또 아드님도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 사연자님도 일손도 조금 줄고 또 무엇보다 아내분도 엄청 좋아해서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또 7062님 친구랑 영화관 가서 4D로 보고 왔어요. 몰입이 더 잘 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신세계를 경험한 것 같아 만점 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4D 재밌습니다. 네, 저도 영화관 안 간 지 좀 됐지만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4D였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오랜만에 그때 4D를 봤었었는데, 앞으로 자주 요새 재밌는 영화들도 많이 나와서 가서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사연들 감사드리고요. 2부도 한 주 리뷰 코너로 이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과 별점 후기를 남겨주세요. 사연 남겨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이달의 소녀의 하이 하이. Now it's been a long day. I have a feeling today. You're so mad.

0: 뜨거운 여름, 시원한 탄산음료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탄산음료 생산 라인에도 가스감지기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탄산음료를 만들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사용되는데 무색무취의 특성 때문에 누출 시 사람이 쉽게 알아챌 수 없지만 농도가 높아지면 중독을 일으키거나 질식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험한 가스인 만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안전은 대응이 아닌 준비. 현장에 꼭 맞는 가스감지기를 갖췄을 때 조금도 설틈없는 완전한 안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줄는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는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2: 생활정보.
3: 이맘때 먹으면 은은한 수박향이 난다는 생선이 있습니다. 바로 은어죠. 분명 생선인데 어떻게 과일 향이 날까요? 그 이유는 맑은 일급수에서 돌에 붙은 이끼를 먹으며 자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은어는 강에서 태어나 바다를 거쳐 산란기가 되면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데요. 여름 축제가 열릴 만큼 지금이 딱 은어의 계절입니다. 지역마다 잡는 방법도 달라서 족대로 떠내거나 전통 그물인 반도를 쓰고 가짜 은어를 미끼로 쓰는 놀림 낚시도 한다고 합니다. 숯불에 천천히 구워내기만 해도 담백한 맛이 일품이라는 은어. 회나 은어밥, 매콤한 조림도 별미라니까 제철 은어로 여름의 맛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 스트리트.
1: 웬디의 영 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 리뷰 코너로 함께 하는데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서 별점 4점, 진과 약속을 지키지 못해 별점 1점, 이런 식으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에 별점을 매겨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이나 영수 홈페이지 한 주 리뷰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그럼 남겨주신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9814님, 이번 주 별점은 1점입니다. 시내버스 기사인데 제가 팀장이라 기사님들 실습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수월하게 풀리진 않네요. 버스가 너무 늦는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우리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팀장님인 만큼 뭔가 부담해야 될 것들도 많고 책임져야 될 것들도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스트레스인 부분들도 생기는 것 같은데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9814님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5844님, 별점 5점이요. 막내가 요즘 야구에 빠져서 야구장에 가고 싶어해요. 그 어렵다는 야구 직관 경기 티켓 예매에 성공해서 다음 주에 휴가 대신 야구 보러 대구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야구에 확 빠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경기장에서 보는 것, 그러니까 TV에서 보는 것과 경기장에서 보는 건 완전 다르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또 볼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있고, 앞으로 이제 야구 직관 경기 티켓 예매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여러분의 한 주 리뷰 사연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원석의 큐사인.

이원석의 큐사인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리뷰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7288님, 이번 주에 오랜만에 편지를 썼어요. 직접 만든 꽃바구니와 함께 편지를 전했는데 너무 좋아해 주셔서 기뻤네요. 편지는 마음을 담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편지는 처음에 어떻게 써내려가야 하지? 무슨 말을 담아야 할까? 하면 제일 어려운 게 또 편지지만 또 편지를 읽는 사람, 받는 사람은 그 편지를 읽었을 때 제일 감동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또 직접 만든 꽃바구니와 함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최동원님, 에어컨이 고장나서 별점 1점이요. 다음 주 화요일에 기사님이 오신다네요. 에어컨 없는 여름은 처음이라 그동안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근데요. 근데 요새는 진짜 에어컨이 고장나서 업체를 부르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왜냐면은 에어컨 고장나는 곳이 나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어서, 이번 여름 에어컨 없이 못 삽니다. 너무 덥고 습하고, 요새 그런 천원 샵 같은 데 있잖아요. 좀 저렴한 곳 파는 곳. 가보면 거기서 이제 여름을 대비할 수 있는 그 시원한 아이템들이 많이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에어컨 수리하기 전까지 그 아이템들을 조금 사용하면서 버텨보시는 거는 어떨지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싹쓰리의 그 여름을 틀어줘.

싹쓸이의 그 여름을 틀어줘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아이와 함께한 리뷰 사연들 만나볼게요. 0612님, 이번 주에 회사일이 늦게 끝나 초등학교 2학년 딸과 많이 못 놀아줬는데 엄마 나는 괜찮아 주말에 재밌게 놀면 되지 라고 이야기해주는 딸 덕분에 만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머 다 컸네요. 다 컸어. 네, 따님이 지금 다 컸 큰 것 같습니다. 전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런 말들을 아예 생각도 못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이거 사줘! 막 이런 말하거나 뗐었던 것 같은데 아 너무 벌써 성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주희님 아기가 아직 10개월인데 복직을 했어요. 금요일엔 남편과 제가 둘 다 갑자기 야근을 하게 되어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꼴찌로 하원했네요. 밤늦게 데리러 갔더니 혼자 시무룩하게 앉아있던 뒷모습이 아직도 안쓰러워요. 별점

5점이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근데 이해할 겁니다. 아이가. 네. 처음에는 조금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뭐 엄마 아빠가 일하느라 늦었어. 너무너무 미안해. 이러면서 뭔가 그런 얘기도 많이 나눠주시고 대화를 좀 하고 또 집에서 또잘 놀아주시면 또 그런 마음 또다 사라질 겁니다. 네. 일도 화이팅. 또 육아도 화이팅. 016님, 아이들이랑 한강 수영장 다녀오고 마무리로 숯불 닭갈비까지 먹었습니다. 남편이랑 러닝까지 뛰니까 정말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만점 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우, 정말 알찬 하루인데요. 너무 행복한 삶인 것 같네요. 네. 수영장도 아이들과 갔다 왔지. 또 숯불 닭갈비 또 맛있게 드셨지. 또 남편분이랑 러닝까지 뛰시지. 너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또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Same Motel의 My Type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3: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4: 든든하게
3: 집에서도
5: 간편하게
3: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5: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3: 오딸.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3, 4분은 다양한 라인업으로 채워진 영스 뮤직 페스티벌 YMF로 이어집니다. 그럼 저희는 태연의 만찬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일사병과 열사병 둘 다 온열질환이지만 다르죠. 어지럼증을 보이는 일사병은 쉬면 회복되지만 쉬지 못하면 의식이 흐려지는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만일 누가 온열질환 증세를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체온을 낮추는 거니까요.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찬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세요. 또 의식이 흐리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더운 날 핑 도는 어지러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3: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프레스
8: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9: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는 너라서 좋아
8: 좋아 죽겠어
9: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좋아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0: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두근두근.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0: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웬디의 영 스트리트.
1: 즐길 준비 되셨나요? 놀 준비 되셨나요? 매주 토요일 밤 열리는 방구석 음악 축제 Young's Music Festival YMF.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3, 4부는 Young's Music Festival YMF로 함께하는데요. 다음 주 페스티벌 주제부터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름방학 페스티벌인데요. 지금 이 방학 시즌인 만큼 학생분들이 신나게 방학 계획표를 짜며 듣고 싶은 노래, 방학 기간에 집에 있는 자녀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여름방학 때 자주 들었던 곡을 라인업으로 추천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이나 영스 홈페이지 영스 뮤직 페스티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3, 4부에 각각 라인업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2열, 7열 페스티벌 라인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0620님, 하연우의 돌덩이요. 모진 역경을 이겨내고 단단해지는 뜨거운 의지를 담고 있는 곡이잖아요. 뜨거운 에너지로 더위와 정면 돌파하는 2열, 7열과 잘 어울리네요. 특히 하연우님의 폭발적인 고음과 강렬한 락 사운드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락이 또 그런 것 같아요. 네, 가슴을 뜨거워지게 만들고 뭔가 강렬한 에너지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심장을 막 뛰게 만드는. 그래서 요 노래가 돌덩이라는 요 노래가 더더 그렇게 만든 것 같고, 그리고 요게 또 이태원 클래스라는 그 드라마에서 OST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드라마의 내용도 조금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하현우의 돌덩이.

하현우의 돌덩이 듣고 왔습니다. 다음 라인업도 이어서 만나볼게요. 지현님, 여름여름에 신청할게요. 정말 여름처럼 느껴지는 노래예요. 상큼한데 또 청량하고 거기다 행복함까지 모두 느껴져서 휴가 떠날 때 들으면 텐션 업! 어디로든 떠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맞아요. 근데 여름에는 이렇게 여름 느낌이 가득한 노래를 꼭 들어줘야지 아, 이번 여름 잘 보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뭔가 신나는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청량한 노래를 듣거나 바닷소리가 들어간 노래를 듣는다던가 여름 관련된 노래를 꼭 들어줘야지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민정님 열대야 추천합니다. 낮에는 햇빛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밤에도 더우면 진짜 힘들잖아요. 작년에 할머니 댁으로 여름휴가를 가서 마당에서 가족들 다 같이 열대야를 이기고자 고기를 구워 먹었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다들 땀 흘리면서 엄청 맛있게 먹었거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거 너무 맛있었을 것 같은데요. 쌈 딱 싸먹고. 근데 이게 바로 이열치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여름에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놓치지 않고 또 이런 경험을 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깜짝 라인업 퀴즈 나갑니다. 지현님과 민정님이 추천한 노래의 가수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6인조 걸그룹인 이분들은 오늘부터 우리는 시간을 달려서 너 그리고 나 등등 라이브와 칼군무 퍼포먼스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그룹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정답 남겨주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 그룹의 이름은 네 글자입니다. 정답 받는 동안 저희는 지현님과 민정님이 추천해주신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여름여름해 그리고 열대야.

여름여름에 이어서 열대야까지 듣고 왔습니다. 라인업이 누군지 바로 만나볼까요? 이번 퀴즈 정답은요. 여자친구였습니다. 정답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 선거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음 라인업도 만나보겠습니다. 0115님, 날씨가 너무 더워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가만히 늘어져 있는 것보다 신나는 음악 들으며 몸을 움직이는 게 오히려 더위를 잊게 해주더라고요. 땀 한바탕 흘리고 나면 몸도 마음도 개운해지는 이열치열의 매력. 모두 함께 클론의 쿵따리 샤바를 들으며 시원한 에너지 충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아. 이... 날이 더우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약간 누워만 있고 싶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신나는 음악을 틀어주면 그나마 몸을 움직이게 되는, 몸이 저절로 뭔가 움직여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또 오랜만에 듣게 되는데 들으면은 아 여름하면 이 노래가 빠질 수 없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5: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5: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5: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8: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9: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10: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9: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10: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11: 중부대학교.
9: 중부대학교와 함께
10: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1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Young Street.
1: 웬디의 영스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토요일마다 즐길 수 있는 영스 뮤직 페스티벌 YMF. 오늘은 이열치열 페스티벌로 함께하고요. 아직 라인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개코, 아우릴고트, 신스, 안병웅, 태블, 조광일 그리고 코드쿤스트의 웨이크업 듣고 4부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노을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3: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4: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3: Don't worry, be 하겐.
4: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3: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0: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생활정보.
2: 무더운 여름철 목이 바짝 마르고 나서야 뒤늦게 물을 찾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갈증을 느꼈다면 이미 체내 수분이 1-2%가량 손실돼 탈수가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노년층은 탈수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전해질이 불균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이 풍부한 제철 과일이나 채소를 함께 챙겨 먹으면 좋습니다. 카페인이 많은 커피나 탄산음료는 인효작용을 촉진할 수 있어 과도한 섭취는 피하시고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2, 30분마다 의식적으로 조금씩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탈수를 방지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웬디의 영스히트 4부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영스 뮤직 페스티벌 YMF로 함께합니다. 완소들이 추천해 주신 라인업 만나볼게요. 페이보릿님, 백지영의 뇌길 캔디 듣고 싶어요. 이 더운 날에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춤추다 와야 해요. 그럴 때 이 노래만한 게 없습니다. 혼자 랩과 보컬 파트를 모두 소화하고 춤까지 추고 오면 이열치열 제대로 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노래방 가서 저는 이제 발라드 위주로 좀 부르는 타입이다 보니까 신나는 노래 이게 부르시는 분들은 진짜 춤까지 막 추시더라고요. 근데 혼자 랩과 보컬을 모두 소화한다고요? 춤도? 아, 우리 페이보리님 내 흥이 여기까지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옥태견 피처링 백지영의 내 귀의 캔디 듣고 올게요.

옥태견 피처링 백지영의 내 귀의 캔디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도 만나볼게요. 킴님, That 추천합니다. 대학 축제 때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이 노래에 맞춰 미친 듯이 뛰었던 기억이 나요. 숨이 턱끝까지 차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는데도 다 같이 소리 지르며 뛰니까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제대로 이열치열했던 순간이라 여름만 되면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것도 아티스트 분은 여름 하면은 또 유명하신 분이시죠. 네, 여름 하면 또 많은 분들의 흥을 또 일깨워주는 또 그런 아티스트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노래가 어쩜 이렇게 다 신나는 노래들이 가득한지 모르겠어요. 듣는 사람이 앉아있을 수 없게 만드는 진짜 그런 다양한 매력을 가진 아티스트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임지선님 예술이에요.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열기와 축제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터질 듯한 에너지와 빠른 비트는 듣는 사람을 숨차게 만듭니다. 온몸이 땀에 젖을 때까지 뛰어놀게 만드는 곡의 구성이 이열치열의 정신과 정확히 일치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 맞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름에 하면 빠질 수 없는 분이지만 특히 열기와 축제 유명하시죠.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객들이 오히려 빨리 지치고 예, 퇴장을 할 때 거의 공연을 한 5-6시간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에너지가 지치지 않는 그건 다 어디서 나오시는 건지 참 신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4부에서도 이어지는 깜짝 퀴즈. 킴님과 임지선님이 신청한 노래 가수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임지선님이 사연에 남겨주신 것처럼 축제, 공연하면 이분을 빼고 말할 수 없죠. 연예인, 챔피언, 강남스타일, 뉴페이스 등등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히트곡을 발매했는데요. 지금부터 이 가수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동안 저희는 킴님과 임지선님이 신청한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That, 그리고 예술이야.

랩댄스에 이어서 예술이야까지 듣고 왔습니다. 퀴즈의 주인공은요. 바로 싸이였습니다. 이번에도 정답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라인업 바로 만나볼게요. 서리님,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추천해요. 전 여름에 무조건 바닷가로 놀러 가는데요. 햇빛이 센 날에도 해변가에 누워서 태닝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열치열 몸을 뜨겁게 할 땐 노래라도 시원한 걸 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때 듣기 좋은 이 노래를 라인업으로 추천할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노래 첫 부분, 저만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이 부분부터가 아주 그냥, 네.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도, 네. 뭔가 이 바닷가도 막 보이고 뭔가 해외에서 찍은 듯한 그런 느낌이긴 했지만 뭔가 여름이 가득 생각이 나는, 너무 뮤직비디오도 좋고 선배님 목소리도 좋고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곡이죠. 네. 그럼 저희는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서울에서 왔습니다.
2: 경남서 왔어요.
1: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3: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4: 대구 잡고 쓰리고.
1: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5: 엉망 발표.

빤소들 들어봐. 지금 영스 안 되는 사람 누구니? 8시부터 10시는 영스 듣는 거 잊지 말라고. 지금부터 마녀도 탐내는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 나 인어왔니가 8월의 선물을 소개할 테니 집중하라고. 하루 10분 독서 습관 지학사에서 독서평설 정기구독권,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 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Hey boy, 설마 지금 괜찮은 라디오 찾느라 서핑 중? 그거 검색창 안다다시 안다다시. 그냥 매일 저녁 8시엔 웬디의 영스트리트 믿고 들으라고. 아, 레드벨벳 서핑보이는 8월 3일 월요일 6시에 나오니까 기대하라고.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오늘도 영스 뮤직 페스티벌 YMF로 함께 했는데요. 다음 주는 여름방학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방학 시즌에 집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학생분들은 여름방학을 신나게 즐기면 듣고 싶은 곡을 라인업으로 추천해주세요. 웬디의 영스톤 페이지 영스 뮤직 페스티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끝곡으로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선택할 땐 어디

0: 할 때는
1: 프리미엄 썬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썬팅
0: 어프프 썬팅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3: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출배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세출배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1: 5 4 3 2 1 속보. 눈으로 첫인상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 흰자위 많이 보일수록 매력적이다.

안녕하세요. 2026년 8월 1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신화의 와일드 아이즈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눈으로 첫인상을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 흰자위가 많이 보일수록 매력적이다 였습니다. 최근 국제학술지에 따르면 눈동자 주변 흰자위가 많이 드러나는 얼굴일수록 매력적이고 신뢰감 있는 인상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남녀 얼굴 사진 50장을 디지털로 수정해서 흰자위가 드러나는 면적만 다르게 조정한 다음에 매력과 신뢰감, 사교성을 각각 평가하겠는데 눈이 커 보이고 흰자위가 많이 드러날수록 표정 변화가 잘 전달되고 시선 방향도 쉽게 파악되면서 호감형 첫인상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그럴 수 있죠. 예, 배성재 매력 빵점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접눈캐 매력이 없다. 저처럼 눈을 떠도 눈을 감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제 아내도 가끔 지금 눈 뜨고 있는 거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진짜 흰자위가 아예 안 보이는 이 강아지 눈 예, 좋게 말하면 강아지는 나쁘게 말하면 개눈이라고도 많이 들리는데요. 접눈 캐인 사람들은 매력이 어떻게 되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네. 자, 미트임 좀 하라고 하신 분 있고. 왜 미트임을 해? 위를 긋거나 앞트임, 뒤트임을 해야지. 네.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고급 인력을 모시고 하찮은 사연을 소재로 법률 상담을 하는 시간. 다시 돌아온 특집 코너 100원짜리 변호사를 할 거고요. 지난번에 모셨다가 너무 재밌어서 앙코르로 다시 모시게 된 양날의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하찮고 소소한 분쟁 사연들이 많이 왔는데 양날의 변호사님과 함께 해결해 보겠고요. 자, 오늘 녹음 전 과정 배텐 생방송 생녹방

0: 시스템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땡튜브 엣아웃 채널 그리고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부지런히 참견해주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한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레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1: 레노.
12: 주변에 친구도 없고 지인도 없고 그리고 당연히 아는 변호사도 없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샵 1077 단돈 100원의 문자로 날아온 소소하고 하찮고 찌질한 고민들을 명쾌하게 해결해주는 시간. 앙코르 법률상담 특집 100원짜리 변호사. 법률상담 특집 함께할 뿐입니다. 방송과 법정을 오가는 바쁜 와중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일과 사랑을 둘 다 잡은 분입니다. 이혼을 다루지만 결혼은 하고 싶은 변호사. 요즘 행복 맥스를 달리고 있는 우리들의 일일 변사친 양날의 변호사 어서 오세요.
1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로블리즈 변사친 양날의입니다. 반갑습니다.
12: 그때 그 별명을 잊지 않고 계시네요.
13: 네, 너무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요. 예. 네, 그냥 제 거 하기로 했습니다.
12: 그렇습니다. 네. 예비 신부가 되셨어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진짜.
13: 예? 이런 날이 오네요.
12: 이렇게 밑값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13: 아, 그래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12: 야, 정말 축하드리고. 작년 이맘때 7월에 오시고 1년 만에 오셨습니다. 그 사이 아주 좋은 소식. 9월에 신부가 되시게 됐는데.
13: 네.
12: 야, 그때는 분명히 솔로셨는데 맞아요.
13: 네.
12: 1년 전에.
13: 네.
12: 어떻게 그 짧은 기간에 결혼까지 이렇게.
13: 그 사이에 부지런히. 내가 또 이제 목표한 바가 있으면 이뤄야 되거든요.
12: 야.
13: 그래서 부지런히 만나고 결혼해야 되겠는데 가자 가보자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12: 추진력 있으시네요.
13: 네.
12: 예. 아무래도 저희 메인 작가가 좀 그 솔로여가지고
13: 네.
12: 이런 일이 터지면 게스트한테 아주

0: 꼬치꼬치 캐묻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상대가 변호사님이다 보니까 문제될 만한 질문은 거의 뺀 것 같아요. 네. 그 바쁜 와중에 네. 연애는 어떻게 하신 거냐 이런 큰 그림 질문만 여쭤봅니다.
1: 아, 그러니까요. 이제 급하니까 아무리 바빠도 잠을 줄여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0: 잠을 줄여서?
1: 네. 잠을 줄이고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0: 이야, 네. 그렇군요.
1: 그럼요. 욕구가 있으면 다 만나게 된다.
0: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 타이틀이 붙으셔가지고
1: 네.
0: 신랑께서 이렇게 좀 겁내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1: 처음에 좀 오래 고민하더라고요. 이 결혼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또 이제 잘못하는 거 있으면은 예. 잡돌이를 할 것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0: 그쵸, 그쵸.
1: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잘 이제 조심조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네. 방송을 하시고 막 이런 거는 어떻게 예비 신랑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처음에 방송을 하는 것 때문에 예. 저희 소개팅 했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약간 부담스러워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네, 칭찬 많이 해주고 오늘 이거 오는 것도 베트남 가는 거 너무 좋다.
0: 아, 그래서 정말요?
1: 지난번 영상을 다 찾아봤더라고요.
0: 오이고,
1: 그래가지고
0: 감사합니다.
1: 너무 재밌었다고 이번 것도 기대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사실 방송가 그 방송도 여러 개 하고 계시기 때문에
1: 네.
0: 이렇게 러브콜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동상이몽에 좀 나오실 생각 없느냐? 예?
1: 진짜 귀신같이 하셨네요.
0: 그쵸?
1: 네. 네.
0: 그쪽 팀이 빠르거든요.
1: 네. 네. 엄청 빠르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0: 예.
1: 근데 계획이 없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아직 예비 신랑께서는 네. 내가 좀 같이 공개되고 싶지 않다.
1: 네, 굉장히 내향형이어가지고요.
0: 내향형이시구나.
1: 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날의 변호사님과 함께할 오늘의 코너 100원짜리 변호사 오랜만에 해볼 텐데요. 샵 1077 50원과 100원이 되는 문자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서 미리 사연을 좀 받았습니다. 굉장히 하찮고 사소하고 찌질해서 이걸 어디다 물어보기 좀 민망하지만 법적으로 어떤지 궁금했던 사연들의 양날의 변호사가 법적인 조언으로 팩폭을 날려주면서 상담해 줍니다.
1: 네.
0: 자, 요즘은 근데 AI가 뭐 있어가지고 약간 사소한 것들은 거기다가 물어본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1: 오~
0: 예. 혹시 그런 거 한번 돌려보신 적 있나요?
1: 아, 근데 사실 저는 그 AI에 물어봤다가 법률상 틀린 얘기를 하는 걸 한두 번 보고 나서는 거기에 법률적인 거 물어보는 것은 좀 포기했습니다.
0: 그렇죠. 네. 대충 감 잡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정확하고 좀 미세하게 한 그런 부분들을 의학적이나 법률적인 거를 물어보지 말라고 거기 써 있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관련 판례 번호 막 붙어 있어. 진짜 그럴싸하게 네. 있거든요. 근데 판례 검색해 보면 없는 판례인 경우도 많이 있어 가지고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0: 그러니까. 네. 누나 유료 쓴 거 맞냐고 물어보시면 있고요.
1: 저 유료 쓴 거 맞아요, 뭐.
0: 그렇죠. 네. 진짜 그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거기를 믿었다가는 네.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렇죠. 네. 네.
0: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상담을 또 받아볼 텐데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답변해 주실까요?
1: 네네네, 네. 좋습니다.
0: 먼저 배성재 피그님.
1: 네.
0: 이거 고발됩니까? 배성재 피그. 이런 아이디 쓰는 아이디만으로 고발되나요? 고소되나요?
1: 아니요. 근데 이 정도는 제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리 베텐에서는 뭔가 그 돼지라는 표현이 약간 애칭처럼 그리고 막 지금 입술이 실룩실룩 하셔가지고
0: 예.
1: 마치 이제 기분 나쁜 듯 표현은 하시지만 배성재 피그? 어머 이렇게까지 아이디를 조금 약간 좋아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저번에 맞아
0: 애칭 웃으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웃으면 다 좋아하는 거야?
1: 진실의 웃음이에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0: 분위기를 민망하게 만들지 네. 않기 위해서 웃은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1: 아닙니다.
0: 집에 가서 울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만약에 이게 싫으셨다면 굳이 닉네임 자세히 언급 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배성재 피그 괜찮나요? 하면서 지금
0: 이건 공공재 격이다.
1: 네네네. 네, 네,
0: 그래요. 자,
1: 대형 오재. 네.
0: 자, 배성재 피그님이 보내신 사연.
1: 네.
0: 곧 50살이 되는 100kg 남성입니다.
1: 네.
0: 14살 연하 아내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1: 우와.
0: 이거는 이런 그 뭐랄까 기본적 조롱으로 주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1: 예? 와, 14살 연하 아내. 와, 필요한 정보는 사실 아니거든요, 또
0: 그렇죠,
1: 이게.
0: 그렇죠. 잠시만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네.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군것질 안 하기로 구두 합의했는데 이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저는 매일 밤 몰래 과자를 숨겨놓고 먹고 있는데 걸리면 혹시 처벌받나요? 이거는 전체적인 네. 사연 자체가 조롱이잖아요. 예.
1: 예.
0: 이건 명예훼손 되죠.
1: 명예훼손이요?
0: 예.
1: 아니요. 명예훼손? 일단은 네, 이거

0: 오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네, 누가 봐도 그렇다. 자, 일단은 이 내용 자체만 한번 봐볼게요. 이 내용 자체만 그 일단 서로 구두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앞으로 내가 너한테 뭘 할게 약속해라고 구두로 이야기한 거는 효력이 있어요.
1: 아, 그래서 구두로도요?
0: 네, 말로 약속을 하면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혹시 처벌 받을까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처벌이라는 것은 보통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느냐, 무슨 죄가 해당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약속은 민사상 계약이에요.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개입될 여지는 없는 거죠.
1: 민사구나.
0: 그래서, 네. 그래서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뭐 내가 아내한테 뭘 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했다면 계약 이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고 혹시 처벌받을까요? 라고 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 아, 근데 그 개인적 자경단처럼 처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 아내 당사자가 네. 냉장고를 묶어놓는다거나
0: 네, 네.
1: 뭐 용돈을 제한한다거나
0: 네.
1: 뭐 이런 개인적 응징을 하게 되면 그거는 오히려 아내를
0: 그거는 근데 두 분 사이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1: 네네.
0: 되게 진지하게 궁금해하시니까.
1: 그건 아니고.
0: 네. 네.
1: 근데 이게 그 누가 봐도 저에 대한 네. 이 조롱이지 않습니까? 닉도 그렇고 여기서 시작돼서 저라는 이름만 안 썼는데 이러면 네. 사실 적시만 안 한 걸로 명예훼손 할 수 있나요?
0: 근데 이게 어떤 명예가 훼손됐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그 우리 만약에 배성재님을 배디제이를 한 것 같다라고 해도 근데 이런 상황을 빗대어서 궁금한 걸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네.
1: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약간 작가가 주작을 해서 쓴 것 같은 느낌. 이럴 경우에는 이건 방송법이라든가 예.
0: 오.
1: 예. 오. 이거는 걸 수 있지 않나요?
0: 아 이게 작가님의
1: 아이디 자체의 본명을 확인해 보는 거는 제가 추적 가능한가요?
0: 그거는 형사 고소를 하면
1: 그거는 가능하죠.
0: 네. 네.
1: 이거 배성재 피그 했는데 뭐 46세 조혜정 이런 식으로
0: 네. 네.
1: 본인 소유의 집 부동산 이런 거 나오고
0: 네.
1: 그럴 수 있는 거죠.
0: 네.
1: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또리뚜뚜님.
0: 네.
1: 직장 상사가 저에게 연애관계를 자꾸 캐묻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너 못소리지? 너 못소리지? 반복적으로 물어서 모욕감이 들었습니다. 못소림을 강요하는 직장 상사.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오늘 법률 상담 특집인데 다 주작 사연들이 이렇게 와 있는 느낌인데.
0: 아니 일단은
1: 예.
0: 우리가 모태솔로라는 단어 자체가 이 단어 그냥 사용했다고 해서 이게 상대방한테 어떤 그 모욕감을 일으키는 단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반복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너 모태솔로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어머 모태솔로는 문제 있어서 모태솔로인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그래 그 나이 돼도까지 뭐 못 만나면 문제가 있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또 모태솔로지? 이러면 상황상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1: 근데 그 직장 상사는 사실 상사도
0: 네.
1: 아니고
0: 네.
1: 동등한 관계고
0: 네.
1: 권력 관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0: 네.
1: 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방송국에서 출연자와 작가 정도면
0: 네.
1: 출연자가 을이 경우가
0: 네.
1: 많죠.
0: 네.
1: 메인 작가급이면 완전 갑이죠.
0: 네.
1: 그리고 이게 그런 깔아놓음은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뭐 모태솔로야
0: 네.
1: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실만.
0: 사실
1: 담백한 팩트로
0: 네.
1: 모태솔로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
0: 네.
1: 예.
0: 지금 작가님 표정이 안 좋으신데. 그래서 만약에 당사자가 아니 모태솔로가 아니고 왜 그런 말씀 자꾸 하세요. 그만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아 근데 너 모태솔로 맞으니까 모태솔로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공공연하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다. 그런 상황이 조합적으로 있으면 그건 문제 될 수가 있습니다.
1: 아 배송제 끝났네라고.
0: 네.
1: 직장 내 괴롭힘이다.
0: 네.
1: 그렇군요.
0: 아니 안 그래도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1: 저
0: 만약에 이게 그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 그런 게 있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1: 네. 이해관계가 그 갑을이 반대여도
0: 그렇죠. 그리고 위계 관계가 아니어도요. 그냥 동등한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런 언행을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되거든요. 그게 무조건 상하 관계, 갑을 관계에 있어야

0: 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배성재 징역형이라고 하시면 있고 나락이라고 하시면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다음 김건희님. 네. 같이 햄버거 먹을 때요. 각자 한

0: 전 진짜 이거 보면서 이런 걸 진짜 궁금해하실 수도 있구나. 진짜 매우 새로워요.
1: 민감해요. 예, 저도 어렸을 때 네. 진짜 이상했던 게 그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이제 우리나라에 초창기 들어왔을 때부터 저는 사 먹기 시작했는데 네네. 가끔 이제 교회 형들이랑 먹으러 가면은 형들이 감자튀김을 세트로 시킨 사람들은 쏟아 놓게 하고 자기 거는 감튀 대신에 해시브라운을 선택해서 개인은 해시브라운을 취하면서 그건 떼어서 나누지 않아요. 근데 가운데 있는 감자튀김은 열심히 퍼먹습니다. 이거는 절도 아닌가요?
0: 와.
1: 저 아니고 제가 당했다는 겁니다.
0: 지금 여기 질문 있는 상황이랑 말씀 주신 상황이랑 좀 다를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질문에 있는 상황은 일단 그래 우리 서로 합치자라고 해서 합쳤는데 상대가 더 많이 먹었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일단 서로 합치자 하고 합치는 순간에 이 감튀가 내 건지 네 건지 구분할 수 없이 막 섞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더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전제적인 사실은 이걸 합해서 먹는데 내가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더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절도로 볼 수 없어요.
1: 아, 안 되는구나.
0: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 주신 상황이다 그러면 자기 거는 없잖아요.
1: 네.
0: 근데 나는 내 거 없어 안 섞어. 근데 다른 사람들 섞어봐 하고 이렇게 하나씩 먹었다. 그러면 그거는 절도가 될 여지가 있죠.
1: 아,
0: 근데 그렇구나. 만약에 상대방들이 마지못해서라도 아, 네, 이거 드세요. 이렇게 또 동의가 있었다면 절도까지 되기는 어렵고요.
1: 아, 그럼 해시 브라운 그 형은 제가 고소할 수 있는 거네요.
0: 그러니까 내가 먹으라고 안 했는데 먹었으면.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가 죄가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만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실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경찰관 수사관들이
1: 아니 민중의 지팡인데 그래도 이제 고소를 하면은 근데 받아는 주셔야죠.
0: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1: 아, 공권력 낭비다.
0: 그렇죠. 만약에 이제 수사가 여기
1: 지팡이로 맞을 것이라고.
0: 감튀 사줄 테니까 돌아가 이렇게.
1: 아 공소시효가 이거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게 그래도 한 90년대 초 중반인데.
0: 아 그거 20년 아닌가? 그 제가 이거 정확하게 지금 그 확인 안 돼가지고 네네.
1: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감자튀김을 쏟을 때는 좀 신중하게.
0: 그렇죠.
1: 예.
0: 상대가 더 많이 먹을 게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먹는 게 싫으면 그냥 각자 자기 감튀 지켜야 된다. 물적 분할을 염두에 두고 쏟아라.
1: 등기부터 치고 네, 쏟아라라고 네. 하시는 거고. 아, 이거 참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다음은 익명정님. 제가 소개팅 나갔다가 애프터 신청을 까인 적 있거든요. 이걸 친구한테 말했더니 제가 뭐만 하면 그렇게 입으니까 차였지. 그렇게 웃으니까 차였지. 그렇게 못생겼으니까 차였지 하고 조롱합니다. 쿨한 척 웃어넘기고 있는데 사실 긁힙니다. 이것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0: 근데 이거 진짜 너무하네. 근데 이 친구가 만약 1대1로 있는 상황에서 너 그렇게 입었으니까 까였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모욕죄는 그 공공연하게 다수가 있을 때 전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해야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대1로 이야기를 했다면 모욕죄에 구성하지 않는데요. 만약에 여러 명 친구 있는 데서 얘 소개팅에 또 까였대. 야, 쟤 저렇게 웃으니까 까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이렇게 입어서 까인 거야? 이렇게 웃어서 까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그 사람한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증거가 있으면 고소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1: 만약에 단톡방에서 얘기를 했다.
0: 그것도 해당되죠.
1: 그건 해당되고.
0: 네네네.
1: 청취자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 얘기한 거.
0: 그렇죠. 그 이런 거는 1대1이어도 이게 방송이 다 송출되고 있어가지고
1: 오픈된 거니까.
0: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퍼져나갈 게 예상된다. 그러면 이제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아하. 배성재 진짜 구속이다라고 오전한테 고소당했다. 왜 내가 고소당했다. 니들이 조롱해놓고 나 읽은 것뿐인데 이 구조 궁금하네요.
0: 네.
1: 조롱은 여기 있는 청취자들이 했어요.
0: 네.
1: 근데 제가 읽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법적으로 분할이 되나요? 공범? 이분들이 주범 제가 종범인가요?
0: 그죠 이게 만약에
1: 교사와 실행이라고
0: 이거를 하나씩 픽해서 읽을 때
1: 네네.
0: 그것만 골라서 읽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이것도 얘기하시네 저것도 얘기하시나
1: 안 읽을 수도 있었는데
0: 안 읽을 수도 있었는데 이랬는데

0: 신랑이 같이 읽었다. 그러면 이제 좀 문제 될 수 있죠.
1: 아 드립 교사.
0: 네.
1: 누가 읽으래? 네. 아 이거. 그럼 이분들은 죄가 아예 없나요?
0: 어?
1: 죄가 아예 없나요?
0: 아 이분들은 이제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되겠죠. 근데 아. 전체적인 맥락상 또 우리가 지금 이 분위기가 늘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막 으쌰으쌰 우쭈쭈 해지는 느낌에서 이렇게 한 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고의가 아.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1: 일단 현재까지 배송자 전과 2범.
0: 네.
1: 구속방송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러면 네. 비슷한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라고도 그렇죠. 볼 수 있지만
0: 네네네네.
1: 만약에 그 조롱의 의도를 가득 품은 메인 작가가
0: 네.
1: 조롱형 대본을 써서 네. 제가 읽었어요.
0: 오.
1: 이 게스트를 조롱하기 위해서.
0: 네.
1: 그러면 어떻게 그 주종 관계가 되나요?
0: 진짜 근데 이거는 아 나도 이제 다큐처럼 생각하게 됐는데
1: 이것도 거르지 그럼, 못한 제 잘못인가요?
0: 아니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본은 사실 DJ의 역할은 작가님이 예. 써준 대본을 읽고 하는 일인 거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 대본을 따라가느라 어쩔 수 없는 직업적 상황이었다. 그러면 일부 내 좀 사정이 참작될 여지가 있어 보여요. 근데 근데 여기에 댓글 픽하는 건 뭐냐면 무조건 읽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 무조건 읽어야 되는 건 아닌데 어머 근데 이 말도 있어요. 어머 이 말도 있어요. 하면서 다 예. 읽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제 DJ의 고의가 파악될 수 있다는 거죠.
1: 아하 저 형 지 혼자 안 죽으려고 물 귀신 작성한다. 지도 즐겼잖아라고 하신 분 있고 야. 그렇군요. 아, 이거 제가 너무 불리하네요 오늘. 자, 그러면 촌 PD가
0: 네.
1: 키보드로 조롱했어요.
0: 네.
1: 이 중에서 몇 개를
0: 네.
1: 골라서 저 PD 창에다가 써서 심지어 읽으라고 네. 강요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 보면 아 사실 봤어요. 봤는데 아니 저건 걸러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강요해요 이렇게 이 손짓으로 이 촐랑거리는 손짓으로. 그리고 안 읽으면 안 읽으면 되게 DJ로서 부담감 있게 시무룩한 얼굴로 백스페이스를 누릅니다. 에이 이것도 안 읽어주고 이러면 제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0: 오.
1: 같은 구속이죠?
0: 그렇죠. 그러면 같이 왜냐면 PD님 또 PD님은 장이잖아요. 이 팀의 장이기
1: 그렇죠.
0: 때문에
1: 책임자죠.
0: 네, PD님이 이렇게 빡 하면은 심리적 압박감 느낄 수 있죠.
1: 세탁 깜빡을 하고 아 네. 그렇군요. 이거 살아남을 사람이 없네요. 일단 분위기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0: 네.
1: 2부에 돌아와서 계속 법리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생활정보.
2: 바다 위에 커다란 고래가 배를 하늘로 향한 채 둥둥 떠 있다면 혹시 아프거나 다친 건 아닐까 걱정되죠.

0: 있죠. 그런데 사실은 새끼를 키우느라 지친 어미고래의 휴식법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이 남방 긴수용고래를 추적 관찰했더니 어미는 새끼를 키우는 동안 먹이도 먹지 못한 채 몸에 저장해둔 지방으로 젖을 먹이는데요. 배를 하늘로 향해 누우면 새끼가 젖을 먹기 어려워져 잠시 숨을 고르고 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자세는 몸에 열을 식히는데도 도움이 된다는데요. 바다에서도 엄마는 잠깐 쉬어야 다시 새끼를 돌볼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줄여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0: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베테나프로 온 단돈 100원짜리 문자 사연을 해결해 주러 여름마다 찾아오는 갓성비 변호사, 우리들의 변사친, 9월의 신부 양날의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혼을 축하드리고요.
1: 네, 감사합니다. 예.
0: 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자꾸 저희 방송법과 관련된 어떤 그 명예훼손, 사실적시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어서 다른 거 보겠습니다. 6938님 아내가 유통기한 지난 음식, 어제 먹다 남은 거, 아무도 안 먹어서 냉장고에 처박혀 있는 것들 죄다 아빠 줘 하고 저한테 떠넘겨요. 그러다 얼마 전에 제가 배탈까지 났습니다. 이걸로 혹시 아내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약간 민감한 부분이지만 은근히 네. 많이 벌어지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니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만약에
0: 지금 채팅창에 독살이다, 암살죄다, 독살 치사다.
1: 그러니까 아내가 일부러 상한 거 먹고 어디 배탈이나 좀 나봐라 하고 이게 유통기한 지난 거라고 이야기 안 하고 가령 우유 같은 거 이런 거 그 팩에는 유통기한이 나와 있으니까 우유 이렇게 따라가지고 모르게 하고 줬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탈이 났다. 그러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0: 아, 상해죄.
1: 그런데 여기 질문을 보면은 유통기한 지난 음식 이런 거를 본인 먹는 나도 이게 지났다는 걸 알지만 아내가 줘서 먹은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걸 먹을 때 아, 유통기한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이걸 알면서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었으면은 상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0: 근데 이게 더 기분 나쁠 것 같은데.
1: 왜?
0: 이거 유통기한 지난 거니까 당신이 먹어. 이거 네. 사실 이게 더 기분 나쁘지. 차라리 모르고 며칠 지난 건데
1: 네.
0: 자 이거 먹어 그냥 모르고 먹었을 때 네. 대충 넘어간 것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구조가 말이죠. 아빠 좋아라고 한 건 아이의 손으로 넣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아내가 직접 준 게 아니라 이게 뭔가 그 촉법 소년을 네. 거쳐서 준 거잖습니까? 종용한 거고 교사한 거잖아요. 예. 배달 방조죄 뭐라고 해야 되죠?
1: 아, 그건 이제 아이는 모른 상태로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아이한테 어떤 죄는 성립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이거 지났는데 괜찮아, 그러니까 먹어라고 했고 근데 만약에 나 이거 상한 거 안 먹고 싶어라고 했더니 갑자기 아내가 이거 왜 안 먹어? 아깝게 먹어. 이거 한 이틀밖에 안 해놨으니까 먹어. 그래서 먹기를 강요했다. 그럼 그건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0: 아하.
1: 네.
0: 그렇군요. 입 벌려.
1: 네.
0: 사회적 약자가 돼서 사약 먹듯이.
1: 네.
0: 그거는 강요죄가 될 수 있고.
1: 네.
0: 그럼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집의 가장으로서 뭔가 좀 그냥 가정 경제를 위해서
1: 일어날 수 있는
0: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1: 속상하긴 하지만 어떤 죄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0: 채팅창에 그럼 고소를 할 경우에
1: 네.
0: CT를 찍어야 되는지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CT를 찍어야 되는지 뭐 어떻게?
1: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고 그것 때문에 탈이 났다는 인과관계가 조금 성립해야 돼요.
0: 아, 역학 조사를 해야 되죠.
1: 네, 예. 그래서 만약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도 배탈이 자주 난 사람이었다.

0: 그러면 이게 그것 때문인지 음식 때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법리상 죄가 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소를 했을 때 이게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죄가 성립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1: 아, 인과관계 입증이 좀 어렵다면
0: 그렇죠. 네.
1: 홈캠을 돌려야 되냐.
0: 네.
1: 홈캠으로 녹취를 해야 되느냐. 응가관계인가요?
0: 아, 응가
1: 인과관계가 아니라 이것이 응가관계라고. 응가관계. 예, 더러운 사연으로 가고 있네요.
0: 네. 네.
1: 자, 그러면 다음 2993님.
0: 네.
1: 차로 3분 거리 가까운 동네에 사는 회사 친구가 있는데요. 일 끝나고 집에 가는데 태워달래요. 바빠서 안 된다고 했지만 자꾸 태워달라기 억지로 태워줬는데 그 친구 내려주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골목 모퉁이를 돌다가 돌담에 제 차를 긁었어요. 제가 친구를 안 데려다 줬으면 안 났을 사고인데 이거 친구 책임도 있죠? 친구한테 수리비 조금이라도 떼어받을 수 있을까요?
0: 아, 이걸.
1: 지금까지 온 거는 사실 웃자고 온 것 같은데
0: 네.
1: 이거는 진짜 짜친 사연이거든요. 이거는 진심으로 보낸 겁니다. 예.
0: 아, 이거는 그 친구가 사고가 날 것을 예견하고 고의적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 이 정도는 돼야 일부 손해배상이 인정될까 말까요? 가령 예를 들자면 네네. 친구 집이 막 언덕길 위에 있어요. 근데 한겨울에 눈이 진짜 많이 와서 꽝꽝 얼었고 거기에 차가 올라가면 무조건 사고가 나는 정말 사고 빈번하게 다발 구역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네 차 한번 당해봐라 하고 나 너무 추워서 그런데 데려다줄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진짜 아주 높은 확률로 사고가 날 것을 예견하고 악의적으로 했음이 예상된다고 하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서는 어렵다.
1: 아, 네. 친구가 괜찮아 여기 갈 수 있어 가 가 야 야 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오라이 이랬는데 긁었으면은 좀
0: 그럴 수 조금 있죠. 네, 그러면 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죠.
1: 사고 유발에 대한 책임이 친구한테 있다고 보기에는
0: 네.
1: 친구가 다쳤다 예를 들어서 네. 친구 데려다 주다가
0: 네.
1: 차 사고가 살짝 나가지고
0: 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호의동승이라고 해도요 사고가 났을 때 그 옆에 사람이 다치면 일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아 내가 운전자가요?
0: 네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난 사고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것도 내 책임이네요. 이 사연은 한문철 TV에서도 무조건 거른다.
0: 네.
1: 예. 어허. 어쨌든 친구가 오라이 오라이에서 갔는데
0: 네.
1: 슬쩍 긁었다. 그러면 이제 친구가 책임을 좀
0: 일부 질 수 있죠.
1: 일부 질 수 있다.
0: 근데 이제 그것도 그래서 뭐든지 다 상황과 그 정도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정말 시야가 확보 안 돼가지고 친구가 나만 믿어 빨리 오라이 오라이 이런 게 블랙박스에 찍혀 있다. 그러면 친구 책임 좀 일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도 시야 확보가 잘 되어 있고 친구의 수신호를 그렇게까지 맹신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에 뭐 하라고 하니까 되겠지 이렇게 밟았다. 그러면 그때는 내 책임이 더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채팅창의 결론 친구를 데려다 주지 말자라고
0: 했습니다.
1: 지극히 베테너다운 결론이 나오네요.
0: 네.
1: 예. 자 그러면 다음 메가지니님
0: 네.
1: 친구가 안 쓰는 의자가 있다고 싸게 팔다고 해서 샀는데요. 분명 거의 새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가죽의 해진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가 계속 흔들립니다. 친구한테 항의했더니 야 그 정도면 새 거지 하고 모른 척해요. 이거 사기죄 안 되나요?
0: 야 이거는 사기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1: 있어요?
0: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거의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1: 예예.
0: 보통 거의 새 거야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이게 기능적으로 하자가 없고 외관상 봤을 때 큰 그 하자가 없을 때를 이제 거의 새 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1: 예.
0: 그래서 만약에 그 가죽 밑에가 약간 색깔을 찍힌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여. 근데 나는 가죽 쓰는 거 예민해가지고 내 눈에는 그게 좀 헌 것처럼 보여. 그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는 아 이게 기능상 하자가 없고 아주 큰 스크래치가 아니라면 사기가 아닐 거예요. 근데 여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한쪽 다리가 계속 흔들린다 그랬거든요.
1: 아하.
0: 근데 의자는 이 기능 자체가 제대로 앉기 위한 건데 흔들린다 그럼 새 거라고 볼 수도 없죠.
1: 오.
0: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이 상태를 속이고 금전적 이익을 얻은 거기 때문에 이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1: 근데 이게 네. 결국 뭐 그 당

0: 채소마켓 이런 네, 거 네. 이용하는 분들도 네. 그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어가지고 네. 사기 전에 미리 물건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되는 그런 중고거래 네. 특성상 이 사연자 책임도 좀 있는 건가요?
1: 근데 여기에서 우리 거의 새 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거의 새 거라고 하는 거에는 사회적 합치가 일부 있잖아요. 적어도 네네. 기능상 하자가 없는 거.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상품에 대한 표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거의 새 거라고 했다면 이 다리에 문제가 있다. 그런 거 사기 여지가 있습니다. 가령 전자제품을 파는 거예요. 핸드폰을 예. 파는데 이거 거의 새 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 뭐 적어도 작동은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의 새 거예요 해서 믿고 샀는데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작동되는 걸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받았을 때 사기가 될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근데 가구는 이게 좀 민감하네요.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가구라는 게 완벽한 수평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한데 네. 가죽이 해진 부분 얼마나 해졌느냐. 스크래치. 아 이거 어렵다.
1: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제품의 세부 사진 같은 거 다 확인하고 그러고 이제 서로 그 있잖아요. 직구 뭐라고 예. 하지? 같이 하는 대면 예. 교환.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아, 네.
0: 요거는 어쨌든 친구끼리도 확실하게 물건 확인하고.
1: 그렇죠. 예. 근데 이거 친구가 너무하네요. 친구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예.
0: 채팅창에 또 베테너는 그 해결법을 친구를 만들지 말자.
1: 네.
0: 친구가 아니었으면 검수를 확실히 했을 테니까.
1: 네.
0: 친구를 버리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거의 새신랑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네. 저를 보고 얘기하는 거. 이게 거의 아니 이거 저는 나이가 좀 있어도 거의 새신랑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냥 새신랑 아닙니까? 너무하네. 자, 3Y 헌터스님. 네. 저는 친구 결혼식에 축의금 10만 원을 냈는데 네. 제 결혼식에는 친구가 5만 원만 냈습니다. 혹시 축의금도 일종의 빚이나 계약으로 볼 여지 없나요? 이런 식으로 축의금 은근 서운할 때가 생기잖아요.
1: 네, 그 서운한 마음은 당연히 예. 이제 이해는 합니다.
0: 예.
1: 이제 그런데 우리가 축의를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이 돈을 증여하는 거예요. 축하의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10만 원을 했다는 것이 곧 상대방한테 쌍방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10만 원 했고 상대가 5만 원 했다고 해가지고 상대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뭔가 이제 반띵죄 그래가지고 네. 이것도 역시 친구를 버려야 된다고. 의가 상할 수는 있는 거죠, 그죠?
1: 그렇죠. 의는 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봐야죠. 네.
0: 결혼 한 번 더 해서 5만 원 더 받아내자. 그럼 한번 양 변호사님 만나야겠네요. 자, 그럼 다음은 주구구님. 네. 얼마 전에 조카를 만났어요. 삼촌 몇 살 같냐고 물어봤더니 40살 같대요. 저 28이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조카가 악의적인 것 같은데 모욕죄 성립되나요? 조카한테. 조카가 몇 살인지 안 나와 있지만 네. 28의 조카면 사실 10살 이하일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많이 네. 어릴 것 같아요. 이 조카가 조카가 40살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예. 그 어떤 모욕의 고의를 가지고 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0: 아.
1: 근데 만약에 조카가 뭐 성년 조카다.
0: 네.
1: 근데 사람들 많은 데서 40살 막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어린 조카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어떤 그 모욕의 고의를 가지고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가지고
0: 그렇군요. 용돈을 안 준 본인 탓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미풍양속상?
1: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카들은 이제 이렇게 뭐 좋은 거 챙겨주면서 핑크퐁 뭐 이런 거 사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또 금세 또 좋아하는 말 해줍니다.
0: 그렇죠.
1: 그럼요.
0: 예. 용돈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네. 한번 성찰해 보시고요. RH 김님 네. 여친이랑 게임하는데 제가 좋은 아이템을 먼저 먹어서 여친이 삐쳤어요. 다음에는 여친한테 양보하겠다고 하고 또 제가 낼름 먹었습니다. 왜 본인이랑 한 약속을 어기냐고 저보고 사기꾼이래요. 게임 채팅으로 한 약속도 법적 계약이 될 수 있나요? 저 사기꾼인가요? 여친과 채팅으로 한 약속.
1: 일단 우리가 많이들 이제 오해하시는 게 계약이라는 게 반드시 이 종이에 놓고 뭐 양날의 배성제 계약서 이렇게 형식 많이 갖춘 것만 계약서라고 생각하시는.

0: 인데요. 우리 그냥 구두로 이야기하면서 녹음한 것도 계약, 그리고 카톡 같은 걸로 메시지 주고받으면서 쓴 것도 계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게임 채팅방에서 아주 명시적으로 다음번 아이템은 너에게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계약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계약을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 민사적인 책임으로 묻는 게 조금 적합할 것 같고요. 이게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되는 냐라고 했을 때 형사적 책임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아, 형사적인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두 번 그 여친을 삐치게 했으니까 네. 상습범인 거죠.
0: 그렇죠. 이제 상습범은 이제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형사 범죄를 여러 번 하면 이제 뭐 누범이다, 상습범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1: 배텐 클로징 때 네. 그 또 나오겠다고 하고 안 나오는 분들.
0: 네네네.
1: 이거는
0: 네네.
1: 저희가 걸 수 있나요?
0: 그래서 이것도 그 상황이 중요해요. 상황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을에 아우 저 또 불러주시면 또 올게요. 아, 저 그럼요 또 오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어떤 계약이 생긴 것으로 볼 수가 없어요.
1: 아,
0: 그래서
1: 그래요?
0: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럼 혹시 10월 5일 8시 반에 괜찮으세요? 출연료는 이번에 같이 할게. 이런 식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날짜, 시간 그리고 출연료 이런 계약과 관련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오케이가 됐다. 그러면 이제 약속이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또 그 연예인 분들은 제가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 왜냐면 이거 이 질문을
1: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나
0: 지난번에도 너무 궁금해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진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답변을 해드려야 되나.
1: 제작진은 진지하거든요.
0: 네.
1: 지금 수첩에 한 60명 정도 리스트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연락해야 되나. 조유리 씨는 각서까지 썼어요 라고 하시면 각서가 있다.
0: 오.
1: 예. 약간, 그러면 약간 개그 각서이긴 하지만.
0: 근데 이제 당사자가 그 계약을 명확히 썼다고 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이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각서에 정확하게 언제 나오겠다 이런 게 없으면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1: 기한이 없으니까.
0: 그럼 그쪽 입장에서도 아니 정확한 날짜를 안 정해서 어쩔 수 없는 거에서 빠져나갈 구석이 있는 거예요.
1: 근데 그 각서라는 게 사실 네. 그 출연자가 환영하는 환경은 아니었고
0: 네.
1: 이렇게 카메라가 도는 상황에서 제작진이 네. 억지로 각서를 쓰게 만든 억지로 지장 찍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0: 그런 상황이면 또 증거가 남아있겠네요.
1: 강요죄가 오히려 걸릴 수 있는 거죠.
0: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우리가 궁박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려있어가지고 이걸 쓰면 안 되는 상황에서 썼다고 하면은 그런 거는 썼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1: 이게 라디오냐라고 하시고 네. 그러면 그 좀 강요 같은 거 없는 계약서 샘플 양식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시면
0: 아 그럼요 얼마든지
1: 공유 좀 해주시면
0: 네. 예.
1: 아 그런 건 늑약이라고 한다라고
0: 네 나 늑약
1: 예 메이드 강요죄
0: 네. 예. 해적 녹약
1: 네. 배텐 나만 하지 않겠네요.
0: 네.
1: 자, 어쨌든 아이템이 근데 사실 요즘은 막 비싼 아이템도 있거든요. 게임 아이템은 몇백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
0: 네.
1: 이거는 삐치는 걸 넘어서 어느 정도 진짜
0: 실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죠.
1: 분쟁이 생길 수 있다. 그렇군요. Yes is why not 님.
0: 네.
1: 여자친구가 제 생일 때 운동화를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벌써 이미 첫 줄부터가 읽고 싶지 않네요. 예, 이거는 진짜로 보낸 거거든요.
0: 어떡해.
1: 이게 웃자고 보낸 게 아니에요.
0: 네, 이거 진짜 궁금하신 것 같은데.
1: 안 읽어도 알 것 같아요.
0: 네.
1: 그 말을 믿고 저는 사고 싶었던 운동화를 안 사고 다른 데 돈을 썼습니다. 생일에 그런데 딱 편지 한 장 주면서 지금은 돈 없다고 3개월 안에 운동화를 사주겠대요.
0: 네.
1: 땡톡에는 운동화를 사주겠다는 메시지와 제품 링크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냈네 벌써. 선물 약속을 안 지킨 것도 계약 위반에 해당되나요? 만약 네. 3개월 안에 운동화 안 사주면 고소되나요? 와 오늘 거의 1위죠?
0: 와 저 이거 1위 뽑습니다.
1: 점팽이 1위급 지금 나왔습니다. 예.
0: 와 근데 사실 이게 궁금할 수 있는 내용인데
1: 예.
0: 차마 누구한테 물어볼 수 없는 내용이긴도 하잖아요. 아 일단 선물을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1: 예.
0: 상대방이 이제 받기로 했다, 수락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증여 계약이 성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동화를 주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을 했죠. 그런데
1: 예.
0: 이게 아주 서면으로 증여 계약해서 뭐 나 양날에는 뭐 배성재에게 언제까지 뭐 주겠습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명확하게 증여 계약을 한 것이 아닌 이상은 구두로

0: 했거나 메시지로 이렇게 주고받은 경우에는 증여하기로 한 사람이 언제든지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아까 여기에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뭐 링크도 남아있다, 메시지도 남아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메시지로 주고받은 것은 서면에 의한 증여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메시지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여자친구가 생일이 지났어요. 운동화 선물을 안 해줘요. 그러면은 선물해주겠다는 의사를 철회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자친구한테 어떤 법률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아, 그럼 도장을 찍으면 되나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0: 만약에 정말 이 서류로 작성해가지고 증여 계약서를 썼다. 그리고 도장까지 찍었다. 그러면은 만약 운동화 안 사주면 이걸로 소송해서 운동화값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요.
1: 여친 잘 때 지장 받으면 되나요? 라고 하시면.
0: 네.
1: 든 지치신 거 아니죠?
0: 아,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시간이 잘 안 가네요.
1: 자, 그러면 자, 다음은 빵진스님. 술에 네. 취한 친한 형을 집에 데려다주다 무인 찹쌀떡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형이 처음에는 분명 저한테 떡을 사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구매한 찹쌀떡 포장지를 뜯으려는데 나 같이 못 먹겠다. 조카 갖다 줄 거야. 라면서 뺏어가더니 끝까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엔 아예 기억도 못해요. 사준다고 해놓고 뺏어가는 건 아니죠. 아니죠. 이미 본인이 판결을 내렸네. 사준다고 해놓고 뺏어가는 건 아니죠. 거짓말 아닌가요? 눈앞에서 빼앗긴 이 찹쌀떡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일단 결제는 형이 하셨나 봐요.
0: 네. 예. 그리고 보니까 찹쌀떡 포장지를 뜯으려는데 라고 한 걸 보니까 사서 결제를 하고 우리 질문자분이 가지고 오기까지 한 것 같아요. 점유까지.
1: 예.
0: 그러면 그 형이 결제를 하고 그래 너 먹어라고 줬으면 내가 점유한 순간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1: 네네.
0: 그래서 그거를 갑자기 나 안 줄래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가져가면 이건 절도가 성립될 수가 있는데요.
1: 절도네요.
0: 네, 절도가 성립할 수 있는데
1: 다만.
0: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찰에 신고하면은 수사관님이 찹쌀떡
1: 접수하시겠어요 진짜?
0: 네 맞아요.
1: 찹쌀떡이요?
0: 네.
1: 소액 사건이라서.
0: 네 현실적으로 처리가 어렵지 않을까.
1: 그 형이 방금 결제한 거지만 네. 내가 이미 점유를 했기 때문에 다시 그 형이 가져가도 절도는 된다.
0: 그렇죠. 사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남자친구한테 선물 사서 줬어요. 근데 갑자기 주고 나서 잠깐만 나 너 별로야 내놔 가지고 온다 그럼 절도죄 될 수 있어요. 내가 샀다고 절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1: 줬다 뺏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0: 그렇죠. 네.
1: 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게 애매하네. 근데 이 형은 취한 상태라서 그랬을까요? 먹으려는데 뺏어가니까 제가 좀 공감은 되네요.
0: 네.
1: 되게 빈정상했을 것 같습니다. 술 취한 형을 부축해서 집에 데려다 주기까지 하는
0: 그러니까요.
1: 그런 상황이었는데.
0: 네.
1: 심신미약 적용되나요 혹시 형 술 취한 형?
0: 근데 이제 그 심신미약 주장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판례에서도 심신미약 주장 자칫 잘못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양형에 더 안 좋은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빠져나가기 위해서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데 심신미약을 너무 과도하게 주장해가지고 양형상 불이익을 얻는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심신미약이 그 너무나 드라마 이런 데에서 영화나 이런 데서 심신미약으로나 빠져나갔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인정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판사님이 일단 통곡할 것 같다라고 하신 분이
0: 네.
1: 있고 찹쌀떡 사건 그 다음에 감튀 사건
0: 네.
1: 네. 다 베테랑들 거기서 정모하는 거죠.
0: 네.
1: 예. 자 싱싱미약이 뭐예요? 심신미약 심신미약 사건이 뭐예요? 프레시한 미역이 아니고
0: 심신미약 네.
1: 완도산인가요? 진이 제가 다 빠집니다.
0: 네.
1: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쇼리실라

0: 편안하게 코웰메디 오래오래 코웰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웰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웰메디 코웰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1: 딱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지리를 사랑하는 사회탐구 강사 저 이도가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1: 자, 오늘은 배텐 양날의 변호사님과 앙코르 법률상담 특집 100원짜리 변호사 코너를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언제 오실지 계약서 살짝.
2: 아니 그럼요 그럼요.
1: 뭐 계속 여기 쓰고. 사인 하나만 하고.
2: 네네. 네,
1: 빈종에 사인 하나만 하고 가실래요?
2: 네. 아, 계속 쓰고 예. 날짜 정해가지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오늘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결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 네. 네,
1: 사연이 쌓이면 또 한번 요청드릴게요. 자,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자, 8월 1일 배텐 마무리합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노을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6: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프로그래머이자 CEO인 마크 주크버그가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열정이다 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돼서 열정 가득 안고 뭔가를 시작해보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꾸준하게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꾸준함을 응원하는 밤, 딘딘의 뮤직하이입니다.

자, 방탄소년단의 Life Goes On으로 8월 1일 토요일 딘딘의 뮤지컬이 시작했고, 전 DJ 딘딘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프로그래머이자 CEO인 마크 주크버그가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열정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맞는 말 같네요. 예. 그냥 확 불타오르고 사라지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 열정이 막 야, 내가 요즘 막 이런 작업 방식에 빠졌거든. 야, 진짜 나 이걸로 빨리 할 거 하고 몇 개월 동안 좀 소식 없어서 그거 어떻게 됐어? 그러면 아, 근데 좀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분들 많아요. 예, 근데 그거 말고 좀 그냥 꾸준히 엄청나게 터지는 열정은 아니더라도 그냥 차라리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더 성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 근데 어쨌든 쭉 이어가는 것과 더 대단한 거고 그게 더 열정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이 8월의 첫날이라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보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속적인 열정으로 잘 이어가 보시길 응원하도록 하고요.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곡으로 치우시는 버디버디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0: 하면 하림.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Walk it, walk it.
4: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축구를 하던 아들이 무릎을 다쳐서 왔다. 약이라도 발라주려고 했더니 괜찮다면서 방으로 쑥 들어가는 거다. 몇 번 좋게 불러봐도 방에서 나오지 않길래 어금니를 꽉 깨물면서 꺼낸 말. 셋셀 때까지 나와. 하나, 둘, 셋!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거미의 어른아이였고요. 팔돌 오구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말 안 듣는 아들 때문에 하나 둘 셋 카운트 세는 게 일상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뭐 이거 익숙하죠. 예, 익숙하고 나중에는 이것도 안 듣죠. 예, 지금 이 정도면은 그래도 꽤 어린 나이인 것 같아요. 예, 약 발라주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좀 어린 나이 아닐까 싶습니다. 약 발라주는데 왜 안 나왔을까? 아파서. 아, 그래, 이 나이 땐 귀찮아요. 그냥 약 바르는 게요. 그냥 아예 됐어. 약간 이런 게 있죠. 예. 나중에 더 아프니까 빨리 바르고 하긴 해야 되는데. 불편한 것 같아요. 약 바르고 약간 그 약이 묻어 있는 거가 싫고. 자, 사연 보내주신 8259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자, 저는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우주소녀의 이루리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신애경님이 오랜만에 남편이랑 맥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안주는 데친 오징어의 초장뿐인데도 참 맛있네요. 별거 아닌 소소한 시간이지만 이런 시간이 오래오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갔다 오십니다. 부지런한 어머니 덕분에 맛난 호박전 해먹었네요 해주셨는데 텃밭이 공유 텃밭인가? 아니면 남들이 그냥 훔쳐가는 건가 대놓고. 자 박규리님이 스쿼시 6개월 하다가 이젠 수영을 1년 반 동안 꾸준히 하고 있고 요가도 같이 병행 중인데 살이 빠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러닝도 같이 해볼까 합니다. 그럼 좀 빠지겠죠 해주셨는데 지금 뭐 운동량이나 이런 건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 사실 운동 살은 식단이 거의 7알이죠. 예. 7알이지 않을까. 이거 제가 보니까 식단만 조절하셔도 지금 활동량이면 살 완전 빠지실 것 같은데. 자 잠시 후 2분 버디버디 함께 하고요. 저는 바우트 하멜의 브리지 그리고 배드버니의 DTMF 이렇게 두 곡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촉하면 촉, 쿵하면 짝. 지금 내 마음을 읽고 있는 듯 딱 들어맞는 노래가 필요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취향을 알고 싶을 때 찾아주세요. 여기는 믿고 듣는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 맛집 버디버디입니다. 같이 듣고 싶은 플립 버디버디입니다. 버디버디는 친구들한테 내가 듣는 노래를 소개해주듯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는 코너인데요. 직접 플레이리스트 제목과 들어가는 노래까지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은 팀명 홈페이지 버디버디 게시판이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1077 무료인 고릴라 통해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럼 버디버디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 만나보겠습니다. 이용자 아이디 집이 최고다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 휴가였는데 어딜 가자니 사람이 많을 게 분명하고, 날도 더우니 이번 여름 휴가는 홈캉스를 즐기기로 하고 집콕했습니다. 3일 동안 에어컨 틀고 누워서 OTT 보고 배달 시켜 먹고 낮잠 자고 밤에 게임하다 보니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간 곳 있죠. 그 어느 때보다 만족도가 높은 여름 휴가였답니다. 여행 안 가니 돈도 아끼고요. 이번 여름엔 다들 홈캉스 하는 걸 완전 추천합니다. 집에서 푹 쉬면서 듣고 싶은 노래를 모아서 홈캉스 즐겨 플리에 담았습니다. 여기까지 집이 최고다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2-3일 정도 휴가 생기면 홈캉스를 즐길 거 같냐 아니면 어디를 나갔다 올 거 같냐 해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그 한 몇 주 됐어요. 예, 회사에서 이제 너무 바쁘다, 너무 힘들다 요즘, 그래서 좀 쉬어라 해서 원래 휴가를 좀 받아서 한 4박 5일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다, 금토일월화 5일, 4박 5일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해외를 가려고 그랬는데 금요일 날이 어쩔 수 없이 너튜브랑 뭐 촬영이 잡혀서, 이게 뭔 휴가냐.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했는데 화요일 날 또 뭐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토일 월밖에 없는 거라서 2박 3일 뭘 어딜 가냐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막 원래 이렇게 휴가로 뭐 4박 5일 받으면 4박을 꽉 채워서 해외를 나갔다 오고 이러는데, 그럼 또 거기서 어쨌든 에너지 쓰고 오는 게 있으니까 사실 막 엄청 쉬었다라는 느낌이 막 들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진짜 좀 그래도 쉬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도 계속 제작진들하고 연락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그 정도는 뭐 그래도. 예. 자, 집이 최고다님이 보내주신 홈캉스 즐겨 플리에서 먼저 듣고 올 노래는 트와이스의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의 아틀란티스 소녀입니다.

자, 트와이스의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 볼빨간 사춘기의 아틀란티스 소녀 듣고 오셨고, 홈캉스 하면서 앱 딱 세 가지만 쓸 수 있다면 어떤 걸 고를 것 같냐 해주셨는데, 배달 앱은 써야 되죠. 에, 그리고

메신저도 써야 되고 OTT도 앱이야? 그러면 땡플릭스? 예. 그렇게 세 개면은 뭐 한 두 달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한 달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자, 집이 최고다님의 플레이리스트 홍캉스 즐겨에 담긴 노래 공기남의 파란섬, 존박의 굿데이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남의 파란 섬, 존박의 굿데이 듣고 오셨고 집에서 하루 종일 쉰 날과 밖에서 하루 종일 놀다 온 날 어느 쪽이 더 만족감이 크냐 해주셨는데, 아 무조건 집에서 하루 종일 쉰 날이 훨씬 만족감이 높죠. 예. 근데 이거를 잘 못하죠 사람들이. 예. 대부분 뭔가 쉬는 날이면 좀 나가려고 하고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공교롭게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하루 종일 쉬어야 되는 날, 이럴 때는 막상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끝날 때쯤에 이제 저녁이 될 때쯤에는 뭔가 아쉽죠. 아 벌써 끝나? 아 너무 행복했는데 약간 이런 게 있지 않나. 자 이어서 집이 최고다님의 플레이리스트 홈캉스 즐겨에서 아울시티의 굿타임, 그리고 콜란수 에릭남의 인투유, 그리고 렌카의 프리, 이렇게 세 곡 듣고 전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틴틴의 뮤지컬.
1: 자, 딘딘 뮤지컬 토요일 3부 버디버디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공유해볼 건데 이번엔 이용자 아이디 꿈은 이루어진다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집 공주가 한능검을 준비한다고 서점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이

우리 공주는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역사학자라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필수거든요. 그러다 저에게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고 묻길래 코미디언이었다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무대 울렁증이 있어서 포기하고 동네에서 소소하게 웃음 주며 살고 있어요. 우리 딘딘님은 언제부터 꿈이 가수였나요? 제목에 꿈이 들어간 노래를 모아서 꿈풀리 보냅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디 꿈은 이루어진다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언제부터 꿈이 가수였냐 해주셨는데, 저는 그 초등학교 3학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매번 바뀌었어요. 초3 때 가수, 초4 때 개그맨, 초5 때 가수, 초6 때 개그맨, 그리고 중1 때부터 쭉 가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가 꿈꿨던 거를 다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요즘 제 꿈, 화 안 내고 좋은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예. 짜증 안 내고 좀 잘 참고, 예. 그냥 다, 아, 그러려니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려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자, 꿈은 이루어진다님의 플레이리스트 꿈에서 먼저 들어볼 곡은 벤의 꿈처럼 그리고 태연의 꿈입니다.

자, 벤의 꿈처럼 태연의 꿈 듣고 왔습니다. 저 어릴 때 장기자랑도 많이 나가고 모든 앞장서서 리드하고 진행하는 스타일이었냐 해주셨는데, 저는 뭐 축제나 뭐 이런 장기자랑 있으면 꼭 나가던 아이였고, 그리고 뭐 옛날에는 반장선거도 막 초반에 초등학교 때 나가다가 중학교 이쯤부터는 뭔가 아 반장 안 쿨하다 해서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종종 좀 막 그래도 좀 리더십이 있는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답답해서 막 이거 이렇게 하자 약간 이러면서 많이 그런 걸 했었던. 예. 자, 꿈은 이루어진다님의 꿈 플레이는 노래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그리고 민니의 꿈결 같아서 듣고 또 다른 이용자님의 플레이리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덤덤한 그 눈빛을 기억해. 어릴 적 본 그들의 눈을 우린 조금씩 닮아야 할 거야.

자, 이번에는 이용자 아이디 그래요 무서워요 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지석진 번지점프 피하기 위해 부모님까지 찾게 된 간절한 사연이라는 영상을 보게 됐는데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지석진 씨가 번지점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부르짖으며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 무서워요. 밤에 아무도 없으면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 하는데 정말 공감됐거든요. 놀이기구와 번지점프는 하나도 무섭지 않은데 밤에 혼자 집에 있으면 무서워서 잠이 안 오거든요. 무서울 때마다 마음의 안정을 위해 듣는 노래를 플리로 만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아이디 그래요 무서워요 님이 혼자 잘 때 듣는 노래 플리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저는 번지점프 해본 적이 살면서 두 번 있는 것 같아요. 21살인가에 한 번 했었고, 어릴 때 그 여자친구랑 여행 가서 뭔가 한번 뛰어봐? 하고 뛰어볼게 하고 뛰었던 기억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고

작년이 아 재작년이었나 그 촬영 때 뭐 이렇게 하다가 한번 뛴 적 있는데 야 21살 때는 크게 무섭지 않았던 것 같아. 그때 힙합에 아주 절어 있었고 아 그냥 뛰는 것이 뭐 약간 이랬던 건데 아 성인 되고 이제 33살 돼

약간 그때 이후로 약간 생긴 것 같은데, 그 기분은 진짜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괜히 무서워서 TV나 불 켜놓은 적 있냐 해주셨는데, 어릴 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요즘은 사실 뭐 무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요즘 무서운 영화나 드라마 보고 이래도 뭐 별로 뭐 다 픽션이지 뭐 약간 이러면서 넘기고. 자, 그래요 무서워요 님이 보내주신 혼자 잘 때 듣는 노래 플레이리스트 먼저 듣고 올 노래는 울랄라 세션의 아름다운 밤, 이한철 안녕하신가요의 혼자라도 좋아입니다.

자, 울랄라 세션의 아름다운 밤, 이한철 안녕하신가요?의 혼자라도 좋아 듣고 오셨습니다. 이건 진짜 무섭다 하는 거. 저 벌레 싫어합니다. 벌레. 예. 벌레 너무너무 싫어요. 예. 얼마 전에 차 안에 이렇게 벌레가 들어왔는데, 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운전하는 내내 뭔가 얘가 언젠간 나한테 이렇게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찝찝함? 아휴. 자, 버디버디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그래요 무서워요님이 보내주신 혼자 잘때 듣는 노래 플리에서 치즈의 잘자 안녕, 경소 예지의 내일이 찾아오면 듣고 이 밤에 다시 한 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 저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375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남매에게 엄마가 70이 되니 자꾸 옛날 생각이 난다. 큰애 업고 둘째 손잡고 막내는 유모차에 태워 시장 보러 다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너희가 다 어른이 되었구나. 너희 어릴 땐 하루에도 10번씩 싸웠지. 하루는 과자 하나 때문에 셋이 대성통곡을 하며 싸우는데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과자 안 사준다 으름장을 놓은 적도 있었어. 그런 애들이 이제는 엄마 약은 챙겨 먹었어, 병원에서는 뭐래 하며 오히려 나를 챙겨주는 모습이 참 고맙고 뭉클해. 사실 엄마는 너희를 키우면서 한 번도 완벽한 엄마였던 적이 없단다. 반찬이 부족했던 날도 있었고 생활비 걱정에 밤잠 설친 날도 많았어. 그래도 지금 돌아보니 힘들었던 기억보다 웃고 있는 너희의 얼굴이 더 많이 떠오른다.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지금처럼 웃으면서 살아가렴. 다음 생에도 엄마에게 자식이 생긴다면 꼭 너희 셋이었으면 좋겠다.

자, 이 밤에 다시 한번 이승환의 가족 듣고 오셨고요. 오늘은 3750님의 편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선물 챙겨드리고요. 마지막 문장이 참 감동적입니다. 다음 생에도 엄마에게 자식이 생긴다면 꼭 너희 셋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다시 부모님이 뭐 다시 태어나서 부모님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었으면은 좋겠고, 형제 그러니까 남매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 가족의 구성원으로 들어오는 것보단 지금 누나들이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뭐 큰 누나랑 저랑 뭐 막 아 누나 너무 좋아 막 이런 사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큰 누나가 있는 게 우리 구성원에 좋은 것 같고. 예.

어쨌든 네. 자, 누군가에게 참아 못했던 말이나 전하지 못한 진심들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홈페이지 이 밤에 다시 한번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고 저희는 한로로의 너와나 우리 서태지의 모아이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 뮤지컬 끝곡으로 Wave to Earth의 Seasons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노인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와 나비새김 신고 앱으로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로 노인 학대를 멈추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have the club.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계절상 6, 7, 8월이 여름이죠. 원래는 6월, 7월부터 엄청 더웠었던 것 같은데 올해에는 6월, 7월이 생각보다 덜 더워서 이제 진짜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늦은 밤, 일요일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운드 클라우드의 DJ 구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 들으신 곡은 비치하우스의 Take Care이라는 곡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약간 이런 음악이 오히려 더 여름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골라봤습니다. 다들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과 성수기 비수기가 좀 달라가지고 요즘 이렇게 남들이 휴가 떠날 때가 제일 바쁜 시기인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클라우드로 날라온 사연들 신청곡들 읽어보면서 2시간 동안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 하시고 싶은 얘기, 신청하고 싶은 음악 담아가지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또 SBS 파워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도 사연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희 애프터클럽 인스타그램 계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애프터클럽 검색하시면 요일마다 올라오는 7분 DJ의 사진을 보실 수 있는 계정이 있으니 많은 검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애프터클럽 사운드클라우드를 열 첫 번째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상희님 사연입니다. 드디어 휴가랍니다. 월요일에 남해로 출발하는데 마음은 벌써 해수욕장에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휴가시군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상희님이 휴가 즐기시는 딱 고철이 제가 제일 바쁜 시기라서 굉장히 부럽네요. 다만 저는 조금 일찍 휴가를 다녀왔기 때문에 뒤늦게 벌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다에 들어가서 논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그 바닷가에 있는 샤워장 쓸 때 아무리 씻어도 모래 계속 나오고 그 애매하게 젖은 상태로 차 타서 어디 이동하는 그 느낌을 느낀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뭔가 상상만 해도 재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휴가 재밌게 즐기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또 휴가 사연이에요. 김지연님 사연입니다. 휴가 앞두고 일정 짜고 있어요. 자주 가는 강원도지만 이번엔 부모님과 함께 갈 예정이라 더 신경이 쓰여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휴가 일정 짜는 거 되게 잘하는 분들 있고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남들은 휴가 갈 때 예쁘고 좋은 데 찾아볼 때 어디서 찾아보지? 이게 늘 진짜 궁금해요. 저는 그냥 그 인터넷에다가 막 그런 거 있죠. 어디 명소 이렇게 쳐가지고 거기 나오는 거 그냥 가거든요. 그러면 막 뭔가 상술에 걸린 기분이 들 때도 있지만 저는 이제 검색이 좀 약해가지고 늘 그런 식으로 휴가 일정을 짰는데 지연님만의 휴가 일정 짜는 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휴가 떠나시는 배상희님과 김지연님 부러워하는 마음 담아서 사운드 클로드 날아온 신청곡 중 하나인 전소미님의 아이스크림을 들려드리고 제가 전소미님 노래 중에 되게 좋아하는 거 하나 있어요. 제목은 Chaotic and Confused라는 곡인데 아무튼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곡입니다. 애프터클럽 사운드클라우드와 함께 휴가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I am chaotic and confused.
1: 전소미의 아이스크림 그리고 겨울이겐 컴퓨스트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도 읽어볼게요. 자, 다음 사연 신정미님 사연입니다. 다들 휴가 가시는구나. 저는 여름휴가를 9월로 미뤘어요. 추석 앞으로 붙여서 좀 길게 다녀오려고요. 라고 또 이렇게 자기만의 휴가 꿀팁을 전달해주시는 정미님도 계셨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이윤영님 사연입니다. 맨디 무어 온리 호프 신청합니다. 너무나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곡이지요. 라고 음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게 영화 OST인데 무슨 영화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굉장히 맨디 무어 대표곡 중 하나죠. 그 남들 다 휴가 갈 때 외롭게 일하는 마음을 온리 호프에 담아서 듣는 분이 계실지 모르니 저도 비슷한 마음으로 노래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슬픈 생각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맨디 무어 온리 호프와 함께 제가 듣고 싶은 노래인 제이슨 브라즈의 Only Human이라는 곡과 최근에 자주 듣는 노래인데 가수 추우님의 Only Crying in the Rain이라는 곡까지 앨범 커버가 되게 귀여운 그런 앨범의 곡입니다. 그렇게 세 곡 연달아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 여기는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입니다. 앞서서 맨디 무어의 Only Hope, 제이슨 브라즈의 Only Human, 그리고 추의 Only Cry in the Rain까지 세 곡 연달아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도 마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사연은 고희원님 사연입니다. 매주 일요일 새벽마다 꼬박 들은 지 한 달 다 돼갔는데요. DJ님 목소리 정말 좋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고씨예요. 우리 고씨는 또 한 뿌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더불어 살고 매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마저 읽어볼게요. 자, 다음 사연은 지희영님 사연입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인디 음악가들의 새 앨범 소식이 많아 정말 행복해요. 제겐 큰 선물이랍니다. 유라의 목욕탕, 그리고 김세한길의 빅드리머 신청해요. 함께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욕탕의 경우는 제 기준이지만 좀 유명한 곡이잖아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김세한길님 빅드리머는 저도 처음 들어본 노래인데, 어떤 노래길래 지희영님에게 이런 행복과 선물 같은 순간을 주었는지 다른 청취자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두 곡을 연달아서 한번 들어볼게요. 유라의 목욕탕과 김세한길의 빅 드리머, 이렇게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유라의 목욕탕 그리고 김세한 길의 빅드리머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노래 두 곡 다 굉장히 좋죠. 그 유라님 요 목욕탕도 그렇고 많이 같이 작업하시는 그 크레딧에 보면은 송남현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베이스 연주하시면서 밴드도 하시면서 개인 앨범도 만드시는 되게 멋있는 연주자분이신데 본인 하시는 음악이랑 그 유라님 음악이랑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계시는 연주자라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함께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라의 프로듀서를 담당해 주신 송남현님 음악도 한 곡 추천해 드리려고 가져와 보았습니다. 곡 제목은 함구의 내러티브라는 곡이고요. 이 곡과 더불어서 그 김오키라는 연주자분과 같이 연주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김오키님 앨범에 같이 연주해 주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곡까지 이렇게 두 곡을 들려드려 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뭐 최근에 비도 많이 왔으니까 좋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아마 들어보시면서 어떤 점이 유라님의 음악과 닮아있는지 생각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송남현의 함구의 내러티브 그리고 김옥희의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이렇게 두 곡 연달아 듣고 오겠습니다.

송남연의 탐구의 내러티브 그리고 김옥희의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듣고 왔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도 마저 읽어볼게요. 자, 다음 사연은 2073님 사연입니다. 밤낚시 다녀와서 이제 자려고요. 방송 너무 좋아요. 전 오후에만 듣는데 새벽 라디오 은근 매력있네요. 그럼 수고하시고요. 자주는 못 들어도 항상 1077, 107.7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 주변에도 낚시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밤낚시를 되게 자주 가시더라고요. 그게 엄청 재밌나 봐요. 저는 낚시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2073님 사연 읽어보니까 뭐 영 형편없는 낚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도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성은지님 사연이에요. 이 시간에 청취는 처음인데 좋네요. 이 새벽에 잠 못 이루고 선택한 고릴 불면증에 힘들었는데 고릴

이 뭐죠? 아무튼 노래를 들으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한 곡 신청합니다. 불면증 에피톤 프로젝트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불면증, 네, 불면증이 힘든데 불면증을 신청하신다는 건 굉장한 강철 멘탈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릴이 뭘까요? 고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오타 조합이 안 되는데 새벽에 잠 못 이루고 선택한 고릴 불면증에 힘들었다고 하니까 아무튼 뭐 좋은 건 아닌가 봐요. 아무튼 고릴과 멀어지시길 바라겠고 잠을 못 이루시는 마음 위로하고자 신청해주신 에피톤 프로젝트의 불면증 그리고 세상에 각종 불면증에 관련된 노래들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다이내믹 듀오의 불면증 그리고 페퍼톤스 2집의 불면증의 버스라는 노래가 있는데 생각나서 그렇게 두 곡 더 골라봤습니다. 에프톤 프로젝트의 불면증 그리고 다이내믹 듀오의 불면증 페퍼톤스의 불면증의 버스까지 세 곡 듣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땀을 많이 흘리는 만큼 여름철엔 탈수증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맘때면 전국 곳곳의 관공서에서 조금 특별한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주민이나 이동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수 나눔 냉장고의 위치를 표시해둔 얼음물 지도인데요. 이 시원한 나눔은 누군가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몇 해 전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폭증했을 때 혹서기에 고생하는 택배기사님들을 위해서 집 앞이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음료가 담긴 아이스박스를 준비해뒀다는 사연들이 SNS에 퍼졌고 그 뒤로 해마다 여름이면 생수 나눔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작은 생수 한 병이지만 거기 담긴 마음은 사막의 오아시스만큼이나 커다래서 올해도 우리는 이 뜨거운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클라우드. 여기는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클라우드입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에피톤 프로젝트의 불면증, 다이나믹 듀오의 불면증, 그리고 페퍼톤스의 불면증의 버스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1부부터 애프터클럽으로 날아온 사연들 읽어보며 신청곡들 같이 듣는 시간 보내고 있었고요. 함께 하시고 싶은 청취자분 계시다면 하시고 싶은 얘기, 신청하고 싶은 음악 담아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또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도 사연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 애프터클럽 인스타그램 계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애프터클럽을 검색하시면 요일마다 올라오는 DJ분들 사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검색도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도 먼저 읽어볼게요. 자, 다음 사연은 5382님 사연입니다. 얼마 전 애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 걱정되어서 계속 연락했던 건데 그 사람에게는 구속과 잔소리였나 보네요. 마음이 답답하고 먹먹해서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무작정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다리를 접질렀네요. 발목이 붓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인대 파열이라고 하면서 반깁스를 해줬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벌어지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정신 좀 차리게 도와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일은 아니고 두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사연자분께서 발목을 다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별을 통보받으셨다. 인 것 같네요. 뭐 제가 모르는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뭐 사실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이별을 통보받았는데 그래? 잘 지내? 이게 더 저는 더 정신 차려야 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뭔가 그렇잖아요. 진심의 관계 안에 있다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몸도 마음도 접질릴 수 있을 때 접질러야지 나중에 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때 이럴 걸 저럴 걸 뭐 이런 그 뭔가 찜찜한 것들이 남으면 이게 하루 이틀 가지 않잖아요. 한 20년 30년 가잖아요. 전 아직도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말실수를 가끔 떠올리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다리 접질리면 좀 답답하시겠지만 뭐 축구 좋아하시나 봐요. 되게 반깁스 여기에 저는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정신 차릴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리는 스타일일까요? 이렇게 뭐 우쭈쭈 해주면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막 비난을 해야 정신 차리는 분이 있는데 제가 어떤 케이스인지 몰라서 일단 오늘은 좀 참아보겠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발목 다 나으면 그때 한 번 더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자, 다음 사연은 김현주님 사연이에요. 구름님 음악 신청합니다. You're my everything. Santa Esmeralda. 부탁드립니다. 라고 심플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저도 굳이 코멘트 달지 않고 심플하게 신청해 주시는 음악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anta Esmeralda. You're my everything.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유명한 You're My Everything이 있죠. 드라마 OST 거미님이 부른 You're My Everything 그리고 또 제가 그냥 좋아하는 곡인 마이클 잭슨의 You're My Life 이렇게 세 곡 연달아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산타 에스메랄다의 You're My Everything, 그리고 거미가 부른 You're My Everything, 마지막으로는 마이클 잭슨의 You're My Life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도 마저 읽어볼게요. 자, 다음 사연은 768땡님 사연입니다. 익명을 원하셔서 맨 끝번호를 뺐다고 하네요. 자, 768땡님 사연이에요. 자, 제가 이번에 대학교 연합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흥미진진하죠? 자,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은 너무 잘난 거예요. 저는 저보다 잘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기 전까지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거절당하는 것도 무섭고. 하지만 짝사랑은 맨날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다 끝나서 너무 후회가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가가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선곡은 조지의 좋아해 부탁드릴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런 너무너무 설레는, 저희만 설레겠죠? 당사자분은 좀 힘드실 텐데 아무튼 그런 사연이었고, 일단 자, 768땡님께서는 자, 이 관계를 조금 더 진전시켜 보려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맨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뭔가 나아가고 싶으면 갖고 있지 않았던 거를 얻으려면은 하기 싫은 일을 혹은 하기 어려운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라고 제가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쨌든 768땡님께서는 저보다 잘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기까지 마음을 열 수 없고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거절당하는 게 무섭고. 근데 그거를 진짜 무섭고 어려워도 조금씩은 해봐야지 원하는 곳에 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나 잘나셨길래 잘나셨길래 말이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 기준 잘나신 것처럼 보이는 분을 좋아하시고 계시길래 이렇게 막 이런 어딩을 많이 하신지 궁금하네요. 사람은 대학교 연합 동아리 대학생들 그 잘난 그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분이 되게 잘난, 소위 잘난 사람이라기보다는 본인이 본인의 가치를 너무 낮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저는 거의 기세가 한 7, 80%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면 사람들은 이 사람 되게 잘났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잘났다고 생각하고, 정확히는 덜 못났다 생각하고 그냥 말 걸어보고 스몰 토크하고 하는 거죠. 너무 막 급발진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박는 것보단 그냥 천천히 안녕 반가워 이렇게 뭔가 진전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근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런 그 모르는 사람과 친해질 때는 저는 좋은 향기가 나야 된다 생각해요. 사람 몸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가 안녕하고 인사를 했는데 좋은 냄새가 나면 저는 그게 그 사람 뭐라 해야 되지, 인상의 거의 전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섬유유연제 쓰시고 뭐 향수를 막 하신다기보다는 깨끗하게 씻고 다니고, 저는 이것만 잘해도 뭔가 저는 절반 이상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번호까지 가릴 정도로 익명을 요구하시는 거 보면 좋아하시는 분께서도 애프터클럽을 듣고 계시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재밌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조지의 좋아해, 그리고 버벌진트의 좋아보여, 그리고 검정치마가 부른 좋아해줘까지 세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클라우드. 여기는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클라우드입니다. 앞서서 조지가 부른 좋아해, 그리고 버벌진트의 좋아보여, 검정치마의 좋아해줘까지 세 곡 연달아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도 마저 읽어볼게요. 자, 다음 사연은 진재영님 사연입니다. 새벽에 휴가 떠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제가 직접 운전해서 떠나는 거예요. 전주까지 잘 갈 수 있겠죠? 좀 두려워요.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진재영님은 휴가에서 돌아오시면 운전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있을 거고요. 오히려 여행 운전은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여행 운전보단 진짜 사람 사는 데를 갈 때가 운전이 좀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성남 어디 이렇게 막 사람 사는 동네나 그런 데를 막 들어갔다 나올 때 저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초보 운전이던 시절에. 그래서 여행에 저는 이런 운전 실력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운전도 운전이고 전주 가시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휴가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응원하는 마음, 응원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애프터클럽 사운드클라우드로 날아온 신청곡 중 하나인 자 6729님의 신청곡입니다. 김영중이 부른 그녀가 웃잖아 점점점, 그리고 제가 함께 듣고 싶은 노래인 윤상의 그 눈 속에 내가, 이렇게 두 곡 연달아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중의 그녀가 웃잖아 점점점 그리고 윤상이 부른 그늘 속의 내가를 듣고 왔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도 마저 읽어볼게요. 자, 다음 사연은

김현중님의 사연입니다. 상하이에서 방송 들으며 혼밥 중입니다. 출장차 왔는데 장기 출장이라 한 달은 더 있어야 해요. 생각보다 깨끗하고 맛집도 많아서 괜찮은데 갈수록 엄마 밥이 먹고 싶긴 하네요. 역시 집이 최고입니다. PS 해외에서 듣는 라디오 방송 좋습니다. 제 방 침대에 누워서 듣는 느낌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중국에 가본 적이 없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맛있는 거는 진짜 많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뭐 엄마 밥, 집밥 이길 수 없고 참을 수 없죠. 그 한 달 더 일하시다가 참고 들어오셔서 막 드시면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들어왔는데 막 어머님이 고생했다, 짜장밥이다 뭐 이러시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자주 들어주시고 상하이가 중국에서 듣고 계시다고 온 사연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업무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사연 조성훈님 사연입니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지금 또 맥주를 마시는 이 인생을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셨어요. 뭐 어떻게 했습니까? 맥주를 마시고 좀 뛰면 되죠. 아니면 아침 점심 덜 먹으면 되고, 맥주를 뭐 한 4000cc 마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두 캔 아닌가? 한 4000cc 드실 수도 있죠. 그럼 많이 뛰면 되죠. 마라톤 같은 거 하시면 되고. 저는 그런 거를 참으면서 뭔가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건 저는 제 자신에게 되게 위험한 그런 행동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왕 드시는 거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먹어야 살도 덜 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애프터그룹에 날아온 다른 신청곡 중 하나인 찰리푸스의 Changes, 그리고 같은 앨범에 들어있는 일본 가수 우타다 히카루님과 같이 부른 노래가 있더라고요. 특이한 조합인 것 같아서 제가 자주 듣는데 같이 부른 곡인 Home이라는 곡까지 두 곡 연달아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찰리 푸스가 부른 Changes, 그리고 찰리 푸스와 오타다이카루가 함께 부른 홈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보니까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네요. 자, 김태란님 사연이에요. 가을 풀 마라톤 훈련으로 LSD 장거리 달리기 34km 뛰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4시부터 러닝크루들과 함께 달릴 거예요. 저는 꼭 밥을 먹어야 해서 지금 밥 먹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저는 마라톤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뭐 훈련하고 요령이 있고 다 있을 거겠지만 저도 가끔 뛰는데 한 5km 뛰면 이제 집에 가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막 10km, 20km, 30km 이렇게 뛰는 게 제 머리로는 가능한 영역이라고 상상이 되진 않아서 진짜 저거는 뭐 언젠가 이런 느낌도 안 들고 난 죽을 때까지 저걸 할 일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분야라서 아무튼 테라님 리스펙트 제가 하고요. 아무튼 4시에 뛰시니까 식사 그래도 1시간 반 전에 드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드시는 것 같은데 좋은 훈련 되고 가을에 있을 풀마라톤 42km가 넘는 거리 무사히 완주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신청 부탁드립니다.

식으로 설정해 주지 않으셔서 제가 들려드리고, 그리고 마무리 지을 때 틀고 싶은 곡인 앤디 셔프의 When They Walker라는 곡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시간 동안 함께 듣고 떠든 것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SBS 4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게시판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한 주 동안 애프터클럽에다가 보내고 전하고 싶은 말들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애프터클럽 SNS 뭐 문자 어디든지 남겨주시면 다음 주 방송 때는 언제든 많이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앤디 쇼프의 When They Walk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이 방송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0: 엄마와 함께 기차를 타고 대구에 방문한 아이. 기차역에 있는 물품 보관소를 이용하던 아이는 한 보관함에서 수상한 물건을 발견합니다. 어른 눈높이에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지폐가 가득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가 놓여있는 걸 보고 아이와 엄마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봉지 안엔 4,5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있었죠. 이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으로 확인됐고 덕분에 경찰은 빠르게 수사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는 데 도움을 준 덕분에 경찰서장의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까지 받은 이 아이는 뮤지컬 아역배우로 활동 중인 배리유 양인데요. 남다른 눈썰미를 지닌 10살 소녀에게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재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Request Music Show Power Station. AI가 어렵게 고른 다음 곡은 바로 Is it a New Year's Eve celebration?

0: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입니다. 심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편한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또는 주류 등은 좋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는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로 이동해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고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중독이나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 업무 공간과 식당 등의 청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SBS 아나운서 정성문이었습니다.
1: 강원도 고성의 한 해수욕장. 가족과 바닷가를 찾은 중학생이 물놀이를 하다가 조류에 휩쓸려 해안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119에 신고한 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한 시민이 튜브 하나만 들고 바다에 뛰어들었고 무사히 학생을 구조한 뒤 조용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학생의 가족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인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며칠 뒤 구조에 나섰던 시민이 육군 소속 고영우 하사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고 말한 고영우 하사. 현재 전방 초소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작지만 커다란 영웅 덕분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더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재였습니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구름 잡는 소리 What can I do? 오마 써 뻔한 거는 That's live your life 주 내 방식 대로

0: 따라가봤자 내가 nothing on you.
1: Nothing on you.
0: 문제를 낸 사람이 정답도 알고 있지. So what you gonna do?
1: So what you gonna do?
0: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게 말이 돼. 차라리 하기 두렵다고 말을 해.
1: Yeah, yeah.
0: 그 핑계 하나만 없어도 우린 안 될 것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해.
1: Yep.
0: 좌우

0: 배가 아픈 이유는 배가 아파서가 아니야. 배가 불러 보인 거지.
1: 사실 네가 눈 돌릴수록 거울만 쳐다봤던 내가 더 앞서가지 멀리.
0: 시간방 떠는 태도보단 나 포함도 앞을 지켜봐서 때는 내게 또더 높이.
1: 더 너리 앞이라도 빛이 봤으니까 달려가던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지.
0: 근데 두려움이 없을 리가. 소원 뭘 하든 똑같다면 긴 말은 입 아파 그냥 내꺼 하는 거지. What's your priority? 이건 아까 말했지. 그냥 live your life.
1: 그래 정해진 건 없고 원하는 게 여러 갈래라면 손가락을 피면 돼. 누구처럼 누구같이 말고 거울 앞에 나처럼 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면 돼.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 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빅 룽가의 Listening for the Weather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적 있는 왁부벌 기억하시나요? 점토공 겉면을 왁스로 코팅한 건데요. 이걸 와그작 부수면서 촉감을 즐기는 장난감이죠. 요즘 하도 왁부벌이 인기다 보니까 자녀분들이 왁부벌 사달라고 해서 골치 아픈 부모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그 단 한 번의 소리와 촉감을 위해서 한 5천원, 6천원 선이라고 하는데 이 돈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길게 가지고 놀지도 못해서 좀 부담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왁부벌 어플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실제 휴대폰 화면을 터치해서 다양한 종류의 왁부벌을 부수는 어플인데요. 실제 왁부벌을 부수는 소리가 흡사하게 나서 ASMR 콘텐츠로 즐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가끔 다른 사람들이 재밌게 즐기는 문화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저게 뭐가 재밌지? 저 돈 주고 왜 하지? 싶은 게 있을 텐데요. 저도 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게 되게 강했거든요. 야, 저 돈이면은 뭐 커피를 마시지, 뭐 저거 두 번 안 하면은 뭐 국밥이나 햄버거를 먹지, 뭐 이랬는데, 나도 내가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없는 분야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내가 뭐를 하든, 뭐 5분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를 쓰든 5분이라도 행복하고 만족감 느낄 수 있다면은 그거는 의미 없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즐거움의 기준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존중이 먼저 필요한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저걸 왜 좋아하지? 대신에 저런 걸 좋아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취향을 인정할 때 다 같이 즐거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펀펀 사랑하는 취향만큼은 다 같은 거 맞죠?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1부에선 친구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 거고요. 2부에선 꼭꼭 선곡해, 이어서 3부는 사과하세요 준비해놨습니다. 계속해서 사연은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광고 듣고 첫 사연 만나볼게요.

0: 공부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지긋지긋 무좀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0: 한번에
1: 티어실 원샷
0: 무조맨
1: 티어실 원샷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방방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첫 번째 문자 소개해볼게요. 서보이님, 예전엔 일찍 출근하느라 항상 펀펀 챙겨 들었는데 요즘엔 육아하면서 잘 못 들었어요. 오늘은 아이가 일찍 일어나서 오랜만에 듣습니다. 이 시간에 듣는 찡디 목소리와 노래 너무 좋네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아이와 블록놀이 잘하고 있네요. 야, 참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순간들을 지금 보내고 계시네요. 예. 또 거기에 뭔가 BGM으로 깔려있는 게 우리 펀펀투데이라는 것도 참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요. 네. 벤의 두근두근,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두 곡 띄워드릴게요.

벤의 두근두근 데이브레이크에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듣고 왔습니다. 조순봉님, 안녕하세요. 새벽에 찡디 목소리 듣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데 새벽 4시 이후에는 간호사님들이 바쁜 시간이에요. 환자마다 혈압 체크, 혈당 체크, 열 체크 등등 체크하느라 바쁘시네요. 덕분에 저도 일찍 깨어 정신 차리고 찡디 목소리 들으며 음악 듣고 있네요. 간호사님들 파이팅 하라고 찡디가 외쳐주세요. 야, 참 일하시면서 간호사분들이 이

이 조순봉님의 문자를 들었다면 얼마나 뿌듯하고 또 보람이 될까요? 예. 우리 간호사님들 항상 파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조순봉님도 뭐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직접 얘기하고 고맙다고 고생 많다고 그런 얘기 한마디가 되게 큰 힘이 된다고 하잖아요. 0301님 테니스 시작한 지 7개월 차인데요. 새벽 레슨 받으러 가는 길에 늘 듣고 있습니다. 이젠 랠리가 꽤 돼서 재밌는 것 같아요. 찡디도 탁구 잘 치니까 테니스에 소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근데 이게 탁구랑 테니스랑 아예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게 테니스는 레슨을 꾸준하게 오래 받아야지만 또 랠리도 하고 즐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들이 너무 높게 느껴져서 그러니까 테니스는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또 진짜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이 불끈불끈 솟아오르네요. 장혜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잔나비의 투게더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시작됐습니다.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시나요? 편안한 일요일 아침 일상 저에게 알려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유재호님, 찡디 반가워요. 주말에도 아침 일찍 출근하는 와이프를 대신해서 제가 점심 도시락을 싸줬는데요. 덜렁거리는 아내가 도시락을 놔두고 출근했네요. 오늘 저는 쉬는 날이긴 한데 제가 가져다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사랑꾼 찡디라면 가져다 주겠죠? 아이, 그럼요. 이거는 뭐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삼국지에서 유비가 할아버지 업고 강을 건너는데 저 짐도 갖고 와라. 짜증이 났지만은 짐까지도 다 했잖아요. 이왕 하는 거 끝까지 케어하는 게 저는 올바른 선택지라고 봅니다. 아내분도 얼마나 감동받을까요? 7614님, 쨍디, 저 오늘 저녁에 소개팅합니다. 오랜만에 하는 소개팅이라 떨리네요. 잘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소개팅 꿀팁 알려주세요. 합숙마술은 안 보신 것 같은데, 보셨으면 저한테 물어보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거기서 배우고 온 게 하나 있다면 남의 얘기를 웃으면서 눈을 조금 보면서 잘 들어주라는 거. 잘 들어주는 것도 되게 큰 능력이자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집중해서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예. 그리고 미리 가서 있고요. 요즘 더워서 애매한 시간에 헐레벌떡 뛰어가면 땀이 계속 나요. 좀 일찍 가서 시원한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땀 식히고 좀 뽀송뽀송하게 첫인상을 잘 남기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연 박재정의 XOXO 데이식스의 좀비 두 곡 띄워드릴게요.

0: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1: 소연 박재정의 XOXO 데이식스의 좀비 듣고 왔습니다. 1839님, 징디, 회사에 일거리가 줄어들어서 인원 감축에 들어가는데요. 확인해보니 명단에 제 이름이 적혀있네요. 이제 곧 회사 끝입니다. 아, 힘들다. 일하느라 고생한 저에게 격려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839님. 예. 이참에 조금 쉬었다가 예, 다시 시작을 해봐야죠. 예. 또 휴식이 필요한 딱 때였던 것 같거든요. 지금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범집님. 징디, 저는 인천에서 농사하고 있는 33살 농부입니다. 장마 이후 엄청난 폭염으로 도저히 작업이 안 돼서 새벽 2시부터 일하고 있어요. 5시 라디오만 기다렸습니다. 얼른 힘내서 더 열심히 해볼게요. 그렇네요. 이게 진짜 한낮에 땡볕에서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위험해서 새벽 2시부터 당겨서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범지님 그래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기다려주신 만큼 7시까지 저희도 힘내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얼그레이님이 신청한 베이지의 지지리, 5659님의 신청곡 이정현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베이지의 지지리, 이정현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3568님, 원래는 일어나지 않는 시간에 새벽 산책을 합니다. 2차 항암 걱정인지 잠을 뒤척이다 나왔는데 라디오 들으며 산책하니 기분이 좋아져요. 찡디만의 잠 잘 자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 정도 걱정, 저도 잠을 좀 잘 못 잘 것 같긴 한데, 저는 요즘은 이런 보조제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멜라토닌이랑 마그네슘 두 개 동시에 자기 잠들기 한 2시간 전? 1시간 전? 이때 딱 먹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좀 서늘하게 에어컨에 있어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잘 때 핸드폰 보잖아요. 그럴 때 조금 신호가 오거든요. 살짝 졸립다 할 때 바로 자야 돼요. 조금만, 하나만 더 이러면은 각성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고 자고 일어나면 좀 개운하더라고요. 잠도 잘 주무셔야 컨디션도 올라가죠. 네. 엔싱크의 I want you back, 이적의 그대랑 두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엔 여러분들의 선곡 센스를 만나보는 꼭꼭 선곡회가 이어집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 바다엔 이 노래 준비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1부 곡곡으로 이한철 박세별의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시작합니다.
1: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2부 꼭꼭 선곡회에선 어제 이어서 이 바다인 이 노래를 주제로 선곡해볼게요. 오늘은 어떤 노래들이 선택됐을지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AIBK 좋은 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8: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9: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1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3: 번호.
14: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꼭꼭 선곡해. 청취자가 라디오 PD가 되어 선곡표를 채워보는 꼭꼭 선곡해 시간입니다. 이번 주말엔 바다에 풍덩 빠져서 해수욕을 즐기고 있는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요. 바다 하니까 가장 기억나는 바다가

그 제주도, 아, 정확한 해수욕장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바다가 참 기억에 남아요. 크지도 않았는데 뭔가 서핑 배우는 사람들도 조금 있고 되게 평화로운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게, 아, 해수욕장이나 바다 놀러 가면 필수템은 선크림인데 그냥 선크림 말고 그 방수 워터프루프가 있잖아요. 그 제가 제 걸 들고 가서 한쪽 팔에 다 발랐어요. 근데 제 거는 워터프루프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 거를 다 쓰고 나서 오른팔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간 형 거를 빌렸죠. 그리고 나머지 오른팔을 발랐고요. 근데 바다에 끝나고 나와서 저녁에 보니까 팔 색이 완전 너무 다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워터프루프가 안 되는 거는 물을 맞으니까 더 아예 태닝하듯이 탔고 워터프루프가 되는 것들은 방어를 잘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은 워터프루프가 되는 걸로 바다 수영할 때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바다에 어울리는 노래 남겨주시면 됩니다.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 지중해, 인도양, 태평양 등등등 어떤 바다라도 좋으니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남겨주세요. 친구들이 보내주신 노래 하나씩 만나볼게요. 오늘도 선곡 한 곡이 방송된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골라주신 곡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시원해님, 저는 정미조의 7번 국도 추천합니다. 강원도 속초로 놀러 갔을 때 7번 국도를 타고 쭉 올라갔거든요. 더운 여름이었지만 창문 열고 시원한 바람 맞으며 드라이브한 후에 해수욕장에 도착해서는 선크림만 후다닥 바르고 동해 바다에 빠져서 차갑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핸드폰이 주머니에 있는 줄 모르고 아주 신나게 놀았다가 바닷물 다 들어가서 강제로 폰을 바꿨던 일도 있었네요. 근데 다시 그때가 된다고 해도 바다로 뛰어들어갔을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저는 동해바다만 생각하면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야, 그쵸. 뭔가 요시 어렸을 때 바다 가서 놀고 이제 아버지 차를 타고 가니까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주차장 있는 차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또 까만 가죽 시트 이런 차였는데 그래서 막 소금물 따끔따끔 할 때 대충 씻고 타워 깔아놓고 차에 탔는데 엉덩이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근데 에어컨을 틀어서 얼굴은 또 너무 시원해. 그리고 차 환기시킨다고 문은 열고 가. 그 오묘했던 온도와 이 모든 게 싹 그리워지네요. 행복님, 저는 윤종신의 지중해 신청합니다. 저는 그리스 여행을 갔을 때 지중해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인데요. 에메랄드빛 바다에 풍덩 빠지면 제가 마치 레몬이 되어 청량한 음료에 둥둥 떠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의 산토리니에선 하얗고 푸른 건물들이 너무 예뻐서 다시 집에 오기 싫을 만큼 참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이 노래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추억 가득한 이 노래 신청할게요. 저는 윤종신 씨의 지중해란 곡을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이번에 한번 들어볼 수 있겠네요. 그리스 하면 아직도 저는 그 나나나나나나나 이것만도 몰라서 새로운 노래가 한번 또 추천 들어와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시원의 행복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미조의 7번 곡도 윤종신의 지중해 두 곡 들어볼게요.

정미조의 7번 곡도 윤종신의 지중해 듣고 왔습니다. 6872님, 김트리오의 연안부도 선곡합니다. 저는 인천 토박인데요. 인천 사람들은 이 노래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우선 야구팀의 응원가이기도 하고요. 인천의 바다 하면 월미도, 을왕예수욕장, 동막해변, 연안부두가 생각나거든요. 그리고 연안부두에서는 크루즈도 타고 불꽃놀이도 즐길 수 있으니 여름밤 아주 좋은 휴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서해바다, 인천바다 하면 생각나는 이 노래 친구들이랑 같이 듣고 싶어요. 그쵸. 저희 집에서도 인천바다는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는 부담 없는 거리여서 종종 갔던 기억이 나요. 가서 막 조개도 구워먹고 항상 밝은 바다보다는 밤바다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7700님, 제가 선택한 노래는 크라잉넛의 말 달리자입니다. 저는 제주 바다를 잊지 못해요. 엄마랑 제주 여행 갔을 때 유명한 해변 말고 조금 외곽에 있는 해변에 갔는데요. 거기엔 조랑말 같은 말들이 바닷가에서 뛰놀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주인분께 허락을 받고 엄마가 말을 쓰다듬으러 다가갔는데 말이 놀랐는지 발길질을 해서 엄마가 황급히 피하며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식겁했는데 우리 엄마는 행복해하더라고요. 저는 이 일 이후로 제주바다 하면 말밖에 안 떠오릅니다. 야, 바다와 말이라니. 크, 낭만이 있네요. 어머님한테 발길질만 안 했으면 더 좋았을걸. 그죠? 6872-7700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김트리오의 연안부두, 크라잉넛의 말 달리자 들어보겠습니다.

김트리오의 연안부두 크라잉넛의 말달리자 듣고 왔습니다. 순규돌님, 저는 오마이걸의 돌핀 듣고 싶습니다. 여름에 제주도를 몇 번 갔어요. 다른 바다와는 다르게 제주 바다는 색부터 청량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제주 바다엔 돌고래도 가끔 보인다는데 저는 아쉽게도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여름엔 제주 바다에서 돌고래 꼭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찡기는 바다에서 돌고래 본 적 있어요? 아유, 돌고래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예. 야, 그리고 앞서 또 여행 바다 하니까 제주 가서 또 특별한 기억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예. 제주 바다 그만큼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순규돌님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펌펀 홈페이지 꼭꼭 선곡해 코너 게시판 들어와 보시면 다음 주제도 미리 올려놨습니다. 주제를 보고 떠오르는 노래들, 어울리는 사연과 함께 남겨주세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매년 8월 22일은 에너지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는 에너지의 날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돌아갈 때 뜨거워진 시설을 식히기 위해선 엄청난 양의 냉각수가 쓰입니다. 따라서 전기를 절약하는 것이 곧 물을 절약하는 확실한 방법인 셈이죠. 다가오는 에너지의 날에는 적정 실내 온도를 준수하면서 불필요한 조명은 꺼두고 전기 밥솥 보온 기능 줄이기 등으로 에너지와 물을 함께 아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미치게.
1: 유튜브에서 상품 판매하려면
2: 카페 24.
1: 유튜브에서 라이브 커머스 하려면
2: 카페 24.
1: 유튜브 쇼핑 서비스 이용하려면
2: 아, 카페 24.
1: 카페 24에서 유튜브 상품 판매를 시작하세요.
3: 매출 성장으로 고고고. 카페 24로 따따따.
4: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빨라야 오전 9시에 도착해. 도착 시간이 이르면 좋을 텐데. 일상에서 자주 섞어 쓰는 빠르다와 이르다. 하지만 시점을 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빠르다는 동작에 걸리는 시간이 짧은, 즉 속도에 집중하는 단어입니다. 두뇌 회전이 빠르다거나 약효가 빠르다처럼 쓰이죠. 반면 이르다는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처럼 정해진 시기보다 앞서 있는 때를 의미합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앞선 상태를 뜻할 때는 일러야 또는 이르면이 바른 표현이겠죠. 정리하면 물체의 속도를 말할 때는 빠르다, 시간상의 앞뒤 관계를 따질 때는 이르다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 저 정말 모르겠거든요. 이번 한 주 동안 사과받고 싶었는데 그냥 넘어가버린 일들 모두 다 찡디가 대신 사과해드립니다.
1: 사과하세요!
0: 일요일만 되면 여기저기 사과하느라 다중인격 되는 찡디입니다. 우리 친구들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다 사과해드릴 거니까요. 사과받고 싶었는데 그냥 지나쳐버린 억울하고 서운한 일이 있다면 저 찡디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대신 사과해드립니다. 누군가에게 사과받고 싶은 사연이 있는 분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한다면 익명 신청도 가능하니 편하게 남겨주세요. 방송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을 속상하게 만들었던 일들 하나씩 만나볼게요. 장난하냐? 님이요. 아내랑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우연치 않게 대학 동창을 만나게 됐습니다. 연락 안 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사이여서 반가운 마음에 같이 차 한잔 하기로 했는데요. 그 친구가 절 보더니 혹시 예전에 무영하시던 그분이야? 묻는 거예요. 저도 잊고 지내던 예전 구 여친 얘기를 갑자기 꺼내길래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다시 아 그분 아니구나. 피아노 치셨던 분 그분이지. 야 네가 엄청 따라다니더니 결국 결혼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옆에 있던 아내가 제 허벅지를 꼬집는데 집에서 일어날 일이 걱정돼서 아픈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 친구는 구 여친들 얘기만 하고 갑자기 바쁘다며 가버렸고 저는 집에서 아내에게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어요. 사과도 안 하고 그대로 도망가버린 그 친구 진짜 열받는데 찡디가 대신 사과 좀 해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1: 사과 좀 하세요. 네?
0: 아 이게 친구야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정말 면목이 없다. 아 그 아내분이 그 무용하시는 것처럼 또 이 너무 그 자세가 고드시고 또 피아노를 치실 것 같이 고상한 그 이미지가 있으셔서 내가 헷갈려서 그랬나 보다. 야, 야 너무 미안하다. 내가 나중에 진짜 술 한잔 살게. 진짜 미안하다. 비매너 운전자님. 찡디 이번 장마 때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집에 가는데 도로에서 차가 갑자기 세게 지나가면서 물에 크게 튀겼는데요. 우산을 쓰고 있었는데도 머리 끝

0: 바깥에서 발끝까지 물에 다 젖었습니다. 그럴 땐 창문이라도 내려서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차주는 사과도 안 하고 그냥 갔더라고요. 사람이 인도에서 걷고 있으면 비 오는 날은 천천히 지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당신 차 번호 알고 있다. 찡디가 대신 사과해주세요.
1: 사과해줘.
0: 아, 이게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급하게 달리다 보니까 이 속도를 좀 줄이고 배려를 했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예, 제가 제 바지를 다 젖을 뻔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사연 남겨주신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배치기 피처링 에일리의 눈물 샤워 듣고 와서 다음 사연도 소개해드릴게요.

배치기 피처링 에일리의 눈물 샤워 듣고 왔습니다. 친구들이 사과받지 못했던 일들 제가 사과해드릴게요. 커피 젊은님. 하, 어제 지인들이랑 어디를 좀 다녀왔는데요. 출발하기 전 제가 커피 5잔 픽업해서 운전하고 가려는데 커피 하나를 꽂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조석에 커피를 세워두고 아슬아슬 잘 가고 있었는데요. 좌회전에서 방심하다가 그만

0: 시트에 커피를 다 쏟았습니다. 중심 못 잡고 넘어진 커피에게 사과 받고 싶어요.
1: 사과해 주세요.
0: 제가 커피인 거잖아요, 그죠? 아, 이게 죄송한데요. 저도 할 말이 있는 게, 아니 우리 주인님이 운전도 하고 커피 셔틀까지 다 하고 저는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제 몸 희생해서 한 명에게라도 이 얻어 타는 사람들이 커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처음부터 운전부터 끝까지 다 하셔야 되는 건지 저도 그 생각에 화가 나서 중심을 못 잡았었습니다. 그래도 시트 다 망친 거는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전 주인님이 좀 대접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노력하세요님. 쨍디, 저는 매일 새벽에 출근하면서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는 사람인데요. 찡기는 패션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나 봐요. 사과하세요 한 번만 틀어주면 안 돼요. 나도 사과 받아야겠는데. 저 신경 쓰는... 우선은 네, 사연을 조금 더. 보는 라디오 매번 챙겨보는데 요즘 왜 이렇게 비슷한 옷만 입고 출근하세요? 셔츠가 잘 어울리는 건 알겠는데 우리 친구들 위해서라도 다양한 옷 입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패션에 신경 쓸 때도 됐잖아요. 아직까지도 비슷한 옷으로 돌려막기 하는 찡디 반성하세요.
2: 이 인권 사과!
0: 정말 한 말이 없네. 아, 이게 변명해야 하면 안 돼. 사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아,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또 본의 아니게 제가 이게 새 옷을 사면 새 옷만 입게 돼요. 그래서 또 이게 쾌적한 컨디션으로 또 라디오 집중하기 위해 항상 셔츠만 입고 왔었는데 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앞으로는 좀 신경 써서 셔츠 외에도 예, 뭐 여러 가지로 조금 더 멋진 모습으로 보는 라디오로 예, 보답을 하겠습니다. 예. 다 아시는구나 진짜 돌려막기 하는 거를. 속마음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립니다. 노홍철 사이에 흔들어주세요 듣고 와서 다른 분들의 사연도 들려드릴게요.

0: 농철사에 흔들어주세요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을 억울하고 당황스럽게 만든 일들 소개해보겠습니다. 옷이 이상한 거죠? 님이요. 중고마켓에 안 입는 옷을 올렸더니 연락이 오더라고요. 옷이 예쁘네요. 혹시 입고 계신 사진 받아볼 수 있나요? 팔아야겠다는 생각에 갤러리를 열심히 뒤져서 사진을 찾았고 바로 보내드렸는데요. 아, 좀 이상하네요. 안 살게요. 제가 옷 입은 사진을 열심히 찾아서 보내줬는데 이렇게 말하고 떠난 그 사람, 저 진짜 상처받았습니다. 찡디가 사과해주세요.
1: 사과 좀 하세요. 저한테. 네.
0: 착샷이 이게... 아, 이게요. 그 안 어울리는 게 아니라 그 제가 그 옷이 이상한 거죠 님처럼 소화할 자신이 없어서 제가 체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 옷을 입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을 했는데 그만큼 소화할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됐었네요. 절대로 옷 입은 모습 사진이 이상해서 크게 안 어울려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이 말씀은 꼭 전하고 싶었어요. 네. 사연 남겨주신 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긱스 피처링 하림의 어때 듣고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하면?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Walk it,
7: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9: 안전화.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2: 든든한 내일로요.
11: 네?
1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1: 제대로 가시네요.
1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4: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15: 광고 듣고 왔습니다. 뭐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니 꼭 사과받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매주 일요일 저에게 공유해주세요. 저 찡디가 대신 사과해드리겠습니다. 펀펀투데이 홈페이지 사과하세요 코너 게시판에 적어주시고요. 익명 보장도 가능하니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끝곡으로 문근영의 난 아직 사랑을 몰라 들려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메이징 알러뷰 소마징 고맙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3: 스티커 선반지 명함 다 있어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7: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0: 잠재력을 전부 깔아
1: 경복
0: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맛집의 사전적 의미는 음식의 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음식점이지만 요즘은 맛집이라는 단어를 더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 같죠.

자, 쭉 한번 볼까요? 창밖 풍경이 예술인 장소에 가면 그 뷰 맛집이구만. 조명이나 인테리어가 좋은 공간에서는 찰칵 오 사진 맛집이야, 오 조명 맛집인데 이런 표현하고요. 드라마 보다가 가슴에 콕 와닿는 대사가 많으면 어 명대사 맛집, 배경음악이 기가 막히면 OST 맛집, 쇼핑할 때도 종종 쓰죠 바지 맛집, 여기 자켓 맛집, 양말 맛집, 스포츠 볼 때 뭐 패스 맛집이네, 홈런 맛집이야 등등등 세상에 맛집이 아주 넘쳐나잖아요. 너무 남발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한 포인트 확실히 좋은 게 있을 때만 쓰는 표현이죠. 이쯤 되면 오늘의 결론 예상이 가나요? 여기는 성대모사 맛집, 텐션 맛집, 첫 곡 맛집, 선곡 맛집, 라디오 맛집, 김영철의 파워의 팹 맛집. 저는 김영철 맛집입니다.

신화의 Hey, Come On으로 2026년 8월 2일 일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자, 8월 2일 일요일 아침이고요. 정말 여러분 환영한다는 의미로 Hey, Come On, Hey, Hey, Hey, Come On 여기로 오세요. 아침 시작은 라디오 맛집 철파행과 함께 하셔야죠.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셨나요? 자, 휴일이니까 아점

0: 밥이나 점심 먹으러 진짜 동네 맛집 가서 한 끼도 알차게 잘 챙겨 드시고, 일요일 1, 2부는 사연과 신청곡을 주제별로 만나보는 In Your Letter, 그리고 철밤 창고에서 남은 상품을 팍팍 퍼드리는 게더리쇼, 작가들이 제보한 생활 속 네 글자 단어를 맞춰보는 조각 퀴즈도 있죠. 철밤 제작진과 이구동성으로 외쳐보는 오늘의 겟 상품은요, 여름철 기온은 올라도 철가루들 이건 오르지 말라고 땡땡 관리처 보내드릴게요. 두 글자는 두 명과 해야죠. 저와 여보 수현 나야 수수수 수파 수현 임수현 작가와, 자 준비되셨으면 바라볼까요? 하나 둘 셋 혈. 자 워낙 땡땡 관리처 쉬워서 이번엔 자리 내가 바꿔볼게요. 제가 수현 자리, 수현은 영철 자리. 하나 둘 셋 당. 자 제가 종종 하잖아요. DANG로 하는 거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려는 무료. 몇 분 뽑아서 선물 쏘고요. 3, 4분은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줄여서 나진고라고 부르고 있어요. 데브 데이브레이크 김장원, 싱어송 라이터 유승우 씨와 나진고 앞으로 도착한 큰 고민, 작은 고민, 중간 고민 다양하게 만나볼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코.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올여름 더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려면 두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하나,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로 맞추기. 둘,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고 여름철 전기 요금 부담 줄이기.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가 여름철 전기 요금을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해드리거든요. 지원 금액은 계절 관계없이 여름철과 겨울철에 효율적으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합니다.
6: 그대의 이름은 제식 제식 제식.
7: 안녕하세요. 철가루들의 뮤지컬 스타 곽재식, 곽재식입니다. 바람처럼 시원한 저의 목소리로 철가루들의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 드라이기, 공간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 국민 스파 모두의 스파 자디니에서 바디 선물 세트, 호텔 감성 휴슬 침대

0: 에서 쿨냉감 메모리폼 베개, 난임 부부 한의학 지원 사업 경기도 한의사회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1: 브라보!
0: 지금까지 과학을 매주 기다리게 하는 남자 과메기 곽재식이었고요. 저는 매주 화요일 과학 편의점에서 만나요.

와 신청곡 놓치지 않을 거예요. 찰가루들이 보내준 사연과 신청곡들을 일요일 아침에 만나보는 코너 In Your Letter. 문자로 보내시려면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려는 무료.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좋아요. 여러분 생일이나 입학, 입사 등 축하할 일이 생기거나 동창회 모임처럼 뭐 친구들과 놀 때도 파티를 하곤 하고 근데 남들 다 하는 날 말고 각자 집마다 챙기는 특별한 날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오히려 저는 생일이 좀 약간 흐지부지도 아니고 뭐라 그러지 뭐 이 팀 저 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막 당일날이 좀 묻히기도 하고 뭐 오히려 전주가 바쁘고 뭐 지나고도 하고 좀 생일보다는 우리 또 10월 24일 철파에 이번 또 10주년이니까 이런 거라 전 지금 생각하니까 2016년 시작하면서 한 18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한 1, 2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 청취율이 막 이제 고공행진할 때 그때는 청취율 결과 나오면 그때 막 맨날 했던 것 같아요. 우리 7시 1등한 기념으로 막 샴페인도 마시고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제가 괜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오늘 영철이 라디오 청취율 잘 나왔대 한잔하자 이렇게 막 그땐 그랬어. 자 오늘 주제 그래서 파리 투나잇 우리 집만의 파리 4581번님이 저희 가족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 정리 파티를 해요. 패션쇼처럼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각자 안 입는 옷을 꺼내서 그 옷으로 런웨이를 하는데요. 그렇게 옷을 자랑하고 경매를 합니다. 전 올 여름엔 평소에 탐내던 언니의 옷을 사서 정말 잘 입고 있어요. 경매가 끝나면 안 팔린 옷은 잘 세탁해서 기부를 한답니다. 옷장도 정리하고 좋은 일도 하고 일석이조 맞죠? 노래는 코르티스의 패션 신청합니다. 아 옷장 정리를 이렇게 하는 거 아 이거 아이디어적이네요. 저도 이거 너튜브 아이디어로 한번 써볼게요. 옷 이제 딱 꺼내놔놓고 이제 매니저랑 이렇게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서로 경매를 하는 거지. 아니면 나랑 조인트로 다른 연애한 친구 두세 명 해가지고 여기 약간 아이디어 던져봐야 되겠다. 연말에 연말쯤 맞춰가지고 그지 그지. 약간 벼룩시장처럼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부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좋네요. 4581번님 9102번님 저희는 여름이 되면 수박 파티를 여는데요. 날짜는 그해 초복입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누가 씨를 가장 멀리 뱉는지 시합도 하고 얼굴에 씨 많이 올리기 게임도 한답니다. 아 또 수박을 활용한 요리 대결도 하는데요. 올해는 수박 스테이크라는 아빠가 우승을 했어요. 버터에 구운 수박에서도 신기하게 참치맛이 나더라고요. 차롭지도 꼭 해먹어보세요. 노래는 해리 스타일의 워터멜론 슈가 들어주세요. 아 저도 수박씨로 이거 예능에서 진짜 많이 하거든요. 누워가지고 수박을 먼저 한입 먹고 해서 이제 다 삼키고 씨가 남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뱉어가지고 이제 가장 많이 수박씨가 얼굴에 이제 안착하는 예전에 이거 아영 왔을 때 김희선 씨가 왔어 했는데 김희선 씨가 1등 했잖아요. 아 김희선 잘하더라 진짜. 그거를 예능인데 수박을 한 두 개를 이렇게 먹더니 해가지고 열 몇 개가 올라가지고 김희선 씨는 얼굴에 수박이 열 몇 개가 씨가 있는데도 이쁘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 게임 했던 생각나서 이런 게임이 재밌잖아요. 약간 막 한심한 듯 하면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데 내기하면서 재밌네요. 초복에 탁 이렇게 의미있게. 자 우리 최정원님은 저희 집에서는 100일 파티를 하는데요. 독서 100일, 금연 100일, 운동 100일 등 뭔가 다짐을 하고 그걸 100일 동안 한 사람이 있으면 파티를 하는데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메뉴로 저녁 메뉴를 정하고 저녁밥을 먹기 전에 다 같이 100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박수를 쳐준답니다. 이게 뭐라고 박수 받고 싶어서 계속 도전하게 되더라고요. 전 지금은 수영 34일차입니다. 100일까지 파이팅! 노래는 세븐틴의 박수 신청합니다. 와, 그러면 수영 34일차면 뭐 월수금 반, 월화수목금 이게 아니라 토일도 다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독서 100일은 이제 매일 있는 걸 이제 흔적을 남겨주면 되고 금연도 그죠? 운동도 그런데 수영은 약간 토일 안 하는 데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쳐주나 싶어가지고 근데 요새 이제 매일 하는 데가 있으니까 요거 정은님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어때요? 약간 좀 고비가 오던가요? 잘하시네요. 수영도 꼭 100일 만드셔가지고 박수도 받고 축하 노래도 부르고 좋습니다. 이렇게 선물 챙겨드리고 노래는 내가 다 떨리네 최정은 씨 우리 할지 안 할지 꼭꼭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세븐틴의 박수 신청하셨죠?

제가 코에 대한 콤플렉스가 너무 심해서 고민하다가 몇 달 전 코 성형 수술을 했는데요. 왜 진작 안 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붓기가 빠지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요. 친구는 만나자마자 달라진 제 코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뭐야! 야, 코 뭐야? 아, 왜 호들갑이야? 살짝 튜닝 좀 했어. 와, 대박! 너 코 완전 달라졌다! 어때? 잘 된 것 같아? 엄청 잘됐네! 역시 은혜님인 건가? 그래? 그 정도야? 어, 진짜 완벽해! 거기 병원 대박이다! 저도 잘됐다고 생각했지만 항상 제게 직설적으로 말하던 찐친이 잘됐다고 얘기해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 예뻐 보여? 아니, 코는 잘 되는데 코만 완벽하니까 얼굴이랑 따로 놀아. 다른 데랑 너무 다르니까 언밸런스 하다고 할까? 그게 좀 문제야. 아, 친구 말을 듣고 또 거울을 보니 어? 정말 코는 완벽한데 다른 부분이 많이 떨어져 보이더라고요. 할 거면 그냥 눈, 코, 입 다 하지 그랬어. 어, 코는 완벽한데. 그래서 그게 너무 웃겨. 막 코만 합성으로 바꾼 것 같아. 완벽해진 코 때문에 오히려 얼굴 밸런스가 안 맞아 보인다니. 아무래도 이번 겨울에 다시 한번 성형을 해야 할까 봐요. 철업디는 얼굴에서

고치고 싶은 부분은 없나요? 혹시 있으시다면 언밸런스하지 않게 하시길 바랄게요. 노래는 태양의 눈 코에 신청합니다. 아, 사연을 제가 뭐 그렇게 읽은 건 아니지만 아 이게 되게 기분 좋게 했다가 뭔가 더 이렇게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아니 근데 또 친구 말을 아 또 친구가 근데 또 이게 또 찐친이긴 하죠. 예, 내 편이니까. 아 근데 약간 지금 상상하고 있어요. 어 코가 너무 잘 되는데 그치 코가 그래서 얼굴 손 한번 대면 계속해서 옆으로 대나봐요. 코 하면 약간 또 눈이 아쉽고 등등등. 이제 눈하고 또 어딜 또 하셔야 되나. 아 저는 제 얼굴 중에 뭐 고치고 싶은 부분이 아 나 얼굴 조금만 짧았으면 좋겠고 입 조금만 들어갔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진짜 얼굴 조금 여기 이 길이 좀 더 짧아지고 입 들어가잖아. 나 진짜 건방져질 거야. 나 진짜 재수 없는 게 뭔지 나 진짜 오 쟤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뭐 인사 안 해? 아 했잖아요. 겸손 이런 건 하나도 없을 거야. 나 진짜 나 소문날 정도로 난 와 어 나 한번 그렇게 진짜 한번 나 한번 진짜 시건방진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야 쟤 얼굴 믿고 저런 거야? 뭐 이런 거 어떤 느낌일까? 난 곧 나 사연 주신 우리 김땡땡님 고치면 안 될 것 같아. 난 진짜 내가 생각해도 감당 못할 것 같아. 아 그래도 아니야 진짜 턱 조금만 약간 좀 얼굴 길이 좀 작고 아, 입 좀 탁 들어가면 나 진짜 어떨까? 나 그럼 그 직장인 당구 보고서 영 당구 보고서 연구 보고서 뭐지 직장인 사 진짜 어휴 직장인 연애 보고서 할 때 얼마나 건방져질까요 진짜. 이휴 나 잠깐 행복했어요. 자 그러면 선물 챙겨드리고 태양의 눈코입 노래 듣고 올게요.

태양의 눈, 코, 입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김땡땡님의 사연이었고요. 장성아님이 회사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기 전에 박수 치면서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두 번 외치고 파이팅까지 외치고 출근합니다. 그럼 자존감이 잔뜩 올라가서 하루 시작이 좋아요. 철없

띠아 철가루들도 듣고 있는 지금 바로 외쳐주세요. 오,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얼굴이 좀 길고 입 나온 내가 정말 좋아. 그것까지 다 들어가면 너무 완벽해진단 말이야. 안 그래도 아까 사연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0: 네, 걱정이 태산이네요. 고기며 생선이며 인스턴트 식품들까지 고기는 장조림하고 국도 끓이고 생선도 조림을 해서 어린이집에 친하게 지내는 엄마들과 나눔하려고요. 솜씨는 없지만 정성껏 만들어 나눔하면 엄마들도 좋아하겠죠? 그럼요, 엄마들 지금 방학이니까 새끼 준비해야 되는. 새끼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진짜. 나 코로나 때나 혼자 그때 약 먹고 한다고 새끼 밥 먹어야 되잖아요. 나 혼자 먹는 내밥 해먹기도 힘들어 죽는데 어떨까요, 그죠? 엄마도 진짜 좋아하겠다. 이게 뭐 간식거리 아니면 국 끓여서 이렇게 주면 아유 고마워. 또 두끼는 해결했네 할거 아니에요. 당시 요리 파이팅. 자, 이제 철파엠 떠리 상불 만드는 개떠리쇼. 오늘 이구동성 퀴즈 계속해서 맞춰주고 계시죠? 전 잠시 후에 들어올게요, 여러분. 스테이튼.
1: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날 농업 현장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죠. 작업을 나가기 전에 폭염 상황 확인하기, 아이스팩, 모자, 냉각조끼 챙기기,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보단 둘이 함께 움직이기. 그래야 좀 안심이 되겠죠. 또 일하는 동안엔 찬물을 자주 마시고 1시간 정도 작업했다면 10분쯤은 그늘막에서 바람을 쐬며 쉬어주세요. 비닐하우스나 축사처럼 더운 곳은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도 자주 해주시고요. 올여름 농사 건강이 우선입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그 사람은요 응원도 하고요 야야. 그 사람은요 잘 웃고요. 그 사람은요 바로 저예요. 봉태규. 매일 아침 9시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3: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4: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3: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4: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5: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6: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5: 돈 워리 비 하겐.
6: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5: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인플루언서나 브랜드의 철학을 따라서 물건을 구매하는 디토 소비가 유행입니다. 물환경 보호라는 다소 무거운 의무감보다는 물과 환경을 사랑하는 그들의 친환경 라이프를 내 일상에도 가져와 보는 건 어떨까요? 나만의 감각적인 취향과 만족감으로

친환경 소비를 가볍게 시작해보는 거죠. 닮고 싶은 이들의 멋진 발자국을 가볍게 따라서 걸어보세요. 취향과 환경까지 모두 챙기는 하루, 정말 근사하지 않을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남아서 주는 선물이지만 절대 그냥 드리진 않습니다. 떠리를 개타는 시간, 개떠리 쇼. 오늘 준비된 갯 상품은요, 여름철 기온은 올라도 철가루들 이건 오르지 말라고 혈당 관리청. 1부에서 나간 떠리 상품을 맞추는 이구동성 퀴즈, 오늘 정답은 혈당이었죠. 정답 맞힌 철가루들 몇 분 뽑아서 선물 드릴 테니까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떠리 상품을 받기 위한 미션이, 오늘 주제가 살들어 살아 살아 네 살들어 네 몸을 떠나가라 다이어트 방법으로 받아봤는데, 아 다이어트 어떻게들 하고 계세요? 뭐 사실 죽을 때까지 계속 다이어트죠. 식이요법. 음식들을 너무 뭐 많이 먹으면 또 급진급바해야 되고. 아 저도 진짜 그 너튜브에서 내가 음식 조금 덜 먹고 떠들고 있으니까 우리 팬클럽 회장 우리 지숙이가 어? 마운절 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지수가 나는 진짜 뭐 유급이 마운절 한 적은 없고 내 전에 한약 다이어트 한 적은 있어. 한약 옛날 그 10번 5년 전이야. 그 먹은 적도 있고 하는데 최근에 조금 찌더라고요. 좀 덜 뛰고 하니까. 여러분 원래 덜 먹고 운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 먹고 운동하니까 또 찌는 것 같더라고. 아 그래서 요새 ABC 주스 이렇게 뭐 48시간 동안 이틀 동안 그것만 먹게 하는 게 있어. 근데 그것만 먹으면 안 되니까 달걀 정도 먹게 하는데, 여러분 저 그거 그런 거 왜 강추하냐면 세상에 그냥 행복한 다이어트는 없어. 내가 한 이틀간 너무 불행한 거야. 내가 그냥 헛웃음도 나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좀 빠지더라고. 2kg가 빠지더라고. 또 뛰었어. 또 2, 3kg 좀 빠졌어. 그게 그냥 여러분 다 먹고 빠지는 건 없는 것 같아. 덜 먹고 그렇게 해야지 뭐. 운동도 꼭 하시고. 내가 우리 철가루도 어떻게 하지 한번 보자. 나도 좀 따라할게. 우리 미나야 님이 벨리 댄스. 지금 겨우 일주일 했는데도 오 뱃살이 빠진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이게 너무 흔들어서 여기저기 아픈데 확실히 코어 힘 길러주고 상체 하체 분리해서 힘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러다 나 비키니 입는 거 아닌가 몰라. 자 본인이 또 빠졌다고 하니까 또 몸무게도 또 재보곤 했겠죠. 그죠. 확실히 운동량이 많아야 되는구나. 벨리댄스처럼. 그렇죠. 벨리댄스 많이 움직이죠. 그리고 모든 운동이 코어 아니던가요? 미나야님. 헬스장 가서 선생님 얘기도 복부의 힘을 여기를 딱 주셔야 되는 게 뭐 해도 복부, 이 코어의 힘을 뭐 플랭크든 뭐 그저 스쿼트든 뭐 다 홀이잖아. 코어 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현지님은 아이용 젓가락 쓰기? 한 번에 잡히는 음식량이 적어서 먹는 속도가 엄청 느려졌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천천히 먹으니까 배가 먼저 불러와서 밥을 남기더라고요. 젓가락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제일 오래가는 다이어트였어요. 그래 다이어트 할 때 이렇게 이런 걸 해야 돼요. 굳이 이렇게까지 아이용 젓가락 쓴다고 하니까 나도 지금 젓가락을 받고 싶어요. 사실은 많이 씹으라 그러잖아요. 저기 김밥을 여러분 김밥을 한 줄 사서 하나를 딱 먹을 때 잘 생각해보세요. 한 10초 15초 또 넘기죠. 한 1분 정도 나 그렇게 먹어봤거든요. 진짜 반쯤 먹다 보면 포만감도 포만감이지만 그게 떠나서 그냥 신경질 나서 못 먹겠어요. 그냥 이렇게 먹을 거면 6개만 먹어 그냥. 그래서 맞아 다이어트 하려면 여러분 중간에 중간에 밥을 남길 정도로 포만감이 와야 돼요. 그러려면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천천히 먹는 게 안 되면 아이용 젓가락을 써라. 좋네요. 돈디님은 아쿠아로빅. 요즘 날씨가 엄청 더워서 안 그래도 하기 싫은 운동 더 하기 싫어져서 고민하다가 찾은

운동. 수영장에서 와 노래에 맞춰가지고 동작 따라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고요. 신나요. 덥지도 않고 관절에 무리도 안 가고 진짜 최고예요. 관절에 무리가 온다 수영장으로 가라고 하죠. 89세 우리 어머님도 수영 요즘도 하실 거예요. 우리 엄마는 진짜 운동 진짜 잘하세요. 그러니까 수영도 하고 엄마 얘기 딱 듣다 보면 아우 또 수영장 가야지 했는데 맞아 수영하면은 좋습니다. 근데 아쿠아로빅 괜찮겠다. 전 아쿠아로빅 해본 적은 없는데 이게 또 같이 동선 맞춰가지고 이게 뭐 웃게 되죠. 운동은 좀 웃게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블리블리님은 이마와 관자놀이 마사지. 살은 빼야겠는데 더워서 움직이기 싫다면 마사지가 정답입니다. 이 이마와 관자놀이를 마사지해주면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해서 식욕이 줄어든다고 해요. 실제로 어젯밤 라면이 엄청 땡겼는데 이마 문지르고 야식의 유혹을 떨쳐냈네요. 오 그런 방법이 또 있구나. 마사지로 관자놀이라 저도 사실 요새 보는 라디오 보다 보면 제가 막 그 괄사 기구 들고 와가지고 근데 괄사 기구는 그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챗지피티한테까지 다 물어봤어. 실제로 막 그 드라마틱하게 얼굴이 작아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혈액순환이 되니까 혈액순환 확실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붓기가 좀 빠지고 그래서 이제 붓기가 좀 빠져 보여도 우리 아마 독소 이런 거 다 1, 2kg 있을 거예요. 독소 배출만 잘해도 좀 살이 빠져 보일 텐데. 7781번님은 옷 쇼핑하기. 야식이 생각나면 배달 앱 대신에 옷 쇼핑 앱을 켜는 거예요. 장바구니에 예쁜 옷들을 담아두고 이거 입으려면 참아야지 아 하면서 식욕을 참아요. 장바구니만 쓰니까 옷도 안 사고 야식도 안 사서 돈도 아끼고 살도 빠지는 방법이에요. 아 마치 그 브로마이드 같은 거 하나 탁 걸어놓고 진짜 여름에 저렇게 나도 저렇게 입어야지 뭐 이렇게 목표물 있는 것처럼. 야 배달앱 대신에 쇼핑앱 이것도 좋네요. 그죠. 쇼핑앱 예쁜 옷은 여러분 진짜 예쁜 옷은 사이즈도 큰 게 없어. 딱 그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한 사이즈에 딱 있으니까 또 빼고 해야 되고 방법 좋네요. 7782번님. 우리 0333번님은 냉장고에 메모 붙이기. 저 냉장고 문에 내일에 내가 고마워합니다 라는 메모를 붙여놨어요. 밤마다 야식 찾아 냉장고 문을 열려다가도 그 문구를 보면 괜히 미래의 저를 배신하기 싫어서 닫게 되거든요. 그렇지.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미래의 땡땡에게. 그렇지. 그러면은 냉장고 문을 열려가도 좀 안 되겠다. 그렇지. 야 우리 진짜 우리 첫가루들 다이어트 보통이 아니네요. 뭐 메모대 해놓고 배달 앱을 깔아놓고 아 그거 지우고 저기 쇼핑 앱 저기 깔고. 자 우리 3057번님 하나 볼까요. 급진급바 또띠아. 자 이게 윤은혜씨의 다이어트 비법인데요. 또띠아를 앞뒤로 살짝 구워주고 저당 머스타드 소스를 얇게 펴바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상추 양배추 참치 오이 등을 올려서 돌돌 말아주세요. 팬에 겉면만 살짝 구우면 맛있는 다이어트 음식 완성. 아 그래요? 나는 이게 절차가 좀 많고 저기 팬에 또 그것도 살짝 굽고 이거 근데 거의 이걸로 한 끼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 그래야지. 이 뭐 저기 윤은혜 씨가 했던 건지 지금 아까 말했던 그 또띠아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또 김밥을 안에 이제 예전에 뭐 최하등식 오이김밥 하나에 진짜 오이 하나만 넣는 거 그 뭐 많이 넣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야 그러니까 먹긴 먹어야 되고 그치 저당 칼로리 낮춰야 되고 많이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운동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살이 빠지나 봅니다. 자 지금까지 살아라 살아 내 살들아 내 몸을 떠나가라 다이어트 방법 자 쭉 봤는데요. 선물로 혈당관리자 받으실 분들은 자 먼저 두구두구두구 전 아이용 젓가락 쓴다고 하는 우리 현진님 좋았고요. 그리고 아쿠아로빅 이거 내가 또 안 해본 거라서 우리 돈디님 자 옷 쇼핑하는 거 좋았던 것 같아요. 배달앱 대신에 옷 쇼핑 앱을 안 사는 거 장본에 담아놓고 마지막은 두구두구두구두 냉장고에 메모를 붙인다는 우리 0333번님 이렇게 네 분께 혈당관리자 선물 챙겨드릴게요. 박보람의 예뻐졌다 노래 듣고 일요일마다 짧게 치고 빠지는 코너 추가 퀴즈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스테이튼.

따따 조각조각 한 글자씩 모아봅시다. 일요일마다 찾아오는 짧게 치고 빠지는 코너 조각 퀴즈. 시간 순서 코너 조각 퀴즈. 철가루들이 보내준 생활 속 네 글자 단어를 맞춰보고요.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게시판에 남겨두신 최땡땡님의 제보 사연 만나볼까요? 요즘 날이 더워서 놀러 가기도 힘들어서 장도 볼 겸 에어컨도 살 겸 마트로 갔는데요. 시즌 오프로 패딩을 싸게 팔고 있는 거예요. 딸이 올 겨울을 대비한다며 사고 싶다고 해서 흰색 롱패딩 하나 사줬네요. 지금부터 제가 네 개의 단어를 순서대로 읽어드릴 건데 각 단어에서 땡에 들어갈 조각들 순서대로 이어서 하나의 단어 완성해주세요. 자, 우리 양 첫 번째 양팔 밑에 오목한 곳 땡드랑이. 자, 어딘지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풀이나 나무 따위를 얽거나 엮여서 담 대신에 경계를 지어 막는 물건. 오, 땡타리. 자,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늘 쉬웠나요? 이제 세 번째 홀로 되거나 의지할 곳이 없어 쓸쓸하다 땡롭다. 자,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물 따위가 속까지 환히 비치도록 맑다. 땡명하다. 겨울 외청이 되지 왜? 청명하다. 이게 아니고 잠깐만. 그러면 세 번째까지 좋다 말았네. 자, 네 번째가 저는 문제였네.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자, 땡이랑 네 글자. 혹시 저처럼 지금 헤매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양팔 밑에 오목한 곳 땡드랑이. 풀이나 나무 따위를 얽거나 엮어서 담 대신 경계를 지어서 막는 물건을 우리 땡탈이라 그러죠. 홀로 되거나 의지할 곳이 없어 쓸쓸하네. 땡롭다. 물 따위가 속까지 환히 비치도록 맑다. 땡명하다. 뭐지? 땡에 들어간 단어 추억들 이으셨나요? 네 글자 단어를 보내주시면 자 선물 드릴게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두 번째 글자 힌트송 땡 랄라 세션의 러브 픽션 듣고 올게요.

땡랄라 세션의 러브 픽션 듣고 왔습니다. 문자 고릴라 정답 마감했고요. 지금부터 조각 퀴즈 정답 공개할게요. 양팔 밑에 오목한 곳 땡드랑이는 겨드랑이. 풀이나 나무 따위를 얽거나 엮어서 담 대신에 경계를 지어 막는 물건 땡타리는 울타리. 홀로 되거나 의지할 곳이 없어 쓸쓸하다 땡롭다는 외롭다. 물 따위가 속까지 환히 비치도록 맑다 땡명하다. 아, 와, 투명하다. 아, 이걸 내가 또 청명하다로 가서 아 투명하네. 자, 철가루 최땡땡 씨의 딸이 시즌 오프라서 이제 아까 롱패딩을 샀다고 했죠. 정답은 겨울외 2였죠. 겨울외 2가 정답이었습니다. 선물 받을 철가루들 선곡표 확인 한번 주악해 주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5: 1533-1566 세라하임.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6: Walk it, walk it 안전화.
8: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9: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0: 어디까지 가시나요?
11: 살아서 잠까지요.
10: 혹시 닥터 캡슐 천?
12: 썩어서 간다 잠까지 간다.
1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광고 듣고 왔습니다. 박혜경의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노래 듣고요. 데이브레이크 김장원, 싱어송라이터 유승우, 고민으로 답답한 속을 뻥 뚫어줄 두 사람과 나진고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전업 자녀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취업시장에서 밀려나 부모와 함께 살며 가사와 돌봄을 전담하는 청년을 뜻하는 말인데요. 전업 자녀, 이 짧은 네 글자 안에 신입 채용 감소, 청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물가와 주거비 등 안타까운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청년이 꿈을 꾸기보다 좌절하기 쉬운 시대,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믿어주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작은 도전이 커다란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산업인력공단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신차 선택할 땐 어디?

0: 화이팅 할 때는
1: 프리미엄 썬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썬팅
0: 어프프 썬팅.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11: 모닝 메아 헤비 오피션 플리즈 안 드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100.1.

아침 김영철의 파워 FM 3부 시작했습니다. 다 돌려나. 예, 김현정 씨와 이름이 똑같은 우리 현정 씨가 아침에 아빠 따라서 뒷산 올라갔다 왔는데요. 아침이니까 덜 더울 줄 알았는데 너무 지쳤네요. 휴, 그래도 오래간만에 운동하며 땀 쫙 빼니까 상쾌합니다. 아, 이게 날씨라는 체감도 다 개인적이라서 전 또 지난주 주말에 또 이렇게 주말에 뛰고 했더니 그때는 좀 덜 덥긴 했는데 또 한 주 또 지나니까 그러니까 날씨가 좀 그래요, 그죠? 아, 요럴 때도 올라가면 또 더 지치기도 하는데 그래도 또 보람은 있죠. 또 샤워 촥 하시고 이렇게 해야 또 내일 또 갈까 아니면 다음 주말에 또 갈까 되니까 여름에도 건강 잘 챙기시고 너무 낮에 막 무리할 때 그때는 움직이지 마시고 현정씨. 자, 광고 듣고 와서 데이브레이크 김장원 싱어송라이터 유승우씨와 함께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집탕탕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벨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8: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9: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10: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11: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12: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우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쓰러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고민들 철판에 싹 다 남겨주세요. 물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나름 진지하게 상담해드려요.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오픈합니다. 철가루들의 비공식 상담가죠. 데이브레이크의 키보디스트 김장원, 싱어송라이터 유승우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4881번님이 저는 언젠가 철업들을 만나 친해지며 철업디에게 이영자 씨 성대모사하는 법을 배우고 싶은데요.
2: 왜 배우고 싶은 거야?
0: 두 분은 철업디에게 배워보고 싶은 성대모사 없나요? 하셨는데 일단은 이영자 성대모사는 쉬워요. 왜냐하면 저를 필두로

0: 김숙 씨, 송은희 씨 네. 사실은 저의 다 계열사들이에요. 아~ 제가 먼저 해놓은 거를 저 거를 다 따라하는 거거든요.
1: 아, 자회사구나.
2: 모기업, 모기업이다, 모기업.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요?
0: 그
2: 다들 손을 이렇게.
0: 저는 사실 손동작부터 지금 이제 여러분 안 보시겠지만 손을
2: 피아노 치듯이
0: 열 손가락을 그렇지 네. 피아노 치듯이 그리고 양 입을 크게 벌리면서 음을 자주 넣고 그것은 뭐냐면은 그렇지 설명하기 전에 그러니까 소똥을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것은 그 뭐냐면은 그 휴게소에 그렇지. 소떡소떡하니요.
1: 입맛을 다져야 되는구나.
2: 소떡소떡하니요.
0: 그리고 아나.
1: 아나.
0: 그리고 약간 유노 같은 이거로 이?
1: 이?
0: 이? 아나. 아나. 이걸 넣어주면서 아무 얘기를 해봐요.
1: 그니까 아나. 오늘 오면서 말이요. 아 차가 막히는겨. 아나.
0: 아니 그리고 쟤는
2: 야, 잘한다.
0: 쟤는 충충도 같은 계열사 아니요.
1: 흐리기.
2: 야, 여기 잘하는구만 유.
0: 뭐군요.
1: 이게 뭐 어려울 게 있는겨?
2: 와 나.
0: 어렵다 어렵다.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승우는? 승우는 원래 그냥 저 상관없이 이영자 씨 성대모사 할 수 있었죠.
2: 아니 좀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1: 충청도니까 좀 쉽네요.
0: 그래서. 충청도는 좀 쉽죠.
2: 아, 어렵네,
0: 아, 그 충청도는 저 여기 질문 영자 씨가 하는 이 하잖아요.
1: 네네.
0: 승우 씨도 원래 해요 이.
1: 어 그게 성격마다 다른지.
0: 어.
1: 뭐 우리는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하지 뭐 약간 성격 빠른 분들이 이 이렇게.
0: 이영자 씨는 와. 충청도 치고 성격 좀 빠르죠.
1: 그죠 그죠.
0: 그래서 이 김영철인도 이 뭐 하는 거야. 어, 선배들 인사 하나는 게 일을 너무 많이 해.
1: 네. 어. 계속 뭔가 탐탁치 않은 거였거든요. 어, 사실
2: 그런 거구나.
0: 나한테 지금 탐탁치가 않고
2: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네.
0: 충청도인데 약간 경상도 같아요.
1: 근데 지긋한 아저씨들은 그냥 그래요. 뭐 약간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바로 안 놀라시죠.
2: 놀리기만 한 게 아니군요. 네. 충청도가.
0: 아니 근데 김정은 씨는 네. 개인기를 아까 슬쩍 하는데 조금 아 불안불안하더라고요.
1: 혹시 고향이 어떻게 되세요?
2: 저는 서울이요.
0: 서울이요. 네. 아 서울이에요?
2: 네.
0: 원래 할 수 있는 개인기 있으세요?
2: 아 저 굉장히 많죠.
0: 누구 거?
2: 어 저는 예전에 이제 배철수.
0: 오.
2: 네.
0: 오.
2: 네, 많이 했었죠.
0: 어떻게 하죠?
2: 네, 자. 오늘 4인조 락밴드 데이브레이크 모셨습니다. 기타에 네. 정유정 씨.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죠.
1: 어 괜찮은데?
0: 기본적으로 네. 똑같네.
1: 네. 아. 그러네. 톤이 진짜 비슷하네.
0: 나 내용에서 보통 안녕하십니까? 배철수입니다. 이걸 하거든요. 네. 근데 안에 락밴드 4인조. 네.
2: 아, 그 많이 하시고 또 이제 그죠. 영어 발음도
1: 예.
2: 보통 이제 너바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냥 오늘은 니르바나의 음악 듣겠습니다. 뭐 이렇게.
0: 네. 맞아. 네. 마돈나라고 하네요. 네. 마다나가 부릅니다.
2: 스네스라이어 커튼 스피스터. 이런 거
0: 많이 둘다 기억. 오, 4881분이 왜 이런 문제를 주셔가지고 다 잘하는 애들을. 자, 저는 성대모사에 이어서 이 두 분은 가수인데 참 성대모사도 잘하시고 고아영님은 요즘 앉을 때마다 아고고 하는 곡소리가 절로 나와요. 어 이럴 때 나이 든 게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유유. 두 분은 어떨 때 내가 나이 들었구나 싶은가요? 물론 승우 씨는 아직 젊지 영서티잖아요. 그 하셨는데
1: 그렇죠.
0: 아, 영서티도 나이가 들었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1: 아 근데 저도 뭐 일차적으로 그 숙취가 조금 더 강하고 그리고 잠을 진짜 세상 모르고 막 10시간도 잘 수 있었거든요 원래.
2: 네.
1: 근데 좀 깨요 계속. 그래서 일찍 일어나게 되는
2: 멀었다 아직
1: 그 정도 있습니다.
0: 그럼 우리 멀었다 했는데 우리 네, 상훈 씨는
2: 저는 집에서 뭐 이렇게 부엌에서 접시를 찾게 됩니다.
0: 어.
2: 보통 이 접시 어디 있냐 이렇게 하나씩 창을 열어보잖아요. 이렇게 찬장들을
0: 그렇죠.
2: 노래를 네. 하게 됩니다. 어디 갔나 접시가 여기도 없고
1: 딱 자각하는구나 그렇게 부르다가 내가 왜 불렀지 이렇게
0: 승우 진짜 네. 거짓말하고 네. 마흔 어느 중반부터 네. 노래를 할 거예요.
1: 아 진짜
2: 멜로디가 딱 오음계로
0: 두 분도 네. 가수인데다가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뭐 이렇게
2: 김치가
0: 흔다네 진짜 아니 난 처음에 진짜
1: 거짓말
0: 진짜 그랬거든요.
1: 바이브레이션 넘도 넣는다고
2: 그렇게? 바이브레이션 기분 좋은 날 넣어요.
0: 저 같은 경우는
1: 이렇게요?
0: 저는 막 고음도 하지 않던데
1: 멘탈을 해야겠어. 혼자 있는데
2: 얼음이 어디 있는 거야 막 야, 이런 거 진짜? 이런 거 하죠.
0: 맞아요 고향님 맞죠. 나이 들면 이렇게 막 노래 음을 자꾸 붙이고 그래요.
1: 네네.
0: 자, 이렇게 또 이제 오프닝 토크 다 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나중 갈 텐데

0: 참여 방법은 철근아들의 모든 고민사연 일요일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샵 1077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도 되고요. 철파인 비공식 상담가 김장원 유승우 씨가 고민도 들어주고 노래 처방도 해드립니다. 소개되면 랜덤 선물도 보내드리고 첫 번째 고민사연 철가루 홍땡땡 씨의 사연 장원 씨가 읽어볼까요?
1: 저는 톡을 보내고 하루 종일 일이 없어졌나 안 없어졌나 확인합니다. 문자만 쓰던 시절에 답장이 없어도 바쁜가 보다 하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까지가 다 보이니까 오히려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일이 그대로면 왜 아직도 안 읽었지? 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일은 사라졌는데 답장이 없으면 읽었는데 왜 답이 없어? 혹시 나 무시하는 거야?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답장만 기다리게 되고 저도 피곤하고 상대방도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톡 답장에 집착 안 하고 신경 쓰지 않을 방법 있을까요? 정말 이 정도면 톡을 지워야 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0: 와, 이런 거 상관없이 톡을 지워야 하나를 아직도 평생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2: 왜요?
0: 아니, 톡을 너무 많이 쓰니까. 난 너무 많이 쓰니까.
2: 그 대체하지 않을까요? 그럼 다른 걸로.
1: 지우면 사회생활이 좀 힘들지 않나요?
2: 그렇기도 하고.
0: 사실 또 이제 우리 일도 있고 하니까.
1: 그러니까요.
0: 또 우리 또 라디오 팀 단톡방도 있고 이게 있고 아니면 또 문자로 하면 되지 않아? 그 아직 톡 안 까신 분들 있잖아요. 주변에 가끔 있어요. 근데 조금 약간 이제는 좀 달라 보여요. 그 처음부터 저런 걸 안 해왔다는 거잖아요.
1: 야, 멋있어 보이고.
0: 야, 근데 두 분은 일단 뭐 톡 할 거고 답장 속도로 솔직히 어때요? 빠른 편, 조금 그저 그런 편.
1: 저는 보자마자 바로바로
0: 해주는 편이고. 네.
2: 저도 보자마자 바로바로 하긴 하는데 그 알람을 잘 제가. 이렇게 진동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있을 때 핸드폰을 올려놓거나 아니 뭐 그럴 때가 많으니까.
0: 아, 그게 더 좋다. 난 네. 너무 막 거의 진짜 막 애지중지 옆에 놔두니까.
1: 아, 매일 계속 확인하고.
0: 뭐 확인도 하고. 네. 저도 다 일부러 막 늦게 오르지는 않아요.
2: 맞아요.
0: 뭐.
1: 왜냐면 기다릴 수도 있으니 혹시나.
0: 난 사실 지금 현재 밀당하는 사람이 없어서.
1: 아, 밀당하는 사람 있으면 또
2: 약간의
1: 시간제를 둬야지요. 또 맞아
2: 아니 근데 그 약간 저희 직종에 또 약간 예술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저는 막 하루 이틀 있다가 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이해가 안 가요 진짜.
0: 하루 이틀 할 거면 빠른 우표 너를 보내고
2: 그러니까 아니 자기도 핸드폰 보면서 살 거 아니야. 너튜브 볼 거 아니야. 근데 왜 그게 이틀이나 걸리는지 모르겠거든요.
0: 그 답장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있나 봐. 네,
2: 그리고 그러니까. 친구들 보면 꼭 막 몇백 개 쌓여 있는 애들 있어요. 야, 승우야 기다려봐.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하는데 그 사이에 막 999개 막 이렇게 쌓여 있으면
1: 기본이죠, 기본.
2: 아, 너 진짜 좀 읽어라.
0: 그래.
2: 진짜 전 이런 잔소리도 좀 하는 편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0: 어쨌든 그런... 이제 이 일 표시 뜨는 것도 이제 좀 싫으니까 답을 미리 해주는 거죠.
2: 그렇죠. 네.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그래도
1: 그리고 그 읽었다면 바로 해줘야죠.
0: 그래 해줘야지.
2: 네. 맞아.
1: 그럼 안 이제 읽고 바로 뭐 안 하는 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2: 바쁜가 보다. 그냥 어느 정도.
0: 야, 이제 두 분이 어떤 처방송을 가져왔을지 들어보셔도 얘기 나올 텐데 승우 씨 곡부터 들어볼까요? 하지만 나는 왜 그런지 모두가 자, 승우 씨 누구 노래죠?
2: 네, 제가 내린 처방송은 성시경의 너에게입니다.
0: 왜 노래를 갖고 왔죠?
2: 네, 시경 형님인 줄 알았는데
0: 아니에요. 예, 서울시경이에요.
1: 잘 자요.
2: 목소리가 달콤해서 좀 듣다가 소개가 늦었는데요. 아무튼 이 노래가 그 사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 되게 막 그 사람을 혼내야 된다 막 이런 좀 강한 선곡. 좀 강한 메시지를 가져올까 하다가 그래도 사실 그 사람들 그런 친구들 되게 보면 막 의도해서 안 보내려 그러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막 좀 습관이 좀 잘못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가지고 이 노래 마지막 가사처럼 너를 싫어해서가 아니야 그냥 이렇게 너에게 이런 말 해주고 싶어서 골라왔습니다.
0: 그래요. 아니 그 습관이에요, 습관.
2: 맞아요.
0: 막 일부러 종일 기다려봐라.
2: 네, 그런 사람은
1: 그런
2: 없더라고요.
1: 건 아니겠죠.
2: 거의.
1: 네.
0: 뭘 문자 안 와가지고 그러겠어요. 복사하려면.
2: 네. 맞아.
0: 복사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아?
1: 이왕할 거면.
2: 네.
0: 자, 그러면 장원송. 장원은 어떤 노래일까요?
1: 저는 검정 치마에 기다린만큼 더라는 곡을
0: 무슨 사연이
1: 사연자분의 심경을 너무나 대변한 노래 같아서 아. 가사 중간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자면
2: 애절하죠.
1: 내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랬다면 미안합니다. 그렇다면 대답해줘요.
2: 아, 연기 섞이 있어요?
1: 네, 좀 더 가까이 둬요. 뭐 이런 거예요.
0: 그러니까 이 연기를 이제 나중에 우리 저 임황선 PD님이 얘기해 주겠죠. 연기가
1: 좋았다 나빴다
0: 갑자기 연기 추가
1: 내가 잘못했다면 미안해요. 일이 없어졌는데 답이 안 오면 그런 느낌이 항상 들 때가 있어요.
0: 내가 네. 뭐를 잘못한 거니
1: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 그쵸.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오해의 아주 첫 단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연자분의 심정이 지금 이렇지 않을까라는
0: 오늘
1: 생각으로
0: 사연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좀 곁들여주고 싶은 게 네. 이분을 딱 보면서 저의 반대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 완전 지금 저의 반대예요.
1: 왜요?
0: 제가 그 깨톡이라는 그 자체가 생겼을 때야 네. 그 10년 더 됐죠 우리.
1: 그렇죠. 10년 더 됐죠.
0: 그때 제 삶이 이랬거든요. 나는 다 왜 안 해? 이 일이 없어졌잖아까지 해본 적도 있고 네. 그다음에 왜 안 읽어도 해봐. 그러면 문자를 한 적도 있어.
2: 쿨한데 오히려.
0: 톡 좀 봐.
1: 뭐 해?
0: 아니 왜 내가 스트레스 너무 받으니까 이한테 스트레스 주는 걸 생각도 못하고 처음에 답이 안 오고 자꾸 딴 생각하게 되잖아. 내가 뭐 잘못했나? 어제 잘 들어갔지? 뭐 했는데도 안 오면. 근데 내가 지금 거꾸로 됐어.
1: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0: 어떻게 웃겠냐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사람이 너무 맥시멈까지 가다 보면
1: 그치, 놓게 되나요?
2: 깨톡에 4만 2천 명이 있으니까
0: 내가 이게 인생이 뭐라고 내 인생이 내가 토가 나가지고 아까 말했잖아요. 이 인생에 답이 느린 애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습관이 됐던 원래 그냥 나 골탕 먹인 게 아니고 용철아 미안 나 어제 뭐 하다가 잤어. 나 다음 날 들으면 다 별 얘기 아닌 거 알죠?
2: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0: 난 요새는 보내놓고 안 오면 안 오나 보다야.
1: 맞아요. 해탈하셨구나.
0: 난 들어가가지고 일부러 이제 확인도 안 해. 그게 내가 더 이상해져.
2: 근데 그런 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조금 어찌 보면 회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장 이따 해야지 이러다 까먹는 거든지 뭐든 간에. 근데 그런 친구들이랑 저는 베스트 프렌드가 되긴 힘든 것 같아요.
0: 역시.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해가지고 나의 베스트 프렌드들이 아니야. 나의 베스트 프렌드한테 우리 사연 보내준 홍땡땡 어떻게 되냐면요 전화하시면 돼요.
2: 그죠, 그죠, 그죠.
1: 저도
0: 뭐하러 그 기다리면서 감정 소비하고 얘 내가 뭐 화나겠나?
2: 맞아, 걔네한테 뭐하러?
1: 근데 전화하기도 약간 껄끄러운 상대방일 것 같다는 생각도
0: 그러면
1: 드네요.
0: 그러면 기다려, 기다리고 맞아. 그리고 그리고 보내지 마. 문자
2: 그 정도다 그냥
0: 문자 보내지 마.
1: 그 인터넷 그런 거 팔아요. 핸드폰 넣고 잠근 다음에 타이머 설정해 놓으면 절대 꺼낼 수 없게.
0: 그거 샀지.
1: 아, 그거 갖고 계세요? 샀는데.
0: 그거 샀는데
2: 왜 샀어?
0: 그거 다 나 이런 거
2: 학부모들이
1: 별거 다 있으시구나.
0: 덜거덕 했는데 어떻게 해서 비밀번호 바로 푸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1: 깨셨구나
0: 팀한테 얘기했어. 오빠가 왜 샀냐? 그치? 비밀번호 바로 풀 거면 왜 샀냐? 그치? 그러니까. 그 집에 있어 축가?
1: 아, 나 지금 되게 신박하다고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이미 사셨네.
0: 이미 다 해봐서 그래서 기다리지도 말고 전화하고 그냥 아까 우리 또 수능관 뭐지 말했는데 이쪽은 또 나의 또 친한 친구 팀들이 아니야.
2: 맞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기도 힘들어.
1: 맞아.
2: 되고 싶지도 않아.
0: 이거 또 가벼운 건 뭔가 좀 해결한 것 같지. 자, 그래서 두 분의 첫 방송을 들어봤는데 이제 임실명자 곽상윤 PD의 선택 임황선을 진행할 텐데 자 우리 장원 씨의 연기력이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가산점이 될지 자 오히려 독이 될지 자 어떤 곡을 뽑았을지 PD님이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는 무료입니다. 자 노래 듣고 오는 사이에 보내주시고 노래는 홍대광이 불러요. 답이 없었어.

0: 홍대광 답이 없었어 듣고 왔고요. 자, 임시왕자의 선택 임왕선을 진행 하기 전에 지난주에 두 분이 왜 임시령제 PD가 사슴 같이 생겼다 훈남이다라고 했잖아요.
1: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2: 목동 공명.
3: 목동 공명이야 또.
0: 또 별명 또 늘어나 그러면. 와. 그래서 철가루들이 얼굴을 지금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 그 사슴 PD가 지금 됐어요 우리.
4: 그렇죠, 그렇죠.
0: 곽상윤 PD. 지금 본캐는 곽상윤인데 네. 임왕선 대사 이름 임왕선이냐. 네. 사슴 PD 어때요 닉네임? 괜찮아요? 이거 바꿔줄까요 아니면은?
4: 왕선이가 더 좋긴 해요.
0: 아, 왕선. 그래, 왕선이로.
2: 치즈남. 목동 치즈남.
0: 임실 치즈. 임실 치즈남. 그러면 우리 왕선이 임왕선 씨, 임왕선의 선택은? 자, 오늘 연기가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하고요. 자, 우리 임왕선의 선택은?
2: 아, 인정.
0: 자, 이 노래
3: 많이 좋았구나.
0: 검정치마의 기다리만큼 네. 더가 나왔는데 고른 이유는요?
4: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연기력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0: 아까 어떻게 읽어주셨죠?
3: 미안해, 내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었을까?
0: 아니 웃음기 웃음기 들어서 변질됐어.
4: 그러니까
0: 지금
3: 승리의 어떤
2: 그러니까
0: 아니 입과 그렇게 싸우는데
2: 아까랑 다른데요?
3: 아까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네요.
2: 이 정도 연기였으면 바뀌었죠, 솔직히.
4: 바뀌었죠.
0: 지금 너무 가벼워.
3: 아까 좋았나요?
0: 아까 아니 애절하게
2: 내가 뭔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막 이런 이렇게
0: 저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
3: 잘하네. 연기를 섞어보세요.
0: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연기력 점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다음에 대본 써야겠네.
3: 가사를 좀 연기화해서 네. 매번 얘기해야겠어요.
0: 그래.
2: 할 게 계속 늘려.
0: 스토리텔링도 잘해야 되지.
2: 이유도 생각해야 되는.
0: 연기도 해야지.
3: 어려운 방송이 돼가지고 점점.
0: PD한테 적당한
3: 성대모사도 해야 되고.
0: 성대모사도 해야 되지.
2: 그러니까.
3: 이것도 해야 되고.
0: 완급 처절돼야지 너무 오버하면 안 되지.
3: 무지하게 어렵네요.
0: 그럼요. 자, 배철수 흉내내는 겁니까? 자, 검정 치마에 소개 한번 해보세요. 검정 치마에.
3: 예.
0: 무슨 곡 나오게 되죠?
3: 이번 곡은요. 예, 검정 치마에 기다린 만큼 더 듣고 오겠습니다.
0: 아, 진짜 비싸죠. 저희 노래 듣고 선물 받을 철가루 들어온 선곡표 올릴 테니까요.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는 사부가 있을게요.
2: 그래요. 빨리 넘어가 그냥.
0: 스테이트랜 동코인이에요.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배우로서 제가 추구하는 건 바로 자연스러운 연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기는 제 주변이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펼쳐지더라고요.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최고의 결과 역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나 봐요. 좋은 가스 감지기가 좋은 현장, 그리고 좋은 기업을 만든다고. 보이지 않는 가스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안심은 진짜 안심이겠죠? 안전이 안심이 되고 안심이 진심이 되는 현장. 저 남보라가 가스트론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3: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2: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3: 스타 자비니 스타.
4: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5: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4: 디자인도 예쁜데?
5: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6: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2: 생활정보.
3: 쌀도 신선식품이라서 갓 도정한 쌀로 갓 지은 밥이 제일 맛있죠. 그럼 반찬 없이 먹어도 맛있는 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쌀의 품종이 중요합니다. 쌀은 크게 자포니카와 인디카 두 종류죠. 전분 성분인 아밀로스함량이 다른데요. 한국인은 아밀로스함량이 비교적 낮은 자포니카 쌀로 지은 찰진 밥을 선호합니다. 현재 300여 개의 쌀 품종 중 농촌진흥청이 최고의 품질로 엄선한 쌀은 단 21개. 쌀알이 맑고 투명한지, 밥을 지었을 때 모양 윤기 풍미가 뛰어난지, 도정 후 온전한 쌀알이 75% 이상인지, 병충해에 강한지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하니까요. 쌀에는 과학과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죠.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김범수 보고 있나? 그럼 됐어.
1: 찰가루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나진고 4부 시작했습니다. 6242번님이 요즘 랜덤 비빔밥 만들어 먹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2: 아, 봤어요.
1: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내일 하기로 했는데 저는 어떤 걸 가져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비빔밥으로도 좋고 사람들에게 욕도 안 먹는 재료 추천해주세요. 일단 밥과 고추장, 참기름은 기본이라서 이건 빼고 알려주세요. 요새 이제 SNS에서 각자 비밀로 준비해오는 이제 재료들. 네. 이게 이제 뭐 양푼에 모두 넣어가지고 이제 비벼 먹는 랜덤 맞아요. 비빔밥 챌린지인데 우리 철가루도 우리 라디오에서 사연 소개를 좀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막 두세 개 겹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요거 해본 적은 있어요? 비빔밥?
3: 없어요.
1: 중고등학교 때도.
2: 저도 네.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네. 그 이거 너무 유명해가지고 그 쇼츠에 계속
3: 너무 많이
2: 뜨더라고요.
3: 봤어요. 네.
1: 아 근데 우린 비빔밥이 진짜 너무 맛있죠.
3: 아 너무 맛있죠 진짜.
2: 근데 요리를 또 하시니까 네. 약간 또 아이디어가
3: 저는
2: 있으실 것 같은데.
3: 저는 이 사연을 보자마자 비빔밥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무조건 하나가 딱 생각났어요. 바로.
2: 뭐죠?
1: 아까 지금 저기 고추장하고 그
3: 참기름하고 밥은 기본이니까 그걸 빼고. 이건 무조건 있어야 돼요.
1: 혹시 저는 생각난 게 콩나물?
3: 땡. 김가루가 꼭 있어야
2: 돼요. 아~ 뭐야?
3: 뭐야 이거? 이거?
2: 사운드 뭐야? 이거.
1: 아, 김가루 괜찮아요? 나는 반대세.
3: 아 반대예요?
1: 김가루는 좀 호불호가 나뉘지 않나요? 호가 많아요?
2: 김가루는 사실 근데 보통은 뿌리는 거를
3: 그렇죠. 그렇죠.
2: 마일드하죠.
1: 그래요?
3: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식당에 가면은 뭐 참치 회덮밥을 먹든 무얼 먹든 김가루를 따로 좀 요청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김가루가 어디에도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1: 그러면 김가루를 가져가면 안 겹칠 것 같아요. 잠깐 칭찬받을 것 같아요.
3: 조미김을 가져가셔도 되고
2: 근데 은근히 제가 본 쇼츠에서는 김가루가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래요? 리액션이 제일 큰 건 계란이었어요.
3: 아 계란 좋죠.
2: 계란 10개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소불고기.
3: 아니면 참치캔.
2: 그 뭐 그런 것도 있고.
1: 아니야 지금 참치캔도 그렇고 요걸 다 간단한 거잖아요. 간단한 거 사람들이 많이 가져올 것 같아요. 달걀 후라이가 10개를 집에서 부쳐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2: 그죠.
1: 달걀 후라이 어때요?
3: 달걀 후라이는 꼭 반숙으로.
1: 아 반숙으로. 네,
3: 그래서 그 노른자가 비벼지기 굉장히 좋은 질감으로 만들어줍니다.
1: 그래서 그 안에 약간 김가루랑 있으면 그게
3: 또
1: 김가루로 난 좀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한데 그렇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1: 달걀하고 아까 참치도 괜찮을까요?
2: 맛있겠다.
3: 네, 참 좋죠.
1: 그 정도면 오늘 먹힐 것 같은데 우리 6242번님 맛있게 드시고 오시고. 자 그럼 우리도 이제 코너 속의 코너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둘 중에 하나만 골라 A or B. 철가루들의 고민 사연을 듣고 장원 씨랑 승우 씨가 동시에 답해 줄 건데요. 두 분이 세 개 질문 중 몇 개가 통할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러 무료 마친 철가루들에게는 랜덤 선물 보내드리고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8489번님의 사연. 동네에 다니던 헬스장이 다른 동네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옮기는 곳이 버스 타고 30분 거리거든요. 오래 함께한 정이 있으니 따라갈까요? 아니면 새로운 헬스장 알아볼까요? 따라가라 새로 알아봐라. 자 따라가라 알아봐라. 하나 둘 셋
2: 알아봐라.
1: 오 알아봐라. 자 두 번째 강땡땡님의 고민은 인생 첫 월급을 탔어요. 작고 소중한 월급으로 뭘 사야 좋을까요? 지금 필요한 신발을 지를까요? 언젠가 쓸모있는 금 거북이 같은 걸 살까요? 나 처음 이 코너 하면서 나 뭔지 알 것 같아. 두 분 생각을 나는 똑같을지 모르겠다. 네. 자, 뭐 모겠니랑 모겠니까지 난데요. 신발 금 거북이 하나 둘 셋
2: 신발.
1: 아, 이제 강땡땡님 좀 기다려.
2: 그러게요. 네,
3: 할 말 많다.
1: 나도 지금 할 말 있어. 세 번째 마지막 2009님의 사연. 마트 할인 쿠폰이 오늘까지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딱히 살 건 없는데 아, 또 안 사긴 할인 쿠폰이 아깝고 일단 마트 가서 뭐라도 살까요? 참을까요? 사라 참아라. 하나 둘 셋
2: 참아라.
1: 와 오늘 세 개 다 통했어.
3: 예.
1: 야 오늘 진짜 우리 마친 세 개 다

0: 치신 분들 몇 번 뽑아서 랜덤 선물 보내드리고 일단 우리 강땡땡님이 맨 마지막으로 좀 갈까요?
1: 네, 네 그렇죠.
0: 보라둑이라고.
2: 네. 메인 디시는 이따 먹고.
3: 아, 네. 오늘 혼났다.
0: 어, 혼내는 코너가 아니었는데.
2: 땡땡님.
0: 네. 이게 나중에 아, 이게 한 내년쯤 된대 막 코너 변질돼서 네. 막 VSV에서 싸우고
3: 토론하고 막. 어.
0: 아니 그 처음에 헬스장 이거는 어나 네. 나뉠 거라고 생각했어요.
2: 어, 그래요.
0: 약간 좀 부지런하거나 운동하는 파들은 선생님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서 같이 해라. 네. 이럴 줄 알았는데.
2: 그쵸,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정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안 해본 짓들을 해야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 그래서 또 새로운 일들을 한번 겪어보시면 좋겠어서 새로 알아보라고.
3: 아 그리고. 어. 30분 거리의 헬스장은 어. 안 다니겠다는 뜻이에요.
2: 맞아요.
3: 헬스장은
2: 긴 도수가 줄어.
3: 5분도 멀어요. 헬스장은 정말 가까운 데 있어야 됩니다.
0: 맞아요. 저 헬스장 집에서 1분 3초 거리거든요.
3: 그래도 잘 안 가게 돼요. 1분 3초. 집에 있어도 안 합니다.
0: 내 스스로 얼마나 툭 많이 치는데.
3: 그러면
0: 맞아. 오늘은 36도야.
2: 맞아.
3: 아 오늘 비가 올 것 같아.
0: 그래. 안 돼 안 돼. 아 이사 가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새로 알아보신 게 좋을 것 같고요.
2: 깔끔하네요.
0: 자 이제 마지막에 아까 할인 쿠폰을 쓸까 말까는 고민 이건데 아 이게 우리가 살 거 없어도 나 이거 할인 쿠폰 아. 이게 아,
3: 저도 고민하긴 맞아요. 합니다 이런 거.
0: 사실 회사 입장에서 마케팅 입장으로 너무 잘 만든
3: 그렇죠.
0: 제도 아닌가요?
2: 되게 네. 교묘하잖아요. 그리고
3: 항상 기한이 있어 또. 어.
2: 근데 저는 그 기한은 사실 살 게 없으면 그렇게 휘둘리지 않는데 그런 게 더 힘들었어요. 뭐냐면 살 게 있어서 한 뭐 한 4만 원어치를 제가 뭐 장을 봤어요. 근데
3: 6만 원,
2: 5만 원 이상, 이상 내면은 어. 7천 원을 뭐 해준다.
0: 그러면 나는 거의 5만 이상 사요. 그러면.
3: 그죠? 어. 근데 필요 없는 만 원짜리를 사야
2: 맞아요.
3: 된단 말이야.
2: 근데 5만 원을 또 샀더니 7만 원 이상 하면
3: 계속 그런 식으로
2: 어. 더 할인을 어. 해준다. 막 이렇게
0: 그쯤에서는 자제하셔야 돼요.
2: 아, 그래요? 어디까지?
0: 아니 사실 나도 어. 따라가. 네.
3: 따라가는데 그렇지, 그렇지.
0: 지금 내가 혼내고 싶었어. 나한테 혼내는
2: 아,
0: 거였어.
2: 그죠, 그죠.
0: 나한테 지금 내 스스로에게
2: 아, 네 저도 그래요.
0: 6만 원쯤에서 네. 자제해야 돼.
3: 할인 쿠폰을 안 쓰면 그만큼 버시는 거예요. 지금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0: 그래. 할인 쿠폰을 안 쓰는 게 버는 거다. 이것도
2: 네, 맞아, 맞습니다.
0: 자 오늘의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나는 이 강땡땡 질문이 왜 웃겼나요?
2: 너무 귀여우셔 근데.
0: 나는 일단. 강땡땡님 지금 필요한 신발을 하는데 지금 필요한 걸 사야 되지 않아요?
3: 근데 그러니까요. 저는 더 웃긴 게
2: 자기가 알면서.
3: 금거 부위가 언제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금거 부위로 뭐 병을 따나요? 아니면
2: 그리고 인생 첫 월급이시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 어디 뭐 사장 월급으로 시작하시는 거 아니면 그 사실 금거북이 사기에는
3: 그러니까.
2: 그 손톱만한 거일 수 있거든요.
3: 근데 네. 사실 어쨌든 이것도 미래를 위한 재테크론 또 괜찮을 수도 아주 약간.
0: 근데 그러려면 네. 선생님 지금은 필요한 게 우리가 월급을 탔고 회사원이 됐기 때문에 예쁜 신발을 신어줘야 돼. 네.
2: 맞아요.
0: 그치? 저도 걸어 다니는 일이 많기 때문에 네. 나는 어쨌든 강땡땡님 네. 그 첫월급 사고 예쁜 옷 같은 거 신발 좀 룩에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 네. 네.
2: 또 패셔니스타 하시잖아요.
3: 아, 그렇죠, 그렇죠.
0: 아니 옷 깔끔하게 입으면. 안 될 일도 잘 될 것 같지
3: 맞아요.
0: 않아요.
3: 맞아요. 더 눈도장 찍기도 네. 좋고.
0: 그래.
2: 네. 그리고 애티튜드가 좀 달라지잖아요.
3: 그럼요.
2: 그 옷을 되게 탁 멋들어지게 입으면.
3: 내가 괜히 고급스럽게 더 행동해야 될 것 같고.
2: 그냥 허리 좀 펴고 정장 입으면.
0: 아니면 질문을 거꾸로 했으면 어땠을까요? 진짜 지금 너무 필요한
3: 금거북이
2: 그것도 살까요? 말이 안 돼. 왜 필요한데 뭐 금거북이 타고 다닐 거야?
3: 그러니까 아니 타고 다닐 금거북이를 살려면
2: 그러니까 뭐
3: 이 돈으로 안 될 거야 아마.
0: 아니 강정택님은 질문이 그냥 너무 정리가 돼 있어서 필요한 신발을 사고 언젠가는 나중에 언젠가 사.
3: 저는 금거북이를 언젠가 어디다 쓰실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0: 그러니까 아, 둘 중에 하나만 골라 A or B. 와. 자, 이렇게 사연 올려주세요. 그냥 아까 진짜 여러분 뻔한 고민들도 좋고 우리 같이 공감하면서 또 나뉘기도 하니까 일요일 게시판에 둘 중이라고 말머리 달고 올려주세요. 소개되면 랜덤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자, 노래는 아 우리 강땡땡님의 언젠가 쓸모있는 금거북이 때문에 아 또 이렇게 되네요. 거북에 아니
2: 아, 오랜만이다.
0: 강땡땡님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왜 이래? 듣고 올게요.

0: 거북이 왜 이래 듣고 왔습니다. 철파의 비공식 상담가죠. 데이브레이크 김장원, 싱어스나이터 유승우 씨와 나름 진지한 고민상담소 나진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민이에요 벌써. 네. 작가로 최땡땡님의 사연 이번에 승우 씨가 읽어주세요.
1: 최근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필요했는데 친구가 이유도 묻지 않고 선뜻 빌려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언제까지 갚으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천천히 갚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천천히가 어렵더라고요. 반년 정도를 말하는 건지 1, 2년을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제가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다고 돈 빌려준 친구에게 얼마나 천천히? 라고 계속 물어보기도 그렇잖아요. 아 물론 어떻게든 갚을 생각인데 당장 형편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더욱 고민입니다. 두 분이라면 천천히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실까요? 기준을 하나 정해주시면 저도 그걸 목표로 열심히 갚아보겠습니다.
0: 아 그러고 보니 우리가 지금 딱 나이가 20시가 0서티에 0포티 네. 그리고 딱 0피프티 네. 30대 40대 50대 아, 이래서 그렇네요. 우리가 고민 해결하기가 서로서로 이제
2: 세대별 고민을 또
3: 기준이 네. 또 다를 수 있겠네요.
0: 네, 이게 다, 난 30대 40대 50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한데 네네. 일단 주변 친구들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신 적은 있나요?
2: 있어요. 근데 있어요? 저는 빌리지도 꾸지도
0: 안 하는데
2: 빌려주지도 말자. 네.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말자. 왜냐하면 인간관계 거기서 딱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0: 근데 빌려준 적이 있고요.
2: 빌려준 적이 있는 이유는 내가 안 받을 수 있는 감당할 만큼만 빌려주자.
0: 결국 받았나요?
2: 받긴 받았습니다.
0: 승우 씨는요?
3: 저도 그냥 좀 소액으로 그냥 준 적 있어요 친구한테. 힘들다 아예. 그래서. 예. 근데 받을 생각을 안 했고.
2: 아니요. 받았어요? 예.
3: 아, 못 받았어요.
0: 요 아까 지금 사연의 금액 비하면 아래예요.
3: 엄청 아래죠.
0: 엄청 아래로. 예. 그렇죠, 그렇죠.
3: 이거는 너무 커요. 천만 원.
2: 천만 원이요. 큰 돈입니다.
0: 그러면 장호 씨는 만약에 대부 멤버가 네네. 만약에 이제 빌려달라고 한다. 네. 지금처럼 천만 원 무슨 좀 네. 급하다.
2: 그러면. 못 받을 생각하고 500까지는 제가.
0: 아, 딱 이거 네. 멤버니까. 네. 왜냐면
2: 일을 해야 되는 멤버니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3: 그리고 정산할 때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2: 그렇죠. 나 얼마 들어왔는지 아는데 막 이러고.
0: 이제 근데 천천히 갚아입니다, 그죠?
3: 네.
0: 올해 2026년 12월 30일까지는 줘, 또 아니고.
3: 네네네. 그렇죠.
2: 아 진짜 애매한 건데.
0: 천천히가 올해까지인지 아니면 네. 뭐 진짜 내년까지도 괜찮은지.
3: 사실 천천히 갚아라는 말은 친구의 배려에 지나지 않고 네. 그리고 이 천천히라는 기한을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2: 그렇죠.
3: 그러니까 마음의 부채감을 안고 계속 살아가시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그 두 분이라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실까요? 기준 정해주시면 저도 열심히 목표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하신 거 보니까 이분이 태생이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2: 그리고 친구분도

0: 평 좋으신 분이네요. 네,
1: 진짜 헷갈려서 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맨날 힘든데 이런 분인데
0: 사연 주신 분이 철저하게 상황 계획을 갖고 그거를 친구분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내가 버는 돈이 한 달에 이만큼을 벌기 때문에 여기 10% 정도는 계속 너에게 갚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계월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야,
2: 둘이 역시. 근데 네. 우리 40대 형 이런 얘기했는데 아까 나는 30대 우리 네. 수호가 네. 약간 제일 큰 형이 해줬으면 할 말했어요. 50대 형이. 이 얼 뭐지 아까 천천히 갚아야란 말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빨리 갚도록 노력하겠어요. 그렇죠.
1: 부채감이 계속 있어야죠.
0: 막. 그럼요. 승우한테는 빌려줄 수 있겠어요.
2: 저 멘트 이따가 저기 제가 따로 하나 따고 싶은데 갖고 왜 TV 보면 깜짝 놀랬지 있잖아요. 어? 저 말 내가 했는데 왜 저 형이 하는 거지?
0: 내 생각을 읽어주고 있네. 뭐 이런
1: 연기도
0: 거.
1: 되게 잘해요. 표정도.
2: 아 진짜 승우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죠?
0: 맞습니다.
2: 이 천천히 너무 얽매지 마세요.
1: 그렇죠. 배려죠. 이거는 친구가 와. 또 빨리 내나 어떻게 그러겠어요.
0: 그렇지. 네.
2: 그래 이 천천히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더 고민이 되겠죠. 그럼 두 분의 이제 첫 방송을 들으면서 고민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장원 씨의 곡입니다.
0: 네 저는 노리플라이의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라는 곡을 정말로 마음속에 내 진심을 담아서 소량이라도 조금이라도 천천히 너에게 계속 갚아나가셔야 됩니다.
2: 진짜 200당 생기면 200 먼저 주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
0: 그리고 내 삶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여유 자금은 다 바로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2: 이 형들 멋지다. 네. 조금씩 천천히 그지. 네. 아, 한 번에 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한 번에 딱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0: 안 됩니다.
2: 그래 그거보다
1: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근데 약간 그 한 20씩 뭐 30씩 이렇게 주는 할부는 조금 약간 이상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뭐 한 세 달에 그거 모아서 뭐 형 말씀대로 200씩 드린다던가 이 정도의 할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쪼개면은 또
0: 아까 보니까
1: 받는 입장에서도
0: 당장 형편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친구가 선뜻 빌려주고 천천히 갚으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면 친구는 약간 여유가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매달 형편이 어려우시니까 조금이라도 남는 있으신 돈을 여유자금을 매달 드리는 것도 또 그 방법도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1: 나쁘진 않습니다. 예.
0: 왜냐면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1: 맞아.
2: 예. 진짜 또 갖고 나면 또 원래대로 우정이 돌아오니까
0: 그럼요.
2: 자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놀이 플라이에 이어서 이번에 승우 씨는요
1: 네, 제가 내린 처방송은 손진태의 이 계절이 가기 전에입니다. 저도 처음 들어본 노래예요. 그래서 선곡하려고 그냥 가져온 노래인데
2: 어떻게 찾았어요?
1: 그 디깅하다가 이렇게 알고리즘이 이렇게 쭉 이렇게 추천해서 제가 요즘 보사노바 이런 거 많이 듣거든요.
0: 라틴이네요, 이 노래.
1: 네, 근데 한국 노래고 되게 예전 노래인데 이런 사운드가 신기하다 싶어서 또 가져온 노래이기도 한데 일단 제목이 이 계절이 가기 전인데요. 뭐 여름 안에 꼭 갚으셔야 된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구는 배려를 해주더라도 본인은 이제 조금 발바닥을 뜨겁게 만들 필요가 있다.
0: 그렇죠.
1: 이렇게 좀 뛰어다니실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 정도 가지시길 바라고 사실 저는 아까 왜 할부 얘기를 했었냐면 그게 그 또 매달 이렇게 쭉쭉 들어오면 또 안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조금 물어볼 게 있거나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좀 약간 월세 받는 사람처럼
0: 부담스러워져요. 네. 연락하기가
1: 연락을 자주 해야 되고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 좀 되도록 저는 약간 그래도 목돈 단위로 줄이면 좋겠는데 근데 아무튼 돈은 그분 돈이니까요. 그 천만 원은
2: 그렇죠. 이 친구들 진짜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다려줄지 진짜 이제 천천히 너 여유 되면 갚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두 분의 처방소리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제 임실왕자 곽상윤 PD의 선택만이 남아있는데 이번엔 어떤 곡을 골랐을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몇 분 뽑아다 선물 쏘고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0: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이 맥주에 우리 오크 소주를 단 캔에 담았습니다. 탁 따기만 하이소. 오크 소맥. 부드럽고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전국 편의점에 오크 소맥. 오크 소맥.
2: 안녕하세요, 복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3: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임실왕자 PD의 선택 가봐야죠. 임왕선. 자, 본인도 왕선이가 좋다고. 임왕선, 임왕선, 임왕선. 마지막 초방송이 자, 뭘까요? 자, 두 곡 중에 자, 이번에 뭐 연기까지는 해주진 않으셨습니다만 자, 내용을 볼까요? 오, 아, 가사에 이 여름이 가기 전이라고 나오네요.
4: 그러네요.
3: 이 여름이 가기 전에.
5: 그 내년 여름?
3: 이 여름입니다. 이 여름이 혹시 내년 여름인가요? 아닙니다.
6: 네. 와, 아, 3개월 내에 갚아야 되는데.
5: 아, 근데 너무 급하실 것 같아서 그건 좀 죄송하니까요. 근데 그 마음은 이 여름이 가기 전에. 대신에
6: 마음가짐.
5: 뭐 돈은 뭐 내년 그래. 여름이든 후년 여름이든 하시고 마음은 네, 그렇게 마음은, 가지시기 마음은. 바랍니다.
3: 그래요. 아, 이 마음이 좀 전달되기 바라면서 네. 그런데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 임왕선.
7: 저도 너무 분할 상환을 하면 분명히 번거로운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씩 쌓아놓고 여름 가기 전에 다 갚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 혹시 피디님 이런 비슷한 경험 있었나요?
7: 없습니다.
3: 빌려준 적도 없고.
7: 아, 예, 빌려줄 돈이 없어가지고.
6: 아, 왜 이렇게 불쌍하게 얘기하세요?
3: 아, 그 전문이야, 그죠? 네. 궁지에 몰리면
6: 돈이 없었어요.
3: 네, 네. 아, 누구 또 빌린 적도 없으시고요?
7: 예, 다행히 아직 빌린 다행히 적도 없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돈 한번 빌리러 오세요. 어떻게 하는지
7: 부탁드립니다.
3: 와,
5: 잘한다,
3: 잘한다. 자, 우리 마진 체육가루들 중에서 몇 분 뽑아서 랜덤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확인해 주세요. 손진태의 이 계절이 가기 전에 끝곡으로 들으면서 우리 두 분 오늘도 즐거웠고요. 인사 나눌게요. 오늘 하루
6: 오픈업
3: 지시대는
5: 취업
3: 영실이랑
6: 장훈이랑
5: 승훈은
3: 이제

0: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1377 누르고 3번.
0: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1: 1377 누르고 3번.
0: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7: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6: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프레스.
9: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1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는 너라서 좋아.
9: 좋아 죽겠어.
10: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좋아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선물구조 플랫폼.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뜨근.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수도권 대학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여름에 에어컨이나 선풍기만큼이나 바쁘게 돌아가는 게 있다면 휴대폰 카메라가 아닐까요? 초록과 파랑이 어우러진 풍경부터 휴가를 손꼽아 기다린 것처럼 한껏 멋을 부린 사람들,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여행지 음식 인증샷까지 뭐 하나라도 놓칠까 싶어서 열심히